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삶과 성장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우리는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요. 오늘은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한번 추측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남자 아이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쌤은요, 어렸을 때 내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job. J-O-B. 어떻게 읽어요? job. 자,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J-O-B 순서대로 여러분도 정확하게 써보세요. job, J-O-B 직업이나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y job is teaching English. 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 되겠죠? 이렇게 직업을 말할 때 우리는 job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영단어들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ork. work. 자, 얘는요, 일이나 작업이라는 뜻도 되고, 일하다 라는 동작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요. 기계가 일하다 라는 뜻으로 이 기계가 작동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 오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work. W-O-R-K. 읽을 때는요, work. 이렇게 R 발음을 살려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하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We work hard every day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work hard니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work hard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와 함께 쓰여서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My computer is not working. 내 컴퓨터가 뭐 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아가 되는 겁니다. My computer is not working.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서 Can you fix it? 이라고 합니다. 고쳐줄 수 있니?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기계와 쓰일 때는 work가 작동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s not working 하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장래 희망할 때이 future, 미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future 하면 미래고요. 강세는 보통 이렇게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future. 한번 더. future. 네, 같이 한번 써볼게요. future 어떻게 써요? F, U, T, U, R, E. 읽을 때는 future. 네, future은 미래를 의미하고요. 현재와 과거를 뜻하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로 past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하면 present. present. 자, 과거는 영어로 뭐라고요? past, 그리고 현재는 present, 그리고 미래는 future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세 단어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future 예문 보겠습니다. I'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future 이라고 했어요. I'm learning new skills. 나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배워요? For the future이니까 미래를 위해서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designer in the future 이라고 했어요.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언제? In the future이니까 미래가 되겠네요. I want to be a designer in the future. 이 표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패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자리에 다른 직업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미래에 가수가 되고 싶어.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요?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영단어들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모두 나와 있는 단어들이니까 쌤이랑 한 번씩 읽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teacher입니다. 자, teach가 가르치다죠? 그런데 이 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eacher, 교사가 되는 거고요. 또 farm은 농사 짓다인데 이 R 붙여서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 되겠네요. 그리고 디자인 하는 사람이니까 designer, 또 노래하는 사람, singer, 가수고요. 여러분, write 하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작가. 또 law 하면 법입니다. lawyer 하면 변호사고요. 또 report 하면 보고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럼 reporter 하면 기자가 되겠죠. 자, 이외에도 소방관, 경찰관, firefighter 그리고 police officer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서 photographer 사진사도 알아두겠습니다. 자, 이 R과 마찬가지로 이 IST도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Artist 하면 예술가와 화가가 되고요. The scientist, 과학자. Dentist, 치과 의사. 또 doctor, nurse, 의사와 간호사고요. 또 pilot 하면 조종사나 비행사입니다. 또 요리사 하면 우리 chef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president, presiden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볼게요. 자,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미래라는 영단어는요, future,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말할 때이 직업은 영어로 job,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일하다. work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무줄, 아니면 용수철,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탐구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탄성력을 측정하는 방법 오늘 같이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다면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포텐 함께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탄성력 측정하는 방법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탄성력 크기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탄성력을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탐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결과적으로 이런 탐구를 위해서 우리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탐구를 진행하기 위한 올바른 질문들을 던져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오늘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탐구를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구를 진행하기 앞서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용수철의 탄성력 측정의 목표부터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이 용수철의 탄성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거냐? 그 용수철을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힘 작용해야겠죠. 아, 그럼 내가 힘 줘서 이 용수철의 모양이 변할 건데 그때 늘어난 길이를 내가 먼저 측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모양의 변형이 온 거죠. 그러면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힘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면 우리가 늘어난 길이 그리고 탄성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탐구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평면에 놓인 용수철에 한쪽 끝을 이렇게 먼저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한쪽 끝에는요, 우리 여기 지금 힘 센서라고 나와 있는 이 힘 센서를 먼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30cm 자를요, 용수철과 나란히 놓고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많은 친구들이 이 30cm의 자를 여기 처음에 맞닿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확인하고 온 거거든요. 목표에서 우리는 늘어난 길이를 측정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 있는 이 지점을 0으로 잡아서 우리는 늘어나는 길이만 자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처음 세팅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cm 자를 용수철과 나란히 놓고요. 자의 0점을 용수철 끝에 위치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실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힘 센서로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잡아당길 거냐? 바로 5cm, 10cm, 15cm, 20cm만큼 늘어날 때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10이 되고 15가 되고 20이 될 때마다 힘 센서의 값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측정된 힘 센서의 값을 각각 기록합니다라고 하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의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실험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된 과제 어려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힘 센서를 이용해 용수철의 탄성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라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진행했어요. 거기서 얻은 데이터, 결국 결과값이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질문을 생성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실험을 통해서 용수철의 탄성력 측정의 결과값을 한번 보면 늘어난 길이가 50, 15, 20이 될때힘 센서로 측정한 우리가 힘의 크기가 1뉴턴, 2뉴턴, 3뉴턴, 4뉴턴인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탄성력의 크기 그리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탄성력의 크기도 두 배가 된 것이고요. 이게 늘어난 길이가 세배 되니까 탄성력의 크기도 세배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 탐구의 결과의 표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표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의 크기가 비례하는 관계인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수철은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탄성력은 용수철을 통해 힘 센서에 전달되고 힘 센서는 탄성력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실험에서 각각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됐을 때, 탄성력의 크기도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탄성체가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된 정도에 비례하더라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답들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를 다르게 하여 측정했더니 힘센서를 통해 얻은 결과가 달라졌어. 측정한 탄성력 값이 어떻게 달라졌고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해. 용수철의 탄성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해줘. 필요하다면 그래프나 표를 통해서 설명해줘도 좋아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포맷이나 어떤 형식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는요, 탄성력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 꼭 한번 생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대들은 잘못을 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조마조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소? 오늘의 속담은 바로 양심과 관련되어 있소.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지요.
1: 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잖아? 누구 보는 사람 없지?
2: 어? 여기 과자가 있었는데 누가 먹었지? 회의 때 쓸 과자인데.
3: 야, 누군지 정말 양심이 없네.
1: 사실대로 말할까?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0: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무단횡단을 한 철수는 경찰을 보자마자 겁이 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하늘은 맑건만 현더.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산다. 그런데 주인의 실수로 너무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인 수만이를 만나는데 돈을 함께 쓰자는 제안을 받는다. 고민을 하지만 결국 수만이와 함께 그 돈을 사용하게 된다. 삼촌의 훈계로 죄책감을 느낀 문기는 쓰고 남은 돈을 다시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지고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을 버린다. 그러나 수만이는 문기가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믿지 않고 문기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결국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게 된다. 자신으로 인해 점순이라는 아이가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문기는 죄책감을 느낀다. 학교에 가서 수신 시간, 즉 도덕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며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선생님께서 거짓의 악함과 정직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에 대한 내용이 마치 문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 문기는 담임 선생님께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삼촌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잘못을 고백하며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정직에 대해 말씀하자 문기가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에 찔려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는 우리 속담 중 도둑이 재발절이다와 관련이 깊어요.
0: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였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대들도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마음이 두근거릴 것이며,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잘못해서 두근거린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어. 그대들은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길을 걷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색이 알아보기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비교적 더 밝게 보이고 자동차의 전조등도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워질수록 더 밝게 느껴지죠? 밤하늘의 별 역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처럼 빛의 밝기는 광원 자체의 밝기뿐 아니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서 광원과의 거리를 달리했을 때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관계를 과학적으로 추론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기기에 설치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조도 센서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조도 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직접 감지해 수치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를 책상 위에 일직선으로 놓고 자의 0cm 위치에 전등을 올려놓습니다. 자를 이용해 전등과 조도 센서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실험에서는 거리만 달라지도록 하고 전등의 세기와 같은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등을 켠 다음 주위를 어둡게 하고 전등으로부터 30cm 위치에 센서를 세운 다음 스마트 기기의 빛의 세기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주위를 어둡게 하는 이유는 전등에서 나온 빛만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도 센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등을 향하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측정값을 서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센서를 전등에서부터 30cm 간격으로 멀리 옮기면서 60cm, 90cm인 곳에서 과정 3과 같은 방법으로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등의 밝기는 그대로 두고 센서의 위치만 바꾸어 측정합니다. 거리가 달라질 때 측정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며 각 거리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오늘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직접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전등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빛이 더 밝게 측정되고 30cm 간격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가 30cm에서 60cm로 2배 늘어났을 때와 30cm에서 90cm로 3배로 늘어났을 때를 비교해보면 빛의 세기가 단순히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각각 약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작아집니다. 즉,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별의 밝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별에서 나온 빛은 우주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수업이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문법 영역의 첫 발을 내디뎌 보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기대했던 날이거든요. 이 국어의 의문 체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꽉 잡아야 할 개념 무엇일지 우리 개념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꽉 잡아야 할 핵심 개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하고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국어의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가 저절로 그려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30분 딱 집중해서 우리 국어의 의문 체계에 대해서 잘 잡아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의문이란 무엇인가? 자, 말에 무엇을 구별해주는? 그렇죠. 말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만 달라요? 그렇죠. 디귿이 쓰였느냐, 비읍이 쓰였느냐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디귿과 비읍이라고 하는 소리 하나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디귿과 비읍 같은 존재를 우리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문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단 하나의 의문 차이로 인해서 뜻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단어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 의문에는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모음이에요. 자,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리가 날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그래서 막힘없이 아, 으, 오처럼 슉 하고 나가는 소리가 모음이고요. 자, 소리가 날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음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부딪힌다든지 막았다가 터진다든지 마찰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소리들. 가의 기역처럼 그쵸? 나의 니은처럼 이런 것들이 자음에 속하게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눈과 눈, 밤과 밤, 말과 말 이런 것들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 소리의 길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이게 어떤 게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좀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눈, 밤, 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외우냐면 눈을 깜빡거리는 건 눈깜짝할 사이 아주 빠르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건 천천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이 눈, 이 사람의 눈은 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자, 밤에 여러분 자려고 누우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밤이 지나가죠. 이 밤은 짧은 거. 그런데 우리가 열매 밤을 먹으려면 오래오래

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 밤을 밤, 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말과 말, 우리 말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요. 사람의 말은 천천히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말, 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모음을 한번 가볼 텐데, 자, 모음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 에, 어, 에, 오. 자,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의문을 갖죠. 선생님, 왜? 하면 입술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은 으 입니다. 그래서 참왜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왜 그리고 우, 위, 으, 이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단모음. 다음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에요.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와 같은 것.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 슬로우 모션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야, 야, 이야, 이야 하면 입술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야는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예, 이렇게 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발음을 해 보셔서, 아, 이래서 이중 모음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은 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모음과 이중 모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시고, 자, 우리는 단모음을 다시 한번더 체계를 잡아볼 겁니다. 자, 이 단모음에 10개가 있는데요. 이 단모음의 체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표가 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후설모음이라고 하니 앞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전설모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앞전, 혀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라고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소리내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으, 이, 으, 이. 해볼까요? 으, 이, 으, 이. 혀가 앞으로 오는 거 느껴집니까? 으, 할때 뒤에 있다가 이 하면 앞으로 오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으, 이 하면 이 혀가 앞으로 최고점이 이동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설, 후설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무엇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눌까요? 그렇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하게 펼쳐지면 평순모음, 입술이 동그랗게 말아지면 원순모음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 선생님 어때요? 입술 어때요? 우, 입술이 동그랗죠. 자, 이것은 원순모음이 되는 거고요. 으, 어때요? 입술. 그렇죠. 평평하죠. 그래서 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자, 그럼 제일 낮은 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고중저니까 저모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혀의 높이가 높이 있다가 내려가면 입이 점점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입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내려갈수록 입의 크기는 조금 더 커진다. 조금 더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설 모음과 이 체계에 따라서 한번 채워 볼 텐데, 자, 후설 모음부터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설 모음의 평순 모음의 으, 어, 아 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으, 어, 아, 으, 어, 아 될수록 혀가 입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죠. 벌어지죠. 으, 어, 아.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

원숭모음 가볼까요? 자, 원숭모음은 어떻게 되냐면 우오 우오. 선생님 입술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우오. 자, 근데 우오도 마찬가지로 우오 우오. 선생님 점점 입에 위치가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으어아 우오를 여러분이 채웠어요. 자, 이 으어와 우오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으어와 우오. 자, 으어와 우오 했으면 자 이번에는 전설 모음으로 당겨갈 거거든요. 자, 혀의 위치를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자, 얘는 이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이가 앞으로 가면서 붙으면 혀가 앞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을을 이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뒤에다가 이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을을 이로 바꿔주시고 어에다가 이 붙여서 에, 아에다가 이 붙여서 에, 그쵸?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이 붙여 볼게요. 우에다가 이 붙여서 위, 오에다가 이 붙여서 외. 그래서 아, 이이 같은 존재가 앞으로 당겨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단모음의 체계를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으어와 우오 외우시고 전설 모음으로 당겨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를 붙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음 체계를 한번 가볼 텐데요. 자음 체계는 여러분이 소리 나는 위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음 체계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텐데 뭘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짜잔. 선생님이 원래는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지만 아주 연습을 많이 하고 왔답니다. 짠. 뭔지 아실까요? 그렇죠. 발음 기관이에요. 자, 이거 뭐예요? 코, 그쵸? 그리고 입술, 이, 그 다음 이렇게 입천장 있고, 이렇게 목젖 있고, 여기 목구멍까지. 그럼 여긴 뭐겠어요? 그렇죠. 이건 혀가 되겠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이 너무 심란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집에서 예쁘게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서 왔는데, 자, 여러분도 이 그림을 함께 그리시고 우리 발음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발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자, 소리 나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입술에서 소리가 날수 있어요. 자, 입술. 그 다음, 잇몸에서 소리가 날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 입천장인데, 자, 입천장을 여러분이 혀로 한번 만져볼게요. 자, 혀로 한번 만져보시면, 자, 여기가 딱딱합니까? 좀더이 목젖 쪽이 딱딱합니까? 그렇죠. 여기가 조금 더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센 입천장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뒤에는 뭔가 연두부처럼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목청으로 가서 우리 목청 소리까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소리 나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마, 마. 입술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미음, 그쵸? 그 다음 미음과 비슷한 거, 비읍, 그리고 쌍비읍, 피읍까지 입술에서 소리가 나게 되겠고, 자, 잇몸에서 소리 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것은 혀의 모양과 관련이 있으니까 모양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혀가 잇몸 뒤에 붙어서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자, 혀가 요렇게 붙을 거예요. 자,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니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잇몸에서 나는 소리들, 니은. 디귿, 쌍디귿, 피읖, 그다음 리을, 그다음 여기 이에 부딪혀서 나니까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시옷 그리고 쌍시옷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입천장, 센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친구들 지읒, 치읒, 쌍지읒. 자, 이건 여러분이 직접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자. 자, 그다음 여린입천장 혀가 목젖 쪽에 조금 더 붙습니다. 자, 그러면 혀가 목젖 쪽에 조금 더 붙으려면 혀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어머,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기역처럼 생겼죠. 쌍기역 그리고 여기서 이응까지 있고요. 목청에서 히읗.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음 체계표에 넣는 건 쉬워요. 자, 우리 자음 체계표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앞쪽부터 뒤쪽으로 갈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있었어요? 입술 소리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있었고, 그 다음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 목청 소리.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를 앞에서부터 뒤로 여러분 천천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이 아래에다가 채워줄 건데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뉘어서 안울림 소리에서는 파열음 그리고 파차름, 마차름으로 나누어서 적어줄 겁니다. 자, 파열음은 뭔가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보내는 소리. 그 다음에 파차름은 보시면 마차름과 파열음의 합친 말이죠. 그래서 파열음의 파와 마찰의 차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이 되는 소리가 파차름. 그다음 마찰음은 말 그대로 마찰로 이루어지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 우리 울림 소리는 코에서 나는 소리와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 비음과 유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소리 나는 위치와 이 소리 내는 방식에 나누어서 표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이 안울림 소리 먼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소리, 입술을 이용해서 나는 소리 중에 파열음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그렇죠. 비읍, 바 있었습니다. 자, 바 채워주시고. 자, 이제 잇몸 소리로 가볼게요. 자, 잇몸 소리 중에 파열음 뭐예요? 다 있었죠. 그쵸? 디귿 있었어요. 자, 잇몸 소리 중에 우리 뭐 있었어요? 그렇죠. 마찰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옷, 스. 그쵸? 마찰음, 시옷 넣어주시고. 자, 이번엔 센 입천장 소리로 가볼게요. 자, 센 입천장 소리는 스. 그쵸? 자 있었어요. 자. 자, 그러면 이것은 파열, 막았다가 혀가 센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파찰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읒 이렇게 써주시고. 자, 여린 입천장 소리 가볼게요. 자, 여린 입천장 소리 가면 가할때 보시면 발음할 때 혀의 뿌리가 이 목젖 쪽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열음에다가 기역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 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목청 소리로 가면 히읗 있습니다. 그래서 목청 소리 마찰음 흐흐흐 해서 마찰로 이루어지는 소리니까 히읗을 이렇게 목청 소리에 마찰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 울림 소리로 가서 우리 채워볼 거거든요. 자, 울림 소리에 비음으로 나고 있는 것 미음. 그래서 입술 소리에 미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잇몸 소리에 니은 느느느 그쵸? 니은 넣어주시면 되고 잇몸 소리에 마찬가지로 뭐 있었어요? 유음. 리을, 그쵸? 랄랄라 하는 흘러가는 소리, 유음 있었고요. 마지막 여린 입천장 소리에 이응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림 소리에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이 기본적으로 이 비읍부터 이응까지만 채워 놓으시면 나머지는 이 아래는 여러분이 사실 잘 채울 수 있거든요. 형태가 비슷한 자음들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외우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바다 사자가 하면 놀라웡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바다 사자가 하면 놀라웡 이 순으로 외우시는데 선생님 뭘 하면 놀랍죠? 우리 모음 체계표와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바다 사자가 으어아우오 하면 놀라웡 이렇게 해서 으어와 우오 이 단모음 체계의 후설 모음을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 바다 사자가 하면 놀라웡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여러분이 채워 주시면 되죠. 자, 비읍의 된소리 그쵸? 쌍비읍 그다음 거센 소리 피읍 그다음 잇몸 소리 쌍디귿 티읍 이렇게 넣어 주시고 시옷의 된소리 그렇죠? 쌍시옷 지읒의 쌍지읒 치읒 이렇게 넣어 주시고 기역의 쌍기역 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음 체계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 체계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막상 시험을 볼 때는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꺼내기가 좀 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 대비용이라면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으며 먼저 이 체계표를 그려놓고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것을 선생님은 훨씬 더 추천합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가볼게요. 1번. 의문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는 겁니다. 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말의 뜻을 구별한다. 맞아요? 그렇죠.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 의문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외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소리나무로 자음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외는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는 소리예요? 아니죠.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모음에 해당하겠죠.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나무로 모음에 해당하니까 X가 되겠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눈으로 떨어졌다에 쓰인 눈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내 눈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는 이 눈과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단모음에 해당하는 모음만 골라 쓰시오입니다. 자, 단모음은 발음할 때 뭐가 변하지 않는? 그렇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발음을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아, 변하지 않고요. 야, 야, 이야, 변하죠. 그쵸? 어, 변하지 않고, 여는 이어, 이어 해서 반한다고 이야기했고, 오, 변하지 않고, 요, 이우, 이우 해서 요가 되는 거고, 변하고요. 우, 변하지 않고, 유, 으유, 유 해서 변한다고 했죠. 으, 이는 각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모음 골라주시면 이렇게 6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발음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단모음 체계표를 여러분이 그려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선생님은 으어와 우어를 외우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를 붙일 거라고 했죠. 이, 에, 에, 위, 외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이게 후설 모음이 되겠고요. 여기가 전설 모음이고, 여기가 평순, 원순, 평순, 원순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 중, 저 모음이 되겠죠. 자, 그럼 찾아보자고요. 혀의 높이가 높다. 이거 뭐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모음 찾아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요. 자,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진데 이거 뭐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순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대요. 어, 뒤쪽에 있으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후설 찾으라는 거죠. 그럼 뭐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 문제 같은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모음 체계표를 잘 그려놓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자음을 적절하게 분류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제시된 자음은 키읔입니다. 자, 비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읔이 비음인가요? 아니죠. 비음엔 무엇이 있었어요?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있었죠. 어, 비음 안 되고요. 자, 키읔 마찰음인가요? 아니죠.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파열음에 속한다고 했죠. 마찰음 아니고요. 어, 키읔 예사 소리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기읍, 기역, 쌍기역, 키읔 해서 우리 거센 소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안 되고, 어, 키읔 울림 소리 아니고 안 울림 소리? 어, 맞아요. 안 울림 소리 맞고요. 센 입천장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쌍기역, 키읔은 어디에 혀가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납니까? 그렇죠. 이. 여린 입천장, 목젖에 가까운 여린 입천장에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센 입천장 소리가 아니라 여린 입천장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수행평가 따라잡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의 수행평가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음 체계표, 그리고 모음 체계표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겠죠. 자, 우리 이 다음 대화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수와 윤서의 대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어제 드디어 소설 소나기를 읽었다는 거 아니야? 오, 모처럼 책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지? 어쨌든 잘했어. 짧은 소설인데도 참 인상적이었어.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무척 아름답더라. 맞아. 특히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는 마지막 장면에선 찐한 슬픔이 느껴졌었어. 라고 진수와 윤서가 대화를 나눴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A와 B에 쓰인 의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문의 개념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A는 자랑이고요. B는 사랑입니다. 자, 의문을 분석하라고 하면 소리가 나는 이 소리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랑은 지읒, 아, 리을, 아, 이응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사랑은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뭐 하나만 달라요? 그렇죠. 지읒과 시옷 하나만 다릅니다. 그런데 말의 뜻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의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의문은 이렇게, B의 의문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자랑과 사랑은 지읒과 시옷에 의해서 그 뜻이 구별된다. 그래서 지읒과 시옷과 같이 이렇게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의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역과 니은의 올바른 발음을 쓰고, 기역과 니은의 발음이 잘못된 까닭을 국어의 자음 체계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기역과 니은에 보면 소나기와 진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친구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소나기를 소나기로 읽었고요. 진한을 진한으로 읽었어요. 자, 이것은 예사 소리를 어떻게 읽은 거예요? 그렇죠. 된소리로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음이 잘못된 까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기역은 소나기, 니은은 진한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예사소리인 시옷, 지읒과 된소리인 쌍시옷, 쌍지읒은 서로 다른 의문이기 때문에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잘못 발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이 2번과 비슷한 예를 세개더 찾아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발음해 보자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잘 쓰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같은 경우에 거꾸로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로 읽기도 하고 세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야 세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자르다를 자르다. 이렇게 발음을 편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거꾸로 이렇게 세다, 자르다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사소리를 예사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해 줘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른 예들도 여러분이 찾으면 선생님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함께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2번 볼게요. 다음 표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인데요. 이 표를 바탕으로 애와 애를 구별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설명해보세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애와 애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단모음 체계표를 잘 아니까 이 애와 애를 어떻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지 잘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애와 애가 비슷한 발음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달라요? 그렇죠. 둘다 전설 모음이고 평습 모음인 건 같아요.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혀의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애는 중모음, 애는 저모음. 그러면 애를 발음할 때보다 애를 발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혀를 더 낮춰줘야 되고요. 혀를 낮춰주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입이 좀더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애와 애는 혀의 높이에 따라서 각각 중모음과 저모음으로 구분되므로 애를 발음할 때는 애보다 입을 좀더 작게 벌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쯤 위치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모음과 저모음의 차이라는 점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일기에서 잘못된 표기를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 쓰고 표기가 잘못된 까닭을 이 표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니까 밤새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꾸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거리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애타게 찾느라 뛰어다니다가 잠에서 깨었는데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다. 눈을 뜨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더니 금세 날이 밝았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지금 눈에 틀린 부분이 세 군데 보이거든요. 뭐 있어요? 그렇죠. 헤매는 있고요. 그다음 베는 것, 베개 있고요. 그다음 금세 있죠. 금시에가 줄어든 금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못됐는데 고쳐주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헤매다, 베개, 금세를 각각 헤매다, 베개, 금세로 이렇게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 쓴 이유는 아마 중모음 에와 저모음 에의 발음을 혼동해서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잘못 쓰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사례를 선생님들이 연결시켜 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사례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 자음체계표 또는 모음체계표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잘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뉴런 동기화 해볼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자랑해 보는 날입니다. 자, 뭘 자랑해 볼 거냐면, 국어의 의문 체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한 정리 노트가 있을 거예요. 없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정리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 아주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개념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런 기출료형 문법 오늘 첫 번째 만남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부터 우리 1학년 문법 내용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좌 소개하는 OT 안 보고 온 친구들은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되고요. 자, 이 강좌가 중학교 1학년 문법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중학교 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이미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져보겠다라는 다짐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많으실 텐데요. 문법 공부가 어렵지 않네? 문법이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쌤이 한강 열심히 준비하고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1강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쭉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남은요. 챕터 1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유닛 1부터 유닛 3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는 유닛 1. 제목이 보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는 명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자, 우리 명사로 얘기할 때 이 명자가요. 그래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게 바로 명사예요. 예를 들자면 정주, 쌤의 이름입니다. 꼭 기억해 주고요. 명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죠. English, 언어의 이름입니다. 역시 명사이고요. 자, 쌤과 지금 컴퓨터를 통해 만나고 있는 친구들 많으시죠? Computer, 기계 이름이에요. 역시 명사이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목마를 때 마시는 것, 바로 물, water, 역시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때 대자는요, 대한민국 그때 대자가 아니에요. 크다란 의미가 아니라 대신한다 라고 얘기할 때 대자야. 아, 그러니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정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정주는 뉴런 기출러 영문법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이정주는 한강강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 이정주는 모든 수업에 진심이다. 여러분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정주가 반복이 되니까 좀 지루하죠. 한번 이정주를 얘기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의 개념이 대명사의 개념이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he, 그 다음에 it, 그것, this, 이것, that, 저것, 이런 것들이 대명사의 예가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공부하는 인칭 대명사도 대명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사람, 동물 또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나는 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I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맞아요. We가 바로 우리는 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또는 당신은 유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너희들은 당신들은 역시 유로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자, they는 그들은 그것들은,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단수복수의 개념이 정리가 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의 공통점은 맞아요. 하나를 나타내주는 거야. 우리 단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를 나타내는 것. 그런데 복수라고 얘기할 때는 둘 이상을 나타내는 거죠. 자, 보면 나를 포함하는데 둘 이상이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유는 너는 당신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당신들은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의가 그들은 그것들은

뭐야? 그쵸? 복수를 얘기하네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 인칭의 개념도 정리가 됩니다. 1인칭은요, 말하는 사람, 내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단수는 나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1인칭 복수는 나를 포함하는데 둘 이상이니까 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2인칭은 이제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지요.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너 또는 당신을 얘기해 주고요. 둘 이상을 얘기할 때는 너희들, 당신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3인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문법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법을 공부할 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문법 용어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법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3인칭 단수인데요. 보니까, 그러네요. 아이유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까 봤던 대로 he, 그는, she, 그녀는, it, 그것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인칭의 우리 복수는, 그래요.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자, 이건데. 자, 지금 보니까 인칭 대명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목에는 주격이라는 문법 용어가 붙어주죠. 이게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주격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주어로서의 자격, 주어 역할을 할때 인칭 대명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주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줄 때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무엇인지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예문 볼까요? I study English. 나는 study, 공부한다. 뭐를? 영어를.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먼저 동사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사는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조금 더 쉽게 딱 사전에 여러분들 의미를 찾아봤더니, 우리말로 다로 끝나는 말. 자,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뭘까요? 자, 지금 나는 공부한다. 그래요. study가 바로 동사로 활용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라는 거는 동사가 설명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말로 읊는 이가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영어를 공부한다. 누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야. 바로 I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인칭 대명사가 여러분들 결국 주어로서의 역할. 그럴 때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요.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장 처음에 나와주는 단어, 첫자를 우리가 대문자로 표기해 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문장 중간에 오게 되면 소문자로 써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문장 어디에 오든지 간에, 맞아요. 대문자로 표기해 준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 보니까 주어로 쓰인 명사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는 이야기가 나와주죠.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게 되면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전에 공부했던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를 보면, 진수 앤 수미. 자, 진수와 수미예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로는 그렇죠? They, 그들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A번의 문제가 다음을 알맞은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수업 시간에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합니다. A car. 뭐야? 자동차 한 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it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You and I. 너와 납니다. 우리의 개념이 되는 거죠. We가 정답 되겠네요. My uncle, 나의 삼촌. 그치요? 바로 he가 되겠고요. My friends. 자, 우리 friend가 친구를 얘기하죠. 거기에 s가 붙어주면 우리 복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My friends, 뭐야? 나의 친구들. 그들이 되는 거죠.

they가 정답 되겠고, you and an, 너와 n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들, 바로 you가 정답이에요.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 뭘까요? 그렇죠? 그들이 되는 거죠. they가 정답 되겠고요. Your aunt, aunt는 이모 또는 고모를 얘기하죠. 너의 이모 또는 너의 고모.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여자 한 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he가 정답 되겠고요. The books, 그 책들. 그러니까 그래요. they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처럼들. B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주격 인칭 대명사를 넣어주는 건데요. 2번 문제. My father is in the office. 자, office라는 단어는 사무실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아버지는 사무실에 계신다. 나의 아버지를 받아줍니다. 그는 works hard, 열심히 일한다. 그는 열심히 일하신다. 이런 식의 문장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바로 he가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편 하나 잡아줘야 돼요. 우리 look at 뭐뭐를 보다라는 표현인데요. 어? 동사 원형. 우리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모양 그대로를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어가 안 보이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는 문장이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거 뭐뭐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look at the two children. 두 명의 아이들을 봐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look at이 뭐뭐를 보다. 이편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child가 아이를 얘기하죠. 그런데 all, e, n 붙여주면 children, 아이들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두 명의 아이들을 봐라. 두 명의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아, tall, 키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they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5번 문제 볼까요? Jack과 나는 are students. Jack and I are students. Jack과 나는 학생이다. 라는 얘기예요. 잭과 나, 나를 포함하는데 그런 여러분들 둘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개념입니다. 바로 we가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 단어 알고 계시나요? classmate, 반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니까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가 붙어준 거예요. we are classmates. 우리는 반 친구이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됐죠, 여러분들? 자,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주격 인칭 대명사를 넣어주는 건데요. The book is on the desk. 그 책이 책상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렵다. 그것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시 바로 빈칸에 정답 되겠고요. 우리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단어도 철저히 함께 의미 잡아주셔야 됩니다. 9번 가볼까요? My mother is in the kitchen. 나의 어머니는 부엌에 계신다. 주방에 계신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녀로 받아주면 되겠죠. She is busy now. 그녀는 지금 바쁘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9번의 정답 she로 확인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처럼들. 자,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사실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am, are, is 이거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강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비동사 언제 써주는 거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비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 의미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먼저 우리 명사 공부했잖아.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뭔가의 이름, 명칭을 나타내는 말. 이게 여러분들 명사예요. 주어가 무언가이다 라고 얘기할 때그 무언가, 명사가 나와준 거고요. 그 앞에 이다의 의미로 비동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장소를 나타낸 표현이 나와주고요.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비동사가 또 있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가능해요. 또 하나의 문법 용어가 등장하죠. 형용사 들어보셨나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용사는요, 어떠어떠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 뭐라고요? 형용사는요, 어떠어떠한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예요. 사전에 딱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뭐뭐한 또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행복하냐? 나는 행복한 문장 되지 않아요. 문장이 되려면 그렇죠. 행복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행복하다.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그 하다의 의미로 비동사가 필요하는데요. I에 맞는 우리 비동사 현재형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am입니다. I am happy. 이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들 만들 줄 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주어에 따라 이 비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때는 I am happy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주어가 she로 바뀐다. 그러면 비동사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 비동사의 현재형이 주어에 따라 am, are, is 이렇게 모양을 바꿔준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일단 소중한 I, 나 전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am이에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3인칭 단수라는 문법 용어는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3인칭 단수가 주어 자리에 나와준다. 라고 얘기할 때는 I를 제외한 단수 주어를 얘기합니다. I가 나한 명을 얘기하잖아요. 단수지요? 하지만 1인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you가 너한명 얘기할 때. 자, 단수이긴 하지만 2인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시 3인칭 들어가지 않고요. 아, I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나타내는 주어가 나와줄 때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암기하기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아휴, 그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외해버리고 뭔가 하나를 나타내는 주어. 우리 3인칭 단수 주어라고 얘기하고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줄 때 우리 비동사 현재형은, 맞아요. is를 써주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유나 복수 주어가 나와줄 때 are을 써준다라는 거. 자, 비동사의 의미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형이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준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문제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현재형 써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 보니까 I입니다. I 전용. 맞아요. M이 나와주고요. 우리 봐봐. 비동사의 의미를 또 문장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동사의 의미. 우리 첫 번째로 공부했던 것이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그 명사이다. 저 무슨 얘기예요? A teacher. 한 명의 교사를 얘기하지요. 나는 교사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비동사는 그렇죠. 이다의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우리 문장 통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happy, 행복한. 여러분들 문장 되잖아요. 그들은 행복하다를 얘기하면, 그렇지요. 어떻다다를 할 때가 하다의 의미로 비동사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happy가 우리 좀 전에 봤던 대로 행복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형용사예요. 어떠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거. 형용사인데요. 그 형용사가 나와주고 그 앞에 어떠어떠하다 하다의 의미로 비동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는 대의가 좋으니까 그렇죠. are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8번 가볼까요? Your bag, 너의 책은 빈칸 나와주고요. In my bag, 나의 가방 안에 장소를 나타낸 표현이 나와준 거죠. 여러분들 비동사의 의미 중에 또 하나가 장소를 나타낸 표현 나와주고 어디 어디에 그렇죠. 있다의 의미 사용 가능했죠. 여기는 있다의 의미로 비동사 나와준 거고, 이어벨, 너의 책. 뭐, 여러분들? 그러네요. 책한 권을 얘기하는 거야.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is를 빈칸에 정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너의 책은 있다, 어디에? 나의 가방 안에. 10번 볼까요? You and Gina. 너와 Gina는. 빈칸 나와주고요. beautiful, 아름다운. 자, 의미를 찾아봤더니 뭐뭐한 또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주면서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해 준거 우리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형용사 나와주고 그렇지요. 우리 어떻다다라는 의미로 비동사 활용해 주는 건데요. you and Gina가 주어니까 빈칸의 정답 바로 아가 되겠네요. 복수 주어가 나온 거잖아. 너와 진아는 a beautiful, 아름답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B번 볼게요. 관할의 단어와 비동사의 현재형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1번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 암기해 줘야 됩니다. dusty,

지금 열광하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요. 바로 목이 마른, 갈증이 나는 이란 의미. 단어가 바로 thirsty 이거 여러분들. 목이 마른, 갈증이 나는. 의미 몰랐던 친구들 좀 적어주시고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I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현재형 당연히 am이 와주겠죠. I am very thirsty. 나는 매우 목이 마르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3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cook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얘는 요리하다라는 동사로 활용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요. 모양 바꾸지 않고 요리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a great cook, 훌륭한 요리사 이거야. 그러니까 he 먼저 조절해서 주고요. 이다라는 의미로 비동사 is가 나와주는 거예요. He is a great cook. 그는 훌륭한 요리사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7번 볼까요? Your keys. Key가 하는데 열쇠죠. 근데 S가 붙어준 거니까 너의 열쇠들이야. 그러니까 비동사 현재형은 당연히 그렇죠. 복수조어를 만났기 때문에 are가 나와주고요. Your keys are on the table. 너의 열쇠들은 있다. 어디에? On the table. 탁자 위에. 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내신 기출 문제가 나와주는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런데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고요. 비동사 현재형 is가 보입니다. is는 그렇죠.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줄 때에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이었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닌 거를 골라주는 문제예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그렇죠. 4번에 보면 he and she, 그와 그녀입니다. 복수예요, 여러분들.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닌 거죠. 만약에 he and she가 주어 자리에 나와줬다면 비동사의 현재형은 그렇죠. is가 아닌 are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번은 그 학생. 3인칭 단수조죠. 그다음에 2번, my friend, 나의 친구 한 명을 얘기합니다. 3번에 제니, 그리고 5번에 그 어린 소년. 전부 다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4번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is를 써줄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고 단어 볼까요? honest가 정직한. 그다음에 polite은 예의 바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주어가 나와주고요. 주어가 매우 정직하고 예의 바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야. 대체 여러분들 문제 의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과란에 주어진 말과 알맞은 비동사의 현장을 사용한 문장을 완성해 주는 문제 나와주는데요. 우리 워크북 문제입니다. 자, 2번은요. My father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그렇죠. is를 써주고요. My father is busy. 나의 아버지는 바쁘시다. All the time. 늘, 항상 이라는 의미예요. My father is busy all the time. 5번 가볼게요. 여기 중요한 표현 들어가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My friends가 주어지요. 나의 친구들이야. 우리 어쨌든 비동사 현재형을 활용해 볼 겁니다.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From 다음에, 자, 뒤에 어떤 나라나 도시 같은 장소가 나와주게 되면 우리말로는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서울 출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I am from 서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비동사 from 다음에 나라나 도시, 장소가 나와줄 때는 어디 어디에 출신이다. 이 표현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나의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비동사는 그렇죠. are가 나와주고요. My friends are from 서울. 이런 식의 문장 완성되네요. 6번 가볼까요? That pretty girl. 저 예쁜 여자아이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사 자리에 비동사 현재형 저 예쁜 여자애. 여자애 한 명이니까. 그래요? is를 활용해 주고요. My daughter. 여자가 딸이죠. 그러니까 That pretty girl is my daughter. 저 예쁜 여자애는 나의 딸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오늘 인칭 대명사 공부했는데 인칭 대명사 나와주고 이러면 비동사 현재형 나와줄 때 줄임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법용으로는 축약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줄임말 굉장히 간단해요. 만들어주는 방법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주는 모음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뭘 써주는 거야? 자 apostrophe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 같은 경우에는
I'm. 그다음에 we are, you are, they are. 각각 we're, you're, they're 이런 식의 자 축약형 줄임말이 가능한 거예요. We are는 we're, you are는 you're, they are는 they're.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he is, she is, it is. 자 뭐야? 앞에 나온 모음 지워주고요.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he is는 his. 그다음에 she is는 she's. It is는 it's 이런 식의 줄임말. 축약형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몇 문제 풀어봅니다. 밑줄치 부분을 축약해서 써주는 건데요. They are는 그래요. 좀 전에 봤던 대로 they're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매우 친절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있고요. You are는 your. 자, 여기는 you는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베프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고요. 띄워만 볼게요. 자, 밑줄치 부분을 축약해서 문장을 다시 써주는 건데, 축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X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축약형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지요. 인칭 대명사 주어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은 it is를, 그렇죠? it's. 이렇게. 그러니까, it's a black cat.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검정 고양이다. 2번, I am은, 그래요. I'm. 이런 식으로. I'm very hungry. 나는 매우 배가 고프다. 6번은요, you와 I가 주어 자리 같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축약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의미는 뭔가요? You and I are friends. 너와 나는 친구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풀고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She's는 she's. 이런 식의 축약형이 가능하고요. 자, 의미는 뭔가요? 그녀는 아름답고 친절하다. You are는 you're. 너는, 자, smart and brave. brave가 용감한 이라는 의미예요. 너는 똑똑하고 용감하다. 자, 9번은요, we 아니까 we're. 이렇게 우리 줄임말이 가능하고요. 자, in the same class는 같은 반에 있는 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우리는 같은 반에 있다. 결국 우리는 같은 반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0: 자, 오늘 첫 번째 만남부터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유닛 1부터 유닛 3까지 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4개의 유닛 내용 열공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 단원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왜 평소처럼 더 환하게 안 웃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 6단원 시작하는 오늘 41강인데요. 선생님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좀 아쉬워요.

우리의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봐야 되겠죠? 우리 함께 공부하고 교과서 내용 학습의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 거예요.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토의에 참여할 때는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의견만 내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같이 얘기해야지 그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에서 친구 사 의견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해야 하고요. 그 의견과 이유도 주제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꼭꼭 눌러서 머릿속에 담은 후에 우리 이제 6단원 내용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단원은요, 작품을 즐겨요예요. 마치 5단원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즐기세요 하는 느낌인데요. 작품을 즐겨요. 무엇이냐면요, 시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비유적 표현을 알고 이를 살려서 시를 낭송해 보는 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작품을 즐겨요. 무엇을 즐기느냐?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는 그런 활동들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시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시는 일반 이야기 또는 설명하는 글보다 훨씬 더 글의 수가 적어요. 글자 수가 적은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생각으로만 문제를 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국어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면 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선생님 어려움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5단원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또 6단원 선생님이 친절하게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을 시작할 때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지 알려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교재 141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수가 굉장히 파랗네? 라고 해도 되지만,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선생님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호수 그리고 가을 하늘이 비슷한 점이 있죠. 어떤 것이 비슷해요? 파랗다라는 것이 공통된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파랗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수가 마치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네요. 호수를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고 표현하니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파랗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 하늘처럼 파랗다라고 표현하니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알고 이 비유적인 표현의 느낌을 살려서 실감나게 시를 낭송해 보기도 할 거고요. 또 이야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인상적인 부분,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면서 우리 6단원의 제목처럼 즐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배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비유적인 표현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 그냥 파랗다라고 해도 되는데,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호수가 파랗다가 아니라 호수랑 파란 것이 비슷한 가을 하늘에 빗대어서 표현했죠?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은요,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빨갛게 익었다 보다는 내 얼굴은 뭐 익은 토마토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면, 그냥 얼굴이 빨갛네 보다, 맞아, 익은 토마토도 이렇게 빨갛지, 내 얼굴도 그렇네 하면서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고요. 앞선 그림에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훨씬 더 느낌이 생생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 그것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 우리 문제에서

이번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렇다 이렇게 바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를 하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딱지예요, 딱지.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딱지치기 할때 딱지인가 했더니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지가 생겼대요. 여러분은 뭐 걷다가 또는 어디 걸려가지고 뛰다가 넘어지면 무릎에 피가 나고 그 자리에 딱지가 생기게 돼요. 피가 굳으면서. 그것이 무엇과도 같대요? 딱정벌레 같대요. 몸통이 딱딱한 그 곤충 있죠?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알수 있는 거죠. 뭐랑 뭐가 비슷해요? 딱정벌레랑 딱지가 비슷하다고 이 글쓴이는 생각했구나.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지?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죠. 기어갈 것 같아요, 딱지가. 근데 실제로 기어갈 수 있나요? 기어갈 수 없어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아, 여기서도 지금 딱지가 딱정벌레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느껴지죠. 아, 여러분, 무릎에 딱지가 생기면 어때요? 좀 간지럽기도 하고, 막, 떼어놓고 싶기도 하고 긁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우리가 딱지를 조금 이렇게 살짝 만진다고 해서 딱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치 살갗을 꽉 붙잡고 있는 딱정벌레의 모습처럼 딱지가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딱정벌레가 무릎 위에 앉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지의 모습을 보면서 딱정벌레 같네, 마치 무릎 위에 올라가 있는 벌레 같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벌레를 봤다, 벌레가 무릎 위에 올라갔다 하면 그것은 모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딱지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1번,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딱정벌레에게 물려서 가려웠던 경험을 표현했다. 선생님, 시는 경험을, 글쓴이가 겪은 경험을 표현한 것이 시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딱정벌레를 만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딱지랑 딱정벌레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러난 그런 시니까, 그런 경험을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딱지를 딱정벌레에 비유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 자,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그렇죠? 딱지를 딱정벌레에 비유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 넘어져서 피가 난 자리에 딱정벌레가 앉은 경험.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딱정벌레가 앉은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4번. 딱정벌레가 무릎에 앉아.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서 살살 긁었던 경험을 표현했다. 아니고요. 5번. 넘어졌을 때 딱정벌레가 무릎에 내려앉아서 놀랐던 경험을 표현했다.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경험, 뭐 표현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실제로 벌레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지를 보고 딱정벌레 같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는 것이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이에요.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2번 중요한 문제네요.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했길래 기억 보니까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실제로 무릎에 붙어서 아니죠. 실제 아니라고 했죠. 딱정벌레를 떼어놓고 싶어서도 역시 아니고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서 벌레를 만난 적도 없는데요. 빠르게 기어가는 것도 실제 관찰한 것도 아니고요. 딱정벌레의 모습이 딱지와 비슷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활용을 한 겁니다. 5번의 정답이 있네요. 3번. 니은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입니다. 니은 보니까
살살

긁으면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무엇을 보고 지금 떠올린 거예요? 딱지를 보면서 딱정벌레 같은데? 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 누가 알맞게 상상했나 봅시다. 시은, 무릎 위에 딱지가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이윤, 딱정벌레가 무릎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마지막 수빈이, 무릎 위에 딱지를 떼어내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확실하게 아닌 것은 우리 뭐 골라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딱정벌레를 이윤이는 틀렸죠. 그러면 딱지가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나요? 점점 딱정벌레가 커지고 있어. 딱지가 커지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놓고 싶은데 이런 내용도 있죠? 떨어지지 않아요. 내려가기 싫은가 봐.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런 것이 떼어내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은이 아니고요. 수빈이가 알맞게 상상했네요. 니은을 보고요. 수빈. 4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대한 내 생각을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보기는 어떻게 썼을까요? 딱지를 딱정벌레로 표현하여 기어갈 것 같다고 한 장면이 재미있어. 자, 그럼 여러분도 이 시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되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딱정벌레가 살갗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어.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네요. 비유적인 표현이 꼭 들어가야 해요. 비유적인 표현 뭐 있죠? 딱정벌레가 살갗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 실제는 아니지만 딱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이죠. 자, 대상을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문제들을 풀수 있어요. 아, 비유적인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표현하려는 것을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다른 대상을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이 빨갛다, 하늘이 파랗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비슷한 거 있나? 빗대어서 말할 거 있나? 하면 생생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비슷한 걸 찾아봐요?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색깔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일상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것과 비슷한 것이 또 무엇이 있지? 같이 빗대서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찾아보면 여러분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 저울이라는 시예요, 이번에는. 시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여기서부터 지금 비유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내 마음이 진짜 저울이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비슷한 건가 봐요. 내 마음,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무엇이 비슷할까 더 읽어봐야겠는데요.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내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양팔 저울도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저쪽으로 기울기도 하잖아요.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계속 이쪽, 저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 에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의 내용인데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5번. 이 시에서 내 마음을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왜 양팔 저울 같다고 했죠? 양팔 저울처럼 한쪽으로 안 기울어서?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까지는 괜찮은데, 기울지 않아서? 기분에 따라 기운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양팔 저울처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비슷해서 정확하게 딱 칼같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4번. 내 마음이 비어있는 양팔 저울의 접시처럼 아무 감정이 없어서?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것 같이 양팔 저울도 무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비슷해서 그두 가지의 대상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6번.
니은이 비유한 상황을 알맞게 설명한 것이에요.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아, 내 마음이 칭찬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친구의 칭찬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긴다는 건 뭐예요? 칭찬을 듣는 것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친구가 나를 칭찬해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표현한 부분이다. 이것이 더 맞겠죠? 친구의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니에요. 그쪽 이기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니죠. 두 번째가 맞습니다. 7번. 보기와 같은 비유적 방법으로 표현한 친구예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내 마음과 양팔 저울이 비슷하다라는 거알수 있는데요. 신, 내 친구는 힘이 아주 세다. 비유한 거 있어요? 비유적 표현? 아니에요. 바로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은, 우리 엄마는 항상 조용하다. 우리 엄마는 무엇같이 조용하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 없어요. 수민, 우리 선생님의 마음은 호수다. 자, 여기에 있네요. 우리 선생님의 마음과 호수가 비슷한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 친구는 수민이. 8번. 디귿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설명한 것.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했다가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는 그때까지는 막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팔 저울을 거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알맞게 설명한 거 뭐예요?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인가요? 잠이 들지 못하는 모습? 차분히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 좋지 않았던 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거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모습. 아니죠. 잠자리에 드는 모습, 잠자리에 드는 모습. 둘다 있지만 어떤 것이 맞아요? 3번이 맞죠. 하루 동안 계속 내가 이랬다 저랬다 흔들렸지만 자려고 할 때는 이제는 차분히 정리하고 누우니까 양팔 저울을 거둔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입니다. 이번에도 비유적인 표현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 좋아.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풀잎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풀잎 같은 친구래요. 그러면 무엇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친구랑 풀잎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풀잎은 바람하고 엉켰다가도 사르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친구도 해질 때라는 것은 헤어질 때를 줄인 말이에요. 선생님, 헤어질 때라고 안 하고 왜 해질 때라고 줄였어요? 이것은 시에서는 더 멋진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맞춤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라는 것은 뭐 옷이 해졌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헤어질 때를 줄여서 해질 때또 만나자고 약간 이런 운율, 리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헤어질 때,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가 마치 풀잎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했으니까 친구랑 또 이번에는 뭐랑 비슷해요? 바람이랑 비슷한 거네요. 왜 친구랑 바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을지 봅시다. 풀잎하고 헤졌다가, 여기도 헤어졌다가를 줄인 거겠죠? 풀잎하고 헤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아, 풀잎하고 헤어졌다가도 또 다시 이렇게 사르르 찾아오는 바람처럼 만나면 또 다시 반갑다고 얼싸안는 그런 바람 같은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풀잎과 친구, 바람과 친구가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풀잎이 강한 바람에 뽑히는 모습? 아니고요.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시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친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보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다?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5번도 읽어보세요.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를 풀잎과 바람에 빗대어 표현했다. 5번이 더 정확하죠.
친구와 함께 내가 풀잎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친구, 그리고 풀립과 바람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 10번입니다. 이 시를 감상하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예요. 두희, 멀리 떠나버려 만날 수 없는 친구가 바람과 비슷해. 수진, 바람과 풀처럼 만나면 항상 싸우게 되는 친구가 떠올라. 경아, 헤어질 때 내일 또 만나자고 손흔드는 친구의 모습이 풀립과 비슷해. 자, 이렇게 세 친구의 말을 보고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친구? 만나면 얼싸안는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만날 수 없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싸우게 되는 친구? 아니에요. 바람은? 아까 말했듯이 만나면 기쁘다고 얼싸안는 거잖아요. 항상 싸우게 되는 거 아니고요. 헤어질 때, 해질 때라고 시에서는 표현이 됐었는데요.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마치 풀립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경하가 알맞게 장면을 상상했다라고 볼수 있네요. 11번 기억의 특징입니다. 바람 같은 친구. 자, 이런 표현의 특징은 뭐예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반갑고 편안한 친구인 거죠. 바람 같은 친구? 뭐 시원한 친구인가? 뭐 휙휙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인가? 아니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언제든 반갑고 편안한 친구를 의미하는 거죠. 반갑고 편안한 친구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이 시에서 친구를 바람과 풀립에 빗대어 표현해서 얻은 효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을 때 얻은 효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친구가 더 친근한 느낌을 준다. 친구의 모습이 더 쉽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친구의 성격을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볼수 있다. 친구처럼 익숙한 대상을 어렵게 표현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친구에 대한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선생님이 쭉 읽으면서 응? 했던 건 뭐예요? 그렇죠. 4번이죠. 익숙한 대상을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표현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의 효과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해서, 재밌게 표현해서 이렇게 됐으면 정답이지만 어렵게 표현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얻을 수 있는 효과죠. 친근한 느낌, 쉽고 구체적, 자세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생생하게 떠오르고 이런 것은 알맞은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인데요. 비유적인 표현 역시 찾아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여기도 바람이 나오네요. 난 지금 봄.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입니다. 이 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지만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난 지금 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계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난 지금 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라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지금 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난 아직 봄이 안 왔어.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난 지금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엄마는 아이의 봄이 충분히 들길 원하고 있다. 봄이 들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바라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알맞지 않은 거고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엄마는 아이의 가을이 천천히 들길 원하고 있다. 가을은 맞는데요. 천천히요? 엄마는 벌써. 그쵸. 빨리 가을이 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천천히 들길 원하고 있다. OXX.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14번.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왜 흔들리고 있다? 라고 했을까요? 엄마에게 혼이 나서 무서워서? 아닌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 정말 가을이 되어 날씨가 추워서 난 지금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바람이 세게 불어서

몸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엄마의 생각이 달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답이 있죠. 그쵸? 나와 엄마의 생각이 달라. 난 지금 봄인데 엄마는 빨리 가을이 들길 바라고 있어요. 새싹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관찰한 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15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봅시다. 니은 부분에서 느껴지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친구입니다.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자, 벌써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요? 벌써. 어떤 일이 예상한 것보다 일찍 일어났을 때 우리가 벌써라는 걸 쓰잖아요. 아, 나는 지금 봄인데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봅시다. 종이. 엄마가 봄보다 가을을 좋아해서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야. 난 지금 봄인데 엄만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인가요? 이 말하는 이가 아니에요. 자, 문제 보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친구예요. 들렸죠? 영례. 내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고 느끼는 마음이야. 생각할 수 있죠. 난 지금 봄인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기 원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엄마는 나는 아니지만 그럼 영래가 생각한 거? 맞아. 나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아직 봄인데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하다니 너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일. 내가 충분히 자랐는데도 엄마가 천천히 자라라고 해서 기분이 상한 상태의 마음이야. 아니요. 기분이 상한 것도 우리가 딱히 찾아볼 순 없지만 충분히 자랐는데도 아니죠. 아직 봄인데 아직이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그런데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엄만 제발 천천히 자라. 지금 너무 자라는 모습이 아까우니까 이것이 아니라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잖아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했으니까 도일이는 알맞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는 이의 마음 이런 것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잘 표현한 친구는 영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볼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여기도 말하는 이 있네요. 디귿처럼 말한 까닭을 쓰시오.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우리 시간 표현도 배웠었는데요. 들고 있는 중이야. 이미 지난 일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죠.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6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작품을 즐기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나요? 마지막 퀴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유적 표현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다.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6단원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 얼른 공부하러 놀러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뉴런과학 2학년 단기 특강 강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셔서 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위과학은요, 1학년 과학에 비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런데도요, 단순히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요. 또그 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아, 그 현상이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년이 2학년입니다.

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20강의 단기 특강 강좌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1강 수업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1강은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 강의의 시작은요, 그 수업을 관통하는 질문이자 그림으로 구성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여기 사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물에 녹여 유리막대에 찍어 혀끝에 대어보니 짠맛이 나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나라고 되어 있어요. 식초의 향을 맡으면서 시큼한 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항상 소금은 짠맛이 나고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소금의 양이 달라지거나 혹은 식초의 양이 달라졌을 때 소금의 맛이 달라지고 식초의 향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1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원대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오늘 1강의 제목이죠. 물질의 특성의 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은요,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초면 식초, 소금이면 소금,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시에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겉보기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수 있는 색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이용하여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금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금 덩어리를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하나의 금은요, 10g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 덩어리는 20g입니다. 우리 10g의 금 덩어리가 금 조각이 노란색이라고 할때 20g의 금 조각은 노란색일까요? 혹은 다른 색깔을 나타낼까요? 아이, 선생님, 10g이던 20g이던 당연히 금은 노란색이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그 물질의 특성은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식초의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시큼했던 향이 달콤한 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겉보기 성질 말고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밀도, 용해도,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밀도부터 끓는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건 부피가 1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 세제곱센티미터 부피에 무엇을? 나무 조각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즉, 똑같이 1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갖고 있는, 이번에는 철 조각을 그렸습니다. 즉, 지금 단위 부피로 나무와 철은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을 때 나무와 철중 질량이 더큰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철이 더클 거예요. 왜? 우리는 평소에 나무보다는 철이 더 무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단위 부피, 부피가 단위 부피 1로 같을 때 누가 더 질량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도의 개념입니다. 지금 같은 부피에서 철의 질량이 더 컸다면 철이 나무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무엇을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을 우리는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질량값과 부피값이 나온 물집이라면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밀도,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의 부피를 먼저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상태를 변화시킬 겁니다. 즉,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물질의 상태만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기체일 때와 고체일 때 중에 어떨 때 부피가 가장 클까요? 우리는 1학년 때잘 배웠었죠. 무슨 상태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바로 기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고 고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체일 때 부피가 가장 크고 고체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요, 밀도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이 밀도값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작아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체에서 부피가 가장 컸어요. 그러면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기체에서 밀도가 가장 작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기체일 때 우리는 밀도가 가장 작고 고체일 때 밀도가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잘 적혀 있어요. 물은 예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은 물과 얼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이 페트병을 냉동실에 얼릴 거예요. 그러면 그 냉동실에서 언 페트병을 꺼냈을 때이 페트병의 부피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처음에 냉동실에 넣기 전의 부피보다 조금 더 빵빵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액체 상태의 물보다 고체 상태의 얼음일 때의 부피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 수증기, 즉 기체 상태의 물의 부피가 가장 커요. 그런데 원래는 액체 상태의 부피가 중간에 와야 하지만 물만은 다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따라서 밀도도요, 수증기에서 가장 밀도가 작고요, 그리고 물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25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온도랑 기압은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 중요한 거냐면, 바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밀도를 이야기할 때는 온도와 압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 살펴보면요. 헬륨의 밀도는 0.00164로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보시면 아래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밀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헬륨 풍선 이렇게 손에서 놓으면 공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저 위로 떠오릅니다. 밀도가 작으니까 공기보다 더 위로 뜨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물의 밀도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 0.9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정말 얼음이 물의 밀도보다 작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에다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 위에 뜨죠.
아, 얼음이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밀도는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의해 보면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어떻게 돼요? 뜨게 되겠죠.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밀도가 1인 물에다가 밀도가 7이 넘는 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 아래로 철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밀도는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용해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용해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용질, 용매, 용해.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금이라고 하는 용질이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요. 즉 용해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소금물 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즉 소금을 녹이는 물질은 뭐였어요? 물이라고 하는 용매였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지금 물에 녹은 건 무엇이었죠? 소금이었죠. 소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즉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고르게 섞여 있는 결과물을 우리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물에다가 소금을 녹일 때요. 소금을 한없이 넣고 넣고 넣다 보면 언젠가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지점이 되고 오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용해되는데도 정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용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의 정의는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소금은 최대로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일정 온도에서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이 용해도는요, 일정한 온도, 그리고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우리 아까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밀도 다음에 배우는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용해도는요,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로축을 먼저 볼게요. 용해곡선의 가로축은요, 온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세로축에는요, 용해도가 적혀져 있는데, 이때 용해도는 물 100g에 용질이 몇 g 녹아있냐라는 걸 수치로 나타낸 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해도곡선 하나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질산나트륨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80도일 때, 이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의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략 한145 정도가 용해도다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8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최대로 145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때요,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145g을 다 녹인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용액 안에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여서 가득 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선생님이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용액에는 80도씨의 온도에서 20g까지만 녹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직 25g 정도를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포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용해도 곡선상의 요경은요. 무슨 뜻이냐면 용해도에 있는 모든 용액들은 모두 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왜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인 용액의 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40도씨로 낮추면요, 대략 이 질산칼륨은 한 32g 정도밖에 녹지 못합니다. 굉장히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죠. 즉, 어떤 뜻이냐면요,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떠한 물질? 큰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칼륨에 비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아, 이 말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 물질이구나, 적은 물질이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용해도 곡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62.9g을 녹인 포화용액이라는 말은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다 녹인 거겠죠? 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하면 몇 그램의 질산칼륨이 석출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요, 이거 그래프에서 소수점까지 읽는 게 조금 어려워서 반올림해서 우리 63g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질산칼륨이 40도씨의 물 100g에 대략 한 63g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포화 용액이에요. 이 용액을요, 몇 도로 20도씨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러면 20도씨에는 대략 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63g을 녹였어요. 그런데 온도를 낮췄더니 20도씨에는 용해도가 32g이라고 합니다.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런데 내가 63g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3에서 32를 뺀 얼마는 약 31g은 어떻게 될까요? 녹지 못하고 결정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결정으로 다시 나오는 걸 석출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그 석출되는 그 질산칼륨의 질량은 약 31g 정도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래프들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점 커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부분의 고체는 용해도가 높아지는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요,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일수록 소금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번에는 기체 용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기체 용해도 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꼭 탄산음료를 많이 예시로 듭니다. 우리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시원하게 해서 드시나요? 팔팔 끓여서 드시나요? 아니, 선생님, 누가 탄산음료를 끓여서 먹어요? 시원하게 먹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탄산음료는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얼음을 넣기도 하죠. 그 이유는 탄산음료는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그 탄산 기체가 우리한테 잘 느껴집니다. 이 말은즉슨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음료수 안에, 물 안에 탄산 기체가 더잘 녹아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으면 이 기체는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얼음물에 있는 탄산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온도가 높은 50도씨 물에 탄산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얼음물에 있는 이 시험관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50도씨 물에 있는 이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탄산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다? 여기서 제일 작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체 용해도는 줄어들고요. 반면에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클 거고요. 50도씨의 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겠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아, 용해도를 크게 하고 싶으면 우리 온도는 낮춰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기체 용해도는 이 온도 말고 압력의 영향도 받거든요. 우리가 탄산음료의 뚜껑을 딱 따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기포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즉, 뚜껑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줄어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압력이 줄어드니까 용해도가 작아져서 그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력이 커지면 기체 용해도도 커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압력이 커진다라는 건 꾹꾹꾹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 안에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는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체가 끓어 기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우리가 끓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그래프 1학년 때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요. 에탄올 10ml와 에탄올 20ml가 있습니다. 이 에탄올을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을 하다가 우리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대략 몇 도씨 정도 되면 78도씨 정도 되면 20ml의 에탄올도 10ml의 에탄올도 20ml의 에탄올도 모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금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죠. 우리 그때 일정한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에탄올이 20ml로 양이 많아지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몇 분으로? 4분으로 늘어났어요. 10ml일 때는 2분 만에 우리가 끓는 점에 도달했거든요. 아, 양이 늘어나니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그래프는요. 에탄올은 그대로 끓는 점이 지금 78도씨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끓는 동안의 온도가 대략 65도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끓는 점도 달라지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즉 녹는 동안 유지되는 온도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래요. 어는 동안이니까 이번에는 어는 점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고체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갈 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앞에서 본 끓는 점과 비슷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 이 개념으로 문제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크림은 물질 AY를 비커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E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쓰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인데,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어디로?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따라서 밀도가 큰 물질은 바로 뭐예요? E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제일 위에 떠 있는 A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A와 D 중 포화 용액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포화 용액은요, 우리가 용해도,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용해도가 녹아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50g이라면 그 50g이 다 녹았을 때 최대로 다 녹아 들어간 상태를 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래프 보면은요,

80도씨일 때 B 지점의 용해도는 150이래요. 그런데 이 B 지점은 150이 다 녹아든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의 지점은 포화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용액은 B하고 C가 되겠네요. 정답은 B, C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은요. 같은 그래프에서요. D용액을 몇 도씨로 냉각시켜야 포화 상태가 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용액 보면요. 지금 150까지 녹일 수 있는데 얼마까지밖에 100g밖에 녹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온도를 낮춰볼게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용해도 곡선에 만나는 그 순간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답은 60도씨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액체 물질 A와 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액체 물질 A, B, C를 가열하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할 거고요. A, B, C의 끓는 점은 지금 모두 같죠. 기억 볼게요. A와 C는 끓는 점이 같습니다. 맞고요. A와 C는 고체 상태로 변하는 중일까요? 아니죠. 액체 물질을 가열한대요. 그럼 이제는 기체로 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틱은 A의 질량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질량이 크다라는 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의 경우는 가장 빠르게 끓는 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우리가 A의 질량은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개념을 클리어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밀도의 정의는요, 무엇을 부피로 나눈 것이었는지, 우리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다 써주시면 되냐면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1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시작한 1강이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만점 왕에서 다 맞은 친구 아니면 지난번보다 더 성적이 오른 친구들은 왕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왕의 행차쇼!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번부터? 12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11번까지 풀었죠? 네. 자, 12번부터는 여기 제시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만 열심히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시문 또는 지문이라고도 해요. 예,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이 글들을 꾸준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면, 예, 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도요. 영어 공부 잘하려면 낱말 잘 외워야 되죠.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진, 영어로 써져 있는 문장이나 또글 많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읽어보라면서요. 근데 왜 국어는 안 그래요? 국어도 그러셔야 돼요. 예. 우리 말이니까, 우리 글이니까 뭐 쉬워. 아유,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특히나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구조로 잘 짜여진 이 주장하는 글은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오, 이거 서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서론 부분부터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부분일까? 네.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아, 본론 부분이겠구나. 자, 어떻게 알아요? 물론, 짜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은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타난다는 것. 본론은 이유와 근거가 나타난다는 것. 결론은 요약과 강조가 나타난 것. 나타난다는 것다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처럼, 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써준다고? 어디에서? 본론에서?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제시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 이 글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써주는 글이 있구나. 예, 이런 글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실천 방법 보겠습니다. 첫째. 자,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알았어. 플라스틱 사용 이제부터는 줄일 거야. 예, 종이컵 대신 또는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구나.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컵 이거 대신 예, 그 텀블러를 사용해야지. 뭐 이런 것들. 예. 자, 이렇게 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도 철저히 해야겠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그다음에 뭐 철은 철에, 종이는 종이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철저히 해야겠네. 라고 실천 방법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뭐다? 설득당한 거다. 예, 설득당한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자, 여기서부터 뭐다? 인용이 나오겠구나. 여기서부터 인용 부분이 나오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요. 아이고, 그 오랜 시간이 되면 쪼개지고, 그쵸?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지만 사라지진 않아. 그죠?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질 뿐.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될 뿐이죠. 자,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 따라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국어 실력이야. 그런데 여러 번 읽어본 친구들은 기억이 다 돼 있어. 그래서, 나 이거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있는데, 다 기억했는데, 쉽게 문제 풀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된 친구들은 이제, 예, 자기 원래 실력으로 이제 풀어야 돼. 아, 짜임, 짜임, 짜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근거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 방법이 나오겠구나라는 눈치를 채야 되지. 왜? 여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 써주겠다고 했으니까,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짜임을 아는 친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모든 글의 짜임을 잘 아는 친구는 국어 공부에 반 이상은 이미 한 거나 똑같아요. 그만큼 이 짜임새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여기에 나타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둘째, 자,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래요.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대요. 자, 이것이 실천 방법이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글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놓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앞에 거 보세요. 자, 봐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재활용 철저히 하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죠. 선생님도, 여러분도, 어른들도. 이런 개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개인일까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개발해야 해요. 친환경 재료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국가가 하거나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네, 이런 차이가 있죠. 이걸 눈치채는 친구도, 어우, 굉장히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여기에 그런 말은 없잖아. 개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국가는, 회사는 이래야 되고, 이런 말은 없지만, 이것만 딱 보고, 아,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 개인이 실천할 방법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국가나 기업에서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할 수가 있죠. 이게 문해력이에요.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이 되었대요. 이거 법이죠. 자, 마이크로비드 좀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금지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왜 디지털 리터러시 어렵다. 예, 별거 아니야. 디지털 문해력을 예, 그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뿐이죠. 자, 이거 미세 플라스틱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대요.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분해된대요. 분해. 분해가 뭘까요, 여러분? 썩는다는 거죠. 자, 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안 썩어. 썩으려면 너무너무 긴 세월을 요구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플라스틱이 그냥 썩을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즉,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이 말이에요. 생물이, 여기 생이 생물이에요. 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즉, 생물이 얘네를 썩게 할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하자.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죠? 아, 이제 여러분이 6학년쯤 되면 이런 말들에 예민해져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할말다 했나 보다. 이런 거.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다. 어때요? 요약해 주죠? 야,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이런 말들을 했어. 이런 글을 썼어. 알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서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주장 아닙니까? 예.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주장을 강조한다는 게 강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나, 과자 사주세요.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아침에 얘기했어. 점심 때 와서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저녁 때 와서 과자가 맛있는데요. 막 이러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과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그러면 너무 앵무새 같지?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지. 과자 맛있던데요? 과자 사주세요.

아, 과자 먹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약간 다르게 했어요.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뭐다? 같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에도 주장 강조 어떻게 하지? 한번더 써주면 돼요. 더 써주는데 표현은 조금 차이 나게 다르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멋진 강조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우리 그 본론 부분서부터 시작했죠? 여기는 결론 부분이 되겠네요. 글쓴이가 제시한 미세 플라스틱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다. 요거 두 가지 1번과 2번이었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읽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제시문 늘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꼼꼼하게 읽어보기만 해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응? 이런 내용 없었는데, 금세 찾을 수 있어야겠죠? 미국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플라스틱은 안 썩는 게 문제인데, 친환경 재료는 썩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정답 3번. 네.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이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어떻게 하라고? 일회용 플라스틱병 대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자, 여기 가장 알맞은 것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야,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실천 방법 알려주겠다고 했죠? 여기 실천 방법 있네요.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 사용하는 게 어때?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해야지.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거야.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했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아까 따라서가 있었는데, 여기. 요 따라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예. 요 따라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결론.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말들. 예.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죠. 요 뒤에는. 요런 말들 참 재밌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거. 예. 요런 말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냥 자리하고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국어 공부 잘 하려면 이게 왜 있을까? 이것도 아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 딱 나왔어. 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요게 나왔어. 그러면 요 왜냐하면 다음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나오겠죠. 예. 그 이유는 뭐 이렇게 나오면. 요런 건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가 나온다. 이유가 나와야 할때 요런 말도 써줍니다. 또 있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 내가 하나 뭔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1번이라고 해볼까? 예. 요거. 추가도 있어. 더 얘기하고 싶어. 더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또! 뭐 게다가! 막 이런 거. 게다가는 여러분이 좀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또! 게다가! 뭐, 이거 여러분이 많이 쓸수 있겠다. 그리고. 저 사과 먹고 싶어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예, 추가하고 싶을 때. 또 뭐가 있을까? 뭐, 예시 들을 때. 예시 들어서, 글에다가 쓸수 있잖아요. 예시는 뭐, 아주 간단한 거. 예시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뭐, 과일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복숭아, 뭐, 감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요런 일, 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계산이 있는 거죠. 치밀한 계산. 요런 말들은 다 요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따라서, 그러면, 아,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구나. 뭐,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글에 쓰인 인용의 출처, 어디였죠? 예, 찾아보면 되죠? 예, 한국방송공사, 2022년도에 만들어진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출처다. 자,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써볼게요. 보기는 출처, 통일성, 근거, 맞춤법, 계획하기, 표현하기가 들어있습니다. 6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것 단계에서는, 단계래요, 단계. 그러면 출처 단계, 맞춤법 단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이런 힌트들을 놓치지 말라고요. 네. 자, 이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분명하게 정했는지, 또 글을 읽을 사람을 잘 고려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답니다. 자, 어느 단계일까요? 글의 목적을 잘 세워야 하고, 주제도 분명하게 정해 놔야 돼요. 자, 어느 단계에서?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단계. 이런 힌트들을 놓치면 안 된다.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용 조직하기. 내용을 생성했어. 그 다음에 이 생성한, 즉, 만들어낸, 내가 모은 이 내용들을 잘 배열을 해야 되겠죠? 아, 요건 주장에다 놓고, 요건 이유에다 놓고, 아, 요거는 근거에다 놓을까? 뭐, 이렇게. 잘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하고, 구성을 해야겠죠? 이게 내용 조직 단계라고 했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를 글의 짜임을 고려해 조직했는지, 또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것을 찾아 조직했는지 점검한대요. 힌트는 이거네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건 뭘까? 근거가 되겠죠. 자, 이런 힌트들. 이거 내용이 많이 어려운데. 하지만 거기에 힌트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를 찾아내는 게 국어 실력이니까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자, 통일성 얘기했죠? 통일성은 뭐다? 그글 전체가 글의 주제.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똘똘 뭉쳐 있을 때 우리는 아, 이 글은 통일성이 있구나라고 한다고요. 네. 앞으로 쭉 주제만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로 나가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안 된다. 저거 멋있으니까 그냥 갖고 와야지. 안 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멋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나의 글의 그 통일성을 해치는 자료라면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장하는 글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생성한다. 이거는 만든다란 뜻이라고 했어요. 만든다. 예. 내용을 만든다. 예, 물론 내용을 만든다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만드는 것 더하기 인용할 자료도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생성하기 부분과 내용 조직

직하기 부분,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내가 글을 잘쓸수 있느냐, 못 쓰느냐. 여기를 튼튼하게 하고, 여기를 문제없이 하면, 그 다음에 표현하기 단계잖아요. 글쓰기 단계. 여기는 조금 더 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주장하는 글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 내용을 만드는 단계, 또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단계가 내용 생성하기죠.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게요. 글의 목적을 정했습니까?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습니까? 글을 읽을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까? 자, 여기 내용 생성하기 단계. 여기네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통일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통일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글의 통일성. 통일성은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내가 만들거나 가져왔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죠.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필요한 것이니까 정답은 2번과 4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글의 통일성 자꾸 얘기하죠.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내가 A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A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A 다시, 뭐 이런 걸 갖고 와도 되지만, B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낯선 건안 돼. 관련이 없는 건안 돼. 알았죠? 네. 이 통일성 중요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 여러분이 글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그 분량이 많으면 잘쓴 글인 줄 아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려고, 분량을 많이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다 갖고 와. 그러지 마시라고, 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이거 문제 상황이죠? 네. 문제 상황.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 가는 뭐다? 서론 부분이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여기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그러면 글 나는 뭐다? 본론 부분이구나. 어떡하지? 이제 정말 정말 쉬워졌어. 이 짜임을 딱 알아내는 게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기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대요. 이러한 결과를 볼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도 지금 막 똑같이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이제 다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활동이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요거 괄호 부분을 한번 빼보세요. 빼보세요. 그러면 딱 알맹이만 남죠.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자,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뭘 해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서론 부분에서 지금 같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특히나 학생들에게 참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얘기했죠. 똑같이 쓰진 않았어요. 똑같이 쓰진 않고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 그게 그 말이에요. 뭐? 손으로 글을 쓰는 건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0: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하, 여기 있는 이 지문은요. 가는 서론 부분, 나는 본론 부분, 다는 결론 부분의 문단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글 쓰니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어디를 보면 될까? 문단 가일까, 나일까, 다일까? 이걸 아는 친구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 상황 어디에 나와요? 서론 부분에 나오죠? 글 가를 보세요. 가 문단 보세요. 예, 바로 요거였죠? 디지털 세상에서 손으로 글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 이거 문제다. 아이고, 이거 손으로 글 쓰는 거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 특히나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걸 불편하게만 생각하니, 왕, 이거예요. 예. 그 다음, 글 가에서 다를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나누어서, 알맞게 나누어서 각각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문제 제기, 주장. 어디에서? 글, 가에서. 에,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본론에서. 나 문단에 해당하죠?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다 문단에 해당하죠. 예, 그러고 보니,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지문은, 서론과 본론과, 본론 중에 일부와, 그 다음에 결론을 쫙 이어놓은, 편집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자, 이 글의 주장을 쓰고, 주장은 어디에서? 네, 이 주장은 서론 부분에서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네, 서론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따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잘 찾아보셨죠? 자, 그다음, 글 나에서. 글 나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요걸 한번 요렇게, 예, 요거는 좀 없애버리고 한번 읽어봐도 돼요. 글 나에 나타난 이유와 근거를 쓰시오. 뭘까요? 여기 나가 여기 있네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유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요 부분 그대로 써주시고요. 근거, 여기,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 부분 써주시면 돼요.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건 뭐, 여러분이 그냥 찍어도 알겠다. 그죠? 자, 그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여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하고 만나요.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어서 문제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은 10번과 그리고 중단원 실전 테스트 넘어가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는 10번, 전궤도랑 관련된 문제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증명했던 방법과 증명 방법과 관계가 된 문제입니다. 둘다 매우 시험에 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갈 건데, 이 8번 문제는 보자마자 식을 쓰고 답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원리는 개념책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봤을 때, 아, 원리는 이런 거야, 라는 걸 한번 이해하고 저 기억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바로 공식을 적용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모래시계 모양처럼 생겨져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선분 PQ의 제곱과 선분 BC의 제곱을 더하면 나머지 두 개, 이렇게 크로스로 더해서 이두 개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나머지 두 개의 변을 크로스로 놓아져 있는 것들 제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PQ를 제곱하면 49, BC를 제곱하면 225, 15의 제곱이니까 이두 개를 더한 값이 10을 제곱한 100과 X를 제곱한 것을 더해준 것과 같아진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 넘겨서 빼주면 되겠죠? 결국은 X 제곱이라는 값이 174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바로 그냥 정답 써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생님과 저는 개념책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뒤에서 나중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좀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자, 지금 문제에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실제로 선분 PQ의 길이의 제곱 생각해봐라고 얘기하면요. 그래, 직각삼각형 APQ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AQ의 제곱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PQ의 제곱은요. 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 전체, 이 길이 전체를 C라고 하고요. 이 길이 전체를 D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분 BC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니? 생각해 보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BC의 제곱 생각해 보면 너는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즉, PQ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건데 이게 순서만 조금 바꾸면 크로스로 놓여져 있는 두 개의 선분의 제곱의 합과 같아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선분 PC의 제곱 생각해 볼까요? PC의 제곱. 자, 이걸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직각 삼각형을 볼수 있고 거기에서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PC의 제곱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A제곱과 D제곱 더하면 PC제곱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BQ의 제곱 생각하면요.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이 눈에 보이겠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BQ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BQ제곱이죠. 그래서 PQ제곱 더하기 BC제곱이 BQ제곱 더하기 PC제곱이랑 같아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개념 때 한번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제는 우리 바로, 아,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제곱의 합이 크로스로 있는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라는 식을 바로 떠올려야 되고요. 식 쓰고 정답 구하는데 1분 이상 걸리지 않아야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개념 설명하느라고 3분 넘게 사용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개념이 다 어딘가에 저장돼 있고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할수 있겠지? 연습돼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비슷한 느낌의 공식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때는 선생님 정말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할수 있겠지? 자,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깊이가 10cm이고 모서의 길이가 13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대요. 그때 물의 부피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원뿔의 부피 구하기 위해서는 밑넓이 알아야 되고요. 밑넓이 알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겠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을 그리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들어오네요. 어? 너는 13? 너는 10? 아,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의 제곱이 10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하고 쓸수 있게 됩니다. 자, 13의 제곱은 169거든요. 169가 100 더하기 R 제곱하고 쓰여지니까 R의 제곱은 69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R의 제곱이 69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원의 넓이를 생각하면 원의 넓이가 파이알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알 제곱에다가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빨간색 밑넓이 원의 넓이가 몇 파이? 69파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뿔의 부피는 어때?
원뿔의 부피를 V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뿔의 부피 V는 밑넓이 69파이에다가 높이 10cm를 곱해주고, 그렇지,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곱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약분 처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 230파이하고 등장하고요. 우리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로 정리해서 써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식에 물의 부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건 230파이 세제곱센티미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R을 우리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을 때 R 제곱만 구해도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밑넓이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23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정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직육면체의 겉면을 따라 한 바퀴 돌고요. A 바로 아래에 있는 E라고 얘기하는 점까지 최단거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최단거리가 도대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전계도에서 최단거리를 찾는 문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죠. 자, 이거 어떤 형태로 움직여야 최단거리인지 알기 위해서 전계도를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전계도를 그려볼 텐데, 옆면은 직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점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선분 AE가 높이가 될 테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옆으로 면들을 펴 내려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선을 지금 쫙 갈라서 뒤쪽에 있는 면을 앞으로 펼쳐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와 E 옆에 B와 F가 존재하죠? 여기에 이렇게 B와 F라는 점이 있어요. 자, BF라는 점 다음에는 C와 G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라는 점과 G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와 H라는 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D라는 점과 H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 D와 H 다음에 다시 A와 E가 돌아오죠? 그래서 A랑 E라는 점이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지금 보여져 있는 기둥의 옆면들, 직육면체의 옆면들을 다 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출발은 A에서 출발해서 도착은 E라는 지점으로 도착해야 되는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겉면을 한번 돌고 와야 되니까 가장 짧게 오려면 직선으로 연결해서 E까지 연결한 이 경로를 따라서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E라는 점과 여기 있는 E라는 점 구별하기 위해서 A도 프라임, E도 프라임 붙여서 우리 선분 AE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게요. 괜찮니? 여기 있는 A 프라임과 E 프라임은 AE가 지금 경계선이니까 두번 등장하니까 전계도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프라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선분 AE 프라임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니?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AEF라는 각이 직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분 AE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CG의 길이하고 동일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너 12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5cm, 3cm, 5cm, 3cm가 한 번씩 나타나니까 여기에 5, 3, 5, 3한 번씩 나타나니까 전체 2에서부터 2'까지의 길이가 16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2cm와 16cm를 가지고 선분 AE' 계산할 수 있겠지. 직접 AE'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E'의 제곱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어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하고 이렇게 쓰여져요. 와우, 험난하다 계산이. 자, 계산할게요. 12의 제곱하면 144, 16의 제곱하면 256하고 쓰여지기 때문에 덧셈하시면 400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400은 어때? AE'의 제곱인데 400이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분 A의 E'의 길이를 생각하면 네가 20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아, 그래서 문제의 정답 몇 센티미터? 20cm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지금 이 문제 풀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
선생님, 전개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개도는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서 많이 실수를 하냐면 산수계산하면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산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게요. 10이라는 숫자, 16이라는 숫자, 숫자 너무 크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때 숫자가 커다래지면 실수를 유발하니까 저 숫자를 줄여서 생각할 겁니다. 자, 봐봐. 12와 16, 4로 동시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B를 생각할 거야. 12대 16, 4로 나누면 3대 4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3대 4. 그럼 우리 머릿속에 피타고라스 수 딱 떠오르죠? 3, 4, 5. 아, 빗변의 길이가 5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거 떠올릴 수 있어요. 3대 4대 5.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 3이라는 B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길이가 12cm니까 B에다가 4 곱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라는 B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길이가 16cm잖아요. 4 곱한 거예요. 그러면 5라는 B를 가지고 있는 실제 길이는요, 역시나 4 곱하면 20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실제 길이 가지고 쓰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실제 길이보다 간단한 B를 가지고 생각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그리고 나서 역으로 곱해줘서 실제 길이를 만들어내면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많이 사용할 방법입니다. 숫자가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3, 4, 5 막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숫자들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고 실제 길이가 될 때 몇 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길이를 거꾸로 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훨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요. 속도도 빨라요. 이 방법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 만날 때 선생님이 몇 번 더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오늘 이 10번 문제에서 전개도 그려서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방법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가 복잡하고 클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실은 10번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은 다 챙겨갔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와준다면 우리는 더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11번 가보자. 길이가 다음과 같은 막대기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돼요. 우리 피타고라스 수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제곱해놓고 어떤 거 두 개를 더해야 다른 거 하나가 나타날까를 일일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5의 제곱 25, 8의 제곱 64,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5의 제곱 225라고 써놓고요. 어떤 거 두 개 더해야 뭐가 나올까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피타고라스 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들을 보세요. 5하고 12하고 13이 너무 익숙하게 눈에 보이죠?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밑변과 높이가 5와 12가 되고 빗변의 길이가 13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 자, 너 5cm, 너 12cm, 빗변의 길이가 13cm가 되더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넓이 구하는 거 별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계산하시면 30제곱cm라고 넓이 구하는 거 가능할 겁니다. 자, 할만하세요? 쉬운 문제지. 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였다? 피타고라스 수가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머릿속에 피타고라스 수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렸었으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쯤? 다다음 시간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지금은 5, 12, 13 하나 각인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문제에서 뭐 나왔습니까? 3, 4, 5 등장했었죠. 그치?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머리에 각인시켜서 기억해둔다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어질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는데 각 B가 둔각이다, 90도보다 크다, 그랬을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각 B가 둔각이 되려면 어떤 특징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제일 긴 변, 둔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제일 길겠지. 그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면 돼요. 그래서 X제곱 그 값이

가지고 양쪽 끝에서 연결하려고 해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14인 경우도 어떻게 돼요? 14인 경우도 6과 8을 더하면 완벽하게 14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요. 여기 있는 이 선분 AC 위에 B라는 점이 딱 놓여져 있어서 이 길이가 6cm, 요 길이가 8cm가 되게 돼버립니다. 각이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 더하기 8보다는 x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요거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6 더하기 8이라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나머지 변이 더 작아야 되니까 x가 14보다 작다라는 조건까지도 적용해서 우리 11과 12와 13만 정답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 둔갑삼각형이 될 조건까지 같이 배웠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중단원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1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변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2와 2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왼쪽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니까 선분 BH 길이의 제곱에다가 12의 제곱 더해주면 20의 제곱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 근데 20, 400, 12의 제곱, 144 숫자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숫자를 좀 줄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는 2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1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4로 나누어지죠? 자, 그러면 3대 5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또 스쳐 지나가야지. 3대 4대 5. 빗변이 5였으니까 아, 선분 BH가 4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 길이는 4cm만 4배만큼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에다가 4배 하면 선분 BH의 길이가 16cm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아? 자, 요거 요렇게 이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HC의 길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HC의 길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 생각해 보도록 하자. 빗변의 길이가 2분의 25야. 높이가 12cm야. 그랬을 때 선분 HC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건 딱히 무언가 비율을 찾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찾으려고 한다면 또뭐 찾을 건 없겠지만 지금 이건 그냥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들이 막 예쁘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 2분의 25의 제곱에다가 제곱은 12의 제곱에다가 선분 HC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산하시면 4분의 25에 제곱하면 625거든요. 4분의 625가 144 더하기 선분 HC의 제곱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쩔 수 없이 4분의 100, 144를 4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통분해서 정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44에다가 4 곱해서 생각해 보면 4416 하나 올라가고요. 7 하나 올라가고 576 하고 쓸수 있겠네. 4분의 625에서 576을 빼주면 그게 바로 선분 HC의 제곱이다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625에서 576 뺍시다. 그렇다면 너는 4분의 49하고 등장하고 그 값이 선분 HC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좋아. 그래서 HC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4분의 49인데, 4분의 49가 2분의 7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HC의 제곱이 2분의 7의 제곱이라면, 길이는 2분의 7cm 하고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선분 HC의 길이가 2분의 7cm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가 2분의 7cm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분 BC의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2분의 32에다가 2분의 7 더하니까 2분의 39cm 1번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알수 있겠니? 자, 이렇게 풀었더니
선생님, 이거

너무 험난한데요? 아까 그 길이의 비율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좋아. 그럼 길이의 비율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지금 분수가 나와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있는 분수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2분의 25라고 생각하지 않고 2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를 24라고 생각할게요. 비율을 24대 25로 생각하죠. 자, 24대 25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 있지 않아요? 7, 24, 25. 그렇지. 피타고라스 수였어. 그러니까 여기 선분 HC의 길이의 비율이 7이에요. 근데 실제 길이는 어때? 25를 반으로 나눈 거죠. 24라는 b를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HC의 실제 길이는 2분의 7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해되나요? 선생님, 아까는 그냥 곱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나누려고 하니까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처음 보여드렸던 풀이 방법대로 우선 계산하시고요. 이 길이를 b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좀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누는 것도 좀 혼돈스럽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모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분모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길이의 b를 구하기 위해서 두배 해가지고 24대 25를 만들었더니 머릿속에 피타고라스 수 7, 24, 25가 떠오르고 비율이 7이야? 두 배에서 만들어 놓은 게 7이니까 두 배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실제 길이가 2분의 7cm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수 있겠지?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나눗셈 불편하다면 곱셈 먼저 익숙해지세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방법인데요. 매우 중요한 증명 방법이라서 선생님이 구원픽 붙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명을 여기서 하나씩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게이 증명을 해 나가는 요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래에 있는 것들 그냥 가볍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인데 2번의 정답, 2번이 왜 옳지 않은 이야기냐라고 생각해 보면 2번은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BC가 삼각형 AC, BCG하고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 삼각형과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각형 BCG라는 이 삼각형은 넓이 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BCH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 너 잘못됐어 라고 하고 정답 바로 고르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1번 같은 경우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저 1번 같은 경우는 ACE라는 삼각형이 C라는 점을 그대로 B로 옮겨준다면 ACB라는 삼각형과 넓이가 동일해지고, 자, 이 삼각형이 여기 있는 ACF와 합동, SAS 합동으로서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이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2번. 선생님 지금 빠르게 답만 골라냈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증명하는 과정은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설명을 다 하자면 이 문제 하나 푸는데 한 20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풀수 없어요. 자, 혹시 이 증명 과정 모른다. 그럼 어디로? 개념책 강의로 넘어가서 천천히 유클리드의 설명 읽어보고 이해하고 다시 넘어와서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자, 개념이 이미 밑바탕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구원픽 붙여놓은 이유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개념책으로 다시 돌아갔다 와라는 부탁하고 싶어서였어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합동인 삼각형이 있다라는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합동인 거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라면 여기 동그라미일 거고요. 여기가 세모라면 여기가 세모가 되겠다라는 거 합동인 삼각형의 기호를 보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분 ED의 길이와 선분 EC의 길이가 동일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BE의 길이가 1cm, 또 BC의 길이가 여기 있는 AE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더불어 동그라미 세모도 하면 90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세모 여기 있으니까 이쪽 각이 90도가 된다 이야기하면서 삼각형 DE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지? 자, 그렇다면 어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선분 ED 곱하기 선분 EC 그게 넓이가 될 텐데 EC의 길이와 ED의 길이가 같아지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ED의 제곱이 넓이가 되면서 이 값이 2분의 5가 되고 선분 ED의 제곱이 5더라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 선분 ED의 제곱이 5라면 그 5라는 선분 ED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AE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래, 위쪽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ED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하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AE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4가 되고 그렇다면 선분 AE의 길이가 2cm가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2cm예요. 이 길이가 2cm. 자, 그렇다면 합동이니까 당연히 선분 BC의 길이도 2cm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죠. 윗변의 길이 알고요, 아랫변 길이 알고요,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자, 사각형 ABCD의 넓이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너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3이죠. 그리고 높이는요, 역시 2하고 1 더하니까 3이다라고 생각해서 2분의 9 제곱 센티미터가 사각형 ABCD, 사다리꼴의 넓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할수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왜 그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합동을 활용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푸시면 안 돼요. 됐나?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부터 볼 텐데, 4번은 또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미미 활용해서 이해를 해놓은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몰라몰라별의 더하기 그림 사건.
1: 안녕 누구나 요원 학교 온 요원 친구들
2: 마드버드
1: 환영해.
2: 유후 친구들 내가 사인해줄까?
1: 뭐야 왜 이래.
2: 나 말이야 알아버렸지 뭐야.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토끼인지. 요아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이건 무슨 뜻? 다들 날 좋아한다는 뜻?
1: 아닌데? 요구르트 아래 이거 못 봤어?
2: 어? 아! 하나 더기 하나!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1: 맞아! 그래서 우리 다?
2: 여원 친구들

0: 몰라? 몰라. 아, 그래! 몰라몰래 별에 간 곰기 요원도 더하기를 앞에 두고 이런 주책을 부리긴 했었지.
1: 아, 기억났어! 그때 그 사건! 그때 곰기는 휴가를 맞아 몰라몰라 별을 여행하고 있었어.
2: 사건 발생. 몰라몰라 미술관 사건 발생.
3: 차, 휴가 중인 요원의 코털을 건드리다니. 곰기 요원 출동! 빛의 속도로 달려달려!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입니까?
4: 곰기 요원!
3: 아니, 이 그림은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토끼님의 작품 장근의 만찬이잖아. 그런데
4: 누가 해놨어요? 이렇게
3: 누가요?
4: 몰라.
3: 맞다. 여기는 몰라몰라 별. 하지만 침착하자 침착해 곰께. 범인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가는 법.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오, 숫자 3, 1, 4. 이 사이에 뭔가를 가져갔구만. 하, 그게 뭐지? 이 사이에 없어진 게 뭔지 아시나요?
4: 나 몰라. 너 몰라?
1: 나도 몰라. 너 몰라?
4: 나 몰라. 너 몰라?
1: 나도 몰라. 너 몰라?
3: 그만. 없어진 게 뭔지도 모르는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3, 1, 4.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나도 몰라.
0: 여기서 문제. 과연 범인이 숫자 사이에서 떼어간 건 뭘까?
5: 더하기하고 는.
1: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 1과 4 사이? 아님 3과 1 사이?
6: 3과 1 사이!
0: 오!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5: 이렇게.
1: 와, 역시 우리 여원 친구들이야.
0: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 더하기를 식으로 나타내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1: 당근 사탕이 세 개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모두 몇 개?
5: 하나, 둘, 셋, 넷, 네 개.
0: 이걸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1: 이 기호가 바로 더하기.
0: 이건 같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
1: 또는 3과 1의 합은 4입니다. 이렇게 읽지. 이렇게 긴 글을
0: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 이번엔 그림에 맞는 식을 연결해볼까?
1: 여기 하얀 우주선이 3대, 노란 우주선이 4대 있어. 모두 몇 대?
5: 3 더하기 4, 모두 7대.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3과 4의 합은 7입니다.
0: 와우! 모두 맞았어!
1: 이제 뭐가 사라졌는지 감이 오지?
0: 다행히 우리 곰기 요원도 감 잡았어!
3: 잠깐! 이 그림, 주황 당근이 3개! 노랑 당근이 1개! 모두 4개! 그리고 이 숫자 3, 1, 4! 뭔 말인지 알겠죠?

0: 몰라 몰라.
1: 더하기를 나타낸 식이잖아요. 3 더하기 1은 4와 같다. 사라진 건 바로 더하기와 같다 기호였어. 자, 이제 이 더하기 기호와 같다 기호만 찾으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없으신가요?
0: 몰라 몰라.
2: 아이 참.
1: 아까 그 그림. 이 그림 아까부터 수상했단 말이야.
0: 이가.
1: 오, 찾았군요. 아깐 모른다더니.
0: 이제 가자 가자.
1: 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말 완벽해. 자, 이건 바로
2: 3 더하기 1은
0: 4와 같습니다. 이젠 하나 하나.
1: 레오나르도 다토끼님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의 작품 덕분에 몰라몰라베리 아라아라베리 된 것 같습니다. 보았나 친구들? 덧셈식을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

0: 맞았습니다.
1: 1과 3의 합은 4입니다.
0: 2 더하기 2는
2: 4와 같습니다.
1: 2와 2의 합은 4입니다.
2: 더하기 놀이.
0: 3 더하기 2는
2: 5와 같습니다.
1: 3과 2의 합은 5입니다.
2: 4 더하기 2는
0: 5와 같습니다.
1: 4와 1의 합은 5입니다.
2: 더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 국기와 함께라면
4: 오늘의 훈련은 바로바라
2: 신발로 더하기.
3: 그래, 자 요원들 여기 바닥에 0, 1, 2, 3, 4, 5 숫자들이 보이지?
2: 응.
3: 이번 훈련은 상대팀이 신발을 날려서 나온 수 두 개를 더하는 훈련이 되겠다.
2: 오.
3: 자, 그리고 여기에 식으로 나타내면 성공.
2: 오!
3: 모두 모두 자신 있나?
2: 자신 있다.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응. 먼저 끼끼 팀이 날리고 토토 팀이 맞히기.
4: 자, 끼끼 팀의 윤호 요원부터 신발 날리기 준비하시고
2: 신발을 슝 발사.
5: 오케이 3.
4: 다음은 윤슬 요원. 신발 발사!
2: 오케이. 3이랑 1이 나왔어.
4: 자, 토토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3: 좋았어. 정답은
6: 4 더하기 1은 4.
2: 그렇지. 3과 1의 합은 4지. 이번엔 팀을 바꿔서 해볼까? 토토팀 신발 날리기 준비해주세요.
4: 자, 승아 요원부터 준비하시고
2: 신발을 슝 발사. 서윤 요원도 준비됐죠? 날려주세요.
4: 와우, 1과 0이 나왔어.
2: 자, 이제 끼끼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3: 좋았어. 정답은
6: 1 더하기 0은 1.
4: 1 더하기 0은 1과 같습니다. 끼끼팀도 맞았어.
2: 우리 요원 친구들
4: 오늘의 훈련 모두
7: 공기 공기 공기
8: 우에마
7: 내가 바로 공기
8: 공기
7: 공기 공기 공기
8: 우에마
7: 우주 최고 요원
8: 공기
9: 렛고 1, 2, 3, 4, 5, 6, 7, 8, 9, 10
8: 오케이
9: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7: 공기
9: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공기
9: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10: 아, 불이 났어요.
11: 그랬대.
12: 무슨 소리지?
1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3: 어디로 가야 하지?
1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2: 안 돼.
1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3: 도와주세요!
1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야, 달다 달어.
1: 응? 엄청 달다. 맛있다.
2: 오늘 뉴스 좀 볼까?
3: 다음 소식입니다. 석류 중에 진해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언제나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기자.
4: 네, 언제나 현장에 있는 언제나 기자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 돌보는 석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도 진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해야 어딨니?

0: 삼촌, 삼촌! 응? 삼촌도 성묘할 때 지네 봤어요?
1: 너희들 엄마, 아빠, 삼촌이 성묘 갔을 때 지네 만난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지네 얘기!
2: 그래, 그래, 그래!
0: 기억 안 나요!
3: 어떻게 둘 다 기억을 못하니?
1: 좋아! 이 삼촌이 다시 얘기해 줄게!
0: 우리 삼촌, 최고, 최고!

0: 궁금해. 지네의 비밀. 엄마, 아빠, 삼촌이 아주 깊은 산속으로 성묘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
1: 아, 힘들어. 아유. 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유.
0: 열심히 풀을 정리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2: 여기도 잡초가 있네.
3: 아유.

0: 일이야?
1: 쉿! 쉿!
0: 지지 묻었다고?
1: 지네가 있어요, 지네!
2: 아빠 어깨에 커다란 지네가 있었던 거야.

0: 나타난 지혜가 엄마를 물려는 순간
1: 지연이는 안 돼!
0: 아빠가 손을 내밀어 지혜를 막았지.
1: 이 녀석이! 저기 괜찮아?
2: 일단 병원부터 가요. 병원부터.
0: 병원으로 가면서 물웅덩이에 빠진 지혜를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근데 꿀빵 삼촌, 왜 물웅덩이에 빠진 지네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요? 왜?
2: 그러니까 그게 물을 마시고 있었나?
1: 에?
2: 갑자기 내가 목이 타네. 내가 물 좀 마셔야겠다.
3: 에이, 삼촌.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요.
2: 아, 맞다. 그래, 우리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보자.
3: 네,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지네 딱지. 지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누구세요?
5: 따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연구하는 전문가 지지 박사예요. 허허, 안녕.
4: 안녕하세요.
1: 박사님, 지네가 물웅덩이에 빠지니까 움직이는 걸 멈췄는데 왜 그런 거예요?
5: 그게 궁금했군요. 그럼 지네를 찾으러 동물로 간 나의 조수 네네를 한번 불러볼까요?
3: 박사님은 안 가세요?
5: 아유, 동굴 속은 지지예요, 지지. 흙무더 흙. 아, 지지.
1: 왜?
5: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면 네네를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박사님. 아, 지네요? 아, 지금 찾고 있는데.
1: 잠깐만요.
5: 지네가 나타났습니다. 엄청 다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네의 몸은 보통 15마디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디마다 2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총 30개의 다리가 있는 셈이죠. 물론 마디가 더 많고 다리가 더 많은 지네도 있지요. 여기서 잠깐 퀴즈! 지네의 마디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2: 꿀빵! 짝수요!
3: 땡! 호빵! 홀수요!
5: 흰동대

0: 보통 지네는 마리의 개수가 15개, 17개, 19개 이런 식으로 헐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지네는 앞다리의 길이보다 뒷다리의 길이가 1번 짧다, 2번 같다, 3번 길다. 정답은?
1: 꿀빵 2번 같다.
0: 땡! 호떡 3번 길다. 딩동댕 정답! 지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길어서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서로 걸려 넘어지질 않죠. 그리고 하나 더! 땅을 디딜 때 한 점을 정해놓고 모든 다리가 그곳을 밟고 지나가게 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2: 네, 완전 신기해요.
3: 박사님, 지지 박사님.
0: 무슨 일인가요?
3: 박사님, 지네가 물에 빠진 다음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0: 지네의 마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3: 뭔가 구멍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대부분의 지네는 마디마다 숨구멍이 있어서 여길 통해 숨을 쉬죠. 그래서 물에 빠져 숨구멍이 막히면 기절을 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네가 물에 약한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도 헤엄을 잘 치는 지네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3: 박사님! 지지 박사님!
0: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3: 박사님! 알을 낳고 있는 지네를 발견했습니다! 지네가 몸을 둥글게 말아 알을 낳고 있습니다.
0: 지네는 무섭게 생겼지만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따뜻하답니다.

0: 새끼 지네는 어른 지네와 마디수도 같고 다리수도 같아요. 새끼 때 모습 그대로 커서 어른이 되는 거죠.
1: 그런데 왜 지네는 사람을 물어요? 아프게.
0: 지네는 특히 단백질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살을 물기도 하는 거죠.
2: 무섭다. 그럼 지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해요?
0: 아이, 그럼요. 지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이 집 안에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집을 돌아다니다가 바퀴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지네의 독 이빨에는 먹이를 마비시키는 독샘이 있어요. 사람도 물리면 엄청 아프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3: 네, 조심하겠습니다.
0: 그럼 난 내내 조수와 함께 더 연구를 하러 동굴로 가봐야겠어요.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1: 지네가 집에 들어오면 무섭겠다.
2: 걱정하지 마. 꿀빵 삼촌이 있잖아.
4: 뭐다? 그래, 얘들아. 나만 믿으라.
5: 뭐야? 지네야, 뭐야?
1: 제 손가락이거든요.
5: 어휴, 깜짝이야.
2: 아무래도 우린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 근데 삼촌. 지네에 물린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4: 아, 어떻게 됐냐면?
6: 다들 놀랐지?
4: 아유,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7: 여보, 날 위해 지네를 막아주고, 여보는 최고야.
6: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최고지.
7: 아니야, 여보가 최고야.
4: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고, 엄마 아빠 사이는 더 좋아졌지.
2: 최고야.
7: 최고예요.
2: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참 좋아.
1: 맞아. 삼촌, 이제 지네 딱지 저 주면 안 될까요?
2: 저도요.
4: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요?

0: 드디어 둘 다 잘하는데?
1: 또요, 또요, 또요.
0: 좋아, 계속해볼까?
1: 진해의 독이빨.
0: 독샘에서
1: 독이 나와. 물리면 아프니
0: 진해를 보면
1: 조심하자.

0: 듣고 말 거야.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사회 공부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보죠.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사회,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의 변화와 달라진 생활 모습 알기. 입니다. 자,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어떻게 생활 모습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지 이번 시간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개념부터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지요. 지역의 변화와 달라진 생활 모습,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명과 옛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명이라고 하면요, 어떤 마을이나 지역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명을 통해서 옛 이야기를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지역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옛 이야기에는 지역의 유래와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난 바,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유래와 특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의 지명과 관련된 옛 이야기로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생활 모습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아래를 보면은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이라는 곳의 지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죠. 자, 옛날 잠실동 지역에서는 뽕나무와 뽕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를 많이 키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누에를 키우는 방인 잠실이 많아서 잠실로 불렸대요. 오늘날에는요, 높은 건물과 도로가 발달한 곳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변했다라고 잠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유래와 특징까지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은요,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 말죽거리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양재동 지역은 여행자들이 타고 온 말한테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 해서 말죽거리라고 불렸대요. 말과 죽, 말죽거리. 오늘날에는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전히 교통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다. 사진 보세요. 굉장히 버스와 차들이 많지요. 이렇게 말죽거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역시 이 지역의 유래와 특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자, 이번에는요, 사진과 영상으로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옛 지역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요, 마포 나루이고요. 여기는 마포 대교예요. 자, 마포 나루, 여기서 나루라는 것은요, 배가 드나들던 곳이 바로 나루인데요. 옛날에는 마포 나루에서 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넜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마포대교처럼 큰 다리가 있어 자동차를 타고 한강을 건널 수가 있지요.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와, 옛날에는 이렇게 배가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다리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변화 모습, 생활 모습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은요,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의 사진입니다. 자, 옛날에는 어때요? 이렇게 논과 밭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은요, 높은 건물들로 꽉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도로도 많이 보이고요. 옛날에는 논밭이 펼쳐진 농촌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정부시설, 아파트 등이 들어선 도시로 바뀌었다. 이렇게 옛날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문헌과 증언도 있습니다. 자, 문헌은요, 지도, 책, 신문 기사, 자료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명의 변화, 또 지역에서 있었던 일, 과거 사람들의 생각 등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증언인데요. 증언은 뭐냐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어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른들께 여쭈어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함께 알 수가 있답니다. 자, 한번 또 예를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문헌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책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담양 지역에서 특별히 나는 것은 대나무이다. 담양의 우수한 대나무를 왕에게 바치도록 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알수 있죠. 아, 이 지역에서는 대나무가 굉장히 유명했구나. 왕에게 바칠 정도로 대나무로 굉장히 이름을 떨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이 문헌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증언입니다. 한번 더 예를 볼까요? 자, 우리 한 꿀단지 친구가요. 어른께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광양의 옛날 생활 모습은 어떠했나요? 라고 광양이라는 지역의 옛날 생활 모습에 대해서 어른께 여쭈어보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옛날 광양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김을 양식했지. 그러니까 옛날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김을 양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요, 이 어르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은 제철소가 생기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다라고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철소라는 곳은요, 철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 지역에 이 제철소가 생겨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김을 양식하며 많이 일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활 모습의 변화, 지역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이렇게 지역의 변화와 달라진 생활 모습을 조사하기인데요. 자, 조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디를 조사할지 조사할 곳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조사할지 조사할 장소를 정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 이런 방법으로 조사해 봐야지 방법을 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찾아다니며 찰칵 사진, 동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방금 본 것처럼 어른들께 여쭈어볼 건지, 아니면 문헌들을 볼 건지, 아니면 지역 문화원, 시군구청, 누리집을 검색해 볼 건지 등을 말이죠. 그 다음은 조사 내용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 봅니다. 지역의 달라진 지명이나 자연 환경을 조사해 보고요.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직업 등도 함께 조사해 보면

더욱 좋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사진, 그림 등으로 정리해 보고요. 달라진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글도 써볼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요. 전에 내려오는 옛 이야기로 지역의 어떤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인데요. 전에 내려오는 옛날 옛적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아,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2번은 지역의 이름인 무엇을 통해 그 지역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을까요? 아까 마을이나 지역 등의 이름을 바로 지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지역의 이름인 지명을 통해서 지역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죠. 다음 3번은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지명을 골라서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설명을 보니까 이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말한테 죽을 끓여 먹인 곳이래요. 말과 죽, 말죽, 거리 아까 봤었지요. 따라서 잠실, 병점, 말죽거리 중에서는요, 이 설명과 관련 있는 지명, 바로 세 번째, 말죽거리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과 5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역에 오래 살아오신 어른들의 뭐를 통해 우리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예시를 봤죠? 어른께 여쭈어보고 또그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변화한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4번, 증언. 사실을 이야기하는 어떤 말, 증언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은요. 지역의 변화한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죠.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지역인데,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다른 지역 친구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을까요? 자세히? 모르겠죠. 따라서 옳지 않고요. 2번, 직접 찾아다니며 사진, 찰칵, 동영상 찍는다.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동그라미. 자, 모두 동그라미 표 3번도 보죠. 지역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옛 자료, 문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따라서 3번에도 동그라미 해주면 2번과 3번에 모두 동그라미 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실전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우리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 잘 떠올려 보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자, 선택지 1번인데요. 옛날 지도나 사진 찾아보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2번.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3번. 지역의 이름, 마을의 이름, 지명으로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맞고요. 4번,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본다. 아까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한테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다른 나라는 더더욱 모를 수도 있겠죠? 들렸습니다. 5번,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어른에게 여쭈어본다.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면은요. 성함, 이름, 지명, 전설, 상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어떤 마을이나 지방, 지역의 이름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사기막골, 병점, 피막골, 말죽거리와 같은 지역의 이것을 통해 그 지역의 옛날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자, 알것 같나요?

크게 외쳐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래요. 바로, 바로. 성함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바로, 그래요. 지명이지요. 어떤 마을이나 지방, 지역의 이름을 바로 우리 지명이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2번 정답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지역,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나요? 궁금한데요. 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명을 잘 한번 알아보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 오늘 배운 방법 잘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마치 이세 곡의 놀이를 하듯이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알수 있대요. 지도, 달력, 일기장, 알림장, 생활계획표. 자, 좀더 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지역 이름의 변화를 알수 있대요. 우리 지역 이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수 있다. 자, 뭘까요? 지도, 달력, 일기장, 알림장, 생활계획표, 알림장. 나 오늘 썼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바로 이세 가지에 다 해당하는 자료는 바로 우리 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지역 이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알수 있는 바로 지도이지요. 따라서 모두 해당하는 자료는 바로 지도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옛날 지도와 지금의 지도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 지역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알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계속해서 4번과 5번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진영이라는 꿀단지 친구의 지역을 찰칵 찍은 사진들이래요.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구경을 좀 해볼까요? 기억은요, 이 광양이라는 지역의 김 양식장이고요. 김을 기르는 곳. 자, 니은은요, 바로 광양 제철소입니다. 철을 만드는 공장. 자, 4번부터 보죠. 위 사진 중에 더 옛날 모습의 사진은 어느 것인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니까요, 니은은요, 화려한 색감이 있는 컬러 사진, 컬러 사진이지만, 바로 기억은요, 흑백 사진이지요. 이렇게, 옛날에는요, 컬러 사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흑백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이게 옛날 사진이구나라는 것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여기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고 공장도 거의 보이지가 않지요. 김 양식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이렇게 더욱더 발전해서 큰 다리도 보이고요. 큰 공장들도 보이고요. 높은 건물들도 있지요. 따라서 더더더더더 옛날 모습의 사진은 니은이 아니라 흑백 사진인 바로 기억이겠구나. 정답은 기억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보도록 하죠. 위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있는데요. 자, 1번. 오늘날보다 옛날 도로가 더 넓다. 오늘날이 더 넓죠. 2번. 옛날에는 바다를 이용하여 생활했다. 그래요. 이 김을 양식하는 곳. 바로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바다를 이용해서 생활했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3번. 오늘날에는 농과 밭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논, 강, 들, 바다 같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많이 생활했지만 요즘에는요, 이런 회사나 공장에서 많이 일하고 생활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옛날보다 오늘날에 더 많은 건물이 생겼다. 맞아요. 공장도 생기고요. 높은 건물도 생기지요. 맞고요. 5번. 옛날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알맞은 것은요. 2번과 4번 두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증언! 옛날의 일들을 증언하고 계시죠. 자, 어떤 문법인가요? 1번, 인터넷 검색하기. 2번, 신문기사 찾아보기. 3번, 옛날 지도 찾아보기. 4번,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기. 5번, 지역의 어른에게 여쭈어보기. 바로 5번이 정답 되겠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른께 여쭈어볼 때는요, 집중하면서 또 메모지를 이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골라 메모하며 들으면 조금 더잘 기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이 지역의 옛날 생활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피막골은요, 어떤 뜻이냐면, 가마나 말을 피해 다니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길에서 마주치지 않으려 좁은 길로 다니던 곳이래요. 바로 이게 피막골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을 길에서 마주치면은 아예 부담스러워. 뭐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다녀야겠다. 좁은 길로 다녀야겠다. 그래서 피막골이라고 했나 봐요. 자, 이걸 보고 알수 있는 생활 모습 선택지 1번. 산과 강이 많았다. 2번.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여기 있잖아요. 신분, 신분, 신분. 맞고요. 3번. 공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4번,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달랐다. 5번, 먼 곳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걸 보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 옛날에는, 지금은 신분의 구별이 없지만 옛날 그 시대에는요, 높은 신분, 낮은 신분, 신분의 구별이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다음. 혜인이가 사는 지역의 이름을 묻고 있는데요. 자, 혜인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자, 우리 지역의 이름은 바로 우리 지역의 이름. 이것이 바로 지명, 지명이죠. 지역이나 마을 등의 이름, 지명. 자, 우리 지역의 이름은 옛날 우리 지역의 생활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옛날 우리 지역에서는 뽕나무와 뽕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를 많이 키웠다고 해요. 아까 우리 예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선택지를 보죠. 담양, 2번 병점, 3번 잠실, 4번 사기막골, 5번 말죽거리 중에서는요. 우리 아까 예시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렇게 누에가 만든 방, 바로 이것이 잠실이잖아요. 따라서 혜인이가 사는 지역의 이름은 바로 잠실이구나. 3번이구나라는 걸또 지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답니다. 8번의 정답 3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9번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에 나타난 지역의 변화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 묻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또 구경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여기 하나의 건물이 보입니다. 기와집 같네요. 주로 양반들이 살던 기와집 입니다. 평민들이 살던 곳은요, 초가집이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이 기와집 앞에서 두 꿀단지 친구가 있는데, 자, 한 손에는 메모지를 들고 있고요, 또한 손에는 이렇게 카메라, 사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에는요, 한 어르신이 계시네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열심히 막 받아 적고 있지요. 자, 이런 방법. 바로 무슨 방법인가요? 선택지 1번, 책 찾아보기. 2번, 동영상 촬영하기. 자, 3번, 문화 해설사의 설명 듣기. 4번, 과거와 현재의 사진 찾아보기. 5번, 시군 구청 누리집에서 검색하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울리는 것은요, 바로 3번, 문화 해설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른,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기. 이것이 바로 가장 알맞겠네요. 따라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의 정답 3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입니다. 지역의 변화 모습을 조사하는 과정 중 조사 결과 정리 단계에서 할 일로

0: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조사 결과 정리라는 것은요,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다 하고 조사 끝!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지요. 자, 여기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할 장소 정하기. 이거 언제 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조사할 장소 정하기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어디를 조사하지? 조사할 장소를 정해야 조사를 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사 결과 정리 단계는 아닙니다. 자, 2번.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도요, 조사하기 전에 정해야겠지요. 틀렸고요. 3번. 지역에 대해 자세히 나온 문헌 찾아보기는요,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를 찾아야 해요. 자, 4번.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른 알아보기도 조사를 할때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들렸고요. 5번. 변화된 모습에 대한 사진을 붙이고 글로 쓰기. 바로 이것이 내가 조사를 한 뒤에 그 자료에다가 사진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글로도 써보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10번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인데요. 옛날과 달라진 오늘날의 생활 모습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원이라는 친구가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 이건 옛날입니다. 오늘날은요. 공동보다는 오히려 각자 각자 많이 일을 하지요. 틀렸고요. 시연이는요,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소를 끌고 이동하게 되었어. 요즘은 보통 자동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지요. 틀렸습니다. 다음 유건이는요,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산, 들, 강,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일은요, 바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잖아요. 오늘날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리우리는요,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생활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요, 리율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알수 있는 옛날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글을 볼까요? 우리 마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물가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 우물이 있는 우물가는 물을 길러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라는 글입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어떤 생활 모습 알수 있을까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생활했다? 자, 여기서는요, 서로 다른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농사를 지었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2번, 회사나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역시 이 글에선 알 수가 없죠. 자, 3번,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기 어려웠으면 이렇게 모두가 함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겠지요. 다음 4번은요, 여럿이 힘을 모아야 할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이렇게 공동 우물을 통해서 물을 기르기도 하고, 또 모두가 함께 농사를 했기 때문에 여럿이 힘을 모아 할수 있는 일이 많았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5번. 집집마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지역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생활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둘, 조사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에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2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 테니까 우리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에 대한 개념 공부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요, 평행사변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평행사변형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우리 좀 공식화 시켜서 기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생각해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성질들을 만족시키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반대예요.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평행사변형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만족시키면 그 사각형은 보나마나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는데 이 사각형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성질을 만족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평행사변형이 돼버린다라는 거.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명했던 성질들을 도형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그림에서 찾아보면 돼 라고 이렇게 앞으로는 뭉뚱그려서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 시간 개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일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증명을 해드리지만 오늘 그냥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그 증명을 기억하는 대신에 뭘 하자? 아, 이 성질들을 기억하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1번 첫 번째부터 보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평행사변형의 뜻을 그대로 말해준 거니까 저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2번 보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자,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왜 나머지 변들이,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서로 평행해진다라는 조건까지도 성립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대각선 AC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그럼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D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요, 서로 합동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SSS 합동이에요. 그럼 어떤 일 벌어져?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들이 같아지니까 대응하고 있는 각의 크기들도 같아진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B가 D랑 같아져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각 세모라고 한다면 너 세모가 될 거고 너 별표라고 한다면 네가 별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됐니? 그랬더니 엇각의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네? 그러면 이거 두개 평행이지. 세모 둘도 엇각인데 크기가 똑같네? 그러면 너네 둘도 평행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에서 평행이다라는 조건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매번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치? 그러니까, 아, 평행사변형의 성질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야라고 기억하는 거지. 됐나요? 이거 보세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자,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들이 각각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 동그라미 이걸 세모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너 동그라미 너 세모가 될 텐데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개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 360도 나와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는 180도가 돼야겠지.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8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선분 BC의 연장선을 생각해서 이각 B의 옆에 있는 외곽을 생각하면요. 이건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둘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서로 엇각의 위치에 있는 각끼리 각의 크기가 같아지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AD와 BC가 서로 평행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쪽에서 하면 CD와 AB도 서로 평행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면서 역시나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까지 흘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매번 머릿속에 떠올려낸다? 아니, 불편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야라고 기억하자는 거지. 괜찮니? 자, 네 번째 볼까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OA와 OC의 길이 같고요. OB와 O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맞꼭지각으로 당연히 이 둘은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또 요렇게 두 개의 각도 크기가 같아져야죠. 그러면요, 합동인 삼각형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는 서로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지니까. 그렇다면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CD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위아래 합동이니까요.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도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뭐야? 그렇지. 두 번째 이야기했던 조건이죠. 그러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면 요렇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모두 다 따라가기 시간이 걸리니까, 역시나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야라고 기억하겠다라는 거지. 괜찮니? 자, 마지막 5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같아진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이면 역시나 평행사변형이 돼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돼. 자, 대각선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대각선 그려보자. 그러면요. AD와 BC가 서로 평행이니까 이각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각 동그라미하고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쪽에 있는 AC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BCA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요,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 두 변의 길이는 지금 이렇게 두 변은 서로 대변으로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AC는 두 변을, 두 삼각형이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엇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S 합동으로 각의 크기 같아져요. 그러니까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대응변으로 길이 같아야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나머지 대변은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은 대변까지도 길이가 같아지니까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섯 개의 조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5번이 좀 생소하니까 특별히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기억하시고 앞으로는요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이걸 따로따로 증명한다? 이건 좀 불편해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 우리 개념 이렇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유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제 9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인 걸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 자,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6과 8은 다르죠. 그러니까 너 아니야. 그리고 60도, 60도 똑같고요. 하나 표시 안돼 있지만 360도에서 나머지 다 빼면 너도 120도라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들이 각각 같아지니까 아,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너는 50도, 50도 같아지는데 엇각이 위치해 있으니까
이렇게가 평행이구나라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쌍의 대변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길이가 똑같고 그게 평행이면 평행사변형이죠. 근데 길이 똑같은 것과 평행인 게 서로 다른 대변이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다섯 번째를 만족한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리을 보자. 리을은 3, 3, 4, 4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너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됐나요? 이걸 보자마자, 아, 여기가 맞곡지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대응하고 있는 요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 이걸 대응하고 있는 맞곡지각으로 크기가 같아지면서 대응하고 있는 요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아, 그래?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야. 불편하다고. 그치? 그냥 바로 한 번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해. 평행사변형. 그리고 끝. 됐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정답 뭐다? 니은과 리을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리을 정답 체크하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어때야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x 플러스 y가 15여야 된다라는 식이 하나 우선 성립해야겠죠.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 네, 10x 마이너스 y와 또 2x 플러스 3y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식이 또 하나 성립해야 되겠네요. 자, 이두 개의 식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렇지,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 아래에 있는 식이 좀 복잡하니까요. 아래에 있는 식 정리해 볼게요. 이항 시키면 8x가 4y다 라고 쓰여지고, 결국은 y가 2x다 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즉, y는 2x다 라는 식과 3x 플러스 y는 15다 라는 식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 구하면 되죠. 대입합시다. y에다 2x 대입하면 5x가 15가 되니까 x가 3하고 쓰여지고, y 값이 6하고 xy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두개더 해봐 라고 얘기했으니까 9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문제가 유제 10번이죠. 자, 다 그러면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선생님이랑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주면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지. 자,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똑같고요,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는데, 대각선 AC를 그어서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은 그림에 다 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에서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와 위에 있는 삼각형 CDA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합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합동 조건을 찾아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겠지? 자, 하나씩 또 읽자. AB와 CD는 길이가 똑같대요. 문제에서 길이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BC와 뭐가 길이가 똑같으냐라고 물어봤네요. BC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선분 DA, AD. 요것과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요 자리에 선분 DA나 선분 AD 들어가면 되겠고, 1번 맞는 거야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어떤 변이 공통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에서 AC가 공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선분 AC는 공통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B라고 썼다. 그래, 요거 잘못된 이야기죠. 선분 AC가 공통이다라고 이야기해야겠지. 두 개의 삼각형이 각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갑자기 손딱 들고, 선생님, B는 D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여러분이 B랑 D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 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쓸수 있는 조건인데, 그 평행사변형임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랑 D랑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각 B가 공통이다라는 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선분 AC가 공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각형의 합동을 증명해 가야죠. 2번이 잘못된 거야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어때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는 삼각형이니까 SSS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 각끼리 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합니다. BAC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이랑 뭐가 똑같아져야 합니까? 네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대응각이니까. 그런데 요 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각 DCA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보기도 참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 이렇게 각의 크기 똑같고 또 너도 대응각이니까 각의 크기가 똑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ACB라고 이야기하는 각과 CA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각의 크기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모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5번 보기도 맞는 이야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결국은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 이렇게도 평행,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증명 과정이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흐름이 똑같았습니다. 그치? 자, 네모칸들 채워가 보면 2번만 잘못됐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요게 유제 11번이었어요. 자, 어때? 증명하는 거 쉽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외우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공부해야 될 양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 힌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그때 보면서 따라가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증명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됐죠? 연습할 때, 개념 공부할 때 증명 이해해보고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빈칸 채우기 나오면 문제를 천천히 따라서 써가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암기 아니에요. 하셨죠? 외워야 될 건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강조해 드리는 것들 외우는 거죠. 됐니? 곧 나올 거야. 이번 시간에도 이건 꼭 외워야 돼 라고 말하는 거 나올 거니까 이런 증명을 암기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증명의 방향 바뀔 수 있다고요. 충분히. 자,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유제 12번 갑시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 BD 위에 BEDF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두 점 EF를 잡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에서 우리 이미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은 표시를 좀 하고 갑시다. 현재 AC라고 이야기하는 대각선을 샥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각선의 교점 존재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요 이 점을 O라고 이야기했을 때 OE의 길이와 OF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 원래 ABCD가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OB와 OD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같은 길이만큼 빼낸 거니까요. OE랑 OF의 길이도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길이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물론 OE랑 EB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OE랑 OF의 길이는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 얘기할 수 있어? 사각형 AECF를 생각해보면 이 AECF라는 사각형이 대각선을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보기 있는 1, 2, 3, 4, 5 체크할 때 이게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보기 1번부터 체크하자. AE하고 CF의 길이 같으니? 라고 물어봤네요. AE의 길이와 CF의 길이 같습니까?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대변이니까 길이 똑같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AC하고 EF가 같으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AC의 길이와 EF의 길이 그림에 보기에 달라 보이죠? 그렇다고 다르다? 아니, 그건 아니야. 평행사변형에서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은 보장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2번을 정답으로 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자. EAB라는 각. 자, EAB라고, 자, EAB라고 이야기하는 각. 요 각. 이 각이랑 FCD라는 각이 같으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FCD라는 각. 이 각이랑 서로 똑같으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요렇게 너랑 너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엇각의 위치 똑같아. 그리고요, ABAO라는 각이랑 DCO라는 각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자, 이 각이랑 이 각은 똑같은데, 세모끼리 똑같으면 당연히 비어져 있는 각도 같은 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가 동그라미라면 나머지가 동그라미여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참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AFD라는 삼각형 살펴봅시다. 자, AFD라는 삼각형 너하고 그다음 CEB라는 삼각형 볼게요. 자, CE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너하고 서로 합동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요 각의 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본다면 자, 이각 별표라면 이각 별표가 될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다면 여기 AD라는 변의 길이와 BC라는 변의 길이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EC라는 변의 길이와 AF라는 변의 길이 똑같을 건데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 똑같으니까 아, 이거 합동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문제의 준 조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자, FD라는 길이와 BE라는 길이 같아지니까 아, 이거 합동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가 또 각의 크기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괜찮죠?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3번 조건이 참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SAS로 증명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준 조건만 가지고,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두 길이 같다라는 조건 가지고, SSS 합동으로 증명할 수도 있더라. 어쨌든 합동이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5번 보기, AECF라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래, 그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거 먼저 확인하고 시작했었죠. 그래서 5번도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제 12번, 어때? 해볼만 합니까? 좋아, 여기까지 우리 유제 1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문 ABD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여러분, MB, ND라고 이야기하는 두 변은 길이가 서로 같은 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선생님, 얘는 하나짜리고 얘는 두 개짜리인데요? 아니야. 그냥 여러분을 현혹하기 위한 거죠. 실제로 ABCD라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선문 AB와 선문 CD의 길이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2등분했으니까요. 선문 AM과 BM과 선문 ND와 CN이 전부 다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림에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로 표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같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에서 이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변이 서로 길이가 같아지죠. 그런데 애초에 AB와 CD는 서로 평행이니까 얘네들은 평행까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사각형이 있는데요. 마주 보고 있는 변이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이니까 어때? 평행사변형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직사각형이나 마름모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각이 직각이다라는 보장 없고요. 여기 있는 변과 이 변과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름모나 직사각형이 될 수는 없는 상태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문제였죠. 되니? 자, 이게 지금 뭘 사용한 거예요? 그래요. 다 사각형에서 마주 보고 있는 변이 길이가 똑같으면서 동시에 평행이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다섯 번째 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될 문제겠죠. 유제 13번. 이렇게 해서 우리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에 관련해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매번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암기해야 될 공식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념이니까 왜 그런지 증명 한 번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지금 해드릴게요. 자,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 서로 넓이 똑같아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이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평행사변형에서 O라고 이야기하는 대각선의 중점은 대각선을 2등분하니까 밑변의 길이가 이 O, B, 선분 BD의 길이가 OB와 OD의 길이로 나누어지면서 각각 같아집니다. 그렇다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맞아 같은 삼각형이니까 너 넓이가 S라면 너도 넓이가 S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죠. 두 개의 넓이가 같은데 역시나 반반 나누고 있으니까 이렇게 넓이가 다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두 개가

만나서 평행사변형이 4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면 그 4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각각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선생님이 앞에서 증명 기억하라고 했던가요? 아니었어. 하지만 이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문제 풀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요. 임의의 내부의 한 점을 잡아요. 이건 대각선의 교점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잡혀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왼쪽,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각형 넓이의 절반 되겠다라는 거지, 당연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점P를 지나면서 AD와 BC의 평행인선, 점P를 지나면서 AB와 CD의 평행인선 그려준다면요. 평행사변형을 평행사변형 네 개로 쪼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어떤 일 벌어져? 이렇게 두개 넓이 똑같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번호 붙일까요? 자, 1번과 1번 넓이 똑같고요. 2번과 2번 넓이 똑같고요. 3번과 3번 넓이 똑같고요. 4번, 4번 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1, 2, 3, 4번 더한 거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1, 2, 3, 4 더한 거니까 넓이가 같아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매번 사각형을 쪼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보자마자 아, 이렇게 두개 더한 게 이렇게 두개 더한 거랑 같애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거라는 거죠. 됐죠? 이두 개의 식은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 배웠던 개념 3에서는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평행사변형이 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기억하고 있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문제에 적용해 볼 겁니다. 우리 유제 두개더볼 건데요. 유제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오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더라. 삼각형 AOB의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일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기를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15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석대로 가려면 어때야 돼? 아, 너 합동이야 라는 얘기하면서 이 넓이도 15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이 서로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너도 15고 너도 15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시간들을 너무나 잡아먹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아, 네개 넓이 똑같아. 그럼 하나의 넓이가 한 조각의 넓이가 15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4배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60제곱센티미터라고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유제 1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유제 15번 볼까요? 자, 유제 15번은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의 내부의 한점 P에 대해서 PAB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자, 여기 있는 이 넓이가 10으로 주어져 있고 사각형의 넓이가 48일 때 전체적으로 그 삼각형 PC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이것도요. 매번 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 왼쪽에 있는 10과 오른쪽에 있는 넓이 S, 너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위아래에 있는 넓이를 더한 것과 똑같고 그러니까 그게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각형 넓이가 48이야. 그럼 10 더하기 S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24여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S라는 넓이가 14제곱센티미터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됐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노란색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빨간색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의 합과 요거 두 개의 합은 같아야 되고 그두 개의 합들이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더라라는 생각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때? 괜찮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 얘기할 겁니다. 앞에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그거 잘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넓이에 관련된 공식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유련 역사일 개념책 강의고요. 이제 66강입니다. 7단원에서도 이제는 문제편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인권의 확산과 세계화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민권이 어떻게 신장되었었는지 여러 운동들을 좀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푸는 날이거든요. 문제를 풀면 미리 풀어오는 거 기억하시지요? 오늘의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관련된 부분으로 민권운동이 있었고요, 여성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거 함께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화와 지역세계의 변화라는 주제에 맞춰서요, 세계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 과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결책도 있었고요. 그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955년 미국 몽고메리시에서 과로가 버스 안에서 당한 인종차별이 계기가 되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몽고메리시 버스 승차 거부 운동과 관련된 인물은요, 로자 파크스가 되겠지요. 자, 로자 파크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당시 몽고메리시 버스는요,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앞쪽에 있었고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뒤쪽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흑인 여성이었던 이 로자 파크스가 앞쪽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인 사람이 탑승하게 되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빌려다 다시 내놔라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를 빌미로 해서 경찰이 와서 이 로자 파크스를 체포한 일이 발생했었고요. 이게 알려지게 되자 이제는 몽고메리시의 이 개선을 요구하면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러니 버스 안에서 당한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그 자리 착석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단순하게는 자리 착석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는요, 근본적으로 백인과 흑인의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도 제가 한 명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렇죠. 바로 그 마틴 루서킹 목사와 관련된 부분. 나중에 워싱턴 행진과 연결되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 이 사회에서 사회 다양한 활동들 하는 것들은 주로 남성들만이 하는 거다라고 전유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육아나 가정일 이렇게 한정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여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남녀 평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성 운동이 되겠고요. 베티 프리덤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언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근거하여 노동제 조건 개선을 위한 과로가 1919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노동제 조건 개선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요. 국제 노동기구가 들어가면 되겠지요. 이걸 약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약자로 쓰게 되면은요. ILO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에 근거해서니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 이내 노동 조건 등을 국제 협약으로서 딱 국제 표준으로 만들었던 것. 이게 바로 국제 노동기구 ILO와 관련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인물이요. 베티 프리던, 그리고 넬슨 만델라, 마틴 루서킹이 언급되어 있네요. 각각 대표적인 그 인권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되겠지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으며 1964년 민권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인물, 바로 마틴 루서킹이 되겠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몽고메리시 버스 승차 거부 운동, 이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흑인 민권 운동은 좀더큰 폭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민권 운동 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급했던 거는 워싱턴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틴 루서킹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이분이 했던 연설이 있었지요. I have a dream 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종이나 피부색 이런 것들로 차별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은 글로 유명했던 그 연설문도 바로 이 마틴 루서킹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이었었고요. 다음 2번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저항하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럼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텐데,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라고 하는 건 분리, 격리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개되었던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하는 그 정책이 바로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었는데,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저항하면서 간디를 본받아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 바로 넬슨 만델라였었지요. 이게 넬슨 만델라는 인물은요, 20여 년간 투옥 생활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풀려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됐었고,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좀 화해, 이런 쪽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며, 전미 여성기구, 나우라고 했었지요. 전미 여성기구 같은 것들을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바로 베티 프리던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신비라는 책과 관련된 내용은요, 그 여성에게 어떤 억압된 것만 강조하는 당사회를 조금 비판하는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유명하지요. 여성 운동과 관련된 인물, 베티 프리던. 기억해 주시고요. 각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서술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라요. 만약에 선다형으로 나올 때도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사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용들 꼭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X표 하시오, 가위표 하시오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베트남 전쟁, 베트남에서는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1960년대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이후에 많은 피해 등이 있게 되자, 국내 내에서, 미국 내에서 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걸 우리가 반전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는 미국이 결국 철수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된 거 맞는 설명이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유무역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결성되었다. 자,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요, 자유무역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각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최소화하고 각국의 무역을 좀더 자유롭게 하자 관련된 부분이니 자유무역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 말이 틀린 것이 되겠죠. 자유무역체제를 더 널리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을 남북 문제라고 부른다.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할것 같은데요.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격차가 현재 북반구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으로서 선진공업국인 거고요.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남반구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격차, 문제, 그러라고 해서 그래서 남북 문제라고 했던 거 맞는 설명이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남북 문제라고 할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아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경우에는요, 이 남측과 북측이 있으니 이둘 문제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니라는 점, 특히 남북 문제 이렇게 붙였을 때이 단어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환경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있던 게 바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체적인 과정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특히 온실가스랑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구의 현재 기온을 높이는 것과 관련돼서 온실가스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니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필요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이 각국 간의 협약으로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걸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우 선언 되어 있는데요. 1992년에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본강에서 설명을 드릴 때, 1972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제적인 회의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뒤인 1992년에 리우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 맞고요. 다음에 니은 파리 협정인데요. 파리 협정 어떤 것이었느냐? 이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된 부분, 현재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게도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들을 의무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파리 협정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개발도상국에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맞네요. 따라서 니은도 정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파리 협정은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도 밑으로, 그래서 1.5도 정도로 해서 쭉 제한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제안했었고요. 디귿, 교토 의정서 제시되어 있는데, 교토 의정서는 파리 협정보다 좀더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선진국에게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게 특징이었었습니다. 제가 파리 협정과 교토 의정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특징이 선진국은 둘러되어 있는 거고요. 개발도상국에게도 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꼭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정답이 될 거예요. 리을, 자유무역협정은요,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정답이 아닌 거고요. 핵확산 금지조약은요,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지금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제는 감찰도 받고, 이런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핵이 점차 퍼지는 걸 막기 위한 거니까요. 정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역사 문제니까.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중요시한다고 했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기역, 니은, 디귿 사례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배치해 볼까요? 순서대로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우 선언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교토 의정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정답에서는 사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해도 되지만, 역사니까 시간의 흐름까지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자라고 하면은 기역, 디귿, 니은 순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네요. 자, 먼저 말풍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민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어디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개했대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던 그는 흑인 민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대요. 자, 그의 활동으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변화. 결국 문제는요,
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될 텐데, 자, 사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인물이죠.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등 흑인 민권운동을 벌였던 인물, 바로 넬슨 만델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인물이 넬슨 만델라임을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물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1번 보겠습니다. 술탄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자, 술탄 제도는요, 이슬람 쪽과 관련되지요.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 제도를 폐지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했던 인물, 바로 무스타파 케말과 관련된 것이죠. 따라서 틀린 것이고요. 2번.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어라고 되어 있네요. 국제노동기구 ILO는요, 바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지요. 넬슨 만델라와 관련 없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3번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보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보낸 국가는요, 미국, 한국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 정답 아니고요.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켰어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스와 관련된 부분이죠. 따라서 아니고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어요. 이게 바로 넬슨 만델라와 관련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바로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맞섰던 거 꼭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밑줄 친 저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많은 여성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취업의 기회를 얻어 표면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은 계속되었다.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자, 그렇다면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 계속되었대요. 그렇다니까 이거에 저항한다고 되어 있으니 바로 여성의 권한 신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거를 여성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이 여성운동이라면 문제에서 이 저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성운동에 대한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여성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예를 들어서 저 나우 같은 것들이 있었죠? 정답 되겠고요. 니은, 제1차 비동맹회의를 개최하였다. 자, 비동맹회의와 관련된 것은요, 제3세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직장 내 급여의 평등을 요구하였다. 남녀 간의 급여가 다른 부분을 동등하게 해달라라는 부분들이요. 여성운동의 일환 되겠지요. 그래서 맞는 설명 되겠고요. 리을, 평화유지군을 분쟁지역에 파견하였다. 자, 평화유지군은 국제연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국제분쟁을 이제는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거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네요. 정답은요,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말풍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곡은 밥 딜런의 노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1960년대 가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이 전개되었대요. 이 밥 딜런은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1960년대고요. 1960년대고 반전 평화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건 가에 반대해서 반전 평화운동이잖아요. 그럼 가에 들어갈 거는 바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되겠죠. 시기가 언제라고요? 1960년대라고요. 1번 보겠습니다. 9.11 테러요? 아니죠. 이거 21세기 내용인 거예요. 아니고요. 6.25 전쟁? 미국에서? 아니겠죠? 1953년에 끝이 났었습니다. 다음에요. 3. 베트남 전쟁인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 그게 바로 이 밥 딜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정답 3번 되겠고요. 난징 대학살은요, 제2차 세계대전, 좀 정확히는요, 중일전쟁 과정 중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정답 아니고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미국에선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참전을 본격화하고 그로 인한 피해 등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반전 평화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기억을 보니까 동그라미 숨김표, 숨김표, 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협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모든 국가가 스스로

목적을 목표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진국에게만 부여한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즉, 모든 국가가 다 하는 거를 온실가스 감축하는 걸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파리 협정이 되겠지요. 파리 기후 협정,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파리 협정인 거예요. 그럼 파리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는 건데, 1번 보겠습니다. 베르사유 체제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베르사유 체제라는 것은 파리 강화 회의 결과 체결되었었던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한 게 베르사유 체제죠. 그럼 베르사유 조약이 될 거예요. 따라서 틀린 것이고요. 바이마르 헌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죠. 따라서 틀린 것이고요. 14개조 평화 원칙이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14개조 평화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14개조 평화 원칙은 그 이후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원칙으로서 확립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아니고요. 여성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프라제트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따라 정답 아닙니다. 5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체결되었다. 자, 파리 협정이요. 온실가스를 왜 줄이려고 하는 거죠? 환경 문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특히 파리 협정과 교토정서를 구별하는 거 제가 엄청나게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국제기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세계화는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대요. 그리고 1995년에는 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무역의 자유화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걸 추구하는 가가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이고 무역의 자유화. 그렇다면 세계무역기구가 되겠죠. WTO인데요. 1번 보시면 세계무역기구. 1번이 정답 되겠네요.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유럽경제공동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서 똑같이 영어 낙자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약자가 있는데 약자는 같지만 앞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꼭 구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집단 방위 체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는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관련된 부분이죠. 유럽 경제 공동체는 유럽 지역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세계 무역 기구는 전 세계와 관련된 부분. 1995년 설립 때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료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표시한 지도이다. 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쓰고, 먼저 문제점을 적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자료를 보면, 이 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세계화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북반구 지역은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즉,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많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이런 선진국들이 많이 있고, 북반구에는. 남반구 지역을 보면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주황색이나 빨갛게요. 그건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들은요 남반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좀 국내 총 생산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위주인 걸알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높은 국가, 즉 선진국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북반구에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는 세계화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런 북반구 지역과 남반구 지역 간의 경제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지도를 파악해서 할수 있는 문제점, 바로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주로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되겠죠. 국가들이 어디에?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 등이 있다. 기술 이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요, 자금 원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요, 자금을 차관 형식으로 통해서 빌려주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게될수 있겠지만, 현재 답안 작성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선진국이 어디에? 개발도상국에 주는 부분들. 남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을 쓰고 이 인물의 활동과 활동이 끼친 영향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의 공휴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나 봐요. 자, 매년 1월의 세 번째 월요일은 가를 기리기 위한 미국의 공휴일이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가 태어난 날인 1월 15일과 관련하여 1월의 세 번째 월요일로 정해졌다. 자, 가는 1963년 워싱턴에서 대규모 평화행진을 이끌었다. 자, 워싱턴 행진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딱 한 명 기억하는 사람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될 거고요. 도우겠습니다. 이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분이 어떤 연설을 했느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지요. 그럼 이 가에 들어간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마틴 루서킹 목사임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마틴 루서킹 목사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활동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마틴 루서킹의 활동과 관련돼서 기억하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틀로 이야기해보면요, 이 사람은요, 이분은 흑인 민권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들, 그걸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워싱턴 행진과 관련된 부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런 활동들이 결합되어가지고 미친 영향으로는요, 1964년에 인종이나 종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 무엇이었죠? 바로 민권법이죠. 그 민권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돼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시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마틴 루서 킹이다. 그렇죠? 이 인물명 명확히 적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물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 뒤에 이 인물의 활동과 끼친 영향. 그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그럼 어떤 영향을 주었었느냐. 그의 활동은 인종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민권법이 제정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럼 세 가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마틴 루서킹이라는 인물명이 정확히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가 전개했었던 흑인 민권운동의 사례가 들어가 있느냐, 마지막으로는요, 영향으로 관련된 부분으로 민권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서술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민권운동과 관련된 부분들, 환경운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문제 풀거나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재와 관련된 부분이니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간을 많이 살펴본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지금 배운 내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있진 않은 건지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고민,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환경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뭐 리우 협약, 리우 발표와 선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파리협약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나 스스로는 혹시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잘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학교나 가정에서 스스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 지구를 지키는 노력은 어떤 거대한 집단이나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작은 개인이 마음을 갖고 살 때, 더 모였을 때 그게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내용 꼭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강 후기를 통해서 복습할 내용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내용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보는 건데 교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걸 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개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에 대한 공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단원은요, 바로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빛과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요, 이 빛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변에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아주 굵직하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 그 원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긴 거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거울의 모습을 보면 실제 크기보다는 작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거울은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 바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도로에 있는 볼록 거울. 이거 여러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요 앞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사진 찍는 게 어느 순간에는 유행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 모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빛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성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의 직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용어 하나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빛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있어야 결국 빛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광원입니다. 빛 광자의 근원 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태양은 그럼 광원일까요? 광원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화면? 네, 광원이에요. 또요, 우리가 초에다가 불을 켜요? 촛불. 광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하면 아, 광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에 어쨌든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볼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광원 자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빛,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그걸 광원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아, 우리가 광원을 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출발한 빛 모두 눈으로만 오는 건 아니죠. 사방으로 퍼져갈 건데, 그중에 일부의 빛이 내 눈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광원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광원인 물체를 볼 때는 바로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에요. 그빛 자체가 그냥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빛을 보는 것이구나, 광원을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 아, 빛이 일단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성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여러분 빛이 갑니다. 가는데 빛이 얘를 뭔가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물체의 경계면을 만나면 부딪히겠죠. 그래서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왔던 그 방향에 비슷한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빛의 반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확한 정의 한번 볼게요. 빛이 다른 물체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되돌아오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빛의 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게 경계면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반사가 될것 같잖아요. 과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요, 아주 놀랍도록 신기한 법칙 하나가 숨어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 반사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법칙인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이 반사 법칙 이해할 수 있어요. 용어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들어가는 빛의 선입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의 네, 입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빛의 선, 빛 광자를 쓰는 거죠. 아, 그러면 빛의 선, 우리는 그것을 입사 광선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빛이 들어가요. 물질의 경계면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체의 경계면. 지금 그 물체의 거울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럼 그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 되돌아가는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반사돼서 나가는 빛의 선, 이것도 이름을 불러주면 일단 반사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가는 빛의 선이에요. 그렇죠. 반사 광선이다라고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입사광선, 반사광선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반사가 되는 건데?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체, 이 거울면, 거기에 경계면에 우리는 수직인 선, 이 수직인 선을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선을 하나 가상으로 그으면 어떤 각이 하나 보이냐면 입사광선 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하나가 있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입사각입니다라고 불러줄 거고요. 바로 이 입사각과 크기가 같은 반사각이 되도록 결국 빛은 반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하게 될 때는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과 반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잔잔한 수면에서의 빛의 반사 있죠. 그럼 보면 거의 고르게 아, 이런 경우에 입사광선 반사광선 볼때 실제로 반사 법칙 입사각 반사각이 동일하게 반사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일렁이는 수면에서는 그렇다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반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다만 경계면이 위에서 잔잔한 수면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더라도 경계면이 다르기 때문에 반사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정반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반사되는 걸 난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더 나쁜 건가? 이런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 영화관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리에 앉아도 그 영화가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그 표면을 오돌토돌하게 만들어 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난반사 시켜주는 스크린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되, 아, 결국 이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런 반사를 그대로 넣어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이어가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광원인 물체를 보는 것은 빛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도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물체가 광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광원이 아닌 물체는 도대체 어떻게 보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경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무조건 시작은 누가 되어야 하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빛을 내는 물체 여기 광원에서 출발 빛,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갈 텐데 그중에 일부가 물체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물체는 그 빛의 일부를 반사하게 돼요. 그러면 반사해서 결국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책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광원

아닌 물체를 볼 때는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일단 물체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물체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빛을 다시 반사해서 내보내고 그 일부의 빛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물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반사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공부가 더 되면 나중에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네 번째 성질로 공부할 건데 이때 어떤 빛이 오느냐. 이 물체는 어떤 파장의 빛은 흡수하고 어떤 파장의 빛은 반사하느냐. 그래서 내 눈에 무엇이 도달하느냐. 그거에 따라 물체의 색도 결정이 될 거라서 아주 굵직한 커다란 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 물체로 갑니다. 물체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의 빛을 다시 반사하게 돼요. 그럼 반사된 그 빛이 내 눈에 돌아오면 우리는 물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물체의 색을 결정할 때도 결국에는 같은 원리로 공부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사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던 거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반사를 이용해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거울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울. 우리 그거 평면 거울이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보는 거울. 아니면 옷잘 입고 나서 보고 있는 전신 거울.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주로 내가 만약에 키가 160cm다? 거울 안에 있는 나도 160cm거든요. 아, 이렇게 크기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평면 거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로 가야 돼요. 그럼 물체는 이곳저곳으로 다시 반사하게 되는데 그 반사된 빛이 거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울에서는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던 반사 법칙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다시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보는 건데 우리가 볼 때요. 나는 지금 반사된 빛을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요. 우리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거울 뒤쪽에 있는 걸 보고 있는 듯하게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는 이 빛의 연장선상을 쭉 그리다 보면 결국 이 거울 때문에 보여지는 물체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바로 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상이라고 하는 단어 보시면서 거울 조금 있다가는 렌즈도 볼 건데 그렇게 비치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평면 거울에 의한 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같은 크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른손 들어요. 거울에 있는 나는 왼손 들죠. 따라서 좌우는 반대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평면 거울을 가지고 물체와 상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물체와 거울까지의 거리, 거울과 상까지의 거리가 같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 중에 이런 평면 거울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어떤 거울이 있냐면 바로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것과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 그대로예요. 우리는 요세 개의 평행한 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것 그대로 아, 여기가 지금 경계면이 될 거고요. 수직으로 법선 그리는 거죠. 그러면 입사각 체크가 되니까요. 동일하게 반사각을 법선 반대편으로 그려주시면서 반사광선을 그려주실 수 있어요. 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사광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아,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건 빛이 퍼지게 되네요. 근데 이 빛은 저 거울면 뒤에서 왔다고 인식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이 볼록 거울로 볼 때는 항상 어때요?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목거울은 어떻죠? 오목거울도 우리가 그대로 반사법칙 적용해 보면 그때는 안쪽으로, 위에 온 빛은 아래로, 그 다음 아래로 들어온 빛은 위로 하면서 빛이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빛이 거울면 뒤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목거울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크고 바로 선상을 볼 수 있지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들어온 빛이 아래로 가고 있고요. 아래로 들어온 빛이 위로 가고 있죠. 아, 오목거울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상이 뒤집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그대로 한번 특징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여요. 멀어지면 계속 작아지지만 물체가 뒤집어지진 않죠. 하지만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요, 우리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치과용 거울, 우리 크게 볼 때, 화장용 거울, 우리가 크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오목 거울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점점 멀어지게 되면 상이 뒤집어지고 더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오목 거울의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록 거울 우리가 앞에서 영상 봤던 것처럼 그렇죠. 보안용 거울 혹은 도로용 거울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다 넓은 시야를 보고 싶을 때 사각지대 이런 거 설치해 두면서 우리가 안전용 거울로도 사용을 하는 거더라. 여러분들 자주 가는 편의점에 이제 모서리 보면 이런 볼록 거울 달려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면서 이 원리들 잘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빛의 두 번째 성질이었거든요. 빛의 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질로 가볼게요. 아까는 빛이 가다가 얘를 통과할 수는 없어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는 할 겁니다. 통과는 할 건데 살짝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사하는 빛 입사광선입니다. 이제 여기 공기를 통과하다가 물로 통과할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 자동차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가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다가 잔디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 바퀴의 속력이 둘다 아스팔트에 있었을 때는 같았을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여기에 탁 걸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바퀴는 잔디에 한 바퀴는 아스팔트에. 그럼 아스팔트에 있는 바퀴가 더 빨리 돌겠죠. 그리고 나면 둘다 잔디에 들어와 있을 때는 방향이 꺾여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빛의 굴절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는 빛의 선 입사 광선이고요. 굴절돼서 지금 가는 선, 그걸 우리는 굴절 광선 이렇게 얘기해요.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면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까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굴절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요, 여러분,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커질수록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도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물 담아놓고 유리컵에다가 숟가락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렇게 꺾여서 보이는 현상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굴절현상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굴절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대로 여러분 암기하기보다는 렌즈 종류 두 개예요. 볼록한 렌즈, 오목한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행하게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번 그려보고 바퀴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벌써 밖으로 나왔거든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휘어지게 된다, 꺾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밑에서도 안에 바퀴는 아직 안에 있는데 밖에 바퀴가 밖으로 나오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렌즈의 경우에는 두꺼운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록 렌즈는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지금 두껍죠?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지는구나. 그럼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볼록 렌즈의 경우 한번 볼게요. 빛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 멀리서 왔다라고 연장선상으로 그려보면 가까운 경우에는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지금 위에 온 빛이 아래로, 아래 온 빛이 위로 가고 있죠? 멀어지게 되면 상이 뒤집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빛이 모이는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면 상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도 돼요. 자, 오목렌즈는 어때요? 빛이 퍼지기만 하는 거죠? 연장선상 해보면. 결국 항상 오목렌즈에 의한 상은요, 실제의 크기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정리해 볼게요. 볼록렌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멀어지면 뒤집어지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오목렌즈는요, 얘네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냥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네, 이런 렌즈 우리가 안경에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교정이 되는지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근시를 볼게요. 근시는 뭐냐면, 가까울 끈 보일시. 가까운 거잘 보이는데 먼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빛을 더 멀리 보내줘야 되죠. 그럼 더 퍼뜨릴 수 있는 오목렌즈로 교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원시는 뭐냐면, 먼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빛을 더 모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빛더 안쪽으로 모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각각의 눈에 어떤 이상에서 어떤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빛의 직진, 빛의 반사, 그리고 빛의 굴절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바로 빛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미술 시간에 사용했던 물감 떠올리시면 안 돼요. 우리 물감 계속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점점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죠? 네, 탁해지거든요. 검은색처럼 점점 바뀌지만 빛은요, 합쳐지면 점점 밝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하기 될때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빛의 색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빛의 3원색이라고 하면서 빨간색, 레드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린이에요. 그 다음에 블루, 파란색, 우리는 그것을 RGB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빨간색, 여기 초록색, 여기 파란색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져서 보이면 그때는 노란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초록색과 파란색, 청색과 녹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록색. 그 다음, 빨간색과 파란색 합쳐지면 자홍색. 이런 RGB가 모두 합쳐지면 흰색이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백색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RGB가 모두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면 합칠수록 합성이 되는구나. 이네 번째 성질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는요. 그럼 물체의 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 과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백색광을 비춘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물체에다가 RGB 다 주는구나 이 생각이에요. RGB 다줄때그 물체가 어떤 빛은 흡수하고 어떤 빛은 반사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RGB 다 주고 있는데 얘가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초록색과 파란색은 흡수하는데 빨간색은 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사된 것이 내 눈에 들어와야 얘가 빨간색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얘가 녹색인 이유는 뭐예요? RGB 다 줬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은 흡수하고 초록색은 반사하는데 그 반사된

0: 초록색 눈색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나는 얘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얘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RGB 다 줬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은 흡수하고 파란색은 반사해. 아, 여기 파란색은 반사해요. 반사된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나는 얘가 파란색으로 보였던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지금은 우리가 백색광을 비추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단색광, 색을 바꿔 볼 거거든요.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동일하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얘는 빨간색빛 반사, 초록색빛 반사, 파란색빛 반사죠. 아까는 RGB 다 줬으니까 흡수할 거 흡수하고 반사할 수 있는 거 반사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보였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모두 빨간색 빛만 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빛을 줘요. 근데 이 물체는 빨간색 빛 반사하잖아요. 그럼 내 눈에 어쨌든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그럼 얘는 다 여전히 빨간색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초록색 풍선이에요. 그 말은 초록색만 반사해요. 근데 내가 준게 빨간색 빛이네? 그럼 빨간색 빛은 흡수하고 반사할 수 있는 빛이 없죠. 그럼 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없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되겠구나. 자, 이번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파란색 빛만 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빨간색 빛만 줬어요. 그럼 반사할 수 있는 파란색 빛이 없는 거죠. 그럼 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없어요. 아, 얘는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물체 자체가 무슨 색을 반사할 수 있는지를 적어 보시고, 그럼 주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반사할 빛이 있는가. 결국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와야 우리는 물체를 보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물체의 색까지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지 꼭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체 한번 이렇게 주시고요.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하면 RGB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단색광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주지 않은 빛은 이렇게 지워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물체가 빨간색을 반사시킬 수 있어야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다른 걸 반사시키게 된다면 그쵸? 이때는 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난도가 조금 높아지면 이제 합성된 색들을 주고 묻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런 RGB 빛을 내는 최소 단위를 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화소 확대해 보면 파란색 나타내는 거, 빨간색 나타내는 거, 초록색 나타내는 거, 그럼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었던 것이고 흰색은 이런 RGB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화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보다 선명하고 실제 그림에 가까운 그런 우리가 화질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빛의 합성으로 내용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빛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적어도 이한 문장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빛은요, 직진, 이것, 이것, 또 합성되는 성질이 있대요. 우리 네 가지 성질 공부했거든요. 두 가지의 성질 넣어주시고요. 이 문장 전체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기부스러운 게 애매하고, 기부스러운 게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회 첫 번째 대단원 공부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퀴즈 잘 풀었죠? 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 우리 국토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X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국토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동고서저의 지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단원 속에 두 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소중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 풀고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1회 교재의 109쪽입니다. 자, 문제 미리 풀고 왔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1번 문제. 독도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독도의 위치, 지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해요. 1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북쪽에 있다? 아니죠. 가장 동쪽 끝에 있습니다. 자, 2번, 행정구역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다? 아니죠. 경상북도. 라고 했었죠.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다. 자, 3번,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해에 있다. 남해가 아니라 동해에 있다 라고 했어요. 자, 4번, 울릉도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독도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그 부분에 보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했다면 4번 보기를 바로 찾을 수 있었겠죠? 자, 5번. 크기가 매우 작고 영토의 끝에 있어 군사적 중요성이 떨어진다. 아니죠. 오히려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번에서 3번 문제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2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지도는 독도의 지형도예요. 우리 독도가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그렇죠. 독도는 큰 두 개의 섬과 작은 여러 개의 바위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형도를 보면 큰 두 개의 섬이 있고 이 중에서 더 서쪽에 있는 것을 서도라고 하고 더 동쪽에 있는 걸 동도라고 하죠. 자, 그럼 빈칸 채워봅시다. 위 지도의 방위표를 보면 기역은, 자, 기역 봅시다. 방위표를 확인했을 때 기역이 니은보다 더 서쪽에 있죠. 따라서 기역이 서도고 니은은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서도, 동도 정답은 3번에 있었죠.

이번 문제, 위 지도를 보고 나눈 대화 중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독도의 지형도예요. 자, 어떤 친구가 잘못 말했는지 살펴볼게요. 도현이, 독도의 지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야. 맞죠? 예솔이, 독도 주변에 작은 바위 섬이 많아.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작은 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바위 섬입니다. 맞아요. 현진이, 지형도를 보니 독도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림을. 여기 보면 범례의 육지의 높이를 색으로 표현했죠. 보면 가장자리 부분은 초록색, 즉 육지의 높이가 굉장히 낮고요. 가운데를 보면 갈색, 진한 갈색, 육지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랑 가운데 육지 높이가 크게 다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현진이가 틀렸고, 옳게 고치면 색깔을 보니 독도는 경사가 급하고 가파르다라고 고쳐서 적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4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독도 안에는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철새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독도라는 이 지형 자체도 화산섬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또 독특하고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지형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기념물로 정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독도 주변 바다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 맞죠?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 2번. 독도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런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2번이 정답. 나머지도 살펴봅시다. 독도에는 섬기린초, 섬장대 등 독특한 식물들이 자란다. 맞고요. 4번에 괭이갈매기의 번식자이자 번식지이자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맞죠? 괭이갈매기는 이 독도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새고요. 철새들은 독도가 이 동해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중간에 있는 독도에서 많이 쉬었다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철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맞는 설명. 5번.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난 섬이므로 독특한 지형 등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 화산섬 그 자체로도 그 지형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5번. 기역에서 디귿 중 알맞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삼국접양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접양 지도는 일본의 지리학자가 직접 그린 지도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지도에서는 우리나라 영토와 독도가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아니죠. 이 지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일본의 지리학자가 직접 그렸는데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와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색, 니은은 틀렸죠. 디귿. 독도에 조선의 것이라고 쓰여 있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색깔도 우리나라 영토랑 같게 칠해놓고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도 적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설명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5번 기역과 디귿. 자, 6번 볼게요. 독도 신문을 만들고자 할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그 속에 독도에 관한 알맞은 설명들을 잘 채워 넣어야겠죠. 1번에 독도의 다양한 동식물 들어가기 좋은 내용이고요. 독도를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좋은 내용이겠죠. 3번, 독도의 지하철 노선도. 자, 독도에는요, 우리 친구들 지하철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 내용은 넣을 수 없다. 정답은 3번. 4번, 독도 주변 바다의 지하 자원. 지하 자원, 우리 어떤 것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있었죠. 그 내용을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5번,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 이 부분도 들어가기 좋습니다.

좋은 내용이 되겠죠? 7번. 독도의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퀴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주제가 지금 독도의 자연 환경이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첫 번째는 지형이고, 두 번째는 기후, 세 번째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독도의 겨울철 강수량은 어떠합니까? 자, 무엇에 해당된다? 그렇죠. 기후와 해당된다. 맞습니다. 2번, 독도는 행정구역상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것은 독도의, 그렇죠. 위치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위치는 자연 환경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3번. 독도는 어떤 활동으로 생겨난 섬입니까?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죠. 이것은 독도의 지형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고요. 지형. 4번.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식물, 동식물에 해당되는 질문이죠. 동식물. 자, 마지막 5번도 볼게요. 독도에서 볼수 있는 독특한 지형 경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형에 해당되는 질문이죠. 따라서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질문과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8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자원은 무엇입니까? 자, 이 자원의 이름을 찾는 문제예요. 독도 주변 바닷속에 매장되어 있으며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고체형 천연가스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그렇죠. 바로 5번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죠.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요, 말 그대로 청정 에너지원이에요. 미래에 아주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런 청정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마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9번 볼게요. 다음 세 곡의 놀이에서 설명하는 인물을 쓰세요. 인물 누구일까요? 첫째, 독도에 살았습니다. 아, 독도에 직접 사셨던 분이구나. 둘째, 1981년에 독도에 주민등록을 한 1호 주민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 독도의 1호 주민은 누구였죠? 그 성함? 그렇죠. 바로 최종덕님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도 볼게요. 독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독도의 자랑스러운 1호 주민이었죠? 최종덕님 이름을 잘 적어주세요. 10번. 다음은 다른 나라의 기록물에 기록된 독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을 쓰시오. 첫 번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입니다. 자, 연합국이라고 하면요. 뭐,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거든요. 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놨어요.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된다. 즉, 일본이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일본의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인데요. 태정관이라고 하면 일본의 아주 높은 행정기관이에요. 그 행정기관이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내용을 보면 울릉도와 그 밖의 독도에 관한 것은 본국, 즉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아주 높은 행정기관이 울릉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두 가지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은 바로 다른 나라의 기록물들을 통해서도 옛날부터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11번. 독도를 지키기 위한 오늘날의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에서 말한 것은 오늘날의 노력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독도에 주민 숙소 등의 시설을 만들어 운영한다. 자, 주민 숙소라는 것은 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노력 맞죠? 2번. 선착장 끝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동쪽 끝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세운다.
이것도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독도.

한국과 우리나라 영토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부분이죠. 3번, 민간단체 반크는 독도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수정을 요구한다. 자, 반크라고 하면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옳게 수정하는 그런 오늘날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4번. 독도의 날을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린다.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 맞고요. 5번. 안용복이 두 차례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밝혔다. 자, 안용복님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조선시대예요. 오늘날의 노력은 아니죠. 과거의 노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12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우리는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의 독도 경비단체로 외부 세력의 침범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독도는요. 당연하게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글자로 우리 독도 경비대라고 부르죠. 독도를 지키는 우리나라 경찰, 독도 경비대라고 문제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단원평가 2회 문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지도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도가 나왔고, 독도는 여기 있지요. 1번. 독도는 동해상에 위치한다. 맞지요? 2번.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합니다. 3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이다. 여기 나와 있죠. 울릉도에서 독도는 87.4km. 4번. 독도는 우리나라보다 일본 영토와 더 가깝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키섬 157.5km 떨어져 있고, 울릉도는 87.4km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 영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5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끝에 위치하여 해상 항공교통의 길목이 될수 있다. 자,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독도. 맞지요? 정답은 4번. 2번, 다음 사진과 관련 있는 독도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독도의 지형들을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바위들이 있어요. 코끼리 모습을 닮은 코끼리 바위, 그리고 촛대 모양을 닮은 촛대 바위가 있거든요. 이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독도에는 넓은 평야가 있다? 아니죠. 2번, 독도의 연 평균 기온은 약 14도이다?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고 평균 기온을 알 수는 없어요. 3번. 독도는 대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이 바위는 암석을 뜻하잖아요. 3번. 맞습니다. 4번. 독도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지형이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 섬기린초, 섬장대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5번. 경사가 급한 곳이라 사람이 방문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 독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요즘 가고 있고요. 또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자, 우리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다 생물을 쓰세요. 자, 이 바다 생물의 이름을 적어 보는 겁니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 살았던 바다사자예요. 옛날 일본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포획해서 현재는 멸종된 동물입니다. 이것의 이름은요, 바로 강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독도의 이름이 가지도라고 불린 적이 있거든요. 가지도. 왜냐? 이 강치가 옛날에 가지라고 불렸어요. 가지어 또는 가지라고 불렸는데 강치가 많은 섬이다라고 해서 가지도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독도에 굉장히 유명한 바다 사자였는데 오늘날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4번. 다음 자료에서 살펴보고 있는 독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여학생이 독도는 날씨에 따라 섬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서 매일 날씨를 확인해야 된대. 라고 했어요. 자, 이 독도는요,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해양성 기후. 이것의 특징은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고요. 비도 많이 오고 흐린 날이 많고.

말이죠. 즉, 뭐 다양한 동식물이 산다, 그리고 뭐 아름다운 지형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관광객이 울릉도 및 독도를 꾸준히 방문한다. 이것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죠. 2번. 화산 활동의 흔적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것은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고요. 독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영역적 가치가 되겠죠. 4번. 적의 침입을 막는 기지 역할을 한다.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적 가치에 해당돼요. 5번.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다. 이것은 그렇죠. 바로 생태적 가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5번. 6번.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네요. 자, 이번에는 경제적인 가치예요. 우리 독도는 아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것이 숨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물, 영양분이 풍부한 해양 심층수도 있었죠. 따라서 이 6번 답에는요,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는 해양 심층수 이두 가지 자원 중에 한 가지만 적었다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자료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주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괭이 갈매기, 도화, 새우, 섬 기린초가 있어요. 이세 가지는요, 동물, 그리고 식물이죠.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귀한 동식물이에요. 독도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제는 독도의 동식물이다. 4번이 되겠네요. 8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고 울릉 전도, 죽도, 석도, 즉 독도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이 문서가 발표된 10월 25일을 이것으로 정해서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날은 바로 독도의 날이 돼요. 독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사적 자료예요. 고종 황제께서 울릉 군수가 이 독도를 같이 관리하세요. 왜냐? 독도도 우리나라의 영토니까요. 이렇게 문서에 직접 남겨두신 그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이 반포된 게 10월 25일이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독도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9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사회 수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의식을 갖는다. 자, 주권 의식이라는 것은 이 독도가 우리의 것이다. 내가 독도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 되겠죠? 2번. 댄스, 노래 등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 메시지를 닮은 캠페인을 한다. 홍보를 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신빙성 있는 역사 기록을 근거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주장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신빙성 있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주장한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 되겠죠. 4번. 일본의 무리한 주장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계속 올린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비난한다는 틀렸습니다. 5번.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독도 수호 민간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것도 좋은 설명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자, 10번에서 11번.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0번은 기역 니은에 들어갈 이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조선시대 어부 누구죠? 그렇죠. 안용복님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은 독도 의용 수비대를 만드신 분. 맞아요. 홍순칠 장군님이십니다. 목숨 걸고 독도를 위해 싸우셨던 분이 되겠죠. 11번. 위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을 쓰세요. 자, 안용복님과 홍순칠 장군님, 공통점은? 그렇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용복 기념관, 독도 박물관 세우는 거 정부가 하는 일이고, 독도에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등대, 경비시설 설치하는 것도 정부가 할수 있죠. 해양경찰, 해군, 공군을 동원해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외교부 독도 누리집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독도를 홍보한다. 이것도 정부의 노력입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독도가 무인도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독도의 최초 주민이 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 최종덕님이 하신 일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수행평가 바로 만나볼게요. 네,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과 같은 사진은 지도에 가나다, 라마 중 어디에서 찍을 수 있는지 기호와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사진은요, 바로 댐의 모습이거든요. 가는 하천, 나는 산지, 다는 해안 중에서도 동해안, 라는 서해안, 마는 남해안이 되겠죠. 자, 댐은 어디서 볼수 있다? 그렇죠. 바로 가, 하천에서 볼수 있죠. 이유는 댐은 하천에서 그 중에서도 상류에서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2번. 다음 내용 중 바르지 않은 부분을 골라 고쳐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다는 동해안, 라는 서해안, 남은 남해안이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 해안선이 단순하고 모래사장이 발달했다. 동해안 맞죠? 라. 해안선이 단순하고 갯벌을 볼수 있다. 자,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죠. 마,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남해안에 대한 설명 맞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라가 되겠고요. 해안선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4번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자료는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이 독도의 날을 기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신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부터 볼게요. 3번. 기억과 같은 역사적 자료가 중요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기억은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예요. 자, 우리 단원평가 문제 풀면서도 만나봤던 부분이죠. 대한제국 칙령은 바로 고종 황제께서 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문서에 딱 남겨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부가 할수 있는 일과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적어야 돼요. 자,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그만큼 잘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를 제일 첫 번째로 적어준다.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그쵸?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외교사절단 방크의 활동에서 그 방크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기 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혹은 독도에 직접 방문해서 독도를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개인의 노력에 정리해서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첫 번째 대단원 내용 모두 마쳤어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조선시대 어부로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분의 성함을 써주세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사회 두 번째 대단원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그대들은 잘못을 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조마조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소? 오늘의 속담은 바로 양심과 관련되어 있소.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지요.
1: 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잖아?
2: 누구 보는 사람 없지?
3: 어? 여기 과자가 있었는데 누가 먹었지? 회의 때 쓸 과자인데.
4: 야, 누군지 정말 양심이 없네.
1: 사실대로 말할까?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0: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무단횡단을 한 철수는 경찰을 보자마자 겁이 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5: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하늘은 맑건만 현더.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산다. 그런데 주인의 실수로 너무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인 수만이를 만나는데 돈을 함께 쓰자는 제안을 받는다. 고민을 하지만 결국 수만이와 함께 그 돈을 사용하게 된다. 삼촌의 훈계로 죄책감을 느낀 문기는 쓰고 남은 돈을 다시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지고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을 버린다. 그러나 수만이는 문기가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믿지 않고 문기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결국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주게 된다. 자신으로 인해 점순이라는 아이가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문기는 죄책감을 느낀다. 학교에 가서 수신 시간, 즉 도덕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우며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선생님께서 거짓의 악함과 정직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에 대한 내용이 마치 문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 문기는 담임 선생님께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삼촌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잘못을 고백하며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정직에 대해 말씀하자 문기가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에 찔려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는 우리 속담 중 도둑이 재발절이다와 관련이 깊어요.
0: 오늘의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 였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대들도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마음이 두근거릴 것이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잘못해서 두근거린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어. 그대들은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길을 걷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색이 알아보기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비교적 더 밝게 보이고 자동차의 전조등도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워질수록 더 밝게 느껴지죠? 밤하늘의 별 역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처럼 빛의 밝기는 광원 자체의 밝기뿐 아니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서 광원과의 거리를 달리했을 때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관계를 과학적으로 추론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기기에 설치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조도 센서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조도 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직접 감지해 수치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를 책상 위에 일직선으로 놓고 자의 0cm 위치에 전등을 올려놓습니다. 자를 이용해 전등과 조도 센서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실험에서는 거리만 달라지도록 하고 전등의 세기와 같은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등을 켠 다음 주위를 어둡게 하고 전등으로부터 30cm 위치에 센서를 세운 다음 스마트 기기의 빛의 세기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주위를 어둡게 하는 이유는 전등에서 나온 빛만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도 센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등을 향하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측정값을 서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센서를 전등에서부터 30cm 간격으로 멀리 옮기면서 60cm, 90cm인 곳에서 과정 3과 같은 방법으로 빛의 세기를 측정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등의 밝기는 그대로 두고 센서의 위치만 바꾸어 측정합니다. 거리가 달라질 때 측정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며 각 거리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오늘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직접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전등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빛이 더 밝게 측정되고 30cm 간격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가 30cm에서 60cm로 2배 늘어났을 때와 30cm에서

90cm로 3배로 늘어났을 때를 비교해보면 빛의 세기가 단순히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각각 약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작아집니다. 즉,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별의 밝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에서 나온 빛은 우주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우리 오늘도 즐겁게 독해 탐험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요. 네, 다시 오랜만에 돌아오는 Origin Island, 유래의 섬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껌을 좋아하시나요? 자, 우리가 정말 잘 즐기고 있는 이 다양한 맛의 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은 이 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의 단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1번부터 함께 읽으면서 적어보겠습니다. add, 추가하다, 첨가하다. sugar free, 무설탕의. chewing gum, 껌. cube, 정육면체. company, 회사. boil, 끓이다. sugary, 설탕이 든. flavor, 맛. introduce, 도입하다. popular, 인기 있는. stick to, 무엇에 달라붙다. strawberry, 딸기. outside, 바깥쪽. natural, 천연의. 자, 오늘의 단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chewing gum. 우리가 씹는 그 껌을 이야기하는 거죠. 껌은 stick 또는 sticks to everything. 자, 벌써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s가 나온 형태를 보니까 이 문제는 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사의 수일치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바로 주어에 맞추는 거죠. 지금 chewing gum이라고 하면 그냥 껌이라는 단수 주어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아, 단수 동사가 나오면 되는구나. stick to의 단수 형태인 그렇죠. sticks가 되겠습니다. 자, sticks to라고 하면 무엇에 달라붙는다 또는 붙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 껌은요. sticks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달라붙는데요. like 뭐와 같은 chairs and desks 의자와 그리고 책상과 같은 것들의 모든 것에 달라붙는다. 이처럼 껌이 한번 붙으면 굉장히 떼어내기가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즐겨서 씹는 게 이 껌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but 그러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love it.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껌을 정말 좋아하죠. 토마스 아담스, 자,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 First made chewing gum. 네, 처음으로 이 껌을 만들었다고 해요. 언제? In 1869. 1869년에 처음으로 껌을 만들었다. He boiled natural tree gum. 자, 여기서 boiled라고 하면 boil, 끓이다의 과거형이죠. 자, 그는 끓였다. 무엇을요? Natural tree gum. 자, 여기서 tree gum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무진이라는 거예요. 이 tree gum, 나무진은 이제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끈적한 액체라고 해요. 이 tree gum, 나무진인데요. 앞에 natural이란 단어는 네, 천연이란 뜻입니다. 즉, 그는 아, 천연 나무진을 어떻게 했다? 끓인 거죠. And then,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Added flavors, 맛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자, add, 추가하다 라는 단어로 우리가 봤고요. added, 과거형이니까 네, 추가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지금 껌은요, 언제 처음 생겼다? 그렇죠, 1869년에 처음 이 Thomas Adams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분이 바로 이 맛을 추가를 해서 씹는 껌을 만든 겁니다. 자, later in the 1880s. 자, 그 후에 1880년대로 가서 the Fleer brothers, 이 Fleer 형제들이 made gum in cube style. 자, 껌을 만들었는데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냐? 바로 cube, 정육면체라고 아까 봤었죠. 정육면체 스타일로 껌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쵸?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The gum has had sugar on the outside. 그 껌은요, 바깥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sugar, 설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사 has 또는 had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시제를 보면요, 여러분. 1880년대에 플리엘 형제들이 껌을 만들었다. 지금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시제 일치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과거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에 맞춰서 과거형 동사를 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has had 중에 어떤 게 과거형 동사일까요? 그렇지, had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had입니다. The gum had sugar on the outside. 그 껌은요, 겉면에 이제 설탕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럼 처음에 만들어진 껌은 네, 설탕이 없었나 봐요. 그쵸?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This made sugary gum popular. 자, 이것은 sugary라고 하면 설탕이 든 이란 뜻이에요. 저 sugary 설탕, sugar 이 설탕이고요. sugary 설탕이 든 껌이 되는 거죠. 자, 이 설탕이 든 껌을 popular 인기 있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 오형식 문장이 나오는데요. 만들었다. 설탕이 든 껌을 어떻게 인기 있게 만들었다라는 오형식 문장 한 번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이때 make라는 동사는요, 오형식에서 쓸때 목적격 보호로 무엇을 취한다? 그렇죠.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죠. 형용사를 취한다. 자, 당연히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네, 설탕이 묻은 껌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But, 그러나, it was bad for teeth. 그것은 좋지 않았다. 무엇에? teeth. 치아에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설탕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be bad for 이라고 하면, 무엇에 해롭다 또는 무엇에 좋지 않다란 뜻이에요. 즉,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무엇에 좋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Then, 그러고 나서 In the 1960s, 자, 1960년대에 Chewing Gum Companies, 이껌 회사들이 introduced. 자, introduce라는 단어. 아까 도입하다라고 봤었죠. 자, 그들은 introduced. 도입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도입했냐? Sugar-free gum을 도입했대요. 자, 아까 sugary gum이라고 하면 설탕이 든 껌이었고요. Sugar-free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즉, 무설탕이란 뜻이에요. 자, sugar free, 무설탕 껌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설탕이 있는 껌이 맛있지만 그래도 치아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면, today, 오늘날, there are many kinds of sugar free chewing gum. 자, 지금 there are 구문이 나오는데요. 자, there are, 뭐뭐가 있다. 라는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요, 사실 뒤에 나오는 명사예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요 동사는 어디에다 수를 맞추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춰서 우리가 써주는 거죠. Many kinds of 라고 하면 많은 종류의 이런 뜻이야. 자, many kinds of.

많은 종류의 sugar free chewing gum. 무설탕 껌인 거죠. 자, 많은 종류의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지금 복수명사가 나와요. 그치? 많은 종류들이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어떤 동사가 쓰였다? 그렇죠. 복수 동사가 쓰였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종류의 이 무설탕 껌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ere is are.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there is are 구문의 이 동사의 수리치를 맞추는 문제가 바로 나와 있죠. There is are also. 또한 무엇이 있냐면 many flavors. 많은 맛이 있습니다. From 뭐뭐부터죠. From strawberry to vanilla to cola. 자, 딸기 맛부터 바닐라 콜라 맛까지 많은 맛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From 뭐뭐부터고요. To는 뭐뭐까지입니다. 즉, 이러한 맛부터 저런 저런 맛까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문장이고요. 자, 그러면 방금 쌤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there is are 구문에 이 비동사는 어디에다 수를 맞춘다?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 문장의 진짜 주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many flavors, 많은 맛들이라는 복수명사에 맞춰서 비동사는요, is, are 중에 뭘 쓴다? 그렇지, 복수 형태의 ar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also many flavors. 해석을 할때 많은 맛들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부터요? From strawberry, 딸기부터 to vanilla, to cola, 바닐라, 그리고 콜라까지 많은 맛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이 껌의 역사에 대해서 봤어요. 처음부터 짜잔 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껌이 탄생한 건 아니고요. 천천히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라는 걸알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컴프리헨션 체크로 가서 네, 오늘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우리가 A, 무엇을 선택했죠? 그렇지. 주어가 chewing gum이라는 단수 주어였어요. 이에 맞춰서 sticks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B는요. The gum has had였는데 시제일치 문제였습니다. 과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 had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C는요. 그렇지. There is are 비동사는 어디에다 수일치를 맞춘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진짜 주어. There are also many flavors. 많은 맛들이라는 이 복수 명사에 맞춰가지고 there are를 골라줬죠. 자, 그러면 sticks had are 있는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한번 가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껌은 플리어 형제가 최초로 만들었다. 플리어 형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최초로 만든 사람은 여기 2번에 있는 토마스 아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토마스 아담스는 껌에 아무런 맛도 첨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은, 네,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1869년에 정육면체 스타일의 껌이 나왔다. 1869년이 아니고 1880년에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4번. 설탕을 바른 껌은 인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인기가 없었나요? 아니죠.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치? 자, 5번. 1960년대에 처음으로 무설탕 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네, 이거 올바른 내용이 맞죠. 1960년대에 처음으로 무설탕 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윗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쓸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자, 우리가 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쭉 연도별로, 자, 1869년에 껌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880년에 이렇게 플리어 형제들이 껌을 정육면체 스타일로 만들었고, 1960년에 뭐 무설탕 껌이 나왔다 등등 내용을 보니까 껌의 역사가 제목이 돼야겠죠. 자, 그럼 우리 역사는 뭐라 할까요? History가 되겠습니다. 자, the history. 역사인데요. 무엇의 역사이다? 바로 껌의 역사이다. The history of chewing gu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This candy, 이 사탕은 tastes like라고 하면 뭐뭐와 같은 맛이 난다. 자, 무슨 맛이 나냐면요. Strawberry and watermelon, 딸기와 수박 맛이 난다. It has two blank. 자, 딸기와 수박 맛이 난다라는 건두 가지 맛이 있다라는 거지. 자, 맛이라는 단어, flavor이었고요. 자, 두 가지 맛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two flavors라고 하면 되겠죠. 자, B번. This coffee is too sweet. 이 커피는 너무 달아. You put too much blank in it. 자, 무엇을 많이 넣으면 달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단어 중에 설탕, sugar 이란 단어가 있었죠. You put too much sugar in it. 너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서 영작 훈련을 해볼게요. 자, 워크북 118쪽이 되겠고요. 1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는 천연 나무진을 끓이고 거기다 맛을 첨가했다. 자, 우리 천연 나무진이라는 표현, natural tree gum이 있었죠. He boiled natural tree gum and then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다? 첨가를 했다. flavors, 맛을 첨가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Flier 형제가 껌을 정육면체 스타일로 만들었다. The Flier brothers made gum. 자, 어떻게요? In cube style. 정육면체 스타일로 만들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한번 가서 자, 그 검은 겉에 설탕 성분이 있었다라는 문장을 써볼게요. The gum had 뭐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Had sugar. 설탕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치? 겉면에 또는 바깥에라는 의미로 on the outside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The gum had sugar on the outside. 자, 4번으로 가서요. 1960년대. 그치? In the 1960s. 자, 이때 껌 회사들, chewing gum companies가 되겠습니다. chewing gum companies. 자, 껌 회사들은 어떻게 했다? 소개했다, 도입했다라는 단어로 introduced가 나오죠. In the 1960s, 1960년대에 chewing gum companies introduced sugar-free gum. 자, sugar-free 무설탕이란 뜻이었죠. 무설탕 껌을 소개했다. 도입했다라는 문장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 오늘날 많은 종류의 무설탕 껌이 있다. 자, today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으로 우리 there is 또는 are 구문을 봤어요. 그치? 자, 뭐뭐가 있다라는 이 문장은 진짜 주어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 문장의 진짜 주어이고 동사의 수는 어디에 맞춘다? 그렇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춘다라고 했어요. 그럼 많은 종류의 무설탕 껌,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there are, 비동사는 are를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today there are many kinds of. 자, 많은 종류의 무엇이 있다? 그렇지. 무설탕 껌이 있다. sugar free chewing gu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oday There are many kinds of sugar-free chewing gum. 자, 그래서 there are 구문이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복수명사에 맞춰가지고 비동사 are를 써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잘 유의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드디어 획득을 했는데요. 바로 네,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던 there is are 구문입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은 뭐 현정에 맞춰서 is와 are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시제가 과거형이다. 그러면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그렇지. 비동사를 there was 또는 were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고 이렇게 생긴 구문도 우리가 그동안 지문을 해석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비동사의 수는요. 어디다 맞춘다? 그렇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춘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 봤던 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oday, 오늘날, there are many kinds of sugar-free chewing gum. 많은 종류의 뭐가 있다? 그렇지. 무설탕 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뒤에는요,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아니고 are를 써줬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0: 표현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탐험 인증 한번 볼게요. 이것은 설탕껌을 인기 있게 했다라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여러분이 적어서 탐험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멀리 멀리 달려왔는데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31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글의 주제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이렇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타인을 배려하는 거죠. 오늘은 이 배려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car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케어하다 이런 말 하죠. 케어라는 건 뭔가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aring은 배려 혹은 배려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려라는 것은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자, 뭐에 관한 거냐면 how we treat each other 이라고 했죠. 여기서 treat는 대우하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거라는 거죠. 뭐가? 배려가. 자, 이어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 we can show concern for others 라고 했습니다. 자, concern 역시 관심이죠. 우리는 관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Be kind to them. 지금 원형이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세 개의 동사 원형이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어서 can 뒤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또 share 할 수도 있대요. 물건들을 그들과 나누어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은 are ways,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려한다는 것을. 자, 여기까지 지금 배려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빈칸 연결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뒷부분을 보니까 If you help your dad clean up the house or help your sister carry her books 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는 배려에 대해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를 도와드리기, 그리고 여동생을 도와주기, 이런 것들이 모두 배려의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자, 우리 예를 들 때 주로 쓸 수 있는 연결어, 대표적인 거 뭐 있죠? 바로 for example입니다. 그래서 우리 for example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일단 한번 뒷부분 다시 읽어볼 건데요. 당신이 도와줄 때래요. 근데 누구를 도와요? Your dad, 아버지를 도와준대요. 근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Your dad 뒤에 clean up 동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해서 잠깐 구문 포커스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사실 18강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help 뒤에 목적어 그리고 to 동사원형 혹은 그냥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he helped me to hide 혹은 he helped me hide 라고 하면 그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 하는 걸 도왔어요? 내가 숨는 것을 도운 것이죠. 자, 그럼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당신이 돕는다면, 근데 누가 뭐 하도록 돕는다면? 아빠가 치우도록 돕는다면, 혹은 치우는 것을 돕는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집을 치우는 걸 돕는다면, 혹은 또 나와요. 돕는다면, 누가 뭐 하는 것을 돕는다면 당신의 여자 형제가 책을 들고 나르는 것을 돕는다면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you're showing that 당신은 데디하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You care about them. 자, care about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You show your neighbors how much you care.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당신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How much you care이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지를 보여준대요. 근데 언제? When you take their newspapers up to their doors. 자, 무슨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시죠? 신문을 문 앞까지 take, 가져다 줄 때, 앞까지 갖다 놓을 때. 그리고 혹은 clear the snow in front of their houses니까요. clear the snow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문을 치우는 행위가 되겠죠? 집 앞에 있는 문을 치워줄 때 당신이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죠? 계속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people won't treat you in the same way that you treat them 이라고 했네요. 사람들은 당신을 대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어떤 같은 방식이냐면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이 당신을 대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배려했는데 그들은 나를 그만큼 배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But, 하지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뜻이죠. You'll find that 당신은 대디하를 알게 될 거래요. 무엇을? People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appreciate your actions, 당신의 행동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걸. appreciate 하면 감사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show kindness back to you. 다시 당신에게 그러한 친절함을 돌려주고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알게 되면 당신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comprehension check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연결 관계 파악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앞부분에는 배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더니 이 빈칸 뒤에는 갑자기 구체적인 그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예시를 들 때는 어떤 연결어 쓸수 있다고요? For example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연결어들은 정말 자주 나와요. 독해할 때 자주 나오니까 혹시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지금 꼭 기억해 둘게요. Finally 하면 마침내죠. 그리고 however 하면 그러나, therefore 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고요. 또 similarly 하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모르는 연결어 없도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담을 한 번씩 쭉 파악해 볼 텐데요. 꼭

정확한 그 뜻이 아니어도 이 속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Look before you leap.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전에? leap은 이렇게 뛰는 건데, 껑충 뛰는 거예요. 껑충 뛰기 전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돌다리도 어떻게 해라, 두드려 보고 건너라, 이런 의미의 속담이 있죠. 2번을 보면 don't cry라고 했어요. 울지 말라는 거죠. Over spilt milk. 자, spill 하면요, 쏟는 거잖아요. 근데 spilt 하면 쏟아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쏟아진 우유를 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굉장히 비슷한 속담 있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물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3번을 보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라고 했어요. 일단 feather 하면 깃털이에요, 깃털. 근데 깃털이 한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의 깃털을 가진 새들이 flock together, 함께 모인다, 떼지어 다닌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떼지어 다닌다라는 건 유유상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 4번 보시면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 했습니다.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죠? 여기서는요, in need라는 표현을 알아둘게요. In need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좀 도움이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운 때 있어준 친구가 어떤 친구다? 진짜 친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의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인데요. Treat others as you wish to be treated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As you wish to be treated. 자, 수동태 나왔죠? Be treated니까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 라고 하였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속담을 보았을 때이 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번이 되겠죠. 남들을 배려하고 당신이 배려를 받고 싶으면 당신도 배려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번 골라주고 우리 3번으로 갈게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하였고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Dad was 빈칸 ing a suitcase입니다. suitcase는 여행 가방이죠. 아버지가 여행 가방을 빈칸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I don't 빈칸 much money in my pocket인데요. 나는 주머니 안에 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겠죠? 우리 들고 다니다라는 단어로 carry가 있습니다. carry는 이렇게 들고 다니다, 휴대하다, 지니고 다니다 이런 뜻도 되고요. 옮기거나 나르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carry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4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하였어요. After dinner이죠? 저녁 식사 후에 I 빈칸 the table and wash the dishes라고 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빈칸하고 그리고 wash the dishes니까 설거지도 한대요. 자, 우리 저녁 식사 후에 테이블을 싹 치우고 그리고 설거지도 합니다. 자, 테이블을 치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clear the table인데요. 아까 눈 치우다라고 할때 clear the snow라고 했죠? 자, clear the table이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B를 보시면 you always help me a lot. 너는 항상 나를 많이 도와줘. 이런 뜻이잖아요. I really 빈칸 it. 나는 그게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 appreciate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감사할 때 자주 쓰는 인사말이에요. I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요한 단어, 그리고 중요한 구문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118쪽 보겠습니다. 우리 워크북이고요.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라고 하였고요. 자, 1번을 보시면 caring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배려였어요. 다음으로 treat 하면요. 뭔가 대우하다, 대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concern 하면요. 관심이나 걱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share인데요. share는 무언가를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 공유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care about입니다. care about 하면요. 누구의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clear인데요. 자, clear 하면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무엇을 치우다. 그래서 clear the snow, 눈을 치우다. clear the table, 탁자, 테이블을 치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ppreciate인데요. appreciate 하면 뭐 하는 거죠? 감사하다. 이런 뜻이었고요. 다음으로 action입니다. 우리 action 하면 뭐였죠? 행동. 그리고 kindness인데요. 우리 kind 하면 친절한인데 뒤에 ness 붙여서 명사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친절함이 되는 거죠. each other입니다. 우리 each other 하면 서로 이런 뜻이고요. neighbor 무슨 뜻이에요? 이웃입니다. 그리고 in front of 하면요. 무엇의 앞에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newspaper 하면 신문입니다. 이어서 sometimes는 뭐예요? 때때로, 가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정말 다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B로 가보겠습니다. 영작 훈련해 볼 텐데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뭐뭐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about 써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하는가이기 때문에 how를 써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Caring is about how we treat each other 하면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2번 볼까요?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과 물건을 나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할수 있다니까. 일단 we can으로 시작하면 되겠고요. 조동사 can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we can show 하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We can show concern for others 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hare things 하면 물건들을 나누어 쓰는 거죠. 다음 3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빠가 집을 치우는 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도울 수 있다니까 일단 우리는 help를 써줄 거예요. 근데 누가 뭐 하는 것을 뒤에 순서대로 나와주면 됩니다. Your dad, 당신의 아빠가 치우는 것을 clean up. 이렇게 순서대로 써보면요. You can help your dad clean up the house. 당신은 도울 수가 있는데요. 당신의 아빠가 집을 치우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4번.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지를 보여준다입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you show your neighbo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얼마나 당신이 많이 배려하는지 이걸 쓸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라고 할 때는 how muc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how much you care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당신이 배려하는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Sometimes people won't treat you. 당신을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근데 어떤 같은 방식인지 뒤에 나와줘야 해요. That you treat them. 그러면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표현 있었죠? 쌤이 구문 focus에 넣어두었으니까 help라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상식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31번째 시간으로 또 재미있는 독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습 필수니까 꼭 문제까지 다 풀고 문장도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해 보시고요. 어휘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저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팁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오늘 독해 1번 문항이 바로 AB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표현을 골라라. 네,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이요. 두 가지로 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아예, 대조를 시켜서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 단어일까? 이 단어일까?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1, 2, 3, 4, 5번에 밑줄을 그어놓기만 합니다. 단어의 밑줄만 쭉쭉쭉 그어놓고 이 밑줄의 단어가 과연 맞는 쓰임인가?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가 조금 더 쉽죠. 왜냐하면 그냥 밑줄만 그어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혹시 밑줄이 이거랑 주로 반대되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반여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 관계를 좀 활용해 봐라. 라고 하는 팁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늘 항상 쌤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주제 찾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주로 주제가 언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주제를 좀 잡아 보시고요. 그것과 좀 연관 있는 단어를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adopt, reject. 서로 반여 관계예요. 얘는 채택하는 거고 얘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에서도 rose, 그 rise의 과거 동사, 장미가 아니라 rise의 과거 동사, 얘는 올라가는 거고, drop은 떨어지는 거. 얘도 역시나 반여 관계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죠. 3번에 influential,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얘는 on을 붙여서 반여가 됐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이란 뜻이 됐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제를 중점으로 단어를 골라주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게 정답일지에 대한 힌트는 이 어휘 근처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의 근처에서 열심히 찾아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휘 적절성 파악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요. 직접 한번 독해 하면서 정답을 골라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ABCD 동그라미도 보여요. 아, 요거는 뭐냐? 2번 문제로 가시면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A에서 이중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에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적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이 주제를 기준으로 주제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을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 유형이 지금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 독해 주제 잘 찾아보고요. 두 문제 전부 다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보죠. 자, 먼저 센스로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잘 분석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주어처럼 생긴 거 있고, 동사가 이렇게 BPP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어디까지 끊는가 봤더니요. 여기 동격의 콤마가 나오면서 여기서 since 절이 끊어지고요. 다시 주어와 동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A에서 adopted냐, rejected냐. 결국 has been PP의 자리였던 거네요. 자, 수동태 자리였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잘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한 문장이 매우 길어요. 이렇게 네 줄이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구조를 잘 확인하자. since 절 있고, 주절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은 since가 사실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다 보니까 동사 자리에 이렇게 현재 완료가 보인다?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이때 since는 뭐뭐 이후로.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주어가 동사해 왔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주어가 the broken windows theory 였어요. 그쵸? 그래서 깨진 창문 이론이 됩니다. 이 깨진 창문 이론이 was introduced 동태로 소개가 된 이후로겠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소개가 됐냐면, 두 명의 sociologists, 그러면 이제 사회학자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사회학자 두 명이 누군지 이제 동격의 콤마로 이제 고유명사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이 좀 길어졌어요. 그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회학자에 의해서 이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게 소개가 된 이후로 이 이론은 has been adopted,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has been rejected, 거절이 되어 왔어요, 이거예요. by small towns, 작은 마을에 의해서, 뭐뿐 아니라 big cities like New York,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as well as는 뒤에 거부터 해석하죠. 요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제 깨진 창문 이론까지 제시가 됐어요. 그럼 이 이론을 소개했는데, 그럼 그 이론에 따라서 아마도 뭔가 그 이론을 채택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adopted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이론이 채택이 되었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글이 쭉 이어질 테니까 그때 또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adopted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뜻을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rejected는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껏 주로 이제 반의어 관계의 단어들과 제시된다고 팁을 줬으니까 이거는 거절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받아들여졌다는 건가? 아 이런 식으로 눈치껏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걸로 골라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사회학자 두 명에 의해서 깨진 창문 이론이 제시가 된 이후로 소개가 된 이후로 이 이론은 뉴욕 같은 큰 도시뿐 아니라 작은 도시에서도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 왜 채택이 되었는지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자, A 문장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this theory, 자, 이 이론에 따르면요. If broken windows are not replaced, 만약 깨어진 창문이 replace 되지 않으면, replace가 원래 교체하다라는 뜻인데요. 수동태로 창문 입장에서는 교체가 되는 거니까. 나와 있고, 만약에 교체되지 않는다면,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That nobody cares about the city. 아무도 그 도시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 도시는 버려진 도시인가 보다. 아무도 관심이 없나 봐. 그러면 이제 나도 막이 도시를 막 써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게 어떤 이론인지는 좀 느낌이 옵니다. 뭔가를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요. 근데 이게 비단 깨진 창문만은 아니겠죠. 창문을 좀 예로 크게 든 거고요. 뭔가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그러면 전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론 소개 잘 하고 있습니다. A 문장은 당연히 흐름상 잘 이어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뷰로 가볼까요? As a result, 그 결과. 그러니까 이 도시가 관리되지 않는 도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serious crimes are more likely to happen. 아주 심각한 범죄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자, 결과 역시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자, 비동사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likely to 부정사입니다. be likely to. 그러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more이 들어갔으니까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범죄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 역시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 문장으로 가볼게요. Not many people wanted to replace their broken windows. 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깨어진 창문을 교체하길 원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예전에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찾기 할 때도 이미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약간 꼬리 물듯이 함정을 파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 창문 얘기하니까 뒤에서 창문으로 받고 있기는 한데, 우리는 항상 주제를 생각해야죠. 이 깨어진 창문 이론에서의 창문은 뭐 진짜 창문일 수도 있지만 관리되지 않은 모든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깨진 창문을 교체하길 원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사적인 창문 얘기고요. 우리는 지금 공공시설물의 느낌으로 깨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C 문장이 튀는 문장, 좀 얘가 흐름을 방해하는 문장으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지우고 뒤로 한번 이어가 보죠. After it was introduced, 다시 이시 우리는 깨진 창문 이론임을 알수 있고요. 그게 소개된 이후로, 그러니까 첫 문장이랑 잘 연결이 다시 되고 있어요. City governments, 이시 정부는요, replaced, 교체했어요. Broken windows, 깨진 창문도 교체했고요, 동사원. Erased, 동사 투죠. 그리고 지웠습니다. Gravity, 그러면 낙서. 이 낙서도 지웠어요. In subway stations. 그쵸? 이 서브 스테이션이 공공시설물에 있는 창문도 교체하고 지저분한 낙서도 지우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상태로 바꾸었다라는 문장, 역시나 글의 흐름상 아주 잘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로 가볼까요? The results were successful.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시설물을 잘 관리한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했으므로 이 범죄율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범죄율은 떨어지겠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컬리하게. 그러니까 정말 극적으로 떨어졌고요. 1990년대 동안에 어디에서? 뉴욕시티에서요. 자, although 하면 우리 대조 시그널이거든요. 자, 일단 although 주어 동사 찾으시고 그다음에 콤마 찍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주절의 주어 동사를 찾아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관계를.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이 깨어진 창문과 이 범죄율 사이의 관계를 비록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절하고 대조를 이루는 대조 시그널. 그러니까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뒤에는 그래도 여전히 그거는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이 어도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론은 여전히 아주 영향력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influenti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번은 채택이 되어 왔고요. B에서는 범죄율 아주 급격히 떨어졌고요. 마지막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거 우리 아까 이미 찾아봤습니다. 뭔가 혼자 튀는 문장이 C에 있었죠. 그래서 요건 함정이었다. 자, 밑줄 친 it은 우리 깨어진 창문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그대로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단어 문제로 와서 첫 번째 문장. 갈릴레오가 그의 빈칸을 소개했을 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요 라는 그의 이론이겠죠. 그쵸? Theory를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은 건 아니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칠판이 더럽다. 지워줄래? 자, 우리 지우다 라는 단어로 erase 라고 하는, 아까는 뭐
graffiti를 지우다 할 때.

나왔었던 그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본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워크북에서 파워 업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어휘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theory 하면 이론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introduce는 소개하다 또는 도입하다. sociologist 그러면 사회학자를 말을 합니다. 자, 요 단어가 핵심 단어였죠. adopt. 그래서 얘가 이제 채택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꼭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as a result, 그럼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뭔가 이제 뒤에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 표현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자, 그 다음에 replace 하면 교체하다, erase, 지우다였고요. graffiti, 그러면 낙서라는 뜻이었고. 자, success가 성공인데요. 끝에 full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influential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거고 받는 발언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영향력이 없는이라는 반의어도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볼 건데 깨진 창문 이론이 소개된 후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의 센스가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broken window theory가 소개된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 이론은 뉴욕 같은 큰 도시뿐 아니라는 나와 있네요. 그쵸? 뉴욕 같은 큰 도시들뿐만 아니라까지 나와 있고 우리는 이제 작은 마을들에서도 채택이 되었다. 자, 이 부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어가 이 이론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This theory. 그 다음. 채택이 되었다. 채택이 되어 왔다. 이런 느낌인데요. since와 같이 잘 쓰이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입니다. 이론은 채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가 원래 have pp인데 수동태를 만들 때는 가운데 been을 넣어주면 수동태가 되죠.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s been adopted가 되는 거고 어디에 의해서 by small towns 이렇게 우리가 배열해 주시면 돼요. 됐죠? Has been PP 수동태 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좀 건너뛸게요. 자, 3번은 그 결과, as a result,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기는 더 쉽다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아까 쌤이 강조했던 표현 중에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 부정사.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뭐뭐 하기 더 쉽다. 같은 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쉽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주어는 심각한 범죄들이 serious crime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를 복수니까 are 넣고요. 그 다음. 원래는 likely to인데 더 쉽다 그랬으니까 more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more likely to happen.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심각한 범죄가 비동사 likely 초보정사.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표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제 5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비록 몇몇 사람들은 깨진 창문과 범죄의 관계를 믿지 않지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자리네요. 그쵸? 그리고 깨진 창문과 범죄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계. 그치? 그래서 깨진 창문과 범죄율 사이까지 나와 있어. 이거를 비록 몇몇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요거를 우리가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그다음에 주어 some people 그다음에 동사입니다. Don't believe in 뭘 믿지 않아? 관계. 그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요것과 요거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although 자체가 이 뒤에 있는 주절과 대조 시그널.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과 이 뒤에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분위기를 풍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이 대조 시그널을 근거로, 여기 아까 빈칸을 influential로 찾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있어. 이렇게 가야 맞는 해석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방금 살펴본 이 대조 시그널을 가진 although 접속사의 구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또 만들어 보세요. although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요 구조입니다. 해석이 좀 말이 되게 해야 되니까 구조도 신경 쓰시고 해석도 신경 쓰면서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완강 미션도 꼭 올려주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첫 시간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왔을 텐데 일단 첫 시간 첫 단원 제목 한번 보고 오셨죠? 이번에는 시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제라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중2잖아요. 그러면 중1도 있고 중3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2 정도의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시제의 앞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1 때 이미 학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은 조금 빠르게 선생님이랑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가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중2 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은 선생님과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유닛 1부터 4까지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자, 뉴런 기출료 영문법 1, 중1 부분에 어느 부분에 나오는 강의인지, 여기 내용이 어디랑 겹치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아, 이게 중1 수준의 이런 단원에 나오는구나를 보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선 강의를 듣고 단계별로 듣고 있다면 더 도움이 또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중1 강의를 참고하거나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해 가면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우리 이것도 중1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시제는 우리가 동사의 변화가 생겨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영어는 영어 단어에 뭔가 붙으면서 어미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지만 올바른 시제로 영어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동사가 변하는 것인데,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주어가 3인칭, 뭐일 때? 단수일 때. 그리고 시제가 뭐일 때? 현재일 때. 자, 선생님은 예를 줄여서 앞 글자만 따면 3, 단, 현이 되죠. 그래서 저는 3단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3단현이죠? 라고 하면 아, 3인칭 단수 주어의 현재 시제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일반 동사의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한번 복습 갑니다. 기본은 뭐예요? 그렇죠. 끝에 S를 붙이는 거고 또는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런 어미로 끝날 때.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매번 단어를 볼 때마다 S로 끝나나? X로 끝나나? 이걸 계속 고민을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다 보면 이 규칙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더라도 이건 이렇게 쓰지가 와요. 그게 원어민이잖아요. 원어민들은 이런 규칙을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단계가 될수 있다. 근데 일단 처음에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처음에만.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성실하게 잘 해와서 요 정도는 잘알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 동사 보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난다. 요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Y로 무조건 끝날 때가 아니라 자음 플러스 Y예요. 이때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를 붙이는 동사들이고, 그럼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있다, 모음 y다 이럴 때는 그냥 원래 기본 규칙 s를 붙이는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좀 골치 아픈 것이 뭐예요? 저 불규칙. 규칙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역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자주 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우리 원어민 수준이 되는 거죠. 비동사 am, are, is 다 아시죠? 그죠? have, has 다 알아요. 그렇죠? 이런 변화형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동사를 얘기를 할때 영어는 세 가지의 형태를 같이 얘기하죠. 원래 원형 형태와 과거 형태와 과거 분사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동사의 표현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아요. 무엇으로? ED를 붙이는 규칙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규칙이고요. 자, 기본 규칙에서 ED를 붙이는데 이미 단어에 E가 있어요. 그럼 E를 굳이 또 써야 될까? 그냥 D만 쓰자. 이렇게 되는 형태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이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또. 자, 단모음. 단수 복수할 때 단과 같은 거예요. 한 개라는 거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러니까 모음이 먼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아이를 한번더 쓰고 이디를 붙이더라. 이 역시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을 거예요. 일단 초반에는 규칙대로 이 단어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 아까 s 붙이는 규칙에서 봤었죠. 자, 자음 플러스 y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y를 i로 바꾸고 얘도 역시나 ed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음 y다? 그죠? 원래 기본 규칙. ed를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y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분을 굳이 해둔 거고, 사실 얘는 없어도 돼요. 그냥 기본 규칙을 따르는 애고, 얘만 조금 예외적인 규칙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A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시면, 규칙 과거형과 과거 분사를 쓰면서 외우시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우시면 돼요. 모두를 다루기에는 우리가 굳이 이걸 하나하나 써가면서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푸시고요. 하나만 한번 볼까요? 우리 3번에 보면 agree 나와 있어요. 자, 얘는 E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ED를 붙이는 규칙인데, 그냥 D만 붙이고, 얘네는 같잖아요. 그쵸? 과거분사형도 agre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불규칙 과거형과 과거분사형. 얘는 규칙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규칙이 없어요. 다 다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외워야 한다. 외워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데, 자, 여기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자, 나머지들도 쭉 보면 눈에 익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단어들을 한 번씩 시간에서 쭉 보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도 쭉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뭐 lost 같은 거, lose, lost, lost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문장에서 보면서 이미 습득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다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외 규칙 중에 얘는 변하지 않고 다 같은 거예요, 형태가. 원래 형태와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모두 같아요. 뭐 hit, hit, hit. 컷, 컷, 컷. 이런 것들 우리 눈에 익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read 같은 경우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읽을 일이 없어서 발음은 잘 모르는데 얘가 원래 read죠? 근데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은 어떻게 읽어요? read로 읽습니다. 그쵸?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다. 근데 스펠링은 모두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동사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B 문제도 역시 쓰면서 외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문제고요. 자, 하나 볼까요? 일단 비동사. am과 is와 are이 구분되어 있죠? am, is는 뭐예요? 과거형 was가 되고요. 과거분사형은 둘다 같아요. been이죠. 근데 are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과거형이 were이 되고요. pp는 같습니다. 우리 과거분사형 pp라고도 하죠. 요건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형태 변화 공부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변화형이 틀린 것은 이렇게 간단한 어법 문제가 내신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이렇게 떼주고 단어 형태 딱 변화. 그러니까 뭔가 예문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1초 만에 눈으로 딱 바로 풀고 넘어가야 되는

네, 시간 절약해야 되는 문제예요. 선생님은 1초 컷 문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진짜 1초 컷이에요. 답이 1번이죠. 자, find가 찾다인데 과거형이 그럴듯하지만 뭐예요? found가 과거형이에요. 근데 얘는 또 뭐예요? find의 과거형이지만 이 자체로 원형의 뜻이 있어요. 설립하다. 뜻이 달라지는 거죠. 얘의 과거형은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found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 굉장히 서로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자, 얘네는 정말 시험 단골 출제되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특히 얘네 둘은 똑같은 형태지만 뜻에 따라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표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유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유닛 2로 넘어가서 기본 시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낼 때 현재 있을 거고요. 과거, 미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 표현에서도 우리말에서도 쓰잖아요. 자, 일단 현재는 이름이 현재긴 한데요, 여러분. 당연히 현재 상태 습관 쓰고요. 이제 반복이 되거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를 얘기할 때도 그냥 현재 시제로 쓰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 다 알고 계시죠? am, are, is 주어에 따라 바뀌는 거. 그리고 부정과 의문문 만들 때도 우리가 동사에 따라서 형태가 좀 바뀌고 위치가 바뀌죠. 근데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디에 써요? 비동사 뒤에 낫을 써요. 자,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도 문법 공부를 하게 되면 부정문을 만드는 그 방법을 또 따로 배우거든요. 그때는 우리 부정어 낫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게 항상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고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항상 낫이 온다. 비동사 뒤에 오게 되고요. 의문문일 때는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는 순서가 되죠.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형태 변화는 우리 앞에서 수많은 표에서 봤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낫이 붙지 않고 두라는 아이가 도와주죠. 그죠? 또 두의 우리 3단 변화에서 두는 또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단현일 때, 이제 3단현일 때 does가 되죠. 그래서 두나 does가 부정형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봤죠? was와 were 있고요. 일반 동사 역시 규칙이나 불규칙 동사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부정문을 보시면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낫을 쓰고요. 자, 일반 동사는 do가 도와줘요. 근데 do의 과거형이 did니까 여기서는 did가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의문문 역시 did가 주어 앞으로 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일 때는 조금 특이한데, 얘는 동사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표현해주는 조동사가 앞에 오죠. will, 뭐뭐 할 것이다가 오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더라. 그럼 얘도 부정문일 때 낫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will 뒤에, 조동사 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역시 동사 원형이 오게 되고, 의문문일 때도 마찬가지 얘가 도와주러 또 왔잖아요. 미래의 의미를 전달해주러 왔기 때문에 얘도 역시 will이 주어 앞으로 가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 be going to라는 표현도 쓰죠. 자, 우리가 그냥 둘다 뭐뭐 할 거다,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살짝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게 좀 어렵다 나는 구분이 그러면 그냥 다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will은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명사의 의미가 또 있는데 걔는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많이 하는 건데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뭐예요? 나의 의지죠. 그럴 때는 우리가 will을 써요. 그런데 그냥 나의 주말 계획이나 내가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해 놓은 일들, 그러니까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be going to를 쓰게 돼요. 어렵진 않죠? 근데 그게 막 헷갈려 중간에. 그러면 일단은 다 미래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be going to는 얘 자체가 조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be가 있죠. 그래서 비동사의 의문문 부정문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be 뒤에 not을 쓰고요. be만 주어 앞에 역시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형태와 유사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를 판단해서 내가 어떤 시제의 동사를 쓸 것인가는 당연히 문맥을 봐야겠다.

내가 지금이라고 하고 있는지 어젯밤이라고 했는지 그 문장에서의 문맥을 보셔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시간 부사를 쓰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어젯밤 또는 지난주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조건 부사절 이런 거 배울 때좀더 자세히 나오긴 할 텐데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이름이 좀 어렵죠? 자,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래의 의미이지만 현재 시제를 써요. 의미는 미래예요. 자, when he comes back이라고 쓰지만 그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올 때 미래이지만 이때는 현재 시제를 쓰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중1 문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조금 더 복습하셔도 좋겠어요. 근데 얘는 자, 앞에 얘는 부사절이니까 현재형을 쓰는데 뒤에는 끝났어요. 컴마하고 이제 주절이 왔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미래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다 현재로 쓰는 오류를 가끔 범하는데 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사절에서만 미래의 의미이지만 현재 형태를 쓴다. 이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우리 연습 문제 보니까 동사의 3인칭 현재 단수, 3단현을 단수형과 과거형을 차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자, keep의 현재형 뭐예요? keeps. 얘는 그냥 s를 붙이면 되겠고요. 자, 얘네 과거형은 어떻게 돼요? 저, 얘는 불규칙입니다. kept가 되는 거죠. 얘는 규칙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도 한번 스스로 풀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B로 갈게요. 밑줄 친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시오라고 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1초 만에 탁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I will walk up. 절대 안 되죠. will 뒤에는 항상 뭐가 와요? 동사 원형. 그래서 wake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she is going to plays 왔어요. 우리 be going to, will, be going to 다 미래의 의미고 둘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S를 빼고 play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Tom sent me a letter yesterday. 얘는 좀 그럴듯하죠? yesterday, 어제니까 과거형 ED인 것 같지만 안 되죠? 얘는 규칙 변화가 아니죠? 얘의 과거형은 sent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도 여러분들이 바꿔보면서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 기출 유형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랑은 한번 정답을 볼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별표 치면서. 자, 여기 보면, She will walk her dog. 괜찮죠? 그녀는 개를 산책시킬 거래요. 미래일 쓸수 있어요. 그런데 when 얘가 대표적인 시간의 부사절이거든요. 그래서 when은 뭐뭐 할때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비가 그칠 때 그녀가 개를 산책시킬 거예요. 둘다 미래예요. 비는 아직 오고 있고 아직 그치지 않았으나 시간의 부사절 내에서는 미래 시제를 미래형을 그대로 쓸수 없어요. 그렇죠? 현재 시제의 형태로 쓰기 때문에 it Stops raining 이렇게 고쳐야지 맞는 문제. 얘가 정말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법 요소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이 문장이 왜 맞는지, 뭐 때문에 이 문장을 써서 얘와 헷갈리게끔 출제자가 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이 있다면 우리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형을 만드는 거. 진행의 시제도 있죠. 뭔가 현재 괜찮아요. 과거 괜찮은데, 현재에 뭔가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 하고 있었다. 한참 그걸 하고 있었다. 이런 진행 중인 의미를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진행형을 쓰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일단 쓰이는 것이 ing형이죠. ing형이 필요해요. 자, ing를 붙이는 것도 또 규칙이 있더라. 자, 한 가지로만 딱 붙어지지 않는 거죠. 얘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얘도 중1 영문법에 나오게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규칙은 ing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붙일 수 있는 건데, 자, 이로 끝나요. 이로 끝날 때는 이와 i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발음이 a인가? 이 장음인가? 이런 게좀 헷갈려요.

해요. 그래서 그냥 이를 빼버리자. 우리 과거 시제 쓸 때도 ed를 붙이는데 이가 이미 있어서 뺐죠. 얘는 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발음상의 이유로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같은 경우 e가 빠지고 making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i로 끝나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i로 끝날 때는 y로 바꾸고 ing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걸볼 때, 발음도 좀 어려워하고, 바꾸는 것도 좀 어려워요. 주로 짧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die, lie, 이런 것들. 그래서 I를 Y로 바꾸면, 뭔가 너무 다른 단어 같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표적인 세 개. 그래서 die는 dying. 원래 발음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lie, lying.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어색해요. 그쵸? ly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리고 tie, ty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ting 아니고 tying. 원래 발음을 살려서 해준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름절이며. 자, 벌써 어려운 단어 나왔고요. 자, 단모음, 단자음은 앞에서 봤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인데, 자, 이름절, 이음절. 자, 사실은 이렇게 음절로 표현을 하면 일단 규칙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박사님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쓰기는 하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음절이라는 개념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도 대학 가서 정말 깊이 공부하면서 얘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거 음절을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이 음절이라는 걸 조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름절은 한 박자예요. 우리가 박수 한번 딱칠때그 발음이 한 번에 끝나는 거고, 이음절은 박수 두 번이 필요한 거죠. 두 박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음절 get, put 하나로 발음이 되죠. 그쵸? run, sit, 그쵸? 근데 얘네는 이음절 begin, be라는 발음이 있고 gin이 있어요. 그쵸? 두 번의 박자에 걸쳐서 발음이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일단 여러분들이 얘도 선생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그때 보면서 음절을 구분하고 이렇게 설명하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어쩔 수가 없이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렇게 TT 쓰고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이 규칙을 굳이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많은 예문, 많은 문제를 접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이음절이지만 또 강세까지 생각해야 돼요. 보통은 뒤에 강세가 있는 아이들이 마지막 걸 하나 더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생각하지 않고 beginning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보다 보면서 익히면 되고 그전까지만 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동사의 ing형을 쓰면서 외우시면 돼요.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believe예요. 이로 끝나는 것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를 탈락시키더라. believ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4인데요. 이제 진행형의 ing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러면 진짜로 진행 시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이 이제 대표적인데, 하고 있는 중인 거, 지금 진행 중인 상태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진행형 ing를 쓰는데 그 앞에 하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시제는 ing는 사실상은 여러분, 얘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비동사 뒤에 따라 붙는 애죠. 시제 표현을 위해서. 그래서 얘는 시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ing 자체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의 의미만 있으니까 현재라는 시제는 어디 붙여주는 거예요? 동사에. 항상 시제는 동사에 떨어져요.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ing 하면 현재 진행.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ing를 붙여주면 과거 진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현재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의 ing. 우리가 앞에서 봤던 ing의 그 규칙대로 바꾼 동사를 같이 써주시면 되고, 과거 진행은 과거형 비동사 뒤에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is having breakfast now.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진행 중인 거. 먹는 도중이라는 걸좀 강조하는 거고요. 얘는 과거형이니까 그녀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 at that time. 그 당시에 딱 내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딱 거실로 들어갔는데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진행형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진행형 문제에서 이제 또 이게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일단 진행 중인 거는 동작이 진행 중인 건 가능해요. 근데 상태가 진행 중인 건안 돼요. 진행이라는 건안 그럴 때도 있는데 지금 막 그럴 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유나 상태를 보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선생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내 거였다가 내일은 내게 아니었다가 또 한 시간 뒤엔 또 다시 내 거였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 상태나 소유의 개념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진행 중이고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have거든요. 가지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is having, was having 우리 봤잖아요. 근데 우리 해석 뭐라고 했나요? 가지고 있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먹다죠. 그래서 얘는 먹는 거. 자, 먹는 행위는 여러분 하다가 안 먹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할수 있죠. 그런 동작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동사들, 소유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여러분, 내가 뭐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다시 좋아졌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어떤 것을 좋아했을 때는 그 상태가 유지되지, 한 시간 좋았다가, 한 시간 안 좋았다가,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원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태를 나타낼 때 절대 진행형을 쓸수 없다. 여기에 ing 진행형을 써서 틀린 것 골라라 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A 한번 문제 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현재 시제라면 현재 진행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과거라면 과거 진행으로 바꿔봐라. 자, 일단 여러분들, 진행이며 뭐 붙는다고요? 동사원형의 ing 형태가 일단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시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현재, 과거라는 시제는 누가 받는다? 바로 앞에 오는 비동사가 받는다. 맞나요? 자, 그러면 it rains. 현재니까 현재 비동사에다가 ing 해주면 되겠네요. is니까 뭐예요? is가 오겠고 raining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자, 얘는요. we go to school. go 현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we are이라는 비동사가 올 거고 going 이렇게 오겠죠. 됐죠? 자, 그다음 3번 she opens it. 얘도 현재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she is opening 이렇게 가야겠죠. is opening. 그다음 it snowed. 얘는 과거네요.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죠. it was snowing 이렇게 바뀌겠죠? so was snowing 이런 식으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e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주어진 단어를 보고 시제를 좀잘 봐야겠죠. 동사가 시제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지금 바닥을 쓸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진행이죠. 지금이니까 현재 진행. 그럼 비동사의 현재형 뭐예요? I am sweep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엄마는 나무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자, 계신다가 아니네요. 과거 진행이겠네요. 자, water, 물이지만 동사 뜻이 뭐예요? 물을 주다예요. 그죠? 그래서 watering을 쓸 거예요. 진행형으로. 근데 과거 진행이니까 뭐예요? My mom was watering. 이렇게 가야겠죠. 됐죠? 자, 3번. 그들은 자기소개하고 있었다. 그렇죠? 자기소개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ing 붙일 때이 탈락하고 introducing 이갈 거고요. 앞에 과거 시제를 비동사가 받겠네요. they니까 뭐예요? they were introducing themselv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첫 단원의 첫 부분 같이 공부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자, 일단 시제는 중1에서 굉장히 많이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다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도 복습의 기회로 삼으면서 다양한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다 문장으로 이렇게 예문 속에서 다 녹여져 나오기 때문에 많은 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꼭 반드시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시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1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2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바로 2단원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단원정리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보기 전에 친구들, 이 공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아니죠.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말고요. 아, 내가 미리 풀어왔더라도 이번 시간에 직접 같이 풀어본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생각도 해보고 대답도 해보고 내가 직접 풀어본다라는 주인공의 마음으로 이번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원정리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볼 건데요.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달라진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민우와 수희와 주원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우는요, 최근에 바다에 다녀왔거나 앞으로 다녀올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수희는요, 나는 지난 방학 때 겨울 바다를 보러 동해에 다녀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원이는 나는 다음 방학 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다음 방학 때 갯벌 체험을 하러 서해에 다녀올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수희는 과거의 일, 이미 지나온 방학, 지난 방학 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녀왔어 라고 이야기했고요. 주원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녀올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시간의 표현 때문에 이렇게 다녀왔어, 다녀올 거야 표현이 달라진 까닭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2번, 수희와 주원이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죠. 수희는 과거, 주원이는 미래이기 때문에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배웠잖아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2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글을 보기 전에 2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이 물수리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아, 가나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찾아볼 건데요. 먼저 가부터 보죠. 이 구주 소나무 꼭대기에 나뭇가지 둥지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글 속에서 찾을 때는요, 우리 어떤 낱말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에 구주 소나무를 한번 이 글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죠. 아, 그 앞뒤를 잘 볼게요. 지난 5월 구주 소나무 꼭대기에 큰 나뭇가지 둥지에서 네 마리의 새끼 중 하나로 태어났다. 과거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났다. 그러니까 가가 먼저고요. 다음은 달을 볼까요? 충분히 크고 강하게 자라서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 속에서 찾으면요, 그 아래 아랫줄에 새끼들은 충분히 크고

편하게 자라. 8월까지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태어났고 여름 내내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대요. 다가 두 번째 오면 되겠고요. 이제 나입니다.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러 날아왔다라고 역시 과거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태어났고 여름을 지나 이렇게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세 번째에는 나를 적어주면 가, 다, 나 순서대로 기호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글 속에서 이렇게 어떤 낱말을 먼저 찾고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 볼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 속에서 기억을 먼저 찾아야 할 텐데요.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날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아왔다라는 과거의 형태입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앗을 써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날아왔다의 기본형은 날다입니다. 날다. 그런데 과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앗 또는 엇, 그러니까 날았다, 날아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따라서 맞습니다. 2번,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현재라면 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는 아니에요. 미래가 되려면 날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역시 알맞지 않습니다. 4번, 과거부터 미래까지 미래는 아닙니다. 5번, 이렇게 는을 써서 나타내는 표현은요, 우리 배웠잖아요. 과거가 아니라 나는 뭐 이렇게 현재 일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인데요. 니은부터 리을까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는지 기호를 쓰시오.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자, 그러니까 니은을 먼저 보죠. 출발했다,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다, 그리고 과거 출발했다라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니은을 여기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현재입니다. 디귿이 날아다, 닌다 잖아요. 그러니까 날다, 날아다닌다.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디귿은 여기에다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리을을 보죠. 시작하다인데 시작할 것이다, 리을 것이다. 우리 배웠죠? 리을 것이다, 겠다. 이것은 미래잖아요. 따라서 시작할 것이고 리을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적어주면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기호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보기처럼 다음 문장에서 시간 표현을 찾아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보기를 볼게요. 이듬해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듬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듬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이 비슷한 표현이에요. 내년과 이듬해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어떤 해, 다음 해란 뜻인데요. 이 내년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해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를 말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에는 갈 것이다. 현재 있는 그 해를 기준으로 다음 해에 갈 것이다. 내년에 갈 것이다. 이때는 내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듬해는 똑같이 어떤 해의 다음 해긴 한데요. 이것은 어떤 과거나 미래의 어떤 해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보면 내가 2005년, 과거에 2005년에 결혼을 했고 그 이듬해 뭐 취업을 했다. 또는 중학생, 내가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미래 중학생이 된 이듬해 나는 뭐 과학을 100점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만나보죠. 6번부터 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6번 문제부터 보죠.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한 활동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택지를 차근차근차근 보기 전에 우리 배운 바 있는 이 글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자, 이 글은 내가 경험한 일을 시간의 순서대로 표현한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고, 그리고 활동을 마친 뒤에는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러 버려진 플라스틱 천 조각,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장난감, 학용품, 옷 같은 것들을 구경했고, 그곳에서 대나무로 만든 칫솔, 식물의 섬유질을 가죽처럼 가공해 만든 가방,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과 같은 친환경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걸 보았고, 그리고 자칫하면 그냥 버려졌을 물건들이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라는 자신의 느낌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쓰레기 없는 가게에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지요? 2번,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맞습니다. 3번,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을 샀다라고 했는데요.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을 산 것이 아니라 그걸 판매하고 있는 걸본 것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4번. 천천히 걸어가며 쓰레기를 주웠다.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이런 내용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7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시간 표현을 활용하여 있었던 일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현정이는요, 기억처럼 내용에 알맞게 시간 표현을 활용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해라고 했어요. 그래요.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다시 하나하나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과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넣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라 헷갈렸다, 넣었다, 헷갈렸다 이렇게 과거 형태로 잘 표현했죠. 자, 여명이는요,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이니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문장을 니은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쓰는 것은 아니겠죠. 시간 표현에 따라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현정이라고 골라서 적어주면 7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8번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역시 경험한 일을 시간의 순서대로 쓴 글인데요.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한 까닭이 나타난다. 2번,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잘 드러난다. 3번, 경험한 일의 상황이 잘 드러난다. 4번, 있었던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다. 5번, 처음, 가운데, 끝, 가운데, 처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일을 글로 나타낼 때는요. 자, 먼저, 제목이 있죠. 제목을 잘 써줍니다. 그리고 어떤 글의 구조에 따라 써준다라고 배웠잖아요. 글의 구조는 크게 처음과 가운데와 하나 더 뭐가 있죠? 한 글자. 그래요. 끝이 있습니다.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적어주는데, 처음에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어떤 원인, 뭐 까닭, 이런 것들을 적어주고요. 가운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시간 표현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적어줍니다. 이제 끝에는 어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나의 전체적인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을 적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말이죠. 요즘에는 난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에요.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나의 전체적인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험한 까닭, 이건 처음 부분이고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잘 드러난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이 경험한 일의 상황이 잘 드러나는 건 가운데 부분, 있었던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것도 가운데 부분, 그리고 처음이 아니라 끝부분이죠.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9번인데요. 기억니은 디귿이 나타내는 시간을 찾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신나게 연결해 보죠. 자, 기억은요, 생각, 했다입니다. 과거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니은, 요즘, 지금은, 요즘 나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니은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디귿, 노력하겠다, 노력할 것이다, 미래죠. 따라서 미래는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어색한 시간 표현 알맞게 고쳐 쓰는 문제인데요.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가 붙었습니다. 앞으로도는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데 참여했다라는 과거가 왔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죠.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고쳐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에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다, 참여할 것이다. 다 좋습니다. 참여하겠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도와 어울리게 적어주면 10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한번 만나보죠. 1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11번 문제입니다. 이 글쓴이는 어떤 곳을 여행할 계획을 세웠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 외설악 가운데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신흥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신흥사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자, 둘러보고 그 다음 부분 흔들 바위를 거쳐 울산 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 계획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신흥사와 울산바위 사이에는요, 바로 이 흔들바위를 찾아 적어주면 이렇게 흔들바위 정답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 12번 문제 가보죠. 아,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드러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행을 하고 다녀와서 쓴 글. 기행문 배웠잖아요. 이 기행문에 들어가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뭐죠? 다녀온 곳, 여정, 보고 들은 것, 견문 하나 더.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 감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보고 들은 것, 견문 골라봐 라고 다시 문제를 바꾸어 쓸 수가 있겠네요. 빠르게 보죠. 자, 기억은요, 이번 여행은 여기를 둘러보기로 했 여정이고요. 니은 어디로 갔다 장소 여정입니다. 신흥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내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디귿이 견문 정답이고요. 아, 다음 리을 절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 내 생각 감상입니다. 자, 미음 이런 필요가 있다. 이것도 내 의견 생각 감상이에요. 따라서 견문을 찾으면 디귿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기행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골라보는 문제인데요. 1번, 기행문은 여행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하는 글은 아니죠. 내가 여행을 하고 와서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쓰는 글이 바로 기행문입니다. 2번, 기행문은 여행한 경험을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쓴글 골라주면 되고, 기행문은 여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어떤 줄글 형식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부터 보죠. 기역 니은과 같이 여행

여행하며 생각하고 느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쓰시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정, 견문, 감상 중에 내가 생각하고 느낀 건 뭐? 여정 아니고? 그래요. 견문 아니고 감상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두 글자로 감상이라고 아주 잘 적어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고요.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가나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에는 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어떤 경기전이라는 장소에 갔다. 바로 나오잖아요. 여정이 말이죠. 아, 틀렸습니다. 2번. 가에는 경험한 일에 대한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럴까요? 한번 보죠. 자, 이런 걸 봤다. 이런 그림이라고 한다. 견문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나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3번. 가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글쓴이에 다짐이 잘 드러나나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지. 앞으로의 어떤 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선택지 4번입니다. 나에는 여정을 중심으로 견문과 감상이 고루 드러난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를 보죠. 다음으로 나는 여정. 한옥마을을 구경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렇게 700여 채 한옥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들은 것 견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골목을 걷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다. 나의 감상도 나오고요. 이런 음식을 맛보았는데 좋은 식재료와 음식 솜씨를 느낄 수가 있었다. 나의 느낌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보고 들은 견문과 나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는구나. 바로 4번이 정답이지요. 5번, 나는 처음 가운데 끝 가운데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디 갔고, 경기전에 갔고, 다음은 한옥마을을 갔고, 내가 경험한 걸쭉 풀어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기행문을 쓰면 좋은 점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여행했을 때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죠. 다시 이렇게 글로 쓰면서 말이죠. 아, 내가 그걸 했지.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이죠. 생동감 있게 관측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여행지 정보도 알려줄 수 있죠.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고요. 5번. 다음 여행을 준비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갔다 온 곳에 대한 걸 쓰는 것이 바로 기행문이기 때문에 다음 여행을 준비하며 새로운 지식? 이것이 좋은 점이 아니겠네요. 따라서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부터 1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기행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이 단원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죠? 빠르게 훑어보죠. 자, 나는 긴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왜 그곳에 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여행지는 여기예요. 여정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걸 봤고 이런 걸 느꼈다. 다음으로 또 어디를 갔다. 이렇게 나오네요.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뭘 먹었다. 느낌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륵산에 올랐다 나와 있고요. 또 느낌도 나오고요. 그리고 끝으로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긴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 볼게요. 긴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따라서 선택지 1번. 글쓴이는 긴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바로 이것이 알맞다. 정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요, 1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글이 나오고요, 18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여정, 내가 다녀온 장소, 이런 여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첫 여행지 여정, 나는 여기 갔어요.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나는 여길 갔다.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갔다. 여정 맞고요. 도착했다. 내가 직접 간 것이잖아요. 자,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은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여길 갔다. 역시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안 봤던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내가 간 곳이 아니라 이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그러니까 내가 방문한 이 동피랑의 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견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이것은 여정이 아니라 견문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동피랑 벽화 마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우리의 첫 여행지는 여기였다. 이제 여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내가 들은 것이죠. 견문이고요. 또,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이렇게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이것도 바로 내가 들은 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적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이 부분 적어보겠습니다. 동피랑은 잘 보고 그대로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하나 더 적고 싶어도 꾹 참고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알맞은 시간 표현으로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라는 과거가 나왔습니다. 나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쁜 도자기를 빚는다라는 현재가 아니라 지난주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빚었다.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지난주에 나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쁜 도자기를 빚었다.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빚었다. 이렇게 고쳐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기는 좀 아쉽죠.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오늘의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운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두 개, 세개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나는 뭐, 과학 시험을 100점 맞을 것이다. 국어 시험을 100점 맞겠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친구들의 한 문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 1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1단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 산업화. 단원평가 1회와 2회를 모두 만나볼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단원평가 1회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 1단원에서는요, 분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1번, 남북 분단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남북 분단이라고 했으니까, 분단은 서로 나누어져서, 나뉘어져서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떨어져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미나.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어. 그런가요?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분단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렇죠.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로 분단이 시작된 겁니다. 서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굳어졌어. 그렇죠. 6.25 전쟁으로 분단이 더욱더 굳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가 된 거죠. 준영, 지금까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야.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를 골라라. 바로 서준이와 준영이를 골라주면 되겠죠? 1번 미나, 2번 서준, 3번 준영, 4번 미나 서준, 5번 서준 준영. 그렇죠. 바로 5번. 이렇게 번호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할아버지께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소원은 살아있는 동안 북한에 있는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 북한에 있는 동생을 만나고 싶으시대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곳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바로 이산가족이라고 부르죠. 이산가족. 자, 볼게요. 1번.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떨어져 살게 된 가족 얼마나 속상할까요? 2번.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3번. 현재 이산가족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것들이 굉장히 자주 하지도 않고요. 또는 이렇게 이산가족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셔서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4번, 분단으로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죠. 5번, 남북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졌음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알수 있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분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3번, 우리나라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국방비는요, 무려 6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왜 지출을 해야 할까요? 자, 왜 지출하게 되었냐?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립하는 적대 관계가 지속되면서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아주 잘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소를 쓰시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만 봐도 어떤 장소인지 감이 오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6.25 전쟁 때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래요.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 어디일까요? 네, 세 글자로 바로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 공동경비구역이라고도 부르고요. JSA라고도 줄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5번 중요한 문제죠. 다음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사진을 볼게요. 어디일까요? 오, 저 멀리 산도 보이고요.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된 것 같죠? 바로 이곳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다른 말로 DMZ라고도 부르죠. 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지 볼게요. 1번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다? 그렇습니다. 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장소

수에 가서 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또는 뭐 군사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번, 남북으로 각각 4km씩 설정하였다. 4km씩 설정했나요? 아닙니다. 바로 2km씩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죠? 3번, 주변에 박물관, 공원 등을 짓지 못한다? 못하나요? 아닙니다. 주변에 지을 수 있습니다. 4번,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Demilitarized Zone 해서 DMZ라고 부르죠. 5번, 6.25 전쟁 이후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사격장이다? 아닙니다. 비무장지대거든요.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바로 1번과 4번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번, 4번이 정답이죠. 6번,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임진각에 평화누리 공원을 마련하였다? 맞아요. 임진각에 평화누리 공원을 마련하면서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2번, 전쟁의 흔적을 알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였나요? 네, 전쟁의 흔적을 알수 있는 유물들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서 이 분단의 아픔, 전쟁의 아픔 같은 것들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열었나요? 그렇죠. 문화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들을 함께 열어볼 수도 있겠죠. 4번, 분단과 관련된 지역의 박물관과 기념관을 만들어요. 그렇죠. 5번,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므로 평화의 장소로 활용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평화의 장소로도 활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예술 행사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남한과 북한은 분단 기간 동안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던가 또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라던가 뭐 개성공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결의말 큰 사진 편찬, 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이런 것들이 바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통일 또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였던 거죠. 평화 통일 또는 그냥 통일이라고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이것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1971년 7월 4일에 발표를 했다고 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해요. 공동성명. 자, 그러면 보기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찾아봐야겠죠? 1번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이것은 바로 2000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2번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이것은 198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3번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99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4번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바로 정답 여기 있네요. 5번,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0년에 일어난 일이죠. 알맞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9번, 다음 사진을 보고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면 바닥이 하얀색이에요. 오, 맞아요. 바로 빙판 위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 자, 보니까, 뭔가 들고 있어요. 하얀색 깃발을 들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한반도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아, 남한, 북한 선수들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2018년에 있었던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1번, 도윤, 남북예술당 합동 공연 모습이야? 아니고요. 2번, 준서, 남북의 경제교류를 보여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회 문화적인 교류의 모습이죠. 3번 수진, 남북이 금강산 관광산업을 운영하였어? 자, 운영을 하긴 했지만 사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남북이 서울 월드컵 대회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어? 서울 월드컵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지는 않았고요. 5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을 하고 있어. 그렇죠. 바로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5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0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이곳에 해당하는 도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북한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공단을 이곳에서 2016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공단을 운영했대요. 자,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북한에 있는 개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이렇게 부르거든요. 1번 개성, 2번 부산, 3번 서울, 4번 평양, 5번 신의주, 바로 1번 개성이 되겠죠. 1번 개성, 바로 개성공단이구나.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11번 중요한 문제죠.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문화적 노력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자, 정치적인 노력도 있고 경제적인 노력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노력도 있어요. 그중에서 문화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개성공단 운영입니다. 자, 개성공단은 조금 전에 봤던 문제에서처럼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여기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바로 경제적 노력이고요. 남북철도 연결 노력 또한 경제적인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러니까 남과 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 자, 결의말 큰 사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전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바로 문화적 노력에 해당이 되죠. 5번,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작업. 개성에 있는 만월대라는 고려시대의 유적이 있어요. 이 유적을 함께 발굴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문화적인 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두 가지를 골라라. 4번과 5번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12번 서술형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자, 두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써주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죠.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 평화 통일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정상회담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남북 합동, 합동 입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긴 어렵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건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태도죠.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갖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 통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거죠. 평화 통일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또,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죠.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교류하는 편지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평화 통일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1회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역시 1번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전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8.15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더욱 굳어져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1번 3.1 운동, 2번 6.25 전쟁, 3번 임진왜란, 4번 청일 전쟁, 5번 청산리 대첩.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쟁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이 전쟁, 바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다음, 바로 이것이 분단 상태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 바로 6.25 전쟁 때문이었죠. 바로 2번입니다. 6.25 전쟁은요,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까닭을 쓰시오. 자, 여기 북한 어린이가 앉아 있고요. 남한 어린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음식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어린이는 내가 좋아하는 기름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남한 어린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볶음밥인데. 자, 어때요? 기름밥, 볶음밥, 똑같은 음식을 부르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자,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분단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랜 세월 분단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써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답을 썼다면 모두 다잘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선생님이 몇 가지 말해줬었죠. 맞아요. 바로 곽밥은 도시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북한의 언어들, 그러니까 낱말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겠죠. 이것이 바로 평화 통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평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볼게요. 수아,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준, 국방비를 줄여 문화,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국방비를 줄이면 그 세금을 다른 곳에다가 쓸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교육비로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지 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면으로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바르게 말한 친구를 모두 골라라. 그렇다면 수아, 민준이의 이름을 모두 적어야겠네요. 1번 수아, 2번 민준, 3번 하은, 4번 수아 민준. 정답 있죠? 5번 민준 하은이니까 알맞지 않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중요한 문제죠. 판문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 중에 하나 판문점 있었죠? 판문점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1번, 분단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분단되어 있구나.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장소죠. 2번,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다. 그렇죠. 우리 전쟁을 잠시 멈춥시다라는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 맞습니다. 3번,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비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이렇게도 부르죠. 4번,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교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회의, 회담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됩니다. 5번, 실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림을 달래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자, 실향민은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북한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달래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대요. 바로 어디? 임진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판문점에 대한 설명으로는 알맞지가 않고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5번, 다음 친구들이 방문할 장소로 알맞은 곳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학생이 먼저 말을 하네요. 난 전쟁이나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전쟁의 아픔과 그리고 흔적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 분단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뀐 곳도 방문해 볼 거야. 자, 분단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뀐 곳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방문할 장소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기역, 남한산성, 니은, 국립생태원, 디귿, DMZ 박물관, 리을, 임진각, 평화놀이공원. 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아픔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 DMZ 박물관. 자, 분단의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뀐 곳, 바로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이죠. 그래서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리을, 5번 디귿 리을 중에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 디귿 리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두 장소를 방문한다면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6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괄호는 남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을 설정해 군사 시설과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정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일까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 설정했다. 그리고 군사 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바로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또는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불러요? DMZ라고도 부르죠. DMZ, 비무장지대. 둘 중에 하나 썼으며 모두 정답입니다. 7번,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정치적 노력, 경제적 노력, 사회 문화적 노력 알아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치적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던가,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이라던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라던가. 그런데 이것들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을 해보래요. 그럼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아야겠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인데요. 2000년에 한 남북 정상회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도 다른 정상회담들을 했으니까 딱 200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은요. 199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바로 197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디귿, 1972년. 그 다음 우리 니은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기역을 써주어야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이 되겠죠. 디귿, 니은, 기역입니다. 그럼 알맞게 순서대로 비열한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5번이 됩니다. 5번이 디귿, 니은, 기역 순서로 배열을 한 것이죠. 8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있는 두 어른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은요, 당시에 남북의 정상이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입니다. 바로 20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자, 1번,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최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요, 1985년이었습니다. 2번, 남북화해와 교류를 위한 소떼 방북이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소떼 방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자, 소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데리고 함께 가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번,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발표하였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7.4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이 있는 설명이죠. 4번.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남북교류를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서 우리 남북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5번.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 평화를 위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발표하였나요? 아닙니다. 기본합의서를 발표한 것은 바로 199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4번.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남북 교류를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알맞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9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남북 간의 언어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의 국어학자를 2005년부터 이것을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자, 편찬한다라고 하는 건요, 함께 글을 써서 뭔가를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자, 국어학자들이 언어 통일을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대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결의 말 큰사전이죠. 결의 말 큰사전.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결의말 큰 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하자. 이것은 바로 어떤 분야의 교류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되는 거죠.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 예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 볼게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0: 땅을 파고 있죠.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바닥만을 보고 있어요. 남북한의 학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려의 궁궐터를 공동으로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자, 과연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개성의 만월대입니다. 자, 개성에는요, 고려시대의 궁궐이었던 궁궐의 터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만월대라고 부르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것을 북한의 학자들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학자들도 함께 가서 함께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유산으로 알맞은 것, 1번 수원화성 아니고요. 바로 2번 개성 만월대가 됩니다. 자, 3번 서울 창덕궁, 4번 평양 을밀대, 5번 강화 고려궁지는 모두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1번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어떤 장점이 결합된 것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개성공단은요, 우리 짧게 줄여서 네 글자로 개성공단이라고도 부르지만 개성공업단지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어떤 장점이 결합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남한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 그리고 기술력이 있죠. 북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여러분 서술형 평가 아주 잘 했을 거예요. 모두 다 정답이에요. 12번 평화 통일을 위해 어린이가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자, 여러분, 철도 연결 사업 여러분들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2번, 평화통일 퀴즈 대회에 참가한다. 오, 그렇죠. 퀴즈 대회에 참가하는 거 여러분도 할수 있죠. 자, 3번, 북한의 생활 모습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 갖는 건 여러분도 당연히 할수 있죠.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4번,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을 찾아본다. 그렇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5번,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 쓰기 대회에 참가한다. 자, 당연히 이것도 어린이로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어린이가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가 됩니다. 이건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몇번 이루어졌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1단원 단원평가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사회 1단원 단원평가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첫날. 오늘은 삼촌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뛰어오다가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지나가던 옆반 친구 유나가 나에게 괜찮니? 하고 말하며 나를 일으켜주었다. 무릎을 다쳐 너무 아팠는데 유나가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학교에서 유나를 만나면 고맙다고 꼭 이야기해야겠다.

친구들. 아이고,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나 봐요. 그런데 친구가 쓴 일기를 보니 뭔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문장들이 있네요. 무릎 다친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가 다른 낱말과 헷갈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낱말을 헷갈리지 않고 상황에 알맞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주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봤죠? 오늘은요, 우리 야옹이가 원하는 대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을 알아볼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면서 읽어볼 거고요. 밤 다섯 개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읽어볼 거랍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요, 바로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면서 읽기입니다. 여기에 글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종류의 글인가요? 그래요, 바로 마음을 전하는 글, 편지 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잘 기억하면서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마운 유나에게. 유나야, 안녕. 난 2학년 1반 김예린이야. 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네가 도와주었잖아. 사실 어제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그러다 꽈당 넘어진 거야. 빈칸,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괜찮니? 하며 날 일으켜주었잖아.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유나야,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들떠라는 말은요, 마음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조금 흥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예린이가 삼촌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아주 신나는 상태였던 거죠. 우리 이 글은 예린이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 글이었어요.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낱말이 나오죠? 어떤 낱말이었나요? 찾았나요? 그래요, 바로 학교를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여러분, 마치다, 그리고 마치다, 소리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마치다 라는 건요, 어떤 목표에 닿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치다 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끝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학교를 마치고, 학교를 무언가로 목표물을 맞춘다, 마친다, 이건 아니죠. 학교 수업을 마치다, 이렇게 써야 알맞은 거겠죠? 그러니 어제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써야 그 의미가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이 있어요. 이런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항상 글을 읽고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말고도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 앞으로 여러 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맞췄다, 맞췄다. 첫 번째 맞췄다는요, 목표에 닿게 했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맞췄다는 어떤 일을 끝냈다 라는 의미예요. 걸음, 걸음.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걸음, 밭에 뿌리는 비료. 두 번째 걸음, 걷는 동작. 이게 걸음이죠. 다쳤다, 다쳤다. 다쳤다는요,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상처를 입었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다쳤다는 열려있던 것이 도로 제자리

도로가 막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들어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소리만 들어서는 어른들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낱말을 선택해서 써야 하느냐? 바로 이 낱말의 앞과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낱말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골라 써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낱말을 서로 다른 낱말을 썼을 때에는 문장 자체가 완전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자. 두 번째,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걸 주의하면서 읽어야 해요. 낱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의미도 잘 전달하고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문제를 만나볼게요. 20번. 예린이가 유나에게 전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여러분 내용을 잘 떠올려 봅니다. 그리운 마음이었을까요? 유나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죠? 궁금한 마음, 유나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요? 유나에게 서운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었나요? 네, 맞아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어제 넘어진 예린이를 유나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전하고 싶었네요. 신기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전하는 마음은 바로 4번 고마운 마음이 되겠네요. 21번 예린이의 걸음이 빨라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예린이의 걸음은 왜 빨라졌을까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유나보다 빨리 걷기 위해서? 아니요, 유나와 함께 걷고 있지도 않았고요. 유나보다 빨리 걷기 위해서 걸음이 빨라진 건 아니에요. 2번, 유나와 대화하며 가고 싶어서? 그런 말도 나와 있지 않죠? 3번, 무릎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 이것은 알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릎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은 이 뒤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배가 고파서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도 걸음이 빨라진 까닭으로 알맞지 않아요. 자, 그럼 5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서. 맞아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서 예린이는 걸음이 자꾸만 빨라졌대요. 그러면 알맞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2번이에요. 기억을 문장의 뜻에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세요. 그러면 기억을 찾아봐야겠죠? 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내가 도와주었잖아. 학교를 마치고 기억을 문장의 뜻에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래요. 선생님과 아까 살펴보았죠?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치다, 마치다. 마치다는요, 목표에 닿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이 마치다는 어떤 일을 끝내다라는 의미의 마치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라는 건요. 자, 이것은 학교를 마치고, 즉 학교 수업을 마치고라는 의미죠. 그러면 학교 수업이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번째 마치다. 이것을 써야겠죠. 마치다, 마치고. 고쳐 쓴다면 이렇게 써야겠죠. 마치고. 여러분도 바른 글씨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2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니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어떤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다친일까요? 다친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다친은요, 무언가 상처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친은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꽈당 넘어진 다음엔 무릎이 상처가 생겼겠죠. 바로 이 다친이 맞습니다. 빈칸에 다친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다친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아.

수 있어요. 첫 번째 때는 옷이나 몸에 묻은 더러운 먼지를 말해요. 때를 밀다 할 때에는 첫 번째 때라는 낱말을 쓰고요. 두 번째 때는요,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말해요. 양 떼, 송아지 떼, 소 떼. 이럴 때에는 어이를 쓴 떼를 쓰죠. 여러분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반드시, 반드시. 첫 번째 반드시는 물건이나 행동이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놓아요. 물건을 반드시 놓아요. 라고 하는 건 바르게 놓으라라는 말과 비슷하겠죠? 두 번째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말이에요. 학원에 반드시 가야 해. 그것은 학원에 꼭 가야 해라는 의미죠. 맞다, 맞다. 첫 번째 맞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아, 나는 문제 다 맞았어. 라고 할 때에는 첫 번째 맞다. 두 번째 맞다는요, 코로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꽃향기를 맞다 할 때에는 두 번째 맞다. 그 다음, 바치다, 바치다가 있어요.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정중히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바치다. 이렇게 사용하죠. 두 번째 바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다위에 다른 물체를 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컵 아래에 받침을 바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 이렇게 짝꿍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부해 두세요. 문제를 만나볼게요. 24번입니다.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여러분, 그림을 아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그림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손가락으로 편지, 봉투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어요. 아, 우표를 붙이고 있나 봐요. 그러면 붙이다, 붙이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편지 봉투와 우표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 붙이다의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알맞은 낱말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25번 중요한 문제죠?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교실의 책상들이 반드시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나는 내 꿈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반드시도 소리가 비슷한 낱말 있었어요. 반드시는 물건이나 행동이 빗들지 않고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 반드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미 볼게요. 교실의 책상들이 놓여 있어요. 빗들지 않게 놓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 꼭 놓여 있는 걸까요? 빗들지 않게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드시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반드시. 2번,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어요. 꿈을 이룰 때에는 빗들지 않게 이루는 걸까요? 아니면 꼭 이루는 걸까요? 그래요. 두 번째 반드시의 의미로 이렇게 나는 내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정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26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그은 낱말이 잘못된 까닭을 쓰고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세요 라고 합니다. 동생이 꽃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낱말이 뭔가 잘못됐대요. 왜 잘못됐을까요? 그래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 중 맞다, 맞다가 있었어요. 맞다, 지읒 받침이 있는 맞다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꽃향기예요. 꽃향기는 뭔가 향기는 우리가 코로 냄새를 느끼는 것이죠. 향기는 코로 냄새를 느끼는 것. 그러면 이 맞고가 아니라 이 맞고를 써야 제대로 쓴 낱말이 되겠죠. 잘못된 까닭은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맞고는 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는 리지 않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어서 알맞은 낱말로 고쳐본다.

한다면 바로 맞고라고 쓰는 것이 알맞겠네요. 자, 그러면 27번도 볼게요.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받칩니다. 받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 컵이 있고 아래에는 쟁반이 있네요. 받치다, 받치다. 소리가 비슷하죠? 받치다, 신이나 웃 어른께 정중히 드리다 라는 의미의 받치다가 있고요. 받치다는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는 걸 역시 받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컵을 쟁반 위에 놨어요. 쟁반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의 받치다가 사용되는 것이 알맞겠네요.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받치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받칩니다 라고 씁니다. 받칩니다. 다음 28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글을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은 글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상대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받기 위해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 글의 내용을 천천히 파악하기 위해서일까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일까요? 재미있게 파악하기 위해서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정확하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하는 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상대가 전하고 싶은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제 두 번째 개념도 만나볼게요.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읽는 방법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볼 거예요. 띄어읽기? 선생님, 띄어읽기 왜 해야 하나요? 여러분, 띄어읽기를 잘해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전달할 수 있고요. 듣기 편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띄어읽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우리 문장보호도 한번 알아볼게요. 띄어읽을 때 사용하는 문장보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보호를 우리는 쇠기표라고 합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조금 쉬어 읽어야 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던 이 쇠기표가 두 개가 되었어요. 겹쳐져 있죠? 이것의 이름은 겹쇠기표입니다. 겹쇠기표는요, 쇠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 띄어 읽어야 할 때 표시를 할 때 쇠기표와 겹쇠기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글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띄어 읽을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신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문장이 너무 길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쉬어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신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겹쇠기표는 쇠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는 건데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조금 더 쉬어서 읽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겹쇠기표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띄어 읽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읽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럼 우리 글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오늘 밤 다섯 개라는 글을 읽어볼 텐데요. 띄어 읽기에 주의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죠. 또야네 엄마가 삶은 밤 다섯 개를 또야한테 주면서 가지고 나가 동무들하고 나누어 먹어라. 그랬어요. 또야 너구리는 좋아라 밤 다섯 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얘들아, 이리 와. 삶은 밤 줄게. 골목길 여기저기서 애들이 모여들었어요. 아기 너구리 코야랑 후야랑 차야랑 찌야 뽀야 모두 다섯이었어요. 애들이 다투어 손바닥을 내밀자 또야는 밤 하나씩 나눠줬어요. 코야 한 개, 후야 한 개, 차야 한 개, 찌야 한 개, 뽀야 한 개, 애기개. 그러고 나니 밤 다섯 개 다 줘버렸어요.
자, 우리 29번 문제 먼저 만나볼게요. 또야네 엄마가 또야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답 찾았나요? 그래요. 우리 글을 보니까 또야네 엄마가 삶은 밤 5개를 또야한테 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답은 밤 5개. 또는 삶은 밤 5개라고 해도 정답입니다. 30번이에요.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또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찾아볼게요. 얘들아, 이리 와. 삶은 밤 줄게. 여기에서 또야의 마음 짐작할 수 있나요? 화난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일까요? 궁금한 마음일까요? 창피한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일까요?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야 너구리는 조화라 밤 5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얘들아, 이리 와. 삶은 밤 줄게. 밤 5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맘씨가 정말 착한 친구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려다 보니 기분이 좋아요. 기쁜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또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2번 기쁜 마음을 골라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다음,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또야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다가 그만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또야를 봤어요. 알고 보니 삶은 밤 5개 다 나눠주고 또야는 빈손이었죠. 애들도 갑자기 어쩔 줄 모르다가 그만 울상을 지었어요. 여러분, 울상이란 건 뭘까요? 울상은요, 울려고 하는 얼굴 표정이에요. 울상을 짓는다면 이제 곧울 것처럼 눈가가 촉촉하고요, 눈꼬리가 내려가요. 이게 바로 울상이죠. 모두가 입을 비쭉비쭉비쭉 하다가 비쭉비쭉이라는 건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실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울상을 지은 다음에 입을 비쭉비쭉 했으니까 울려고 하는 거예요. 입 모양을 비쭉비쭉하다 이렇게 뭔가를 참고 있는 모습이죠. 으앙으앙 소리 내어 따라 울었어요. 자, 그러면 31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니은에 알맞은 표정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 1번과 2번 중에 1번이 휘둥그레진 표정이겠죠? 32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와 같은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는 방법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세연, 문장과 문장 사이는 빨리 읽어야 해. 문장과 문장 사이 빨리 읽으면 안 되죠. 문장과 문장 사이는 조금 더 쉬어 읽어야 한다. 현주, 문장이 너무 길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더 쉬어 읽어야 해. 그렇죠. 현주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세연이라고 이름을 써줍니다. 33번이에요. 또야 친구들은 우는 또야를 보고 어떻게 하였나요? 1번, 골목길로 다들 도망갔나요? 아니죠. 또야를 보고 울보라고 놀리지도 않았어요. 또야에게 밤을 되돌려 주었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비쭉비쭉 하다가 따라 울었나요? 그렇죠. 비쭉비쭉 하다가 또야를 따라서 울어버렸어요. 또야 엄마에게 또야의 밤을 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4번이에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표정을 선으로 이으세요. 자, 울상을 짓다와 어울리는 표정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일까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울상을 지으려고, 울상을 짓다라는 건곧울것 같은 표정이죠?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이 더잘 어울리겠네요. 입을 비쭉비쭉하다는 건 뭔가 입 모양이 실룩실룩한 거예요. 우리 1번과 잘 어울리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34번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글 마저 볼게요. 골목길에서 우는 소리가 하도 크게 들려 또야네 엄마가 나와 봤어요. 얘들아, 왜 우니? 또야 밤 우리가 다 먹었어요. 코야가 울음을 그치고 얼른 대답했어요.
또야니 엄마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서 삶은 밤한 개를 꺼내었어요. 동그란 삶은 밤한 개가 또야 손에 쥐어졌어요. 또야는 울던 울음을 그쳤어요. 애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함께 삶은 밤을 맛있게 먹었어요. 자, 우리 이제 서술형 문제도 해결해 볼 텐데요. 이야기 속 인물과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또야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또야 엄마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가요? 선생님은 또야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길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놀라셨겠어요. 이렇게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 기억을 바르게 띄어 읽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36번 중요한 문장이죠? 자, 기억을 바르게 띄어 읽은 것? 자, 그러면 어떻게 띄어 읽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 위해 누가 무엇이 다음에 쉬어 읽고, 문장이 너무 길면 한번더 쉬어 읽고, 겹세기표는 쐐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어야겠죠?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읽은 문장 찾아볼게요. 또야네 엄마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서 삶은 밤한 개를 꺼내었어요. 어때요? 자연스럽죠? 또야네 엄마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서 삶은 밤한 개를 꺼내었어요. 자연스럽지 않죠? 우리 자연스럽게 띄어 읽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띄어 읽을 때 사용하는 문장부, 쐐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어야 하는 표시.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국어 공부해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3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요, 토론의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토론에서 중요한 것이 주장을 이야기할 때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떤 것으로 알아볼 거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 두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때, 주장할 때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이 글을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낱말들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글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낱말의 뜻도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글 읽어볼 건데요. 자, 주장이 글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은 뭐래요? 윤리성이래요. 우리 친구들, 인공지능이 뭔가요?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컴퓨터,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AI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개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윤리성이래요. 자, 윤리성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른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윤리성이라고 하는데, 자, 함께 어떻게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글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AI를 개발할 때에는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글쓴이의 뭐예요? 주장이 되겠죠. 자,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 콘텐츠 제작, 자율주행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오늘날의 현실이죠? 맞아요. 정말 많이 활용돼요. 정보, 인공지능에게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과 함께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또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대신 운전해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정말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거 주장이죠.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한다면, 자,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한다. 자, 간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과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차려야 하는데,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놓치는 것, 그게 간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성을 간과한다면 이라는 부분에서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어요. 근데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한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도움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대요. 자, 재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나쁜 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안 좋은 것, 그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문단은요, 이 글쓴이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유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윤리성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인공지능 개발에서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지 세 글자로 쓰시오. 뭐였죠? 제목에도 나와 있죠? 윤리성입니다.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정보 검색할 수 있다고 했죠? 콘텐츠 제작할 수 있다고 글에 나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이용된다라고도 글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요,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죠. 아직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렇게 널리 활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1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간과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런 뜻이죠? 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낱말, 그렇죠. 1번, 놓친다면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간소화한다면은요, 간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성이 원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리성이 있는데 이것을 간소화한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선 그런 맥락이 아니죠. 자, 그럼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뭐할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유죠. 윤리성을 고려해야 된다. 주장인 거잖아요. 아, 그럼 이유를 말하는 문단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이것 침해 문제를 들수 있대요. 자, 뭐 침해일까요? 뒤에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모방해 이것을 침해한대요. 자,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뭐예요? 저작권입니다. 저작물은요, 사람이 만든 뭐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림. 자, 그런데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저작권이에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대요. 자, 이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 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한게 아닌데 인공지능이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자,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도 심각하대요.
자, 이게 지금 윤리적 문제죠?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근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유와 근거의 차이 설명했습니다. 자, 통계 자료를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딥페이크 같은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윤리적 문제를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프 밑에 출처도 아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경찰청이죠? 경찰청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네요. 자,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22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로 다음 뜻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우리 생각해봤죠? 저작권 침해 문제. 문학, 예술 등의 창작물에 대해, 이게 저작물이잖아요. 이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저작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디귿과 비슷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디귿은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경험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세호.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어. 이건 단순히 찾아본 거잖아요. 속인 건 아니죠? 아니고요. 채민, 시 쓰기가 숙제였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를 써서 제출했어. 인공지능 활용해 시를 써서 내가 쓴 것처럼 제출했대요. 이게 바로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자, 이 경험은 채민이네요. 자, 유나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 쓸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료를 찾고, 뉴스 기사의 출처와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히고 자료를 사용했대요. 이거는 속인 거 아니잖아요. 출처를 밝혔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채민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리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 자료, 이게 근거인데요. 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뒷부분 읽으면 나오죠.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국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이 증가한다는 거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활용하는 분야가 급증한다는 거 아니고,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 읽어볼게요. 자, 이처럼,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었죠.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이처럼,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토론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우리 앞에서 말한 거고, 지금 이거는 약간 주장 다지기 단계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대요. 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윤리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대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친구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글쓴이가요, 인공지능 개발할 때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앞에서는요, 윤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니까 윤리성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서 윤리성을 중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 방법을 제시한 거죠. 이렇게 윤리성 중요하게 하는 거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방안, 안정성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하고요. 자, 그런 개발 문화 만들고요. 자, 차별이나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돼요. 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윤리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한다면, 자, 이렇게 한다면 인공지능 개발에 이것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약간 안 좋은 점이겠죠? 인공지능 개발에 좋지 않은 점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자, 이게 맥락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정적인 낱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글 끝났는데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학습 문제가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것은 근거가 말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근거가 주장이나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글이요. 근거. 경찰청의 통계 자료였죠. 자, 그 근거. 주장과 이유와 관련 있었나요? 네, 관련성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뢰성.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내용인가? 자, 우리 아까 그 경찰청 통계 자료 밑에 출처가 정확히 밝혀져 있었어요. 신뢰성이 있는 근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신뢰성도 확인하고, 이제 세 번째, 충분성입니다. 자, 근거에 정보가 구체적이고 충분히 제시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근거에서 말하는 정보가 충분한가? 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은요, 근거가 관련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충분성도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세 가지 기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25번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생각해 봤었죠? 인공지능 개발에 이것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인공지능을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나쁜 부분.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에 알맞은 낱말 무엇입니까? 장점, 시간, 비용, 노력, 부작용 중에 어울리는 것은 그렇죠. 부작용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도 풀어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글쓴이 계속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래요. 인공지능 개발할 때는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하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개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리성을 고려하면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판단 기준 세 가지 공부했었죠? 얘기해 볼까요?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 근거의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 자, 충분성이죠? 나, 근거가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관련성. 다, 출처가 확실하며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자료인가? 신뢰성이죠. 자, 라,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친구들, 지금 이 문제는요,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거가 항상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다른 관점을 가진 글을 또한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제는 인공지능인데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글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볼까요?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은 뭐래요? 효율성이래요. 아까는 핵심이 뭐였어요? 윤리성. 자, 지금은 효율성이래요. 자,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적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입니다. 자, 투자 대비 성과가 많은 거. 그게 효율성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이제 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를 개발할 때에는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죠?
자,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 대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상황이에요. 자, 자율주행은 아까 얘기했고요. 의료 진단에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돼요. 자, 다양한 이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서 병을 진단해 주기도 하고요. 또 재난 대응, 예를 들어 홍수, 산불, 지진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자료를 수합해서 어떻게 이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들을 AI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대요. 자, 혁신적이다. 굉장히 새롭게,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공지능 개발은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래요. 자, 번영이 뭐예요, 친구들? 약간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라고 했으니까 약간 번영도 긍정적인 의미 같죠? 자, 번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롭고 이제 풍성한 거. 자, 이게 번영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즉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주장과 이유가 나온 거예요. 자, 인공지능 기술 개발할 때 효율성을 중시해야 돼요. 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요. 자, 이게 이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우선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점은 좋은 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점들은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죠. 우리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장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점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권리는 시간이 줄어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대요. 또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도 커진대요. 자, 이런 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또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이점들을 말해 주었어요. 자, 어떤 이점들이 있었죠?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 이런 이점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이유라고 볼수 있겠죠, 이 문단은.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28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주장은 효율성을 중시하자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아니고요.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기호 다 적을게요. 29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이유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1번. 인공지능 개발의 권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 했었어요. 이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효율성 중시할 때 이점. 자, 그리고 2번. 인공지능 개발이 여러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것은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효율성을 중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죠? 자, 3번. 일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은 한적 없고요. 4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말은 했었죠. 자, 5번. 의료 인공지능 기술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0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2점, 좋은 점이죠?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자, 지금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 지금 이게 뭡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주장과 이유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업의 78.4%가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대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86.3%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대요. 자, 지금 이두 가지의 내용이 여기 그래프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78.4%. 자, 지금 인공지능 기술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도입할 계획인가? 더 도입할 것인가? 계획 있다. 86.3%. 자,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고 있네요. 자, 지금 출처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2024년 정확하게 출처를 밝혔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신뢰성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 뭘까요? 맥락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맞추어주기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해 산업에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근거, 주장과 이유와 관련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 정보의 양이, 내용이 충분합니까? 네, 충분성도 갖추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31번입니다. 설문조사 자료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본 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이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죠.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내용은 없었죠. 자, 32번.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제시된 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쓰시오. 제시된 근거가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지 않다. 자, 신뢰성 어땠죠? 믿을 만했죠? 자, 왜요? 출처가 정확히 밝혀져 있었어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그래프 밑에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따라서 이유, 설문조사 자료의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 읽어볼게요. 이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자,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인정. 자, 그런데 인류는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약간 이 글쓴이의 주장에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고 할때그 반론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자,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인류는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결하면 돼. 자, 이런 맥락입니다. 자,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자, 노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효율성을 계속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더 완벽하고 발전된 기술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대요. 자, 지금 이두 가지가 뭐예요? 인공지능 개발을 할때 효율성에 초점을 둘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방안을 지금 얘기했죠. 인공지능 산업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좋은 점, 이점을 얘기해 주겠죠. 효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약간 긍정적인 낱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금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니까 효율성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낱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단 읽어보니까요, 약간 토론하기 단계라고 봤을 때 주장 다지기 같은 다시 한번 그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문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34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인공지능 기술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 아니요, 오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정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거부터 우리 인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라고 했었죠. 자, 아니죠?

0: 2번, 인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해 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등장해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3번,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아니에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틀렸죠? 자, 3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두 글자로 쓰시오. 자, 기억에 들어갈 낱말인데요.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익. 근데 이익을 얻는 거예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어서 36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는 기준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아까 근거 부분 읽었을 때이세 가지 기준으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했었습니다. 평가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그 기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의 정보가 구체적이고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 이것은 충분성이죠. 자,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가? 신뢰성. 근거가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관련성. 즉, 우리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에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을 고려하면서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도 확인했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1: 아.
0: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네.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1: 네.
0: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냄새가 화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요.
1: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0: 아, 그것도
1: 끓이고,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2: My shirt.
1: Your shirt?
2: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2: Stinky?
1: Yeah.
2: Who?
1: Stinky?
2: No, like it smells.
1: Smell?
2: Like bad
1: A bad
2: smell.
1: smell?
2: My shirt.
1: The... Oh,
2: Oh. Is it me?
1: Oh, 안 씻었어?
2: Huh?
1: Sorry.
2: What?
1: Yeah. 아, 비 때문이지. 비. It's
2: 비?
1: raining. It's raining. 꿉꿉.
2: 아,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smell?
2: Yeah, musty.
1: Musty?
2: Oh.
1: 오케이.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응.
2: What?
1: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2: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2: 아.
1: terribl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예, 아주
0: 좋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그 건조기에,
0: 아하.
1: 예, 좀 여러 번좀
0: 오케이, 오케이.
1: 히팅을 해줘야 돼.
0: 자, 오늘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4: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4: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1: 어허.
0: 나 분명히 샤워를 한것 같은데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0: 그렇죠.
1: 예.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이야? 뭐 이건가 봐요. 왜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0: 냄새가 나.
1: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0: 오케이. 스멜이? 오케이. 그리고 is it me?
1: 왜 냄새야? 왜
0: 자, 한번
1: 냄새야?
0: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1: 예.
0: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왜냐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1: 예.
0: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1: 네.
0: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는 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1: 바꿔서.
0: 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1: 오.
0: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0: 그래요? Oh, it's very
1: Stinky.
0: stinky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why를 뺀거 있죠?
1: 네.
0: stink.
1: 네.
0: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1: 아, stink
0: 라는
1: 하면
0: 동사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회화에서
1: 네.
0: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쓰기
1: stinks.
0: 때문에 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1: 네.
0: 사실은요. smelly
1: 스멜리.
0: 쓰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1: 그럼 냄새가
0: 이러면
1: 나는?
0: 냄새가 나는 혹은

0: 뉘앙스에 따라서 아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스멜리. 근데
1: 아.
0: 보통 스멜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어
1: 네.
0: 냄새 나
1: 맞아요.
0: 이러면 벌써 안
1: 나쁜
0: 좋다.
1: 냄새.
0: 그렇죠. 그런데 걔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네. 스팅키, 스멜리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1: 스팅.
0: 스팅크. 걔도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1: 아.
0: 네.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0: So, 스팅크라고 하는 거는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오돌.
1: 오돌.
0: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 그래요?
0: 네.
1: 처음 봐요.
0: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디오더런트 그거는 오더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더, 스탱크 이런 거 명사를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1: 그럼
0: 그렇죠?
1: 연상이 빨리빨리
0: That's
1: 되겠네요.
0: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쵸.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야.
0: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뭐 because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해요?
1: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Is it
0: shirt?
1: the shirt?
0: 그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1: Is it the
0: 오늘은,
1: shirt?
0: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이렇게 막 말릴 때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선생님.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비.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이렇게도
1: 네.
0: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because
1: Because of.
0: of. 자, 보여드릴게요.
1: 응?
0: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So
1: Mm-hmm. 네.
0: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오케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It's because of
0: It's
1: you.
0: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1: 예.
0: 그건 그눈 때문이야. 그건 그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수 있겠죠.
1: 네.
0: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저,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0: Is it
1: me?
0: me?
1: 아하.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1: Okay,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퀴퀴한 냄새나.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막소사 같이 네. 빨았나 봐요.
2: 아, 그렇죠.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네. 아이들도 다 엄마, 그래요. 엄마.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1: 아.
2: 같이 빨면 다 변해요.
1: 와, 이 냄새가
2: 네.
1: 이렇게 균이 옮기는
2: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2: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1: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2: 솔직히 각자 빨리 합시다 가요. 예, 아.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1: 아, 그 여름의 장난 아닙니다.
2: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1: 오.
2: Yeah, stink 이거였죠? Stinky 네. too.
1: Okay, my pants smell.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 이었으니까
2: 네.
1: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2: 아.
1: That's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2: 냄새.
1: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2: 아, 네네.
1: 그거 표현할 때
2: musty라는
1: 단어가 또 있습니다. Okay? So 뭐 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2: 네.
1: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So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2: 꿉꿉한 거.
1: Right.
2: 네, 압니다.
1: So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2: 네.
1: 그러면 여기서 smelly
2: yeah.
1: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2: Verb죠.
1: 동사.
2: 동사,
1: yeah. right?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2: 그쵸.
1: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2: 난다.
1: 나다.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2: yeah.
1: 난다. Does that make sense?
2: Mm-hmm.
1: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2: 신선 fresh.
1: Fresh. 그럼 어때요?
2: The apple smell fresh.
1: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2: smells fresh.
1: Looks 맞네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2: 네.
1: 자, about this.
2: 왜요?
1: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2: H요? Horrible.
1: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2: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네.
1: 내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 한 거예요.
2: 그렇죠.
1: 네.
2: My feet smell horrible.
1: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smell. 그다음에 horrible. 이렇게
2: yeah.
1: 만들 수가 있겠죠.
2: Mm-hmm.
1: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2: 그렇죠.
1: Right. 자, 읽어볼게요.
2: 음?
1: The apple smells fresh.
2: The apple smells fresh.
1: My feet smell horrible.
2: My feet smell horrible.
1: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2: 좋아요.
1: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2: look
1: 질문형
2: 형사.
1: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2: 예.
1: 질문형.
2: 아, 예, 예,
1: 자,
2: 예.
1: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나,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2: 네,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냐고요?
1: 한번 해보세요. 쭉쭉.
2: Does my hair smell
1: 나쁜?
2: Bad?
1: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오.
2: 솔직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1: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2: 네.
1: 막 헷갈리거든요.
2: 그쵸.
1: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2: 그쵸.
1: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저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So does my hair smell bad?
2: Mm-hmm.
1: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2: Yes, yes.
1: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2: My pants smell musty.

0: 52.
1: 그러니까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smell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 있는데요.
0: 네.
1: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0: 오.
1: 뭐야, 멋있잖아요. 네. 해결하게.
0: 오.
1: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0: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네.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그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0: 네.
1: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0: 그쵸.
1: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0: 정말요?
1: 어쩔 수 없었어요.
0: 오, 네.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1: right.
0: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1: Okay. 나는
0: 네.
1: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0: 이게 라는... 세탁소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0: 런쥬리?
1: 자, 복잡하게
0: 아닌가요?
1: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0: 뭐요?
1: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0: 워시,
1: 만들어요?
0: 워시, 워터.
1: 그렇죠.
0: 아, 워시예요?
1: You just said it.
0: 아, 그래요?
1: I just washed them again, right?
0: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 또 영어는
1: 그쵸.
0: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0: 아.
1: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내가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0: 그렇죠. 해석대로
1: 그래서,
0: 가야죠.
1: Right.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1: So,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0: 물,
1: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0: 네.
1: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0: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1: pants.
0: 아, pants라서.
1: Right?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0: 우리가
1: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0: 입는 동작 put on.
1: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0: take off.
1: 벗는 동작을 해라.
0: 네.
1: 그래서 바로 take off.
0: off.
1: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0: 네.
1: 기억나세요? 그때 알죠. off 많이 off.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0: 네.
1: right?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른다든가
0: 네네.
1: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0: 그렇죠.
1: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0: Take off your shoes.
1: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Take it off.
1: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0: 네.
1: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0: 어허.
1: 대명사는 무조건 take
0: 사이에.
1: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0: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돼요?
1: Of course.
0: 아, 그렇군요.
1: 둘 다 가능해요.
0: 자,
1: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0: 네.
1: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0: wear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1: 제가 한 만 번 잔소리 하니까
0: 예.
1: 이제는 이게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1: 그렇죠.
0: 네.
1: So put on,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에 돌아다니는 상태를
0: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0: pants?
1: 너의 무엇이었죠? Your.
0: Your pants입니다.
1: 그렇죠.
0: Yes.
1: So, 여기서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0: 네.
1: 이해하셨어요?
0: Yes.
1: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0: 네?
1: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렇죠?
0: 맞아요.
1: Alright. 비 때문이지.
0: It's because of rain.
1: 그냥 rain?
0: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1: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

0: 하고 싶을 때.
1: Yes.
0: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Take them off. I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1: 네.
0: It's because of 명사.
1: 예.
0: 근데 목적어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1: 네.
0: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1: 네.
0: 주어를.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1: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쵸?
1: 네.
0: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1: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because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1: It's because of the snow.
0: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Yes.
0: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0: 네.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1: 맞습니다.
0: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1: 가운데에 넣는다.
0: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1: 네.
0: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1: 맞아요.
0: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1: 그쵸? Loudly.
0: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1: yes.
0: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1: 음?
0: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1: Take it off.
0: Hey, take it off.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1: 네.
0: Take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1: Take them off
0: Take them off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1: 네.
0: 거예요 Take off them
1: 안 되고
0: 틀립니다
1: 네.
0: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1: Hey, take off your shoes
0: 그죠? Take off Your shoes. 사실 풀언도 마찬가지지만요.
1: 네.
0: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풀언으로 다 돼요.
0: Exactly.
1: 조금 고마운 부분.
0: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1: 그럴 때가 있죠, 네, 당연히.
0: 그래서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
1: 네.
0: 부분에 관련해서는.
1: 네네.
0: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0: Alright, very nice. 자, 그렇다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5: It's because of the rain.
4: My pants

0: Smell musty too.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Al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honey, 어? why is my shirt so stinky?
3: Oh.
4: Is it me?
3: Oh, it's because of the rain.
4: Oh, my pants smell musty too.
3: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4: Really?
2: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3: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2: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3: 네.
2: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3: 네. 네. 여러 번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3: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0: Unit 101, PH. Let's go! Phonics PH. F, f, f. F, phonics.
1: F, phonics.
0: F, phone.
1: F, phone.
0: F, photo.
1: F, photo.
0: F, photographer.
1: F, photographer.
0: F, dolphin.
1: F, dolphin.
0: F, trophy.
1: F, trophy.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P 소리가 나는 알파벳 P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F F F Very good! 그럼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phonics, phonics예요. 앞에 f 소리 들렸죠? 친구들, 영어 단어의 소리와 발음을 phonics라고 해요. 여러분도 써니와 함께 phonics를 배우고 있는데요. phonics, 영어로 phonics. phonics. phonics. Good job!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전화기 phone이에요. 여기도 앞에 f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기만 있으면 쉽게 통화할 수 있어요. 전화기 영어로 phone. phone. phone. 발음이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단어가 f로 시작할까요? 아, 사진 photo가 있었네요.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으로 남겨요. 사진, 영어로 photo. photo. photo.

0: Good job. 또 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사진작가 photographer예요. 여기 앞에 F 소리 들렸죠?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람을 사진작가 photographer라고 해요. 발음해볼게요. photographer, photographer, photographer. 아주 잘하는데요? 이 단어도 F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돌고래 dolphin이에요. F 소리 들렸죠? 입이 길쭉하고 바다에 살아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돌고래, 영어로 dolphin. dolphin, dolphin. Excellent! 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트로피, trophy예요. 우리가 시합이나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커다란 트로피를 받죠. 트로피, 영어로 trophy. Trophy. Trophy. Great job! Wow! 이렇게 F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P 소리 나는 알파벳 P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우리 그럼 F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F, F, F.
0: Good job!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의 발음과 소리를 뭐라고 하죠?
1: Phonics.
0: 아주 잘했어요. Phonics.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Phonics. Phonics. Phonics.
0: Excellent. 이 다음 단어도 F 소리가 나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려면 무엇을 쓰죠?
1: Phone.
0: That's right. 전화기, phone. 여기 앞에 F 소리 들렸죠? 그럼 phon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Phone. Phone. Phone.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F 소리 나죠? 아,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남기죠. 사진, 영어로 뭐였죠?
1: photo.
0: 아주 잘했어요. 사진 영어로 photo. 여기 앞에 f 소리가 나네요. 그럼 사진 photo 영어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1: photo. photo. photo. photo.
0: That was very good. 또 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Logan, 사진을 아주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1: photographer.
0: 아주 잘했어요. 사진작가 photographer. 여기 앞에 F 소리 들렸죠? 그럼 단어가 좀 긴데 우리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photographer. photographer. photographer.
0: 아주 잘했어요. 그럼 또 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다에 살고요. 입이 길쭉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죠? 돌고래. 영어로 뭐예요?
1: dolphin.
0: Very good. Dolphin. 여기 F 소리 들렸죠? 자, 여기 dolphin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1: What pink color? Or gray.
0: Pink and gray. Pink 분홍색과 or... 회색. Wow, 여러분, dolphin 한번 볼까요? Oh, it's very cute. 아주 귀엽네요. 그럼 돌고래 dolphin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dolphin. dolphin. dolphin.
0: Perfect. foo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우리가 시합이나 대회에서 이기면 커다란 트로피를 받잖아요. 트로피 어떻게 발음했죠?
1: Trophy.
0: That's right. Trophy. 자, 그럼 우리 세 번 말해 볼게요.
1: Trophy. Trophy. Trophy.
0: Great job. We did it. Yay!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dance.
2: Let's go. Phonics PH. F F F.

0: Photographer.
1: Photographer.
0: Photographer.
1: Dolphin.
0: Dolphin.
1: Trophy.
0: Trophy.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3: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F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F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얘들아 왔어. 이모 놀랐어? 교양이 넘쳐나지 이모가. 아니 이모가 책 읽다가 조금 느낌이 오면 이렇게 리코더 연주를 조금 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함이랄까? 얘들아 너희들 중에도 리코더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있으면 손좀 들어봐. 어머 이렇게 많구나. 너희들 교양이 대단한데? 그러면 있잖아 이모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이제 1학기 국어 공부도 거의 끝나가는데 문어 음악단을 만들어서 리코더 연주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무 재밌지 않을까? 같이 국어 공부했던 생각과 느낌도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리코더 연주도 하고 너무 좋겠다. 너희들도 생각해봐,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이모가 책 추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오늘은 이모가 어떤 책을 추천해 줄까요? 응? 음악회를 소개하는 기사문을 추천해 달라고? 음악회라, 음악회라. 방금 딱 생각나는 음악회 속에 기사문이 있어. 바로 요거야, 요거. 요 기사문.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 우리 이 기사문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학급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 떠올려 보면서 기사문 쓰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럼 오늘도 우리 자신감 가지고 글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알았지? 화이팅!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라는 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쓰기라는 글 마무리하지 못했죠? 자, 오늘 우리 이 글부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석빈이가 지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누나의 조언을 듣고 다시 편지를 쓰기로 했죠. 자, 고쳐쓰기 석빈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160쪽이고요. 마음쓰기라는 글 이어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을 고쳐잡고 차분히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했다. 또 글을 읽게 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써 나갔다. 자, 우리 석빈이의 태도를 통해서 바람

정직한 글쓰기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글을 고쳤을 때는요, 석빈이처럼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오래 생각해야 돼요. 깊이 오래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유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죠? 이처럼 글을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쓰기 과정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태도 우리 친구들도 명심합니다. 결국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누나에게 새 글을 보여줄 수 있었다. 누나에게 글을 주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뻗어버리는 바람에 누나의 소감이 어땠는지 모르겠다. 석빈이가 정말 열심히 편지를 썼나 봐요. 자, 보여주자마자 잠들어 버렸대요.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누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기도 하다. 자, 누나의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석빈이가 아, 이번에는 글을 잘 썼구나 알수 있겠죠? 잠에 빠지기 직전에 누나가 키득거리며 말하는 게 귀에 들려왔다. 자,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히.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자, 누나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석빈이가 이번에 편지를 썼을 때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썼나 봐요. 자, 누나의 말을 통해, 석빈이가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글을 썼구나 알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바람직하게 글을 고쳐 쓰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글을 고쳐 쓰는 올바른 태도, 어떻게 고쳤어요? 글을 고쳐 쓰기 할 때는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고쳤어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을 써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고쳐쓰기 할 때는 이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고쳐쓰기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 하시오. 1번, 나는 지우에게 차분히 편지를 다시 썼다. 맞죠? 2번, 나는 누나에게 글을 보여주고 소감을 들었다. 소감은 듣지 못했어요. 보여주고 바로 잠자리에 뻗는 바람에. 자, 그리고 3번, 누나는 키득거리며 편지가 재미없다고 하였다. 자, 이런 말은 안 했죠. 4번, 나는 잠잘 시간이 되어서야 편지를 다쓸수 있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0번 문제 풀어볼게요. 누나가 기역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누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자,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우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지우의 마음이 풀릴 것 같이 잘 썼기 때문에. 자, 1번 편지를 읽고 지우가 화낼 것 같아서 아니고요. 2번 편지를 읽고 지우가 속상해 할것 같아서 아닙니다. 3번, 지유가 편지의 내용을 물어볼 것 같아서 아니고요. 4번, 편지를 읽으면 지유가 슬퍼할 것 같아서 아니죠. 5번, 지유의 기분이 풀릴 정도로 편지를 잘 써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1번 문제입니다. 자신이 누나라고 상상해 석빈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이 석빈이 누나예요. 석빈이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석빈이가 고쳐쓰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글을 썼어요. 자, 석빈이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쳐쓰기 해서 좋은 글을 쓴 석빈이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끝까지 글쓰기 과정을 돌아보며 고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져.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말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자, 5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는 태도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석빈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는 올바른 태도를 공부했습니다. 자, 1번,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다. 맞죠? 2번, 쓰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야죠. 3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2번까지 풀었고요. 자, 우리 석빈이가 고쳐쓰기 한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자, 석빈이가 어떻게 고쳐쓰기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지우야, 안녕. 나는 석빈이야. 자, 이렇게 받는 사람, 쓴 사람을 밝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서 읽을게요.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어우, 석빈이가요?

지우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아리는 말을 해주면 지우가 이 부분에서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자, 이렇게 헤아리는 말 너무나 중요하죠.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자, 미안하다는 말 해주고 있고요. 왜 미안한지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 떨어뜨려서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자, 석빈이가 다짐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똑같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자, 어때요? 이 미안한 마음을요, 말로만 하기 부족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석빈이가 진짜 나에게 미안하구나. 그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 석빈이 글 굉장히 잘 썼죠? 고쳐쓰기를 해서요, 이렇게 훌륭한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글쓸때 고쳐쓰기 하면 훨씬 더 좋은 글쓸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요, 석빈이가 이제까지 썼던 글, 가, 나, 다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석빈이는요, 제일 처음에 가라는 쪽지를 줬어요. 자,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었죠. 너무 간단하게 썼죠. 그래서 누나의 조언을 듣고 나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은요, 변명이 가득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차분히 생각하면서 다라는 아주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럼 가, 나, 다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은 새 편지에 다 있습니다. 지우야, 미안. 미안. 미안해. 자, 새 편지에 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같습니다. 자, 같은 점을 보자면 글쓴이와, 자, 글쓴이는 석빈이죠. 읽는 사람, 지우. 글쓴이와 읽는 사람이 같습니다. 또, 미안이나 미안해와 같은 사과 표현을 썼다는 것은 같은 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와 나의 다른 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와 달리 나에서는 글쓴이를 밝혔죠? 그리고 나에서는 실수로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와 다 글을 비교하겠습니다. 친구들, 나와 다 글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맞아요. 바로 이 부분. 지우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나와 달리 다에서는 속상했지와 같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다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를 통해서 좋은 글을 쓴 석빈이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친구들도요, 석빈이처럼 어떤 글을 쓸 때,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나의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글을 쓸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3번입니다. 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 다는 석빈이가 최종적으로 쓴 글이었죠. 자, 1번. 앞으로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다짐 있고요. 2번.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고 있다. 자,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는 글은 글 나였습니다. 아니죠. 속상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맞아요.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4번. 까닭을 들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맞아요. 너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려서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까닭을 들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5번.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 맞아요. 똑같은 물건이 될 수는 없지만 다시 사주고 싶다. 자, 이런 표현이 있죠?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주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54번입니다. 이 글을 쓰고 난뒤 석빈이의 마음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글을 쓰고 나서 석빈이의 마음 어떠할까요? 많은 고민 끝에
굉장히 좋은 글을 썼어요. 뿌듯하겠죠? 자, 진아, 지우가 화를 낼까봐 불안할 것 같아? 아닙니다. 희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완성해서 뿌듯할 것 같아. 맞아요. 서준, 누나에게 글을 고치라고 계속 지적받아서 속상할 것 같아? 아닙니다. 누나가 마지막 글을 보고 난 뒤에는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이 정도면 지유와 꿈에서 만나겠는걸?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자, 따라서 이거 아니죠? 바르게 짐작한 친구 누구예요? 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태. 자, 그러면 이어서 55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은 지유의 마음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다 편지를 받으면 지유의 마음 어떨까요? 선생님이 지유라면 많이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자, 1번, 석빈이를 걱정하는 마음? 석빈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아니죠. 2번, 석빈이에게 화가 나는 마음? 이렇게 사과 편지를 잘 썼는데요. 3번, 석빈이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네,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6번입니다. 글 가나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자, 글 가나다는 석빈이가 쓴 글이에요. 글 가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에서 나, 고쳐쓰기에서 다라는 글을 썼죠. 자, 같은 점은 무엇이었죠? 일단 글쓴이와 읽는 이가 같았어요. 석빈이, 지우. 그리고 같은 점은 셋다 미안해와 같은 무슨 표현? 그래요. 사과 표현을 썼어요. 사과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미안해는 세 글에 다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런데 다른 점. 일단 가와 나의 다른 점. 자, 가와 달리 나에는 뭐를 밝혔죠? 지우야. 나 석빈이야 라고 글을 쓴 사람, 글쓴이를 밝혔어요. 자, 글쓴이. 자,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하면, 자, 다는요, 누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썼죠? 그래요. 지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썼죠? 즉,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읽는 사람. 자, 이렇게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 채워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마음 쓰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석빈이처럼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쓰기 과정을 돌아보면서 글을 고쳐 쓰면 훨씬 훌륭한 글을 쓸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 민혜와 준영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획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민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표현해보자. 나는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자, 지금 민혜와 준영이는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든 생각을 표현할 건데, 민혜는 그림으로 표현한대요. 자, 그러면 준영이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나는 글로 써볼게. 아, 민혜는 그림, 준영이는 글로 써본대요. 책을 읽고 든 생각을요. 자, 그래서 준영이도 계획을 세워본대요. 지금 민혜도 준영이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똑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 자, 민혜는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목표가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용감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 자, 민혜는 이와 같은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떤 걸 그리겠어요? 그래요. 용감한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겠죠? 자, 이렇게 목표를 먼저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거나 읽을 대상을 예상을 합니다. 자, 민혜가 그린 그림은 누가 보게 될까요? 복도에 그림을 전시해서 모두가 볼수 있도록 하겠대요. 모두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자, 그리고 그릴 내용을 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주인공이 친구들과 씩씩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대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릴 내용까지 정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도 그냥 계획 없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그리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준영이의

계획 볼게요. 준영이는 책을 읽고 든 생각을 글로 써보겠다고 했죠? 자,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준영이 또한 목표를 먼저 정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어.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쓸 거냐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대요.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 정했죠? 자, 그리고 보거나 읽을 대상을 준영이도 예상을 합니다. 자, 내가 쓴 글은 누가 읽게 될까?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쓸 거래요. 자, 이렇게 읽을 대상을 내가 예상하고 쓸 내용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읽을 대상에 따라서 표현 방법도 쓰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준영이는요, 책을 아직 읽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쓸 내용을 정해요.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 나는 책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던 부분을 쓴대요. 자, 이렇게 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떠올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계획대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글쓰기 계획에 따라 글을 쓰는 과정을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무엇을 계획해야 하나요?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쓸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 글로 무엇을 할까? 목표를 정해요. 자, 그리고 읽을 사람, 읽을 대상을 예상을 합니다. 이 글은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읽을 대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쓸 내용을 생각해요. 그러면 내 목표는 이러하고, 읽을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니까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써야겠다 하고 쓸 내용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앞에서 친구들이 한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고, 이제 계획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표를 그려서 정리해도 돼요. 자, 목표는 이거야. 읽을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을 쓸 거야 하면서 계획한 내용을, 앞에서 계획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글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때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글쓰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를 하다가도 뭔가 앞에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민혜와 준영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두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은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계획하고 있는 거죠? 책을 읽고 주인공 소개하기 아니고요. 책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 찾기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생각 표현할 것을 계획하기 맞죠?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할 계획하기. 이건 미네만 해당이 됩니다. 5번 책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하기 아니에요. 정답은 3번. 자, 58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미네는 그리기를 계획하고 있다. 맞죠? 준영이는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맞아요. 3번, 준영이는 책의 줄거리와 좋은 점을 쓰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든 생각과 느낌을 쓴다고 했죠? 4번, 준영이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읽기를 바란다. 맞아요. 이게 바로 목표였어요. 5번, 미네는 그림을 본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이 미네의 목표였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59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은요, 준영이가 글쓰기 계획할 때 보거나 읽을 대상 예상하기 부분입니다. 자, 준영이는 자신이 쓴 글을 어떤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 자, 따라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쓸 거야.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0번입니다.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순서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순서 공부했죠? 한번 읽고 번호 매겨 볼게요. 쓸 내용 생각하기, 읽을 대상 예상하기, 글을 쓸 목표 정하기, 이게 제일 처음이었죠. 계획한 내용 정리하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쓰기, 이게 마지막이겠죠. 자, 그러면 번호를 매

0: 매긴다면 글을 쓸 목표 정하기. 그리고 뭐예요? 읽을 대상 예상하기. 그 다음 쓸 내용 생각하기. 그리고 계획한 내용을 정리하기. 마지막에 이 계획을 바탕으로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다, 그리고 나, 가, 마지막 라, 그리고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라는 기사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문을 읽고 사실과 의견도 구분해 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떠올리고 이런 기사문을 쓰세요. 자, 기사문을 쓸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글쓰기 계획을 꼭 실천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 읽어 볼게요. 지난 15일에 우리 반 교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 기사문에서는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야 되겠습니다. 태경이는 리코더를 연주했고, 성이는 멜로디언을 연주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뭐예요? 여기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사실입니다, 사실.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의견이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굉장히 잘 썼죠? 우리 친구들도요, 학급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기사문을 학교에서 쓰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기사문을 쓸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글쓰기니까 글쓰기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 과정을 거친 뒤 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사문을 쓸때 조금 생각해야 할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기사문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문을 쓸 때는 어떤 일에 대해 쓰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기사문에 꼭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이 기사문을 누가 읽는지 읽는 사람을 꼭 예상하고 글을 써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학교에서 학급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 골라서 기사문 한번 멋지게 적어보세요. 알았죠? 고쳐쓰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니다. 61번.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15일에. 어디에서? 우리 반 교실에서. 뭐가 열렸죠?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 기사문 제일 첫 부분 보면 알수 있죠. 자, 62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실수하지 않았다? 아니요,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번,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맞아요. 3번, 성희는 리코더를 연주했고 태경이는 멜로디언을 연주했다. 바뀌었죠. 태경이가 리코더고 성희가 멜로디언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3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아까 파악했었죠. 기역 문장과 니은 문장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귿과 리을 문장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죠. 따라서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64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을 쓰려고 할때 생각할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은 글은 기사문입니다. 우리가 기사문을 쓸때 생각할 질문. 자, 1번. 누가 읽을 글인가요? 이건 생각해야죠. 기사문이 아니어도 어떤 글을 쓰더라도 누가 읽을 글인가요?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번. 어떤 일에 대해 쓰고 싶나요? 좋죠. 기사문이 어떤 일에 대해 쓰는 거잖아요. 3번.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구체적으로 말해줘야죠. 4번.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도 좋아요. 5번. 섬세하고 감각적인 표현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은요, 시를 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이겠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4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에게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내용 문어 이모랑 다시 한번 살펴보자구. 바람직한 글쓰기의 태도는 어떠할까?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면 먼저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돼. 그리고 글쓰기 계획에는 글을 쓰는 목표, 글의 내용, 글을 읽을 대상이 포함되어야겠지. 그리고 쓴 글을 다시 읽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좋은 글을 쓸수 있다구.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글쓰기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국어 공부 또 하자. 안녕!
1: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의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과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날을 표현해요. 네, 특별한 날과 관련된 5개 사진들 가져와봤거든요. 어떤 사진들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날인지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진 그리고 단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볼게요. 네, 아주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케이크가 놓여 있어요.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뭐죠? 생일이요. 그렇죠? 태어난 날, birthday라고 합니다. 네, 이거 따라해볼게요. birthday. 한 번 더, birthday. 네, 잘하셨어요. birthday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Today is my birthday.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녀의 생일을 위해 작은 파티를 했어요. 네,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파티를 열기도 하지요. 그럴 때 we had a small party for her birthday. 네, 누군가의 생일이다 얘기할 때 내 생일이면 my birthday, 그녀의 생일 her birthd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birthday. 네,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생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케이크 위에 이것을 꽂아두고 후 하고 불고 있어요. 불을 붙여서 빛을 내거나 장식으로 사용하는 초. 네, 초는요, 영어로 candle이라고 합니다. 네, 기념일 그리고 특별한 날과 관련돼서 candle 사용하는 경우 많을 것 같아서 단어 가져와 봤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볼게요.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과 함께 단어 공부해 보죠. 특별한 날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한 물건. 예쁘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이것 사진이 나와 있죠? 네,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present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present. 한번 더. present.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나는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I got a present from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또 선물을 이게 뭔지 모르게 포장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wrap 포장한다라고 해요. So she wrapped the present carefully. 그래서 그녀는 선물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네, 포장하는 거 wrap. 이 단어까지 한번 같이 봐두겠습니다. present 선물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신부와 또 옆에 신랑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축하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네, 결혼식이죠. 영어로는 wedding이라고 합니다. 고, 따라해 볼게요. wedding. 한번 더. wedding. 잘하셨어요. 문장 속엔 또 어떻게 쓸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많은 손님을 초대했어요. They invited many guests to their wedd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우리 장소 공부할 때 교회, church 공부했는데요. 뭐 작은 교회에서 외국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럴 때 the wedding took place in a small church.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날 그리고 행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행사들이 일어난다 뭐 라고 얘기할 때 우리 take place라는 단어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개최되다, 또 일어나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 take place랑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wedding took place in a small church. 문장까지 봐줬고요.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모자를 쓰고 있고 뭔가를 들고 있는데요. 이 모자 언제 쓰는 거예요? 네, 학교나 교육 과정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런 모자를 또쓸 일이 있겠죠? 졸업, 졸업식을 우리가 grad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graduation. 한번 더. graduation.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녀의 졸업식은 지난주에 열렸어요. 이럴 때, her graduation was held last week.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우리는 졸업식 후에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죠. We took photos after the graduation ceremony. 네, 졸업 행사를 하는 거 graduation ceremony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졸업 그 자체 graduation, 특별히 졸업 행사, 졸업식 얘기하고 싶다면 세레모니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사진과 함께 보면서 다시 복습하고 퀴즈 풀고 오겠습니다. 퀵 리뷰 시간입니다. 사진들 그리고 오늘 배운 단어들 함께 보면서 복습해 주세요. 이제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결혼식에 많은 손님을 초대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쳐주세요. 정답은 웨딩입니다. 네, 다음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졸업식 후에 사진을 찍었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 영어로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graduation이었습니다. 네, 특별한 날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는 케이크 위에 초를 불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He blew out the candles on the cake. 정답은 candle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별한 날, 그리고 특별한 날과 관련된 단어들 공부하고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 만들기 해보죠.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했던

날은 언제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 쓰고 was a very special day for 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My graduation was a very special day for me.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했던 날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한 날과 관련된 단어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로 5개 또 더 공부할 거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11강 서아시아와 유럽 사회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동아시아에 있었던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세 개의 국가가 근대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왕조, 마지막 정치 체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과 서아시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배울 내용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서아시아부터 살펴볼 겁니다. 서아시아는 이미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이 등장했었죠. 자, 그 뒤를 이은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요, 그동안 이슬람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넘지 못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드디어 그들의 입장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하면서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차지하는 정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했는가,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의 등장이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럽은요, 이제 중세를 넘어서 신항로 개척과 유럽 사회의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아시아와 무역하던 그 항로가 있었는데, 이 항로가 새롭게 개척되거든요.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신항로 개척입니다. 자, 이거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신항로 개척의 영향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서아시아 세계를 넘어서 비잔티움 제국까지 정복하면서 정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유럽 국가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구나. 와, 동방교역, 아시아와의 교역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어떻게 이어졌을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서아시아 이슬람 왕조 첫 번째가 티무르 왕조입니다. 14세기 후반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과 이슬람 세계의 확대를 내세우며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던 게 티무르 왕조인데, 여기가 이제 비단길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서 중개 무역으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가 죽은 후에는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지다가 16세기 초에 멸망하게 됩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몽골 제국을 계승하는 국가로서 티무르 왕조가 존재했다라는 건데, 티무르 왕조를 계승하는 국가가 또 등장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몽골 제국을 계승한 국가. 몽골 제국은 이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그런 대제국을 말하는데, 이 대제국이 좀 몰락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티무르 왕조가 있습니다. 그 티무르 왕조에서 나온 국가가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을 건국했던 사람이 바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부르는 티무르와 칭기스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몽골을 부활시키겠어 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도 무굴, 몽골이라는 뜻에서 무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가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인데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페르시아는 총두번 배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16세기 초에 이스마엘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수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서에는 페르시아가 세번 나왔던 것이죠. 자, 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쪼개지게 됐다고 했는데, 수니파가 다수가 믿는 그런 이슬람교고요. 시아파는 좀 소수가 믿어요. 근데 이좀 맹주 같은 그 국가가 이란,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슬람교 할때 이란이 좀 중심지기 때문에 시아파,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슬람교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파비 왕조는 이슬람교의 종파 중에서 시아파를 중심으로 국교로 삼으며 발전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자, 쇠퇴하는 거는 왕실 내부 갈등과 주변 민족의 침입으로 18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도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아시리아와 비교하면서 간대한 통치, 관용적인 통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됐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부흥을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사산 왕조가 있습니다. 이 사산 왕조는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슬람교의 발전으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멸망당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파비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페르시아 왕조. 당연히 약간 섞어서 내면 헷갈리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좀 중앙아시아 쪽이 중심지라고 할수 있고,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쪽이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이 넓어서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또 튀르키예 지역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국가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지역에 건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막 힘을 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특히 발전하게 되냐면 메흐메트 2세 때부터 발전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의 성장 과정, 발전 과정 중요하니까 두 명의 이제 황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흐메트 2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드디어 그들 입장에서 정복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고요. 그들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이스탄불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게 엄청 옛날부터 발전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메흐메트 2세 때부터는 비잔티움 제국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해졌다. 자, 이때부터 유럽 국가들은 긴장 상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교의 발전, 그 진출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 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1세 때는 동유럽의 헝가리를 정복하고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빈을 공격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수도를 공격할 만큼

굉장히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퇴하면서 지중해 교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서 무역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오스만 제국이 모든 이제 그런 교역권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역을 보면 일단 튀르키예 지역이 중심지고요.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랍 지역, 이집트 지역,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까지 차지하면서 동유럽까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많은 민족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통치했느냐. 모든 제국에서 통치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통치 정책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술탄 칼리프제라는 내용입니다. 자, 술탄도 배웠고 칼리프도 배웠는데 이거를 합쳤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헷갈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칼리프는요, 계승자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겸했는데, 세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를 공격하면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종교적 지배자에 이제 국한됐습니다. 반면에 세주크 티르크의 술탄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주면서 권력이라는 이름인데 정치적 지배자를 이제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아시아 세계는 원래 칼리프라고 하는 정치 종교적 지배자가 있었는데 이게 칼리프랑 술탄으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다라는 거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중요해요. 그 유럽사에서도 종교의 그 권력의 세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주크 티르크 이후에 권력이 세분화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술탄 칼리프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의 좀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용 정책을 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지지아를 내면 자치적인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허용했습니다. 야, 세금만 내면 내가 너네들 종교 인정해줄게, 자치 인정해줄게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면서 좀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니체리라고 하는 주력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예니체리는 정복지의 크리스티교 청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훈련시켜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촉이 딱이라고 나와 있죠. 기억해 주세요. 자,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 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병사라는 뜻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 영토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 부분을 보면 일단 동서 교류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하게 됐고요. 커피, 담배 등 다양한 산물이 교류되는 그런 중심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심지였던 이스탄불은 교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튀르크 전통 바탕으로 페르시아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를 융합하면서 튀르크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건축으로는 모스크 발달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모스크로는 술탄 아흐메트의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던 성 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그런 성당을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로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 세미나,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이 발전했고 주변 지역으로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를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술탄의 친위 부대인 가를 그린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 청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가로 양성했다. 이 가는 뭘까요? 바로 예니첼이죠. 답은 5번인데, 1번, 2번, 4번의 내용 다 서아시아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씩 단어 체크하시고요. 팔기군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그런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약간 주력 부대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신항로 개척이 발생하게 됐을까?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방, 인도와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군 전쟁 이후 때 많은 상인들이 동양에 있는 동방 물품을 가지고 판매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과 같이 좀 동방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끌어내는 그러한 저작물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는 이게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인도양 무역이라든지 비단길 이런 걸 통해서 무역이 됐는데 이슬람 상인의 무역 독점, 즉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직접 교역에 대한 그 선택지가 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유럽인들도 아, 나도 동방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직접 교역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어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탈리아와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바다로 가던가 아니면 비단길로 가던가 이런 길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 동서 교류길을. 심지어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교역로까지 장악하면서 뭐 이탈리아 상인이라든지 유럽의 상인들이 정말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라고 한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 기술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리학, 천문학, 그다음에 선박과 지도 제작 기술들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몽골 제국 때 송나라에 발달된 그런 과학 기술들이 유럽으로 전파가 많이 됩니다. 나침반이라든지 화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파되면서 조금 더 항해 기술이 발전되고 다른 길로 좀 돌아서 가는 그런 항해길이 할수 있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쪽으로 밀접해 있는 국가고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국가인 데다가 조금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신항로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선택지는 어떤 거였냐면 아프리카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언젠가 인도로 도착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설에서 좀 성공적으로 항해를 끝냈던 인물이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 쪽에 위치하는 희망봉이 있습니다. 그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자, 에스파냐가 이제 여기서 좀 조급해지는 거죠. 뭐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했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에스파냐, 즉 스페인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신항로를 개척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들었던 거죠. 그때 에스파냐의 국왕, 여왕을 만나러 왔던 인물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폐하,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 인도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비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파냐의 여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하면서 후원을 안 했다면 이 신항로 개척은 조금 더 길어졌을 거지만 여기서 모험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 콜럼버스, 내가 너 항해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뭐한 40일 넘게 항해를 했는데 육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 없나?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던 찰나에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서 이제 신이 내린 땅이다 막 이런 명칭을 붙이면서 얘기했는데 콜럼버스

원래는 그 지역이 인도였던 건 인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인도와 다른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이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세계가 시야가 넓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로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쿠바가 있는 그쪽 위치, 미국과 중남미 사이에 있는 카리브의 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착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마젤란 일행도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했던 사람인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를 증명했던 인물인데, 위에 사람들과 다르게 여기는 일행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젤란 일행이 남아메리카로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의 원주민과 싸우다가 마젤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남은 일행들이 항해를 계속 마무리해서 결국에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마젤란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세계 일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젤란 일행은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지구 구형설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인도로 갔습니다. 자, 반면에 에스파냐의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육지가 나왔네? 여기 인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것이죠.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고요. 마젤란 일행은요, 초록색깔 이렇게 쭉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여기서 마젤란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여전히 항해를 계속해서 희망봉 쪽 거쳐서 남아프리카 거쳐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세계관이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배경과 전개가 좀 물론 중요하지만 영향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을 볼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세계 교역망이 확립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뭔가 교역할 때 지역마다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신항로 개척이 되면서 세계 교역망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가장 부유한 지역은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방 무역을 좀 독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했고, 거기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문예 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새롭게 항로가 개척되다 보니까 지중해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대서양은 오스만 제국과 같은 이제 외부 세력의 그런 부담감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스파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삼각 무역인데요. 이 삼각 무역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만 교역하는 게 아니고 이세 대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유럽에서 가는 물건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고, 삼각적인 그런 무역 상태가 있는데, 네, 좀 보면은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유럽이 일단은 아프리카에 무기와 일용품을 판매합니다. 왜 판매하냐면 아메리카로부터 은과 원재료와 같은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아프리카에 판매하면서 벌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노예와 상아들을 팔면서 이거를 보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라고 하는 문제점도 함께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 무역 기억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상품 작물들이 좀 많이 재배가 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설탕, 담배, 모카와 같은 상품 작물이 엄청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든지 미국 남부에서는 이러한 상품 작물을 바탕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돈을,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계 교역망이 확립됐는데 중국의 비단차,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입하면서 아메리카의 은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데 유럽의 은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가지고 온 은으로 이제 동아시아, 동양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유럽의 가장 큰 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작물이 전례가 됐고요. 특히 감자와 같은 것이 전례가 됐습니다. 감자가 전례되면서 인구 부양력이 확 올라가요. 저희 학교에서도 감자를 키웠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마한 텃밭인데 거기서 감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식량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신대륙에서 그런 작물들이 전래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이 계속 유입되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 혁명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고 상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혁명과 같은 것들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메리카 문명과 아프리카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도 있었던 문명들이 있거든요. 원래 고유의 문명들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대표적으로는 아스테카 제국이라고 하는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것과 이제 페루와 그 칠레 지역 쪽에 있었던 잉카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국가가 컸어요. 규모가. 근데 에스파냐의 그런 탐험가들이 여기를 탐험하면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문명들을 정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고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중남미에 있었던 많은 곳들이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파냐인들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을 동원해서 금과 은을 수탈했던 것이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이 너무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또 천연두와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원주민을 바탕으로 금과 은을 캐야 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굴려야 되는데 이들이 많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인구를 노동력을 대체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노예 무역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아프리카인들 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유럽인이 조금 더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들어와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많이 판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작용과 문제점도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문명의 변화와 아프리카의 변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균입니다. 질병 문제로 인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많이 이제 감소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축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전염병들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항체들이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걸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급감하게 됐고 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연결하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라는 흐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신항로 개척의 전개 과정도 나올 확률이 높지만 영향 부분을 물어보는 게 특히 높습니다. 자, 가의 항해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배웠던 탐험가, 항해가는 3명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에스파냐의 콜럼버스와 마젤란 일행이 있는데 지금 항해를 보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산살바도르 섬이라고 하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콜럼버스의 항해라고 하는 건데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1번, 대량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아메리카의 은이 유입된 거 맞죠? 2번,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파괴되었다.

0: 자, 여러분들,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아메리카 대륙에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이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맞죠? 3번,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로 이동하였다.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이동한 게 맞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감자,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유럽에 전해졌다. 맞죠? 5번, 네덜란드, 영국 등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바탕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그런 무역을 독점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도 들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세상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물길입니다. 그런데 그 물길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물길은 구비구비 우리네 인생과 많이 닮았다고들 합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우기가 찾아오면 대나무 떼꾼 사트리아 씨가 그 물길 위에 섭니다.

사트리아 신의 하루는 새벽 5시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밥을 지으면서 열립니다. 열대지방의 무더위 때문에 이마을 학교 수업은 아침 7시 시작해서 오전 10시면 끝이 나요. 아직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만 넷.

0: 8살 9째 딸 사라, 4살 위 언니 우윤, 7째 아들 다우픽, 중학교에 다니는 쪼꼬. 그리고 이 집의 귀염둥이 5살 막내 사이펄. 사이펄이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엄마, 수야팀이 씨까지 총 10명의 식구가 한 공간에서 복닥복닥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이 많은 식구 뒷바라지에 엄마의 손길은 잠시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제법 사내 티가 나는 셋째 안잉이 집안일을 돕게 됐다는 점입니다.
1: 여기 그만아.
2: 여기 그 우탄.
1: 그러자 언니 아빠.
3: 나 만보거든요.
2: 만보.
0: 안잉은 요즘 어울려 일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가만 있자. 그런데 10남매 중에서 몇몇이 빠진 것 같죠?
4: 자카르타 merantau. 두 orang. Laki dan perempuan. Laki satu, perempuan satu.
0: 대부분의 이곳 남자들이 대나무 벌목으로 돈벌이를 하는 동안 아내들은 식구들의 양식을 마련합니다. 얼른 논에 가야 되는데 막내가 때를 쓰네요. 사트야 시내가 살고 있는 카도그룽 마을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밀림 속 오지 마을입니다. 100여 가구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 카도그룽 마을의 중심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가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강을 찾는 이유들도 어찌나 다양한지. 누군가에겐 빨래터, 또 누군가에겐 놀이터로 애용되곤 하는데요. 남자들은 강가에 자생하는 대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근처 도시에 내다 팝니다. 주민 전체가 이슬람 교도들인 이곳은 가구당 한 달 생활비가 채 20만 원이 안 되는 가난한 오지 마을이죠. 이곳 남자들은 대나무 벌목이 한참인 우기 때에는 한 달에 두 주 이상을 집 밖에서 생활하며 일합니다. 사트리아 씨도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가 오늘 다시 일을 나갈 참인데 막내를 돌봐야 할 넷째 핫산이 영 보이질 않네요.
5: 네, 네, 네. 우당 나 에스마이지 막말라 사마. 그거 우당 거리 좀 세바라 좀 세포로. 그냥 jatuh ku kolot. 아, 문이 뒤따 ku kolot. 그도 nurut. 아마 만나게. 분위기 sebarang ya. 쿠마, 그 시야마, 향나 해에스베. 좀 서바라 기도령이 좀 서풀어 꽈리야. 아? 어떻게 그만한 바에 칼로웅 이루정 바파, 우사하, 멍긋멍긋 아웨.
0: 사트리아 씨의 일터는 열대우림과 그 사이로 난 물길. 일은 먼저 대숲에서 시작됩니다. 밀림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베다가 뗏목으로 엮어서 실어 나르는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단언컨대 뭐 고도의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나무의 높이는 대개 10m가 넘고 쳐내야 할 잔가지는 그루당 최소 20개 이상. 작업을 하는 데 쓰이는 도구는 오로지 정글도 한 자루뿐. 어디 그뿐인가요?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0: 근데다가 사람 키에 몇 배나 되는 대나무를 강가로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루당 최소 10kg 이상의 것들을 서너 개씩 묶어 놓았으니 습도가 높아서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 밀림 속에서 진땀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1 hari 50.000 kalau berdua sama anak ya kali 70.000 bantu sama anak.
0: 사트리아 씨의 일손을 거들면서 집안 살림에 도움을 주는 아들 아구스입니다. 장남이 자카르타로 취업을 나갔으니 현재 이 집의 실질적인 장남은 둘째 아들입니다. 식구들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산은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핫산. 인도네시아에도 중2병이 있다면 17살 핫산에게 딱 어울릴 것 같네요. 핫산의 요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외모 가꾸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헤비메탈 락 음악을 핸드폰으로 감상하는 일입니다. 1970-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생겨난 록 음악이죠. 헤비메탈이 2016년 인도네시아의 소년 핫산에겐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헤비메탈 뮤지션들이 머리를 기르고 문신을 하는 것처럼 핫산도 그렇게 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아들 핫산이 헤비메탈에 빠져있을 때 아버지 사트리아 씨는 대나무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매일 품을 팔아도 혼자 벌어서는 한 달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합니다. 더군다나 다섯 살 막내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일할 날이 한참 남았습니다.
1: Ya kalau lebih banyak itu satu orang itu bisa membawa 200-300 dikali biasanya. Cuman dari sini ke sono nyampe satu orang biasanya.
0: 이 지역의 대나무 벌목 작업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우기에만 가능합니다. 건기 동안에는 강물이 줄어들어서 대나무를 하류까지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이죠. 사트리아 씨가 처음으로 대나무를 뗏목으로 엮어서 하류로 운반했던 때는 32년 전. 지금의 핫산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1: Jadi takut ke kali nyebur saya gitu kan waktu itu belum biasa gitu. Takut jatuh gitunya dayungnya itu.
0: 이젠 슬하에 줄줄이 10남매까지 사트리아 씨가 물길 위에 삶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기라고는 해도 직사광선을 받은 대나무 표면 온도는 40도를 웃도는데요. 이럴 땐 물을 끼얹어 열기를 식히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죠. 한낮의 태양도 힘들지만 하류로 다가갈수록 사트리아 씨를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깊어지는 강물의 수심이죠. 이때는 노를 강물 깊숙이 집어넣어서 강바닥을 밀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련한 떼꾼의 면모를 발휘해야 할 시간인데요. 감히 거스르기 힘들 것 같은 물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뗏목을 강가에 정박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300여 그루의 대나무를 50km 물길에 실어 나르는 여정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 사약간 만부 뒤에 아다. 사약간 사양 benar ama bambu itu. Jadi saya untuk ini anak istri saya juga susah.
0: 정박해 놓은 대나무 뗏목이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 때는 물길, 갈 때는 육지길. 가장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귀갓길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0: 요즘은 우기라 거의 매일 한 차례씩 비가 옵니다. 천둥과 빗소리도 핫산의 음악 감상을 방해하진 못하네요. 맨날 형에게 빌린 핸드폰으로 듣는 음악이지만 핫산에겐 이 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합니다. 팔을 보아하니 우리 핫산이네요. 핫산에게 한 달 전부터 뜨거운 관심사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1: 이 lampu ke kanan kiri.
2: Oh ya.
1: Lampu nyalahin lampu depan.
2: Ya.
1: Yang ini starter.
2: Oh ya.
1: Ngerti?
2: Ya ngerti.
0: 핫산네 집에 처음으로 오토바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일 잘하는 셋째 형이 마련한 개인 재산입니다. 아버지도 하지 못한 오토바이 장만을 셋째 형이 해낸 것이죠. 핫산이 핸드폰만큼 갖고 싶어하는 게 바로 오토바이. 마을 또래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오토바이지만 핫산만은 아직입니다.
1: 블리시네리 아리산 곧 이네.
0: 헤비메탈을 들으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핫산은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요. 그런 날이 핫산에게도 올까요? 형처럼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3: Kalau orang tua sih gak marah gitu. Cuma gak mampu aja gitu untuk beliin asan motor gitu.
0: 오토바이 갖고 싶은 어린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모르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서 10남매를 둔 가난한 집의 가장이 된 사티야 씨. 그의 평생 재산 목록에 오토바이가 이름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대신 가족 모두를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이 논을 샀습니다. 하지만 사트리아 씨의 아내는 현금이 생기는 대나무 벌목인지라 싫다고는 말을 못해도 항상 그 위험한 물길이 걱정됩니다.

0: 걱정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선물처럼 온 아이들이 제 몫을 다하는 어른들로 잘 컸으면 하는 게 부부의 바람입니다.
1: 넘어를 엄파탄 니마.
0: 그 시각 마을에선 오늘도 핫산과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동구 밖에 모였습니다.

0: 갑자기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를 피해서 아이들이 몰려든 곳은 도로변의 간이 상점. 10명 남짓한 아이들 모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죠.
1: 그러자 아빠 스카랑.
0: 하긴 이 시골 마을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혈기는 왕성하고 시간은 많으니 이렇게 몰려다닐 밖에요.

몰라주는 아들이 야속하다가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사트리아 씨는 후회 막급입니다. 사실 사트리아 씨 마음속엔 하산에게 진 커다란 빚이 있습니다.

0: 다음 날 동네 청년들에게 부탁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핫산과 함께 외출하는 사티아 씨.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까지 나가는 데만 걸어서 1시간 거리.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도 30분은 좋게 걸리는 읍내까지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핫산에게 핸드폰을 사주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대다 긁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매불망 갖고 싶다던 핸드폰을 앞에 두고서 핫산의 반응이 영 신통찮네요. 아빠가 권한 것보다 갑절은 더 비싼 신제품의 마음이 있었던 거군요. 어쩔 수 있나요? 결국 아들에게 져주고 마는 사티아 씨.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돈을 써서일까? 아들에 대한 마음이 미움과 사랑으로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핫산의 기분은 하늘을 날 듯합니다.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제야 사주게 됐으니 미안하기만 한 사트리아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1: 우왕간 susah지만 sekarang. Ya, kalau punya ada rezeki sih pengen ngebahagiakan anak. Beli apa kek? Beli motor, beli HP. Ini kan lihat sendiri. Bapak enggak ada pekerjaan.
0: 원하는 것의 절반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그만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요구한 것 같아서 미안한 아버지. 아들의 몸이 크는 만큼 마음도 채워주십사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0: 여기도 샵.
1: 막바지에 달한 우기. 올 시즌 대나무 떼꾼으로 일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넷째 아들 핫산을 데려갈 참입니다. 어차피 혼자선 하기 어려운 작업. 핫산의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대나무 떼꾼 노릇을 시켜볼 요량입니다. 마을 강가의 대나무들은 이미 기존 작업을 통해서 팔려나갔고 상품성 있는 대나무를 찾으려면 강의 상류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마다 손에 쥔 살림살이. 2박 3일로 예정된 이번 여정에서 먹고 자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대나무 숲 근처 떼꾼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농막까지 꼬박 반나절 걸려서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토바이로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0: 가능한 산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대숲에서 숨도 한번 돌리지 못하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또 왜 뜨냐 바빠야. 또 감는 게 있네. 또.
0: 전에도 핫산을 데리고 밀림에 온 적이 있지만 위험한 일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트리아 씨는 핫산에게 처음으로 정글도를 잡게 할 생각입니다.
1: 모양 많다. 너무 잘못이 길게 많다. 좋아. 조금만.
0: 아침에 아버지가 갈아주신 칼을 빼들고 잔가지를 쳐냅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하네요. 첫술부터 배부를 순 없겠지만 칼을 잡는 자세도 힘을 배분하는 요령도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핫산. 결국 마무리는 아버지 몫이 됐습니다.
1: 야, 가랑가랑 아마 이거 tetangga, 가랑가랑 아마 orang tua, kulit tembang itu bambu.
0: 작업하다가 한시름 놓게 되자 핫산은 눕기 바쁩니다. 오늘처럼 힘든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자고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 대숲에서 이골이 난 30년 베테랑이 아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사트리아 씨가 골라낸 대나무에는 수액이 가득 고여 있는데요. 이 물을 지친 아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1: 야, karena ada air yang tidak ada airnya kerasa. Itu karena kalau ada airnya berat sebelah mungkin bunyi agak bunyian dikit bambunya tuh. Kan kalau tidak ada airnya enggak bunyi. Tuh kan.

0: bình nén cần thôi.
1: Bơm bơm bơm bơm bơm bơm bơm bơm bơm
0: bơm bơm.
2: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버지의 정이 이런 거겠죠. 대나무 벌목 작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농막.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하는데요. 지금 사트리에 씨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원한 목욕. 핫산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밀어주면서 핫산도 이제 다 컸음을 새삼 느낍니다.

사트리아 씨가 아들을 데리고 3일간의 여정을 떠난 둘째 날. 50여 킬로미터의 물길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맨 처음 나타나는 골칫덩이들인 강물 속 바위들. 뗏목을 오르락 내리락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숱하게 나타나는 바위들을 피하면서도 초보 떼꾼 아들까지 살피느라 아버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주변 물길이라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지만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생전 처음 나선 길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물길 25km를 5시간에 걸쳐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순항이 거듭되면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관문을 만났습니다. 노련한 떼꾼에게 이 정도 여울쯤이야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핫산이죠. 지레 겁부터 먹었습니다. 다행히 무사 통과합니다. 소질이 있어 보이네요. 어쩌면 빠른 물살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신 노를 저으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대견하기만 한데요. 또다시 물살이 빨라집니다.

17 핫산에겐 오늘이 어떻게 기억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와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추억일 겁니다.

0: 오후 4시쯤 둘째 날 여정을 끝냅니다. 여기서는 타고 온 뗏목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고된 일과를 마친 뒤 선물처럼 찾아온 휴식을 즐기는 중에도 떼꾼들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잡아낸 물고기는 오늘 저녁 훌륭한 반찬이 돼줄 겁니다. 여정 둘째 날의 숙박 장소는 농부들이 논농사 지을 때 임시로 이용하는 물길 옆에 있는 농막입니다.
1: 내가 자리니 수다라 간 자리 눈방 대로를 세내기도.
0: 누군가는 캠핑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떠나 사서 고생을 즐기죠. 하지만 피치 못하게 농막 신세를 져야 하는 대나무 떼꾼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는 다음 날 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음이 되어집니다. 소박한 먹거리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미처 해가 지기도 전에 골아 떨어진 부자. 두 사람은 여러모로 서로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아들의 발가락과 뗏목일로 상처가 나 있는 아버지의 엄지발가락은 유난히 달라 보입니다. 여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처럼 물길 25km를 더 가야 최종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떼꾼들이 오고 있는 이 마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바로 사트리아 씨네 집이 있는 카도구릉입니다. 대나무 벌목을 위해 강상류로 올라갔으니 다시 마을을 거쳐 목적지인 하류를 향해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0: 눈에 띄게 강폭이 넓어진 만큼 유속도 느려졌습니다. 그만큼 노를 더 많이 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이틀간 소모된 체력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데요. 이 여정의 끝은 대체 어딜까 싶을 때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뗏목을 끈으로 연결해서 자신이 끌고 가려는 생각입니다. 아들의 힘든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겠죠. 하산도 이에 질세라 아버지와 함께 더 힘껏 노를 젓는데 그 모습이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1: 네, 하라반 saya masan menjaga kesehatan selagi waktu bujangan ya kalau udah punya istri ya supaya bisa kerjanya mandiri bisa membantu orang tua.
0: 오늘 이후에도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대나무 뗏목에 오를 겁니다. 하지만 물길 위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지 또는 다른 길을 찾을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핫산은 이제 겨우 17살. 그의 인생길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2: 약간 감일깡 keluarganya banyak gitu 10 orang butuh dana tinggi ya bapak yang kerja sendiri kerja keras tuh kami tetap bangga sama bapak.
0: 누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대개 남김없이 나를 소진할 때 다가옵니다. 지난 3일간 아버지만 바라보고 물길에 섰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라 대나무 떼꾼으로 첫 여정을 마칠 무렵 핫산은 조금 더 자란 자신을 느낍니다. 32년 전 아버지 사트리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제 손으로 처음 돈을 벌어본 핫산이 한턱 크게 내는 날. 식구들 대접엔 뭐니 뭐니 해도 푸짐한 요리가 제일이죠. 이전까지는 주로 아버지 혼자 감당했던 일을 이젠 핫산도 거들게 됐습니다. 어른이 됐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고식이라고나 할까요?

먹성 좋은 식구들을 보면서 매번 웃음 짓던 아버지의 마음을 핫산도 알 것 같습니다. 고되고 힘든 물길 위의 삶. 매일 저녁 아픈 몸을 어루만지면서도 우리의 사트리아 씨는 다음날 아침이면 또 강으로 나갈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일지라도 그 길의 끝엔 항상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설레고 또 긴장되는 순간인데 이렇게 또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제 마음이 굉장히 또 새롭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챕터 1의 유닛 1부터 5까지의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혹시 오리엔테이션 보지 않고 온 친구들은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강의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이 강의를 듣기로 했지, 이 교재를 풀기로 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의 그 문제풀이와 그리고 제 강의를 비교해 가면서 계속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무엇이냐?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영어의 총 5가지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는 문제풀이에 초점을 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각각의 문법 포인트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법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첫 번째 유닛부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교재 14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유닛 1에 1형식, 2형식, 3형식 동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문장의 형식이 5가지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걸까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1형식부터 3형식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배웠던 문법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주어와 동사는 모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형식에는 주어와 동사 뒤에 어떤 요소가 보이지 않고 2형식은 보어, 그리고 3형식은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요소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 뒤에 어떤 말이 오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1형식부터 3형식,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4형식과 5형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해주는 이 동사라고 하는 친구의 의미에 따라서 뒤에 어떤 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게 바로 영어의 5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형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이때 완전한이라고 하는 건그 요소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될때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어를 S라고 하고 동사를 V라고 한다면 이 의미만으로도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식은 보어라고 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는 입니다 라고 말이 끝나면 당연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이 나와야겠죠. 밑줄 친 l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바로 보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3형식은 무엇일까?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목적어,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석을 하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을 또는 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형식을 우리는 3형식이라고 한다. 여기 참고 내용을 보면 부사나 부사구, 전치사구는 문장 요소에서 제외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형식을 나눌 때 기준으로 삼을 때는 이런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강의 시간상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는 대표적인 유형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골라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다 문제를 풀고 나서 여기 강의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의 풀이 방식을 비교해 가면서 강의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자,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면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요소를 골라서 쓰면 되는데 이 문장 요소를 고르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더라도 모든 문장의 해석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갑니다. 학교에 간대요. 주어와 동사 뒤에 이 밑줄 그어져 있는 to school은 목적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보어라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수식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된다? am.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들은 좋아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을을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그럼 해석을 기반으로, 아, lik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구나라고 어우 표시를 한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그 음식은요, smells good. 냄새가 나는데 좋은 냄새가 납니다. 아, 이 음식이라고 하는 대상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죠. 주어의 특징을 보충 설명해준다라고 해서 이 것은 보어입니다. 이렇게 C를 써주면 된다. 이어서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장 요소를 찾아서 표시를 하면 되는데 해석을 기반으로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 아빠는요, 일을 하십니다. 매우 열심히 일을 하세요. 해서 빠르게 My dad가 주어, 그리고 works가 동사. 그러면 매우 열심이라고 하는 건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고르면 될까? 수식어라고 하는 am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2번. 그녀는 썼습니다. 보자마자 주어 동사 잡아내야 되죠. 그녀는 썼어요. 무엇을요?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에 해당하죠. 편지를. 그래서 O라고 써요. A letter. 그 다음 to him은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이라 수식어구나. am.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 그는 되었습니다. 라고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주어와 동사라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때 여기 became 뒤에 나오는 이 an engineer는 보어이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이니까 C.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보면 생략해도 올바른 문장이 될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한대요. 자, 그 말은 생략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의미가 여전히 통하면 그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자, 정답을 빠르게 확인해보면 바로 2번입니다. 왜 그럴까? 몇 마리의 새들이 납니다까지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완벽해요.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략해도 의미가 여전히 통하죠? 아, 수식어구이구나.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서 워크북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문장 요소를 찾아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1번부터 해볼게요. The baby, 그 아기가요, 웃습니다. 미소를 짓는데요. 자, 그 다음, 그녀의 엄마를 향해서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M 이렇게 표시하고, 말은 아이들이요. 좋아합니다. 그 캐릭터를요. 목적어이니까 이렇게 O.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 표시하고 are walking까지 이렇게 묶어서 동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할때 down the street은 묶어서 수식어구이구나라고 M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Mr. Johnson은 is an able lawyer. able이라는 건 능력 있는 유능한이란 뜻이에요. 주어와 동사를 잡고 나서 비동사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보어겠구나라고 이렇게 묶어서 C를 써주면 된다. 자, 이어서 바로 이형식 동사와 보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동사와 감각동사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인데요. 그래서 보어가 나온다.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무엇을? 주어를. 그래서 비동사는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각동사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바로 이 감각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야 될 건,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쓰려면, 감각동사,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사가 바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명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사가 뒤에 나오기 위해서 like

라고 하는 말을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는 똑똑해 보입니다 라고 할때 형용사 괜찮지만 그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할때 처럼이란 의미의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꼭 써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취하는 일반 동사가 더 있습니다. become부터 appear까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로 등장을 했네. 이거 외워야 될까요? 네, 외워야 합니다. 이건 문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독해를 할 때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각각의 동사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마주했을 때 다시 한번 외우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유닛 2의 핵심은 결국 동사 그 뒤에 나오는 보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동사는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감각동사는 그 뒤에 형용사가 보어로 나온다. 그 형태와 의미를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바로 그 주어와 동사부터 파악을 한다. 날씨가 뜨거워졌대요. The weather. 자, 그럼 문장의 주인공이고 뜨거워졌다. 변하게 된 거죠. 변했습니다. tur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쓸 건데 시제 잘 봐야 돼요. 시제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이니까 turned라고 쓸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보어는 has이라고 하는 형용사 그대로 써서 turned has이라고 쓰면 돼요. 아, turn이 돌다, 돌리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변하다라는 의미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이제 몇 번? 3번으로 갑니다. 그 음악은 좋은 소리가 난대요. The music. 주어 나왔죠. 동사 잡아야 되는데, 소리가 납니다. 사운드를 쓸 건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The music.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도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 사운드 뒤에 S 붙이고, 그 뒤에는 보호자리라서, 그대로 nice라고 써주면 돼요. Sounds nice. 그 다음 7번. 그것은 좋은 계획 같다. 그것이라고 하는 문장의 주인공 잘 잡아주었는데, 자, 이제 계획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애매할 때는 우리 주어진 말이 있잖아요. 사운드가 또 나오는구나. 사운드를 쓰려고 보았더니 주어가 이시니까 똑같이 단수 취급을 해서 sounds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a good plan이라고 그냥 바로 명사, 덩어리를 썼다면 여러분들,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사운드라고 하는 이런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써주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like라고 하는 말을 써서 sounds like a good plan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B로 가볼 건데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으랍니다. 이럴 때는 항상 핵심이 되는 그 문법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형식 동사, 그 뒤에 나오는 보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어를 봐야 하는데 그들의 새로운 노래는요, is 동사 다음에, 이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왜 부사가 되어 있을까? 자,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형용사인 nice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3번도 보면 이 빵은 doesn't smell. 어떤 냄새가 나지 않는데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where은 부사입니다. 형용사로 좋은은 어떤 동사, 어떤 단어?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떡볶이.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 떡볶이가요, 아마도 매운맛이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 spicy는 어떤 거죠?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lik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taste like에서 taste 뒤에 like를 빼고, 그 뒤에 spicy를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워크 문제 풀어볼 겁니다. 똑같이 풀 거고요. 우린 항상 무엇에? 보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어법상 어색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너의 방학 계획은 seems는 무엇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동사인 거야. seem이 원형입니다. interest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오지 않고요. 무엇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때 형용사를 써줘야 합니다. 흥미롭게 보인다, 흥미로워 보인다라고 할때 형용사 interesting을 써주면 된다. 계속합니다. try to remain. remain이라고 하는 건 무엇한 채로 있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그 뒤에는 보어 자리입니다. calmly가 아니라 ly를 뺀 calm을 써줘야 올바른 형태가 된다. 그 다음, 그들의 opinion, 의견은요, sounds. 무엇하게 들리냐면, a good idea.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여기 보면 명사 덩어리가 왔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이 sounds라고 하는 걸그 뒤에 like까지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 그 드레스는요, 보입니다. looks greatly on the bride. bride는 신부예요. 아, 신부에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할 때, greatly, 하게 보인다 했는데 왜 여기 부사가 왔을까? 형용사로 바꿔줘야겠죠? great로 써주면 된다. 자, 이어서 유닛 3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호흡을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푼 문제를 다시 한번 비교해 가면서, 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포인트가 무엇이구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동사 뒤에 오는 다양한 목적어들을 알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삼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그냥 딱 명사 하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구, 동명사구가 나올 수도 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또 예전에 배웠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사절이라고 하는 절의 형태로, 이 절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 안에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어의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해석을 하면서, 이게 올수 있구나, 또 이렇게 쓸수 있구나를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요, 명확하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안 나올 수도 있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알아야 돼요. 문제를 푸는 차원에서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영어를 쓰기 위해서 또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동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사들이요, 하나만 볼까요? explain, 설명하다는 뜻이죠. 왠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about과 같은 전치사가 와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xplain부터 resemble까지 나와 있는 이 제시된 동사들은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의 동사들은 explain about, discuss about, enter to와 같이 전치사와 함께 쓰일 것 같지만, 그런 의미이지만 바로 목적어만 써요의 밑줄 긋고 한번 펴펴 해보겠습니다. 뒤에 문제에서 또 보게 될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A번 문제는 문장의 동사 뒤에 나오는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요소를 이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 유형과 동일합니다. 이런 문제 풀때 뭐라 그랬죠? 아니, 뭐 문장 요소 구분하는 거 시험에 실제로 나올 것도 아닌데 이거 왜 풀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마 뜨끔한 친구들 있을 텐데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문장 요소를 확인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길고 복잡한 문장도 명확하게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니까 꼭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문제를 풀기보다는 해석을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엽니다. The window.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잡았죠. 이 뒤에 The window는 open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이죠.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목적어이니까 O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in the morning은 꼭 필요한 친구일까요? 아침에 혹은 오전에 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그러니까 수식어겠구나 라고 am 이렇게 이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어서 2번으로 가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accepted. accept는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였대요. The invitation, 그 초대를요. 아, 초대를 수락을 했구나, 승낙을 했구나. 에서 accept라고 하는 동사 뒤에 을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어렵지 않게 목적어구나라고 어우 표시를 합니다. 그는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라고 할때 became 뒤에는 무엇이 되다. 여기는 지금 과거이니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보호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 자리에 a doctor 왔고 자신 있게 see 보호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어서 B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긋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래요. 해봐야겠죠.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아, 대부분은 을룰로 해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주 감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는 좋아합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와야 돼요? 무엇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와야겠죠? 그 목적어 덩어리가 동명사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playing soccer with his friends를 묶어주면 되고요. 동명사는 목적어로 해석할 때 하는 것을 하기를 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의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축구하기를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그 남자애는요, 들었습니다. 자, 무엇을 들었는지 그 내용이 뒤에 나올 건데, 잘 보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우린 이걸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해석은, 라는 것을, 라고와 같이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생했다는 것을, 과 같이 매끄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 C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역시나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야 한다. 그녀는 설명해 줬습니다. explain을 쓸 건데, 시제가 과거이죠. explained.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 규칙을까지 썼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마 물음표가 막 머릿속에 생길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Explain the rules to us. 이 to us를 잘 몰랐다 한다면,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죠. 우리에게라고 할 때,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us를 써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They entered인데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Entered. 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어요. The room. 자, 그 다음에 또 물음표가 생길 부분. 이 부분이죠. 묻지도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ithout과 asking을 활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enter 뒤에는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아, 묻지도 않고는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걸 또다시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다? 와, 그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배열할 겁니다. 삼형식 문장으로 완성을 할 거고요. 자, 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렇게 쭉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주어부터 잡아볼게요. 주어는 you일 것 같죠? 뒤에 동사가 don't resemble 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렇게 목적어까지 써주면 너는 너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 와 같은 문장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주어를 잡아본다면 he일 거고요. 동사는 어렵지 않게 knows. 그는 압니다. 무엇을요? 자, 남은 덩어리들 how to change tires를 쓰면 되는데 이때도 알아가는 거예요. how to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동사하는 법 혹은 어떻게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다음 여기서도 주어를 잡아본다면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가요 discuss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계획을요. 누구와? With his brother. 이렇게 문장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 동사, 목적어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형식 수여 동사입니다. 이 수여 동사는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온다. 그래서 에게 을과 같은 순서로 해석을 하고 만약에 바꿔 쓴다? 그러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삼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삼형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만 있다라는 건데 그럴 때는 각각의 동사에 맞춰서 to나 for, of를 쓴다. 자, 이러한 동사들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고요. 문제 풀면서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사 provide와 supply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들도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바로 A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을 완성해 볼 건데요. 칸수를 잘 봐야 합니다.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He showed라고 시작을 하겠죠. 무엇을요? 사진들을 4개 보여주었어요. 4개라고 하는 me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올 거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인 pictures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을 보면 이번에 칸이 4개입니다. 말해주었습니다. 과거형으로 told를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 들을인데 칸이 많습니다. 그 이번에 어떻게 쓰라는 걸까?

0: 할 때도 동일해요. 결국 주어와 동사부터 잡고 그 뒤에 말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제공을 합니다라고 해서 provide를 s를 붙여야 돼요. 주어에 맞춰서. 자,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떻게 써야 할까? provide a with b라고 하는 건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 5번 똑같이 provides라고 s를 붙여주고 이번에는 before a라고 해서 b를 a에게 a를 위해서 제공한다와 같이 순서에 맞춰서 써주면 된다. 자, 내신기출 보겠습니다. 동사에 맞춰서 전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told와 ask, tell이라고 할게요. tell과 ask, 그리고 make에 각각 올바른 전치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two of four이니까 어떻게 한다? 3번을 골라주면 된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또 바꿔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found입니다. 전치사 for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제주도에 있는 한 호텔을 나를 위해서 찾아주었다. 그 다음에 write는 to를 씁니다. 그래서 유나가요 씁니다. 편지를 4개 주마다 씁니다. 그 다음 내게 빌려줄 수 있니라고 할때 lend는 to를 써서 이렇게 the book to me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번은 ask입니다. ask는 전치사 of를 써서 a question of the student라고 바꿔주고 of만 잘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유닛 5, 5형식 동사이고요. 5형식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동사에 따라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짝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나 목적격 보호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목적어가 투부 정사이면 너무 길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to talk to him과 같이 나와 있으면, 여기 자리에 그냥 목적어자를 채워주는 it을 써주고, 그리고 진짜 목적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부 정사구를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A번. 알맞은 목적격 보호를 고르래요. 목적격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이다. 그 동사를 잘 봐야 하는데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형용사를 바로 고르는 거예요. 그다음. 그들은 선출했습니다. 그를. 당연히 의미 이상 리더로, 지도자로 선출한 거죠. 명사 고르고요. 그 학생들은요, 시험을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꼈습니다. 역시나 형용사인 hard를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서 B입니다. 배열을 해볼 거예요. You'd better.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고, 동사부터 와야겠죠? keep,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음료를 시원하게 하는 게, 유지하는 게 좋다. 그다음 나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it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감옥절하고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고요? 형용사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to 부정사구 써서 to persuade her.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배열을 해볼 거예요. 똑같이 주어 다음에 동사 잡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잡으면 3번부터 보면 선생님은요, 느꼈습니다. 자, 뭐라고 느끼고 생각을 했냐면, 지안이가 매우 똑똑하다고 느꼈어요. 보호까지 잘 잡았죠. 그 다음 5번. 우리는 동사 잡아야죠. 선출했습니다. 그를 학급 회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 디자이너는 할 겁니다. 동사부터 잡아야죠. 만들 거예요. 그 다음 목적어. 집을 green, 초록색으로 만들 거고요. 마지막 9번. 우리는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The dog. 그 개를 Winnie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나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잡아내면 된다. 자, 열심히 바쁘게 한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푼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4: 안녕.
2: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경험을 표현해 봅시다. 네, 이 단원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요,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쪽지 시험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그동안의 공기템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공기템 원인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어주는 말 그리고 감각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하면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빨래집게. 네. 자,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이 결과마저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어? 이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미있게 연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잘 파악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연습 굉장히 공부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주는 말.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그럴듯하게 이어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자,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서가 됩니다. 자, 원인.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자, 거꾸로 결과가 먼저 나와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어주는 말은 왜냐하면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결과가 앞에 나오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을 끌어주고 이어주고, 또 원인이 앞에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고 결과를 끌어내주고. 자, 이게 바로 이어주는 말. 감각적 표현. 우리의 감각 기관을 활용해서 얻어낸 그 느낌을 그럴듯하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맛이 어떻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져본 그 느낌. 그 느낌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 이어주는 말, 그리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핵심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먼저 복습해 볼게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딱딱 암딱 물리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짝짝짝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또 국어 공부를 잘한 사람이야. 연습도 많이 하고 머리도 거기에 맞게 딱 발달한 친구가 되겠지.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그 까닭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라고 한다. 배가 고파. 까닭이 뭘까? 먹지 않아서. 먹지 않은 것이 원인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원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 배가 고파. 원인은?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까닭을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한다. 원인을 먼저, 결과를 나중에 말할 때가 있어요. 그쵸?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요. 이거죠?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나중에 말한 거죠. 그럴 때는 이어주는

말 그래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할 때도 있어요. 배가 고파요. 먹지 않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왜냐하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왜냐하면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는 반드시 때문이다가 그냥 이끌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왜냐하면은 생략도 가능해요. 배가 고파요.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꼭 왜냐하면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때문이다만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런 이어주는 말. 네, 요거 이어주는 말이죠. 이어주는 말. 이런 말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만 연결해주면요. 그 어떤 전래 동화도, 그럴듯한데? 하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반전 동화, 뭐, 이런 거. 뭐, 다르게 이야기 만들어보기, 이런 거. 원인과 결과만 잘 이어지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원래는 놀부가 재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흥부를 내쫓은 거죠. 동생을. 그쵸?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놀부가 흥부의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쫓아낸 거야. 그게 원인이 되어서 흥부는 가난하게 살았지.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어휴,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었는데, 아니, 도끼가 휙 날아갔지, 뭐야? 그래서 연못에 퐁당 빠졌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선녀가 갑자기 나타나네. 선녀가 물어보았지. 금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은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여기 있는 철도끼가 당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흥부가 선녀를 사랑하게 되었지 뭐야? 선녀도 흥부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원인과 결과가 그냥 이어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둘 사이에 오누이가 태어났지. 그 오누이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뭐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오누이가 빨리 도망을 쳐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그럴듯하면 여러분이 이 전래 동화 여러 가지 요소를 막 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동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놓고 친구들에게 발표하거나 일기장에 써도 돼. 일기 숙제 어차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일기 써서 딱 내면은. 제가가 아니지. 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지어보았다. 그래서 여기다 써도 돼요. 예.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기. 인상 깊은 경험을 일단 떠올려요.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게 되었어. 그런데 이 피자를 엄마 아버지가 사준 이유가 있었어. 원인이 있었어. 이런 거다 생각할 수 있죠?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경험을 딱 정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청소를 잘했거든. 그래서 피자를 상으로 사주셨지. 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과 친구들의 말하기 모습을 확인을 해봅니다. 네. 저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원인을 빼고 결과만 얘기했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었네? 자, 우리가 그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을 하려면 항상 왜? 이걸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왜?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친구들의 말하기 모습을 확인하고,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말할 때 앞으로 더 노력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다. 아이, 나는 말이야, 이어주는 말을 너무 많이 생략하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이어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아우, 그 바람에 내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넣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의 흐름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내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그쵸? 내가 청소를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했다고 칭찬으로 피자를 사주셨어.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게 되었어. 근데 기분 좋아서, 숙제도 더 열심히 했어. 뭐 이게 다 보여.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정리한 거죠?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원인과 결과.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 낳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감각적 표현도 우리 알아봤습니다. 감각적 표현이란 우리 신체 기관, 눈, 귀, 코, 입, 요, 손. 이러한 신체 기관으로 얻은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그리고 실감나게. 실감나게도 되죠? 실감나게. 정말 내가 본 것처럼. 응? 내가 진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실었을 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그때 기억을 좀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때이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겪은 일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감각적 표현을 잘만 쓰면 좋은데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죠. 뭐뭐 뭐. 삼촌 삼촌 삼촌이죠. 삼촌 삼촌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여자친구는 말이야.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빨갛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각적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 여자친구는 말이야. 눈이 호수 같아. 그리고 코는 클레오파트라의 코 같지. 그리고 입술은 앵두 같아. 그럼, 응? 삼촌. 왜? 삼촌 여자친구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될수 있지. 하지만 이건 감각적 표현일 뿐 정말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겠군 하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실감나게 아, 그러니까 눈이 예. 호수 같다는 얘기는 맑겠다는 그런 맑다는 그런 뜻이 되겠구나. 눈이 맑아.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기.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일단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행과 연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행은 뭐라고요? 행의 다른 말은 줄. 줄. 한 줄, 두 줄, 세 줄. 할때그 줄이 행이에요. 시에서는. 이 행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연이다. 예. 이어놓은 것. 행을 이어놓은 것이 연이다. 연은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줄 행이라는 그 줄을 다 이어놓은 것 그게 연이라고 했었어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고요. 친구들 앞에서 낭송까지 합니다. 특별히 시는 읽는다라고 표현 안 하고 낭송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를 보고 읽어도 낭송한다. 안 보고 외워서 표현해도 낭송한다. 네, 그래, 그렇게 얘기했고, 시를 낭송할 때는 적절한 몸짓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똑같은, 그런, 그, 목소리 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 크게도 또는 작게도, 예,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낭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싶었던 경험이 잘 드러나는지, 그 느낌을 잘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실감나게 썼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또 친구들 앞에서 낭송까지 하면 정말 재밌겠죠? 그리고 적절한 그 시에 맞는 그림까지 잘 그려서 전시해 놓으면 그게 시화전이 되는 겁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쓰기. 자, 이번엔, 앞에서는 시로 쓰는 것이고, 뒤에는 글로 쓰기. 이것도 우리가 봤었어요.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봅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 쓸 수도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바로 고쳐 써보는 거예요. 다 썼다 끝 이게 아니라 한번 쓴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보는 것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났는지,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는지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쪽지 시험으로 넘어갈까요?
자, 1번입니다. 날씨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어때요? 생생해요? 실감나요? 아닌 것 같죠? 왜일까요? 바로 감각적 표현.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감각적 표현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예, 감각적 표현. 네, 요것을 찾으란 얘기니까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생생하게 좀더 표현해 본다면 오늘은 주룩주룩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겠구나. 주룩주룩 이러니까 그쵸? 또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룩주룩보다는 적게 오겠구나. 그쵸?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거 뭘까요?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뭔가 이렇게 비가 올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안 하고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그죠? 우리 울 때, 우리 울때 이렇게 울잖아. 왜 이렇게 울잖아. 그쵸? 이렇게 울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울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뭔가 우는 그 느낌이, 이 모습이 이 상상이 되죠? 그것을 상상하면서, 뭐,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진다고? 비가 오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하얀 솜사탕이 해를 가리겠습니다. 그 일기예보할 때. 오늘은 새하얀 솜사탕이 해를 가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 보면 뭉게구름이 있겠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예. 자, 이게 바로 생생한 표현이 되니까 요렇게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뉴스에 보면 나중에 이그 날씨 예보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생생한 표현보다는 예, 좀 생생하지 않은 진짜로 사실만 딱딱딱딱 얘기해 주는 그런 날씨 예보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한 번쯤, 예, 오, 뭐, 생생한데? 실감나는데?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다쓸수 없죠. 그죠? 그날 있었던 일다 써봐. 밥을 먹었고요. 양치질을 했고요. 그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잘 신겨지지 않아서 한참 걸렸어요. 집을 나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일. 뭐, 신발끈이 딱 끊어져서, 신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새 신발을 사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인상 깊은 일이죠. 인상 깊다가 뭐라고요? 기억에 남는다. 왜?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이 인이 뭐라고요? 도장. 예, 도장. 빡빡 찍는 도장, 요게 인이라고 했죠? 예, 머릿속에 도장을 딱 찍어.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즉, 기억에 남는다는 말을 인상 깊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인상 깊은 일과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일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이 일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다. 이것만 일기가 아니고요. 이 일기 속에는요, 독후감이 들어가도 되죠. 왜? 오늘 내가 책을 읽었는데 진짜 재밌는 책을 읽었어.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이걸 일기로 써도 돼요. 그쵸? 내가 맛있는 핫도그를 먹게 되었어. 정말 맛있어서 뭐 이런 핫도그가 다 있지? 이걸 실어 한번 내가 설명해 보고 싶어. 표현해 보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시로 또 써서 일기에 써도 돼요. 그래서 일기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일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쓸수 있어요. 어디 여행 갔어? 여행에서 보고 들은 걸 여기다 썼어? 이것도 일기죠. 자, 이게 바로 일기가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생략은 뭐예요? 뺀다란 뜻이죠. 빼기. 없애버린다, 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 오빠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아니요, 다시. 오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하지만 나중엔 손을 잡아줬지.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다고 했죠.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원인이 생략된 거죠. 오빠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물어보라고? 왜? 아, 왜냐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빠가 나중에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왜? 하고 물어보라고 했죠. 왜? 아, 왜 그러냐면 내가 사과 편지를 썼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해버리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보는 버릇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다음 빈칸에 원인과 결과를 각각 알맞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까닭을 우린 뭐라고 한다? 자, 까닭 나왔습니다. 까닭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원인이라고 했죠. 네. 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감을 망가뜨린 까닭이 뭐야? 뭐 이렇게. 그죠? 너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뭐야? 이렇게. 너왜 이렇게 급해? 뭐 이렇게 행동이 급하니?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원인, 이유 이렇게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괄호 안에는 원인이 들어가겠죠? 왜? 원인 또 결과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우린 써야 되니까 여기에 이유를 쓸순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이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괄호가 좀 너무 많은데요. 자, 원인으로 인하여 그렇죠?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있으니까 하나 딱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운을,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운을 믿지 말고, 아, 우리 운 좋네? 뭐, 운이 나쁘네? 이런 말 쓰잖아요. 운을 믿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믿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전부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게 원인과 결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지. 이 말이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속담이 되죠. 예.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뭐,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뭐, 전래 동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막 꼬아서 재미나게 만들 수 있고, 외국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보세요. 신데렐라도, 막, 제트성이 우리 신데렐라가 일을 하다가, 궁전에 못 가. 왕자님이 초대한 그 무도회에 못 가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짜자잔 하고 요정이 나타나죠. 요정이 나타나서 유리구두도 주고 드레스도 맞춰주고 자 이제 궁으로 가라 막 떠밀어 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신데렐라가 궁으로 안 가. 왜? 왜? 요정님, 요정님 이렇게 드레스도 만들 수 있고 구두도 만들 수 있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 사업해요. 통업해요. 뭐라고? 아니,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만드실 수 있는데, 저랑 같이 드레스 가게를 열까요? 뭐, 이렇게. 어때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요정이 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궁으로 갈수 있지만, 또, 이런 재주가 있다면 저랑 뭐, 드레스 가게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쵸?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인과 결과다. 그냥 딱딱하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상의 나래를 또 펼쳐 볼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별주부전 알죠? 별주부전. 자,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이라고도 하죠?

토끼전. 또는 뭐 자라전. 예, 별주부가 뭐야? 별주부가 자라지, 자라. 거북 아니에요? 자라. 예, 좀저 생김새가 다르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용왕이 아파. 바다에 있는 용왕이 아파.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그 자라가 올라가, 별주부가 올라가서 토끼를 데리고 와. 너간 있지? 없는데요. 저기 뭐 놓고 왔는데요. 또 올라가. 그래가지고 토끼가 바보야, 내가 간을 어떻게 떼어놓니? 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별주부전이죠. 그런데 조금 바꿀 수 있어. 이번엔 토끼야. 토끼가 또 주인공이야. 지상에 있는 왕이 아파. 그 토끼한테, 토끼야, 너 자라 간을 좀 갖고 오렴. 그래가지고 토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라한테, 자라야, 나랑 같이 땅으로 가서, 같이 놀면, 뭐, 금은 보화를 줄게. 가지고 다 꼬셔. 이런 것도 뭐예요? 다 그냥 원인과 결과가 그럴듯하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다음 문장의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기어 써볼까요? 윤우는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자, 나오네. 늦잠을 잤기 때문에. 자, 때문에 되죠? 학교에 지각을 하였다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원인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 쓰라고 했으니까 기호는 기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요거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해도 되고,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치? 또, 이어주는 말 한번 넣어볼게요. 아침에 늦잠을 잤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자, 바꿔볼게요. 윤우는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이어주는 말.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어때요? 새모자를 샀어. 바람이 부네. 새모자를 샀네. 이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바람이 부네. 모자가 날아갔어. 이게 더 어울릴까요? 네, 모자가 날아갔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결과가 되겠죠? 주의사항, 날아갔다. 이게 맞고요. 날라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날라갔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때문이다. 예,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고요. 기억과 니은 가운데에서 원인이 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여기 지금 어른이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도록, 벌벌벌 떨고 있네. 예,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쌩! 하고 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 것이 원인, 그리고 뒤에 것이 결과가 되는데, 원인이 되는 일을 써라 했으니까, 기억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보들보들 폭신한 내 곱슬머리라는 감각적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굴까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어. 자. 푹신하다. 보들보들하다. 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했어. 이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선 써주세요. 방울토마토의 빨간 겉모양을 시각과 관련지어서 나타낸 것은 뭘까요? 새빨간 해님, 달콤한 이슬, 새빨갛다. 시각이죠. 달콤하다는 미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기템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뭘까요? 과일까요? 그래서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우리 이렇게 이어주는 말쓸수 있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쇠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살육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의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첫 장면은 활기찬 사라예보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 사격팀의 에이스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친구가 가족과 함께 근교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바비큐를 굽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는 길, 무장을 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옆 동네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오늘부터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점령했으니 세르비아 국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죠. 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 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 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 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 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에서 즈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보기만 하면, 책을 읽기만 읽으면 우리 친구들의 레벨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책 안에 한번 흠뻑

0: 찾아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과연 이 태풍 속에서 여기 있는 도로시와 토토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that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2: What will happen to us, Toto?
1: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2: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1: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시가 있는 이 집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 그 속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토토가 문 밖으로 살짝 나갔었는데 그래서 토토 혼자 막 따로 돌아다니다가 겨우 도로시가 손을 뻗어서 토토의 귀를 잡고 아 드디어 구했다 이러면서 다시 집 안으로 다 끌어당겼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이야기였고요. 과연 도로시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지금 무사히 착륙을 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쾅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치잖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도로시는 slammed. 쾅 닫았습니다. 네, 쾅 닫았습니다. slam이라는 것은 쾅 닫다.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왜 쾅 닫았냐면 이 도로시의 감정이 조금 들어가 있겠죠. 왜요? 바로 토토가 이 trap door, 작은 문, 맞죠? 여기 있는 trap door, 작은 문이거든요. 작은 문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물론 구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쾅 닫은 것이죠. 이제 확실하게 닫고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 이 토토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고 싶다. 혹은 자기 자신도 빨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문을 쾅 세게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로시는 이 작은 문을 쾅 세게 닫았습니다. You scare me, Toto. She scolded the dog. 그렇죠. 네가 나를 겁먹게 했잖아. 나 놀랐잖아, 토토야. 나 무서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he, 바로 도로시가 되겠죠. 도로시는 scolded the dog. 그래서 이게 바로 토토가 되겠죠. 토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토토야, 잘했어. 이렇게 할 리는 없겠죠. 지금 뭘 했습니까? You scare me, Toto. 네가 나를 지금 겁먹게 했잖아. 아이, 조심 좀 하지. 뭐예요? Scold라는 것은 지금 토토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가 바로 야단치고

안도한, 안심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 둘은 둘 다 안심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Well, that he was back inside. 즉, 토토가 다시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안도했습니다. 안심.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아, 기쁘다. 아, 신난다. 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아, 오늘 좀 우울해. 슬퍼. 어떤 것 때문에 슬퍼.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긴장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는 that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아, 그래 나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그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새로울 수도 있겠고요. I'm happy that you are here 이라고 되어 있죠. I'm happy 라는 것은 아, 나 좋아. 아, 나 기분이 좋아. 나 행복하다. 나 기분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I'm happy 까지만 적어도 되죠. 자, 그런데 왜 happy 하냐는 거죠. 왜? 그래서 네가 왜 happy한데? 왜 I라는 사람이 왜 happy한데? 왜 기분이 좋은데? 라는 그 이유를 알려줄 때, 그 이유를 나타낼 때 이렇게 that을 붙입니다.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아, 난 너, 나참 기분이 좋다.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that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이 that은 여기 있는 이두 문장, 지금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죠. 이두 문장, 완전한 두 문장입니다. 완전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는 두 개를 붙여버린다. 풀로 붙인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로 붙인다.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뭘 붙이는가? 바로 두 문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hat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 앞에 나온 감정의 이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 that 앞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I'm happy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뭐뭐 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네가 여기 와서 나참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은요. 똑같습니다. He's worried that it might rain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제 눈에 보이죠? 두 문장이 보이십니까? 자, 두 문장에 밑줄 쳐보세요. 두 문장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샤샤샥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죠. He's worried와 it might rain.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인데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that은 뭐다? 앞에 나온 걱정하는, 맞죠? 우려하는 이 감정을,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He's worried. 그는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걱정하고 있다. That it might rain. 비 올까 봐 걱정하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뭐뭐 할까 봐, 뭐뭐 해서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문장에 맞게 살짝 살짝씩 말은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겠죠. 이유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은요. They were both relieved.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도로시, 우리 오즈의 마법사 그 책입니다. They were both relieved. 그들은 둘다 안도했다. 라는 것이죠. That he was back inside. 여기서 he라는 것은 토토가 되겠죠. 토토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 둘다 안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 앞에 relieved가 있겠죠. 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that이니까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어떤 두 문장? 여기 있는 they were both relieved와 그다음 that 다음에는 he was back inside. 또 서로 완전히 완전한 그런 두 문장인데 이 that이 착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흔히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 Dorothy lay down on her bed. 자, 그러니까 이제 아, 막 긴장하고 토토 구해야 되는데 막 긴장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집은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Dorothy는 lay라는 것은 누웠습니다. 이 누웠다 할때 lie lay lane입니다. lie lay lane 누웠습니다. 어디에 누웠냐면 on her bed 그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Toto snuggled beside her. 토토는 그녀 옆에 도로시 옆에 snuggle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이제 동작이 좀좀 좀 이게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기면서 토토가 여기 있다면 제가 토토가 아니라 도로시가 여기 있다면 토토가 막 이렇게 품속을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스너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at will happen to us, 토토? 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토토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girl asked her friend. 자, 그러면 여기서 the girl이라는 것은 바로 도로시가 될 것이고요. Asked her friend라고 하면

0: 바로 그녀의 친구니까 토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ours after hour passed by. 시간이 흘렀습니다. Dorothy got over her fright. Fright라는 것은 바로 놀라움이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got over, get over 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get over 이라는 것은 극복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는 그녀의 놀람이나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렸다,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집은, 지금 도로시가 안에 있는 그 집은 rocked. rock이라는 것은 바위했다. 엄청난 바위가 바위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rock이라는 것은 흔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렸고요. and swayed. sway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렸습니다.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이 폭풍,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그 한가운데서 흔들렸습니다. Soon, 곧,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그리고 도로시와 토토는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아, 잠으로 떨어졌네. fast는 빠르게가 아니고요. 깊이, 깊게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What will happen to us, Toto?"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orothy, 도로시는 was awakened. awaken이라고 하면은 깨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was awaken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수동태죠. 뭔가를 당하는 거죠. 깨워졌다. 내가 누군가를 깨우는 게 아니라 도로시가 깨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도로시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깨움을 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A sudden shock. 이 갑작스러운 충격. 뭐쿵 하는 어떤 소리나 뭔가 누군가 옆에서 확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작스러운 충격이니까 뭔가에 부딪혔겠죠.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그녀와 토토는, 그녀는 바로 도로시겠죠. 그녀와 토토는 bounced up. 우리 bounce라는 것이 이렇게 퉁퉁 튀는 거 아니에요? 트램폴린을 탄다면 붕붕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bounced up이라는 것은 튀어오르다. into the air. 공중으로, 공기 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They landed on the soft bed. 그들은 착륙했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요? 부드러운 침대. 그러니까 도로시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부드러운 침대 위에 착륙했습니다. 혹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Chapter 5, 제5장입니다. A sudden landing, 갑작스러운 착지 혹은 착륙이 되겠죠. 막 집이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 Dorothy sat up. 도로시는 다시 한번 이 몸을 세워서 앉았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이제 그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말을 했냐 하면, I wonder, 아, 궁금해.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좀 궁금해. 아, 지금 밖에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시와 토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폭풍 속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죠.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녀는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렸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제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렇죠. 집이 더 이상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 집이 착륙했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집이 어딘가에 안전하게 내려앉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음 내용 너무나 궁금하죠?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오늘도 빠뜨릴 수 없겠죠?
1: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Scold. Scold.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a dog. Relieve. Relieve.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Fright. Fright. Dorothy got over her fright. Sway. Sway.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Awaken. Awaken.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바로 Move라는 것입니다. Move라는 것은 제가 지금 Move 하고 있죠. Move 뭡니까? 아, 춤추는 거 아니고요. 아, 권투하는 거 아니고요. Move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문을 통해서 이 Move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어휘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ar is not moving.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여기서 move는 바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we will move to a new house.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움직이다를 활용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조금 어색해요.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우리는 할 것이다.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뭐죠,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뭐라고요? 이사하다. 그렇죠.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 문맥에 맞게 약간 말을 고쳐나가면은 이렇게 또 다른 의미가 생기곤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육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학 3단원, 두 번째 중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단원, 그리고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갈 땐그 중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했었는지 핵심 개념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았죠. 자, 우리 3단원,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158쪽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3단원의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자, 연못이나 강에서 사는 식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자, 연못이나 강에서 사는 식물은요. 크게 우리가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에 뻗어 있고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요,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물상추, 불의 옥잠, 개구리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 여기 보면 수염이

아, 뿌리가 수염 모양인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뿌리가 물 속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세 가지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앞글자를 하나씩 땄는데요. 자, 물상추의 물, 불의 옥점의 부, 개구리밥의 개 해서 물뿌리개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뿌리개로 이렇게 흙 위에 뿌린 것처럼, 자, 물뿌리개로 흙 위에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흙 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물상추와 불의 옥장 개구리밥도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외워봤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요, 물 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번엔 물의 흐름에 따라 잘 휘어지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요, 우리 검정말, 나사말, 붕어마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붕어마름, 검정말, 나사말은 모두 물속에 잠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역시 또 앞글자를 땄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요, 여러분들, 겁나게라고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투리죠? 자, 이 겁나게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매우 많이라는 뜻인데요. 자, 겁나게 붕어가 좋아해 불어. 자, 이렇게 기억해두면 우리 친구들 좋을 것 같아요. 자, 붕어는 여러분들 어디에 살죠? 그렇죠. 물속에 살죠? 그래서 우리, 아, 물속에 이렇게 살아서 있는 식물들, 아, 붕어가 좋아하겠구나. 겁나게 붕어가 좋아해. 검정말, 나사말, 붕어마름. 이렇게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요.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입니다. 자, 아까 전에 물뿌리개, 자, 물상추, 불의옥잠, 개구리밥과는 조금 다른 것이요. 아까 물상추나 불의옥잠, 개구리밥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수련, 마름, 가래와 같은 것들은 그림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는요, 물가나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식물들이 있냐면요, 갈대, 부들, 연꽃과 같은 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연꽃과 수련인데요. 연꽃과 수련은 얼핏 보기에는 둘다 연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연꽃은 이 그림처럼 여러분들 어떤가요? 잎이 물 위로 이렇게 높이 떠 있는 것이 연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연꽃이 아니라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죠. 수련이라고 하는 것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불의 옥잠은요, 생김새를 보면 잎이 둥글고 매끈해요. 그리고 볼록하게 부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잎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불의 옥잠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불의 옥잠의 잎자루를 잘라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불의 옥잠의 잎을 보면요, 이렇게 잎몸과 잎자루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잎자루를 잘라보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엇이 많아요? 구멍이 많지요. 그리고 마치 생긴 것이 스펀지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잎자루에 구멍이 많은 것과 불의 옥잠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이 잎자루에 아까 구멍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잎자루에 있는 그 구멍은요, 바로 공기 주머니입니다. 바로 공기를 품을 수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에 갔을 때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입나요? 맞아요. 구명조끼를 입죠. 자, 그 구명조끼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명조끼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붕붕붕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불의 옥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여러분들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자른 잎자루를 물속에 넣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보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가락을 떼면요. 자, 눌려져 있던 공기주머니가 다시 벌어지면서 그 안에 공기가 차겠죠. 자, 그래서 다시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물뿌리개, 물상추, 불의옥장, 개구리밥 세 가지 있었죠. 자, 이 중에서 불의옥장과 개구리밥은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 위에 뜰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상추는 조금 특이한데요. 물상추는요, 이 잎의 표면에 잔털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잔털 덕분에, 우리 물상추는 물에 떠서 살수 있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사막은요, 굉장히 햇빛이 강하고 물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자, 이렇게 선인장, 여러분들 선인장 아시죠? 가시가 막나 있는 이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관찰을 해보면 큰 특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일반 식물에 비해서 굵고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줄기를 자른 면은 여러분들 물기가 많아서 촉촉해요. 그래서 이 선인장의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갖다 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화장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선인장의 줄기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인장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선인장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햇빛이 강하고 물이 부족한 것이 큰 특징이죠. 따라서 물을 가득 내가 머금고 있어야 그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줄기에 선인장은 이러한 이유로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인장 이외에도요, 우리 사막에서 사는 식물들에는요, 바오바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가 있습니다. 자, 바오바브 나무는 키가 굉장히 크고 줄기가 여러분 굵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줄기가 굵은데 그곳에 무엇을 저장해두고 있냐면요, 물을 저장해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알로에 역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식물인데요. 자, 이 알로에 역시 잎이 두껍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에다가 두꺼운 잎에 물을 저장해 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로에 잎을 자르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갯벌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갯벌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은요, 갯벌이라는 곳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갯벌은 여러분들 바다인데, 바다에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여러분들 드러나는 질퍽질퍽한 땅, 그게 바로 갯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요. 바닷가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러분들 짠물이죠. 소금기가 있는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이렇게 소금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살기가 어려운데, 자, 이런 총충맛이나 해옥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살수 있습니다. 그잘살수 있는 비법은요, 바로 줄기나 잎이 통통하고 광택이 나서 그렇다는 것인데요. 자, 줄기나 잎이 통통한 이유는 그곳에 물을 담아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담아놔서 물이 소금기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갯벌에 사는 식물 중 갯매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요, 이러한 식물들의 특징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엉 열매와 연잎과 단풍나무 열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엉 열매는요, 우리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가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자, 이걸 잘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의 털이나 옷에 갈고리가 탁 걸리면서 잘 붙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찍찍이 테이프와 찍찍이 캐치볼입니다. 그래서 찍찍이 캐치볼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면 굉장히 갈고리 모양처럼 울룩불룩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따온 것이다? 그렇죠. 바로 우엉일매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연잎은요, 여러분들,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 즉 방수 옷을 만들 때이 연잎을 여러분들 모티브, 즉 여기서 따와서 여러분들이 이 방수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연잎도 여러분들 자세히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닿았을 때이 물이 스며들지가 않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연잎은요, 왁스라고 하는 기름 성분이 그 잎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연잎은 물이 떨어졌을 때 방울방울 물로 떼굴떼굴떼굴 섞이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단풍나무 열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생활용품이 선풍기 날개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헬기에 있는 프로펠러 있죠? 자, 이런 것이 우리 단풍나무 열매에서 그 특징을 따와서 만든 생활용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5쪽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식물에 대한 설명인지 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힌트를 볼까요? 주기에 공기구멍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주위에 공기구멍이 있구나. 자, 그러면, 혹시 불의 옥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힌트를 보겠어요. 자, 뿌리를 물속이나 물가에 땅에 내린다라고 합니다. 뿌리를 물속이나 물가에 땅에 내린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불의 옥잠이나 개구리 밥은 탈락이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잎과 꽃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었냐면, 갈대 있었죠? 그 다음에 부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연꽃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줄기에 공기구멍이 있는 것은 바로, 그렇죠, 연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연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예요. 오른쪽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른쪽 보면 여러분들 검정말이 나와 있습니다. 검정말? 검정말?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준 걸 떠올리면 좋겠죠? 겁나게 붕어가 좋아해 불어. 그렇죠. 붕어가 좋아하니까 이 검정말은 어디에 살겠어요? 맞아요. 이 그림에서와 같이 뿌리는 땅 속에 있지만 이물 속에 여러분들 잎과 줄기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의 흐름에 잘 휘어지면서 살아가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몇 번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4번이죠. 줄기가 가늘고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잘 휜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해 두세요. 검정말, 그리고, 그렇죠, 검정말. 또뭐 있었나요? 붕어말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었죠.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4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뿌리는요, 물속의 땅에 내리고, 뿌리가 일단 이렇게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 안에 있는 그 땅에다 뿌리를 내렸구나. 자, 그리고 잎은 물에 떠 있는 식물의 기호를 모두 쓰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문제에 있는 조건을 그림에서 그대로 찾으면 여러분들 정답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잎이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잎이 물 위에 바로 떠 있는 식물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잎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우리 니은, 마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 수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들이라든지 그리고 연꽃은 여러분들 줄기가 쭉물 위로 한참 뻗어져 있죠? 그래서 물 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의 정답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마름과 수련, 기호를 쓰면
니은과 리을 이렇게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식물은 어느 것일까요? 자, 먼저 잎이 작고 둥근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잎이 작고 둥근 모양? 아, 조금 뭐 헷갈리긴 하는데. 그럼 우리 두 번째 힌트를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힌트 보면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고, 아, 이 친구는 그러니까 뿌리가 물속에 있는 친구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물속에 떠 있는, 물속에 뿌리가 있는 친구구나. 그리고 물에 떠서 산대요. 자, 선생님, 어떻게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맞아요. 물뿌리개.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물뿌리개, 물상추, 뿌리개, 부, 불의 옥자암, 그리고 물뿌리개, 개구리밥.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물상추, 불에옥잠, 개구리밥이 아닌 거를 그럼 전부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 1번 지워지고, 2번 지워지고, 3번 지워지고, 그렇죠. 5번까지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인 걸 찾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4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럼 5번 문제 볼까요? 연못이나 강에서 사는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수련의 잎은 물에 떠 있다. 그렇죠. 수련의 잎은 여러분들 물에 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연꽃의 잎은 물 위로, 그렇죠, 높이 자라죠. 연꽃뿐만이 아니라 갈대와 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역시 옳은 설명 되겠고요. 3번 볼까요? 부들은 뿌리를 물속이나 물가에 땅에 내린다. 그렇죠. 자, 부들, 갈대, 연꽃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마름은요, 뿌리를 물속에 땅에 내리고 잎은 물 위에 떠 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름이나 수련 같은 경우가 이런 4번의 형태이죠. 자, 그런데 5번 볼까요? 수련과 검정말은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에 뻗어 있어서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친구들, 물뿌리개. 그렇죠. 물상추, 불에옥잠, 개구리밥이었죠. 자, 수련과 검정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거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줄기, 잎이 물 속에 잠겨 있는 식물끼리 옳게 짝지은 것입니다. 자, 물 속에 잠겨져 있어요. 자, 물 속에 잠겨져 있으니까, 아, 물 속에 사는 붕어가 겁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검, 나, 붕어. 자, 요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둬야겠죠? 물 속에 잠겨 있는 식물, 검정말, 그리고 나사말, 그리고 붕어말은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우리 친구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세 가지 조합에 해당하는 건몇 번인가요? 맞아요. 4번이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옥잠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불의옥잠이 어떻게 생겼더라? 잘 기억해 두면서 우리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1번. 잎은 둥글다. 그렇죠. 잎이 아주 귀엽게 동글동글동글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잎은 매끈하다. 맞습니다. 잎 굉장히 매끈하죠. 자, 3번. 뿌리는 수염처럼 생겼다. 그렇습니다. 우리 물속에 이 수염처럼 생긴 뿌리를 내리고 살지요. 자, 4번. 볼록하게 부푼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볼록볼록하게 부푼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공기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우리 불의 옥잠은 물에 떠서 생활하지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정답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물에 떠서 생활하는데 잎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잘못된 설명이겠죠?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옳지 않은 것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자른 모습과 관련하여 불의옥잠이 물에 뜰 수 있는가다. 아, 불의옥잠이 왜 물에 뜰 수 있을까? 자, 입자루를 자른 모습과 관련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입자루를 자르면 여기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구멍이 어떤 역할? 그렇죠. 공기 주머니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 공기 주머니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의옥잠은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불의옥잠은 입자루에 공기 주머니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상추의 특징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자, 물상추 기억해 두세요. 물뿌리개, 물상추, 불의옥잠, 깨구리밥. 자, 이 세 식물은 모두 물에 수염처럼 생긴 뿌리를 내리고 살고요. 그 다음에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친구들이었죠. 자, 그럼 볼게요. 친구 1번. 물 속으로 누르면 잎의 표면에 공기방울이 맺혀서 하얗게 보여. 그렇죠. 우리 물상추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잎에 잔털이 많다라고 했어요. 이 잔털이 많기 때문에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잔털에 공기방울들이 굉장히 많이 맺혀서 우리 물속으로 누르면 하얗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친구 1이 되겠죠. 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에 뜰 수 있는 건 우리 친구들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있습니다. 불의옥잠과 개구리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물 알로에입니다. 자, 알로에 여러분들 선인장 바오바브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 사는 식물인가요? 맞아요. 바로 사막에서 생활하는 식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알로에 1번 볼까요? 잎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잎이 무슨 색인가요? 그렇죠. 초록색이죠. 자, 1번 옳지 않고요. 2번 볼까요? 잎이 크고 길며 여러분들 통통합니다. 맞습니다. 크고 길며 통통해요. 자, 통통한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알로에의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에서요. 알로에를 자를 때 주의해야 하는 점, 옳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 볼까요? 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칼을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알로에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이건 알로에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알로에는요, 여러분들 잎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찔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니은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보면 알로에 잎을 자를 때는 비닐 장갑을 낀다라고 했는데 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닐 장갑보다는 이런 가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두툼한 장갑을 껴야 우리 친구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볼 거예요. 선인장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붙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인장 줄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떠올려 봐야 돼요. 선인장 줄기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굵었죠. 그 굵고 그 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저장해 두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물을 저장해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선인장을 자른 면에 화장지를 갖다 대면 이 화장지에 무엇이 배어 나오게 될까요? 그래요. 물이 배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12번의 정답은요. 화장지에 물이 스며든다. 이 물이 스며든다. 물이 배인다. 자, 물과 관련해서 물이 나온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작성해 주면 12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사막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정리한 것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알로에, 기둥선인장, 바오바브 나무 등은 잎이나 줄기에 이것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해결했던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화장지 갖다 대니까 무엇이 배어 나왔어요? 그렇죠. 물이 배어 나왔죠. 따라서 아, 사막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속에 무엇을 저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물을 저장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13번 문제의 정답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갯벌에 사는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갯내꽃은요,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간다. 그렇죠. 옆으로 줄기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갯벌에 강한 바람에도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자,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볼까요? 해홍나물은 잎이 납작하고 광택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해홍나물이나 여러분들

통통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잎이 여러분들 굉장히 통통합니다. 자, 잎이 통통한 이유는 우리 이곳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잎이 통통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거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용품과 특징을 활용한 식물을 바르게 손으로 연결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엉열매. 자, 우엉열매 어떤 특징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우리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끝에 모양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옷이나 또는 동물의 털에 착잘 달라붙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활용품을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찍찍이 테이프겠죠. 그래서 우리 우엉열매와 찍찍이 테이프 1번과 니은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단풍나무 열매를 볼까요? 자, 단풍나무 열매는 여러분들 어때요? 자, 떨어질 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집니다. 그 모습에서 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헬기에 있는 프로펠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2번은 기억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우리 장미에는 여러분들 가시가 있습니다. 자, 이 가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바로 절조망이죠? 그래서 우리 3번은 티극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과학 3단원, 두 번째 중단원 내용도 정리해 보았고요. 문제도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거, 최종 미션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이 식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왼쪽은 이 식물을 잎자루를 자른 면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인데요. 자, 연못이나 강에 사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힌트는 잎자루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어서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식물의 이름 무엇인지, 자,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과학 공부 잘 해결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과학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별과 관련된 문제 쭉 풀어볼 건데요. 내신 실전 문제 15번부터 22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내신 실전 문제 15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별들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크게 첫 번째로는요,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이 밝기의 관련된 겉보기 등급과 그 별들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을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거리를 묻는 문제인데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중에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10파색보다 더 먼지 가까운지 혹은 딱 10파색에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딱 두 가지 유형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친구들이 꽉 잡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되더라도 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유형이죠. 너 지금 실제로 밝기를 나타내는 개념과 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를 나타내는 개념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개념은요, 바로 절대 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한다면 등급의 숫자가 어때야 될까요? 맞아요. 등급은 무조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곧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어떤 등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겉보기 등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기 때문에 등급이 작은 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을 골라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절대 등급 가장 작은 별은 북극성으로 마이너스 3.7등급이고요.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은요, 시리우스로 마이너스 1.5등급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요, 북극성과 시리우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 그리고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두 번째 유형에 관련된 문제이죠. 거리가 언제나 이 10파색을 기준으로 얘보다 가깝냐 뭐냐 혹은 딱 10파색에 있냐 이 안에서 나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크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파색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매우 매우 가깝다면, 마치 태양처럼요.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가까우니까 당연히 매우 밝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보다 어떨까요? 그쵸. 10파색에 있을 때보다 더 밝게 보이므로 겉보기 등급이 작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리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도 극단적으로 멀리 있는 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어두워 보입니다. 즉,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매우 클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파색에 있는 별보다는 더 어둡게 보이므로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나와 있는 별들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중에 누가 더 큰지 한번 부등호로 표시를 해보죠.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더 크고요. 아크투루스는 마이너스 0.1과 마이너스 0.3이 있는데 우리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이 숫자가 네, 더 작은 0.1이 더 큰 값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0.4와 2.7 중에서는 2.7이 더큰 등급이고요. 2.1과 마이너스 3.7 중에서는 2.1이 더큰 등급이 됩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큰 별은 시리우스와 프로키온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라에서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큰 경우는 아크투루스와 북극성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주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급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와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 분리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 S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둘다 1.5등급이다 라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로부터 별 S까지의 거리는 과연 몇 파세기일까요? 자, 우리 별들의 이 겉보기 등급과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순간은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쵸? 자, 왜 특별하느냐? 바로 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10화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측정한 등급인데, 실제로 재봤더니 똑같이 10화세계 났다고 가정했을 때와 같이 1.5등급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 겉으로 봤을 때나 10화세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나 똑같이 보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딱 정확하게 10화세계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 그러면 사실 생각 안 해봐도 바로, 아, 10화세계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화세계입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은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변화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방금 문제에서 해결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정확하게 같다라고 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 별이 몇 화색 떨어져 있다고 해석한다고요? 맞아요. 정확하게 10화색 떨어져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화색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니까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밝기는 어두워지겠죠. 따라서 겉보기 등급은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절대 등급은 어떨까요? 절대 등급은 그 별이 10화색에 있다고 딱 고정하고,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기억 보시면요, 별의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 즉 어두워 보일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 별의 절대 등급은 더 낮아진다, 이것은 변화 없다라고 해야 하므로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디귿 계속 볼게요.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10화색보다 멀어진다? 사실 이거는 뭐 국어 문제와 같죠. 지금 10화색보다 더 멀어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아, 10화색보다 멀어질 것이다,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세 가지 별의 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스피카, 시리우스, 아크투루스의 이제 밝기가 색깔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표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부터는 이제 별의 색깔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별의 색은 무엇에 따라 달라졌나요? 우리 친구들 핵심 개념 딱 짚고 시작을 해야겠죠? 맞아요. 별의 색은요, 무조건 그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알아두면 되느냐? 어떤 색에서부터 어떤 색으로 변할 때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는지, 이 색깔을 순서대로 정리만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외웠던 방법은요, 바로 적황백청이었거든요. 적색으로부터 출발해서 황색, 백색, 청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지는 이러한 순서를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볼까요? 세 별의 질량과 크기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색깔이요, 별의 질량과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이 정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세 별의 질량과 크기가 모두 같은지 다른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세별중 스피카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색을 보면서 어떤 별의 온도가 가장 높은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세별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주황색을 띠고 있는 아크투루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시리우스, 그리고 청색을 살짝 끼고 있는 스피카가 가장 높은 온도가 됩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를 올바르게 나열하면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스피카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디귿입니다.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누구라고요? 맞아요. 이 중에서 가장 적색과 가까운 주황색을 띠고 있는 아크투루스가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세 별의 색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이 별들의 색깔은 우리
이야기할 때딱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표면 온도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겨울철에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세 개가 땅땅땅 찍혀 있는 것이 오리온 자리의 특징인데요. 이게 바로 그 오리온의 허리 벨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어깨고요. 또 양쪽이 다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왼쪽 어깨에 있는 별이 베텔게우스라고 해서 약간 주황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부분을 보시면은 니겔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청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한번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을 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표면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적어 보시면요. 적, 황, 백, 청이었습니다. 즉, 청색으로 갈수록 더 온도가 높은 별이므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니은, 적색인 베텔게우스는, 네, 적색인 베텔게우스 별이 이렇게 있는데요. 청백색의 리겔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색보다는 청색을 띠는 별이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디귿,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요? 맞아요. 딱한 가지 요소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표면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표는 몇 가지 별의 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카펠라, 북극성, 안타레스, 알리타크 이렇게 네 가지 별의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그리고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별들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크기?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뭐 별까지 떨어진 거리? 질량? 다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과 낮은 별을 고를 때는 이 표면의 색깔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색깔을 배열해보면 적, 황, 백, 청. 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가장 청색을 띠고 있는 알리타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적색인 안타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고난도 탐구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X 그리고 Y를 관측한 것입니다. 별 X와 Y의 연주 시차와 지구에서 별 X와 Y까지의 거리로 옳은 것을 각각 올바르게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그림을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요.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 X와 Y를 관측하는 이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차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차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었냐면요. 두 관측 지점과 관측 대상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의 시차는요. 별 X의 시차는 여기고요. 별 Y의 시차는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02초는 별 X의 시차값이고요. 0.01초는 별 Y의 시차값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연주 시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연주 시차 구할 때 시차에 2분의 1 하는 거 많이 까먹어서 실수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2분의 1 곱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차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연주 시차이므로 별 X의 연주 시차는 0.02초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0.01초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별 Y의 연주 시차는요, 0.01초에 2분의 1을 곱한 0.005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연주 시차 값을 정확하게 찾아줄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게 바로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매우 간단한 식이었죠? 따라서 앞에서 구한 별 X와 Y의 연주 시작 값을 이 식에 넣어주면

자, 그런데 나 실험에서는요, 이번에는 밝기가 같은 두 손전등을 서로 다른 거리에서 스크린에 비췄습니다. 지금 통일시켜준 변인과 그리고 달라지는 변인이 지금 실험가와 나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각각의 실험을 무엇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거리라고 거리를 통일시켜 놓고 밝기만 다르게 비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은요, 이 손전등의 실제 밝기가 얼만큼 다른지를 비교해 볼수 있겠죠. 그쵸? 그 같은 거리에 통일을 시켰으니까요. 아, 따라서 이 간은요, 이 손전등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서로 거리를 다르게 하고 같은 밝기의 손전등을 썼습니다. 똑같은 밝기의 손전등이지만 거리가 달라졌더니 보이는 밝기가 달라지네. 아, 거리에 따른 빛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요, 거리에 따른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파악을 했으니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을 보니까 가는 절대 등급, 나는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 가는요,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했거든요. 즉, 별들을 같은 거리에 고정시켜 놓고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이 절대 등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밝기라 할지라도 거리에 따라서 밝게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겉으로 봤을 때 등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니은으로 볼까요? 한번 가에서 이제 밝은 손전등은 절대 등급이 작은 별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미를 해석해 볼게요. 가에서는요, 거리는 똑같이 두고 밝기만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밝은 손전등은요,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별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절대 등급은 등급이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더 작은 별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디귿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나에서 거리가 먼 손전등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나인데 거리가 먼 손전등은요, 똑같은 밝기라 할지라도 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더 어둡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보이는 등급, 즉 겉보기 등급은요, 더 커지게 되겠죠. 등급이 클수록 더 어두운 별이니까요.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큰 별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기역 니은인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확인하는 실험이다라고 해서 과정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과정을 볼까요? 스마트 기기를 전등으로부터 20cm 간격으로 멀리 옮기면서 이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빛의 세기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출발점이 이 광원으로부터 20cm 떨어진 거리에서 한번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배 멀어진 40cm, 그리고 세배 멀어진 60cm, 그리고 네배 멀어진 80cm까지 점점점 거리를 멀리 하면서 이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 들어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값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빛의 밝기는 어두워 보입니다. 따라서 빛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처음 기준점으로부터 두배 멀어졌다면 그 기준점에서 측정한 빛의 세기의 4분의 1배만큼 더 어둡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기역은요, 576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준 100 44럭스가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니은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풀어주면요. 니은은요, 자, 이번에는 거리가 3배 멀어졌기 때문에 기준점에서의 밝기인 576에서 9분의 1배만큼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정답은 계산을 해보시면 64 럭스가 나오므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144와 64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밝기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관계 정리한 식으로부터 우리 친구들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광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알수 있는 실험이다. 지금 점점점 거리를 멀리 했을 때, 그때 측정되는 빛의 세기가 몇인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알수 있는 실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볼게요. 빛의 세기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정의했던 그 식에 대한 표현이죠.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두 배, 세 배, 점점 멀어지면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과 반비례한다고요. 따라서 빛의 세기는 오히려 반대로 4분의 1배, 9분의 1배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표는 별 ABC의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이 별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에서는요, 절대 등급값만 나와 있고 겉보기 등급의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10화색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보이는 등급을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A가 만약에 10화색만큼 거리가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1.5 5등급으로 보일 것이고, B가 만약에 10화색만큼 떨어져 있다면 마이너스 1.5등급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C는요, 지금 10화색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얘가 만약에 10화색만큼 가까워진다면 그때 이 별은 2.3등급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기억 보시면 별 A가 가장 밝게 보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 겉보기 등급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겉보기 등급 값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대적인 비교로 이 답을 유추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절대 등급부터 볼게요. 이세 별이 모두 같은 거리인 10화색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가장 밝게 보일까요? 즉, 실제 밝기가 가장 밝은 별은 누구일까요? 바로 A와 B가 됩니다. 그쵸? C보다는 숫자가 더 작기 때문에 A와 B가 실제로도 더 밝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두별 중에서 A는 10화색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B보다 더 밝게 보이겠죠? 따라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 A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 별 B의 겉보기 등급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우리 지금 절대 등급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겉보기 등급을 알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별 B는 정확하게 10화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값이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등급이다.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귿 볼까요? 별 C의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다. 이번에도 역시 겉보기 등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세별 중에 가장 실제로 어두운 별 누구라고요? C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가장 어두운 별이 가장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별 중에서 가장 어두워 보이는 별이 되겠죠?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크다라고 해야 하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6번 볼게요. 표는 몇 가지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보시 면 지금 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화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뭐이 별은 지구로부터 10화색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10화색보다 더 가깝니 머니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맞아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죠.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크고 리겔도 더 크고요. 베가는 절대 등급이 더 크고 알타이르도 더 큽니다. 알데바라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크죠. 자, 그러면 10화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요, 10화색에 있을 때보다 더 밝게 보이겠죠? 더 밝게 보인다라는 것은 겉보기 등급이 작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큰 별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표를 보니까 해당하는 별 베가와 알타이르 맞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10화색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인데요. 멀리 있다면 더 어두워 보이겠죠?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큰 별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주시면 리겔, 베틀게우스, 알데바란 해당합니다.
위 별 중에서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실제로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값이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 되므로 이 중에서 가장 실제로 밝은 별은 니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으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표는 별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역, 세 별의 연주시차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주시차 값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 연주시차는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C, 그 다음이 A, 그 다음에 B 순서대로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자, 니은이 굉장히 어려운 보기였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각각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절대 등급은 10화색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별은 25화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2.5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이 절대 등급보다. 그러면은 밝기는요. 그것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2.5의 제곱배 더 어두워 보입니다. 즉,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두 등급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0.3등급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 적용해보면요. 절대 등급은 10화색에 있을 때의 밝기를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100화색이에요. 즉, 10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밝기는 10의 제곱배인 100배 어두워 보입니다. 우리 100배 밝기 차는 5등급 차이이므로, 플러스 5를 해주면, 겉보기 등급 0.5등급이 나오고요. 별 C는요, 실제로 10화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서, 마이너스 3.7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은 맞지만, 니은이 틀렸으므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세별 중에서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이므로 별 B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별 중에서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C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8번 볼게요. 다음은 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길잡이 별, 그리고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별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기역, 세 별까지의 거리가 다르므로 색깔이 다를까요? 아니요. 이것은 무조건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귿, 세별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요. 가장 청색과 가까운 스피카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가장 적색을 띠고 있는 아크투루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과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주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0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관계사에 대한 내용들, 관계 대명사와 부사까지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테이지를 또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다루는 날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 시간에 끝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수동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 몇 가지의 사실을 공부를 하고요. 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도 이어서 자, 수동태 공부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공부할 순서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는 뭐가 다른지, 조건은 뭔지, 그 다음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아이들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삼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되는지, 이런 얘기 나눌 거고요. 마무리는 역시 퀴즈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all in one 팁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는데요. 수동태, 능동태 시작하기 전에, 태자 빼보세요. 그럼 수동, 능동 나오죠? 먼저 수동과 능동의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한번 확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 그래서 스스로 뭐뭐뭐를 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수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 되게 수동적이야.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당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행동 따위를 받다, 당하다, 받을 숫자예요. 네, 그래서 자, 수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알려드렸냐면요. 이 태라고 하는 단어가 붙잖아요. 자, 태라고 하는 한 음절이 딱 붙게 되면 수동, 능동과는 또 다른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수동, 태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뭡니까? 동사를 be 플러스 pp의 꼴로 쓰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자, pp 안에는 이미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쟤는 pp는 과거 분사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pp가 스스로 뭘 못 나타내죠?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가 뭘 나타낸다? 시제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저 두 개는 사실은 비동사와 형용사 보호로 봐야 되지만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수동태 동사로 이야기한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운다. 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be 플러스 pp의 꼴을 가지고 있어야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수동태로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수동태로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동태로 안 쓰면 그걸 다 능동태라고 해요. 우리는 BPP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뭘 해서 능동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태를 부를 때 능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BPP를 빼고 나머지를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예문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기는요, 뭐뭐뭐를 시작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도 되고요. 뭐뭐뭐가 시작되다 라고 하는 자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뒤쪽에 부사구가 와 있네요. 따라서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7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콘서트가 스스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의 의미는 있어요. 이 begin 안에. 그런데 be 플러스 pp로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능동태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은 스스로 하는 것, 수동은 당하는 것이 맞는데 태자를 붙이면 더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능동태는 어때요? BPP의 꼴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꼴 전체를 능동태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있는 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아, 동사의 꼴을 말하는 거구나. 동사가 의미적으로 스스로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이 아니구나. 수동태는 어때요? BPP의 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주어가 당하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 수동의 개념과 능동태 수동태는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하셔야겠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 안에서는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테크니컬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태, 수동태하고 능동이라고 하는 개념과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돈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동사의 꼴로 보여지는 수동의 의미예요. 능동의 의미, 그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능동태로 표현하는 이런 자동사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이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는데요.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수동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시제는 누가 표시한다고요? 얘가 표시한다고요. 시제는요, 여러분들 곱하기 3이에요. 기본 시제가 있어요.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비동사를 뭘로 쓰면?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가 될 거고요. 비동사를 과거로 쓰면 과거형이 될 거고요. 비동사를 미래로 쓰면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Will be PP.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세 단어라 해석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미래 뭐뭐뭐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문 가실까요? 많은 아이템들이, 자, 그래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 항목들, 품목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on the shelves라고 하면요. 자, shelf죠. 자, 보통 복수형은 s를 붙여서 쓰는데 이렇게 f로 끝나는 단어는 v를 붙이고 뒤쪽에 es를 붙이니까 shelves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선반이라고 하죠. 물건 따위를 진열하는.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선반 위에 진열되어져 있어요. 현재. 이게 바로 현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예문입니다. 진열이 되어져 있었어요.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제가 3개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본 3시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다면 진행 3시제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산에 갑니다. 갑니다. 현재 시제예요. 어때요? 현재 시제, 동작 동사의 현재 시제는 규칙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산에 갑니다라고 하면요. 지난주에도 갔고 지지난주에도 간 거고요. 다음 주에도 갈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시제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칙과 반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정의라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진행 시제가 나온 거예요. 진행 시제도 뭐라고요? 곱하기 3. 자,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럼 그 비동사를 뭘로 바꿔요? 진행형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진행형이 뭔데요? be 플러스 ing. be의 ing는 뭐예요? being.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 비동사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is being, are being, and being 플러스 pp. 개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세 단어이긴 하지만 쫄 필요 없어요. 자, 이게 과거가 되면 were being, was being, pp. 그 다음에 이건 무려 네 단어가 되네요. will be being, p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느껴볼까요? 우리 예문으로? 예문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진열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요. 여기 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찰칵 찍으면 전시가 그냥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면 되고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데 are being displayed는 느낌이 어때요?
많은 품목들이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누군가는 진열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낌 차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는 어때요? 앞으로 네 단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잘 묶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will be being displayed. 전시가 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특정한 미래 시점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료 시제가 있네요. 완료 시제는 어떻습니까? 완료 시제는 당연히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완료 시제가 원래 have PP잖아요. 근데 비동사를 완료 시제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have been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가 되면 have been PP, has been PP, 과거가 되면 had been PP, 미래 완료가 되면 잘 보실 수는 없지만 will have been PP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 이것도 예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많은 아이템들이 전시가 과거에 되어져서 현재까지도 그 전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have been displayed 한번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many items will have been displayed. 당황해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선생님 동사가 길어요? 그래 봤자 수동태고요. 시점만 미래의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삼시제로 뭔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진행삼시제, 진행삼시제로 뭔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완료삼시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총 9개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우리가 시제 수업을 하는 자 그런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자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으나 일단 수동태를 시제별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아주 쉽습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수동태는? 능동태의 주어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주어를 누군지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는. 요 예문 보세요. 누구누구가 만들지 않았다, 로마를 하루에. 누가 로마를 하루에 안 만들었는데요. 이거 밝힐 수가 없죠, 우리가 도저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동태로 쓰는 거죠. 로마가 건설되지는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동태로 써서 주어를 밝히는 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fog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개죠? 안개 때문에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라고 쓰면 그냥 무미건조한 문장인데, 안개 때문에 배송을 지연시켰어. 누가요? 내가 지연시켰어.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 내 거래처와 싸움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어를 좀 숨겨주는 것이 문장을 만드는 데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 때문에 수동태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뭐하러 수동태를 쓰나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문법이 덜 복잡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세상에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동사나 그럼 수동태로 다쓸수 있느냐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결론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수동태를 쓸수 있다 이거예요. 왜? 목적어가 의미상 뭐였죠, 여러분들?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했어요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있는 동사여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어때요?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신 후에 예문으로 좀 가볼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존경하죠? 세종대왕을.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존경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존경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킹 세종을 주어 자리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써요? PPP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 현재로 쓰면 되는 거죠, 앞에를.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존경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자,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불리하면 이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주어가 아니라 부사구가 되니까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도 상관없겠다. 자, 수동태의 성립 요건 뭡니까?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자동사. 자동사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동사들이 이렇게, 자, 다섯 개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게 친숙한 그런 일형식 동사일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 하면서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이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1, 2형식의 동사들은 애시당초부터 수동태가 안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실 적에 능동태, 수동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happen과 같은 단어가 이렇게 수동태로 딱 적혀져 있고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딱 고르시면 돼요. 이 부분을. happen 자체가 발생되다의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동사예요. 하지만 태는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타동사의 경우에만 주어가 당했어요를 BPP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2시에 오늘 오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 4, 5형식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3형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3형식 문장을 기준으로 놓고 오늘은 3형식까지만 할 건데 수동태를 만

0: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썼던 예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 능동태를 쓸 거냐, 수동태를 쓸 거냐가 시험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럼 뭘 보고 쓸 거예요? 많은 코리안들은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주어에 근거해서 능동을 쓸까, 수동을 쓸까를 결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 뭘 보고 하세요?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십시오. 뒤쪽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뒤쪽에 이렇게 부사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없고 얘는 타동사예요, respect는. 그럼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으면 뭐란 얘기죠?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얘가 존경받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적어의 유무로 능동태와 수동태를 판단합니다. 자, 요 아이템은 워낙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드려봤는데요. 자, hire는 누구누구를 고용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이하에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여기에다 쓰셔야 되는 것이고, Lee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고용이 된 것이지, Lee가 누구누구를 고용하다의 내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퀴즈로 좀 가볼까요? 수동태 사용 불가능한 거 뭐예요? 자동사. 자, 두 번째입니다. 삼형식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거는 선택지 중에, 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부사구. 세 번째는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일형식에서 사용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주어 동사의 부사니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수동태에 대한 것들 내일과 모레 반복해서 연습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E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자 소유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이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소유권에서만 자세 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물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할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이걸 전부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의 종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유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물권이라 그래요. 완전 물권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대. 그래서 그 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 수익, 처분, 이걸 다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자,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십니다. 자, 성질은 자, 전면성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다다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말인데, 사용. 어떤 물건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부를 게 아니라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 그리고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교환한대요. 아파트를 교환한대요. 그럼 뭐랑 바꾸는 겁니까? 돈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 아하. 전면적이란 말, 전면사란 말은 내가 물건의 소유자이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수 있구나.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혼일성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혼일성. 직접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힘든 파트인데,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뜻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하는 권리, 처분하는 것,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자 하나의 소유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혼일성이란 말은 하나의 소유권 안에 그 안에 사용, 수익, 처분이 섞여 있다, 들어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력성이 있다 이러거든요. 탄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탄력성이 좋다가 우리 현실 어떻게 쓰나요? 공이 탄력성이 좋다. 그러면 공을 놓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소유자는 사용권도 있고요. 교환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전세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권을 을에게 줬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2년의 계약권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줬던 그 사용권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줬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요. 다시요. 이렇게 소비대차를 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소유자는 사용권도 있고 교환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대요. 그러면 교환이 다른 말로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자, 혹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자, 이거 처분하라는 권리를 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교환권을. 자, 근데 얘가 돈을 갚아버렸대요. 이렇게. 그러면 줬던 게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탄력성이 있다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4번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성이 있다 이렇게. 항구성이 있다. 그럼 항구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이게 시험지상에서는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대.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체로 소멸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자인데 그 소유권이 뿅 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럼 누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 그,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선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지인을 통틀어가지고요. 그 녀석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걔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했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1년 안에 반토막이 납니다. 신통방통한 애예요. 자, 저한테 모 지역에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허허허 안 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통방통합니다. 자,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맹지를 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친구 왈 그 땅만 보면 확병이 난대요. 그래서 걔가 안 갑니다. 20년을 안 갔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토지가 이런 못된 주인을 봤나? 나를 20년 동안 안 보러 온단 말이야? 뿅 하고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의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이 딱 보이게 되면 자, 뭐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야 돼요?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하다. 자, 이제 범위가 되겠는데요.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범위는 우리 민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토지에 관한 범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범위가 어디냐 그랬더니 지표상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범위가 지표상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건물 짓지 말한 소리가 밖에 더 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윗공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아랫공간도 내 거야. 이렇게 해야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지표상에 한정하지 않고 윗공간, 아랫공간 다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서로상 이웃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간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 서로 인접한 부동산

재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쌍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쌍림 관계는 자, 토지의 하나의 그럼 틀린 겁니다. 토지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 플러스 건물,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지 사용 청구권 216조이랑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숙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계나 담을 수선하기 위해서 잠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웃 토지 주거란 말 썼잖아요. 주거. 여러분 집에 누가 함부로 팍팍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낙이 없다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판결로도 안 돼요. 선생, 들어가던데? 그건 형사고요. 그러니까 민사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왕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생활방해 금지 217조 매연 등에 대한 인지에 대한 생활방해 금지이랑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왕 이웃 거주자는 전항 사태가 이웃 통상 용도에 적당하대요. 그럴 때는 참으라는 겁니다. 수인 의무가 참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본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하고 건물 간의 간격이 가장 가까운 데가 아마 신림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공부할 때 그때 신림동에 공부하는 학생 수만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림동에서는 뭔가를 짓는다 그러면 다 고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활했던 고시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고시원이었습니다. 이게 고시원. 자, 봐볼까요? 여기는 고시원이고요. 고시원. 여기는 상가입니다. 근데 여기가 말이죠. 중국집이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2시 근방만 되면 정말 얘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국집이면 지금 주방이 있을 건데, 주방을 봐보세요. 이쪽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주방을 여기다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요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찌란 겁니까, 얘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통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빼내라. 이거 그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랑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파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할 의무가 있대. 그런데 통상 용도에 적합할 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코가 개콘가 봐요. 이렇게 냄새. 그래가지고 조치 취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221조 자연 유세 승수 의무와 권리. 자, 이랑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강원도에 보면 그 계단식 녹이나 논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지에서 저지로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왕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이 흘러내는 이웃 저지에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쓸 만큼 쓰고서 흘려내려 보내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237조 경계표 담 설치권이랑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대. 자, 이양 전항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을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보면 지적법에서 경계를 배울 텐데요. 담을 어떻게 지금 설치하라는 소리입니까?

소리냐면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예요. 그러면 담은 이렇게 설치하라 이거예요. 담 설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그 지적법을 묶어드리면 인접하는 토지세에 높낮이가 없고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담 설치를 할 때는 얘랑 얘랑 쌍방이 절반에서 비용을 부담하니 담을 이렇게 설치하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출제가 어떻게 될까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면 담을 설치할 때 이제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측량 비용은 어쩌냐는 거예요. 측량 비용은 그때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게 되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바로 뻔하겠죠. 담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3항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곳으로 할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대요. 이거고요. 자 239조 경계표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구구 등은 상지의 공유로 추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요. 됐고요. 자, 얘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이랬는데 이랑 인접지에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자,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양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 청구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을 보니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수목 가지고요. 여기는 수목 뿌리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주택가에 있는데요. 자, 옆집에 있는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우리 집으로요. 이거 봐라 하고 바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고요. 자, 먼저 좀 잘라달라고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임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사망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넘어온 것과 수목 뿌리가 넘어온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 실제로 말이죠. 이웃집에 그 나무 뿌리가 옆집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그 집에 밑에 있는 바닥을 뚫어버리는 걸또 봤다니까요. 그렇게 뿌리가 힘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담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니 자 뿌리가 넘어오면 그때는 자 바로 그냥 자를 수 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넘어왔느냐, 뿌리가 넘어왔느냐 이거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토지의 신굴 금지 이랬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도심지에 보면 큰 건물들이 있고 중간에 미니 건물,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멸실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건물 있을 때보다 이제 큰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더 깊게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굴. 그런데 일정 이하로 깊게 파게 되면 옆에 건물이 흔들흔들 할수 있으니 그렇게 깊게 파지 말라는 소리예요.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 옆에 건물에 그게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망을 설치하고 방어 공사를 했다면 깊게 신굴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 자 이랑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메타입니다. 이 숫자 알아야 돼요.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경계면 경계로부터 반메타 그러니까 이렇게 반메타입니다. 반메타 50cm 떨어지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50cm 이내만 침범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메타입니다. 1m도 아니고 반메타. 이 숫자 알아야 되고요. 자, 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 걸렸습니다. 착일 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예 건물이 완공이 되어버렸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가 자 이런 소리인데요. 자 갑과 을 이렇습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침범을 했다 이거 이만큼을 이렇게요. 그런데 건물이 이게 실제 판례를 보면 병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입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돼 버렸대. 그러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자 손해배상만 해라 손배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8년, 59년도의 민법이라니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세계에서 생각이 났을까요? 전부 다 지금 폐허가 된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재건을 해야 되겠고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물다운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전체를 보면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나온 근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 건물이 완공이 되어버렸대. 그러면 철거 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다는 소린 거고요. 착일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 그래 좋아 완공이 됐다며 그러면 건물을 철거를 시키지 않으니까 자 철거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대. 알겠어. 근데 왜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리 대단지여도 말이죠. 건물 다 짓기 시작합니다. 2년 거의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이럴진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착수 1년이면 완공 직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착수 1년 암기됩니다. 완공 1년이 아니라 착수 1년 또는 완공이 되어버렸대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시설 의무 그랬는데 경계로부터 2m,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당한 참연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건물과 건물 간 간격이 2m 이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 가림막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몇 미터라고요? 2m입니다. 2m. 자 그리고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이랑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을 저치하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이랬습니다. 몇 메타? 2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쌍진 관계에서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메타, 몇 미터, 몇 미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이왕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19조.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습니다. 여기는 자, 뭐가 이게 유사한 개념이냐면요. 이게 지역권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입니다. 이게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을은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의 토지는 지금 통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맹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맹지면 통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 자, 여기다는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토지를 자 여기를 통행로 좀 쓰자. 그랬더니 을이 그래라라고 승낙을 해줬대니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땅이라고 해서 요역제를 하고 승낙했다고 해서 승역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지 여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통행적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냐? 똑같은 그림에서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고 자, 을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 똑같이 맹지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면 지역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한게 아니라 자, 주의 토지. 그러니까 갑이 옆에 있는 토지를 예, 승낙을 받지 않냐고 자, 주의 토지를 통행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토지를 주의 토지를 자, 통행을 하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그걸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모양새는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지역권 파트에서 또 정리를 할 건데, 자, 모양새는 비슷하다. 그런데 지역권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권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 그런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십니다. 이랑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대요.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통로가 없어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대.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시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유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 대가는 내야 되더라 이거예요. 뭐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나 그냥 쓸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 통행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그래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권의 경우에는 계약 관계이니까 사용되는 토지를 나 여기까지 쓸게요. 나 전부 쓸래요. 이건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나이 토지, 을의 토지 전부를 나 통행도로 쓸래요? 을 주라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얘한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드릴 텐데, 자, 이게 말이죠. 통행적권이건, 주의 토지 통행권이건, 이걸 시효치도 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손해를 보상하라고 그랬으니 전부 다 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것. 자, 그리고 유실물습 등 매장물 발견 이렇게 됐습니다. 유실물습 등 매장물 발견.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무주물 선점 이렇습니다. 무주물 선점. 민법 252조. 자,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이 무슨 말입니까? 무주물.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 선점인데,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나눠봅시다.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자, 동산 이렇게 됐고요. 자,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조가. 자,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 선점. 먼저 선. 먼저 점유한자가 갖는다 이 소리거든요. 주인이 없는 동산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봐보세요. 바닷가에 나가서 그러면 바다에 그 바닷속에 있는 고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은 자가 갖는다 이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어떨까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작잖아요. 사이즈가 이게 미국과 다르게 미국처럼 광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

0: 부유가 되시는 거예요. 국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점 먼저 점유한자가 갔는데요. 그 대상은 어디에 한한다? 동산 이거고요. 다시 유실물 습득입니다. 유실물 습득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가 된후 6개월입니다. 1년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는 거. 자,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그러냐면요. 1년에서 6개월로 바뀐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전철을 타보면 전철 역사에 말이죠. 유실물 센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자, 우산을 갖고 탔는데 전철에 두고 내려버린 거지. 근데 그 전철을 두고 내렸다. 그러면 그 전철에 떨어진 그 우산이 이제 유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실물 센터로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유실물 센터에 그냥 가득 있는 거야. 가득 찾아가질 않아. 찾아가질.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습득자가 갖는다고 돼 있는데 안 찾아가니 이걸 1년에서 6개월로 바꿔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영 그대로 1년입니다. 그럴 때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공유라면 그때는 자 절반씩 취득한다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라면 공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검정고시 고졸국어 가혜연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수업이네요. 세 번째 수업은 독서와 화법과 작문이 되겠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요령으로 읽어야 될지 또 어떤 주제들이 나오게 될지 우리가 미리 알아본다면 조금 더 주제를 체계적으로 접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대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화, 화법과 작문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화에서는 이 대화의 원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협력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화에 얼마나 잘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양의 경률이 있습니다. 자, 양의 경률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련성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대화의 목적, 주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이 대화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 번째는 태도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모호한 표현,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도의 경률은요, 우리 기출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관용의 격렬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잘난 척은 좀 줄이고요,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겸손한 표현을 늘리는 것이죠. 찬동의 격렬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비방하는 표현,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견해를 물어볼 때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먼저 칭찬하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겸양의 격렬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비방하는 표현은 늘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는 경우에 아유, 아닙니다. 다 이건 모두 다 상대방의 덕분이죠. 다른 선생님의 덕분이죠. 라고 돌리는 그런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의의 격렬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은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을 얘기할 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는 너와 의견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 중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차이점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손한 태도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다 짧은 예문과 함께 같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예문에 적용을 하면 이 예문이 왜 출제가 되었는지를 알고 문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도 있습니다. 우리 대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공감적 듣기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들어주기와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상대방을 질책하는 것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데요. 소극적으로 들어주기는 맞장구 치기, 고개를 끄덕이기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 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공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적극적인 들어주기는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반영해서 상대방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들어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재진술을 하면, 와, 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었구나.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다면,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줄수 있습니다. 자, 토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이 있죠. 토의는 두명 이상의 참여자가 모여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말하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의의 의사결정 단계를 좀 볼게요. 토의 참여자는 토의의 주제의 확정 및 분석을 합니다. 해결 방안의 제안과 평가를 하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토의 사회자의 역할과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하게 토의를 진행하고요. 토의의 주제와 절차, 규칙을 안내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토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요. 특히 토의 참여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단,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토론도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토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경쟁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논제의 개념은 토론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논제인데요.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따져 물을 수가 있는 논제가 되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논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가치 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보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찬성, 나는 반대를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자주 하는 정책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의 시행 여부와 시행 방안을 주장하는 논제가 되겠습니다. 흡연율 저하를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 나는 반대라고 우리가 논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논제라는 것은 우리 뭐뭐 다라고 끝나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볼수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논제의 특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자의 역할과 태도를 볼게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토론의 규칙을 지키며 이야기해야 되고요. 윤리에 어긋난 언행은 삼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 사회자의 역할과 태도도 있는데요.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토론의 규칙을 참가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질문과 요약을 통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도 사회자가 하게 됩니다. 토론은 청중이 존재하는데요. 토론자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 누가 더 옳은지, 어떤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는 표결을 해야 되겠죠.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청중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표 보겠습니다. 발표의 개념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 즉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의 구성 단계를 볼까요? 자, 도입 부분에는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발표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개관하죠. 전개는요,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다양한 뒷받침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정리 부분은 핵심 내용을 요약이나 강조하고 당부 및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제시하죠. 그리고 청자와 질의응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 장문의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문은요, 이 장문의 과정 자체가 주로 출제가 되죠. 이 부분 중에서 뭐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와 표현하기가 같이 묶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장문의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여기서 어떻게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장문은 글쓰기를 말하는데요. 먼저 글을 쓸때 어떤 내용의 글을 쓸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까?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될지 내용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한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내용을 조직하죠. 그리고 표현, 덧붙여서 초고를 완성합니다. 근데 이것은 초고일 뿐이에요. 이걸 여러 번 고쳤어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한 번씩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이전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점검과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것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기 볼게요. 글을 쓰기 전, 쓰기 맥락, 다시 말해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글쓰기 전반을 계획하는 과정을 계획하기라고 합니다. 이 계획하기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완성도가 높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용 생성하기는요,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떠올리고 관련 자료를 찾아서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까지가 내용 생성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는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이 내용 조직하기, 다른 말로 개요, 작성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통일성은요, 글의 어떤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응집성은 글의 여러 문장이 문법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일성에서 어긋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많이 보셨죠? 하나의 주제에 잘 모아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응집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표현하기 보겠습니다. 적절한 표현 기법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요. 그림, 도표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이때 그림, 도표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내용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쳐쓰기는 글의 목적, 주제나 중심 내용, 예상 독자 등의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부분을 우리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 부분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되어 있고요. 알맞은 단어인지 적절한 어휘인지 수준에 맞는 어휘인지 고쳐쓰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내용의 생성, 조직, 표현의 장문 과정을 고려하여 수정하고요.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제에 맞는지,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하는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고쳐쓰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서는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짜임새 있게 글을 잘 읽어본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글을 정리하고 적용하여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독서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으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실적 읽기가 있습니다. 사실적 읽기는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적 읽기의 개념은 글에 드러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읽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독서 단계예요. 다음 단계로 추론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적 읽기,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적 읽기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인 읽기 활동이라는 점, 글의 내용 측면에서 제시된 정보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글의 형식 측면에서는 글의 구조, 전개 방식 등을 이때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문제에서도 많이 묻는 부분이 바로 이 사실적 읽기가 되는 것이죠. 자,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핵심어와 화제를 파악하고요. 화제와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파악합니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요.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글 전체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하기가 있는데요. 글의 구조는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글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글 전체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여기는 예시가 쓰였구나. 여기는 과정에 따라서 전개가 됐구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전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인데요. 대상의 뜻을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은 모래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삿발을 잡고 싸우는 경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씨름의 개념이죠. 예시는요,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죠. 설날에 하던 놀이에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있다. 자, 윷놀이와 연날리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비교와 대조는 묶어주세요. 자, 비교. 형과 나를 비교하지 마. 이때 비교는요, 견주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비교는요,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라고 합니다. 대조는요,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자, 예를 볼게요. 문어와 오징어는 모두 위급한 상황에서 먹물을 뿌린다. 공통점이죠. 비교고요. 차이점 보겠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남성적이고요. 신윤복의 그림은 여성적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분류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분류 할때 류자가 종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소설은 분량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장편, 중편, 단편으로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분류라고 볼수 있겠죠. 자, 분석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혈액은, 자, 혈액이라는 대상을
고형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했습니까? 혈액을 쪼개어서 보았죠.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쪼개어 보는 것, 분석이라고 합니다. 인과는요, 말 속에 답이 있네요. 원인과 결과.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된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원인 되겠습니다. 원인이고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된다. 결과 되겠죠. 그래서 인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추론적 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적 읽기의 개념은요. 글에 드러난 내용 이외의 것들을 추측하며 읽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 읽기가 글의 표면에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라면 추론적 읽기는 글에서 생략되어 있거나 암시된 내용을 찾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론적 읽기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글의 맥락과 맥락 사이에서 글에 전제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활동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단어 표지,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충분히, 아, 이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러한 속담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하기.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친교나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글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추론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내용과 글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글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의 형식을 알면 추론에 매우 도움이 되겠죠. 설명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보 전달 맞습니다. 이렇게 추론 가능합니다. 자, 숨겨진 주제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문,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 등과 같이 주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글은 글쓴이 입장, 글의 예상 독자, 글의 화제나 대상 등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광고를 보았는데 정보를 많이 전달합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보 전달 아니죠. 바로 이 상품을 사세요라는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나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가 목적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판적 읽기 갈게요. 비판적 읽기의 개념은 글의 내용이나 글의 표현 방법, 글쓴이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독자가 판단하며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비판적 읽기는 과장과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왜곡된 것은 없는지, 과장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비판적 읽기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의 타당성. 글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글쓴이의 관점이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 공정성. 글의 주제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료의 신뢰성. 매우 중요하죠. 제일 자주 출제됩니다. 바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료가 객관적이고 사실과 일치하고 출처가 명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적절성인데요. 글에 사용된 자료가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형태로 관련된 위치에 잘 적혀 있는지, 잘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자료의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자료의 신뢰성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상적 읽기 보겠습니다. 글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학을 할때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었죠. 자,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는 것인데요. 공감과 감동은 글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치 있는

심적 변화로서 글을 통해 독자가 겪는 정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독자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적 합치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도 있습니다. 창의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서 독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는 활동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창의적 읽기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서의 분야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예술 활동의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요, 인문 분야, 인간과 사유의 경험, 뭐 사건,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하여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글, 이런 글들을 인문 분야의 글로 볼 수가 있고요. 예술 분야의 글은요, 예술, 철학, 미학,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는 인문학적인 세계관, 예술과 삶에 대한 인간의 태도 등을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겠죠. 자,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 다루는 세부 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미술, 음악 등이 있습니다. 자, 읽는 방법을 볼까요?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현실 혹은 작품들과 연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과 적용하여 평가하며 읽어볼 수도 있고요. 글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도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의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모여 구성하는 사회와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탐구하는 글이죠. 자,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행동을 다루는 글인데요. 이런 글들은 짤막한 중수필의 형태로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며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중수필의 형태로 우리 여러 가지 산업화, 아니면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다루는 세부 분야를 볼게요. 법,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사회, 지리,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의 분야의 글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이나 이념에 따라 사회현상의 성격, 원인, 대책 등이 다르게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수필의 형태로 많이 등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요, 우리 비판적 읽기로도 자주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또는 근거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비판하며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에 접근하는 방식, 글에 반영된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파악하며 읽는 것,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할 때는 그와 관계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함께 이해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시가 자주 등장이 되는데 이때 예시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글 읽기도 자주 나오니 이것도 잘 챙겨두세요.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룬 여러 글을 빗겨 읽음으로써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좀더 바람직한 대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을 같이 보도록 하죠. 과학 분야의 글은요, 자연 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 대상의 구조나 변화의 원리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진술한 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이때는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글의 사실적 읽기를 먼저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 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다루고 있고, 기술 분야의 글은요, 과학의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응용한 기술의 구조나 원리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과학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기술 분야는 말 그대로 그것을 기술에 응용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나 법칙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도덕적, 주관적 가치 판단은 최소화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글의 구성은 체계적이고 내용은 분석적인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도 인과, 분석,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다루는 세부 분야는요, 물리, 화학, 천문, 생명과학, 지구과학, 여기까지는 과학이 되겠죠. 전자공학, 기계공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은요, 용어와 개념은 정확하게, 서술 대상을 확인하고 설명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사용된 자료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도표, 그림, 사진 등의 보조 자료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글을 잘 읽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고졸 검정고시 모두가 다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 문제 풀고 있는데 두 번째 강의 2강에서는 삼국의 가야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73회부터 77회까지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 딱 보면서 바로 적용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73회인데 73회 문제가 좀 되게 굉장히 좀 다채로워요. 이게 2점짜리인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선 여기 나온 거 고흥을 얻어 처음으로 서기가 있게 되었다라는 요 부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경제사회 문화지만 정치 얘기하고 혹은 고구려 백제신라 가해 왕하고 왕의 업적과 문화가 만날 때가 있다. 그거를 복합적으로 낸 문제가 바로 이 73회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고구려가 군사를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왕이 듣고 군사를 폐하가에 매복시켜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쳐서 고구려가 군사가 패배했는데 첫 번째 거 보면 알 수가 없어. 이게 어느 왕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힌트라는 것이죠. 제가 바로 밑줄 그은 부분인데, 자, 백제가 나왔고, 이왕 때에 고흥의 석이라는 역사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입장에서 이 고구려에서 예를 들어 신집 5권, 백제의 고흥의 석이, 그 다음 신라 거칠부의 국사를 기본적으로 이론 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즉, 머릿속에 없으면 풀수 없는 문제죠. 사실상 힌트가 이거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초고왕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갈게요. 근초고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문화 파트에서 제가 2강에서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자, 미륵사, 미륵사지, 석탑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은 문화 부분인데 백제 무왕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지금 선지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윤층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우리 첫 번째 강에서도 많이 했지만 의자왕이죠.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보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편에서 봤던 부분, 성왕이 사비 천도하고 국호는 남부여로 했던 부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틀렸고요. 4번.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황을 전사시켰다. 그럼 정답이 이거죠. 그쵸? 바로 요 부분. 자,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나한테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그러면 4세기 말 침류왕이죠. 침류왕도 우리가 이론편에서 한번 복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바로 근초고왕이

5국 원왕을 결국에는 전사시키는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보시면,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2점짜리인데, 고구려에서 지금 나온 부분인데, 쫘라락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영락이라는 연어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여러분들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락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예, 광개토 대왕. 아, 그래서 광개토 대왕 능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이 나옵니다. 1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문화에서 이렇게 우리 유물 유적과 관련된, 특히 유물 설명할 때도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이게 포항에 있는 신라비예요. 이게 포항 중성리라는 지역에 있는 신라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비석이죠. 그쵸? 네. 2번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2번 지금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석수 혹은 진묘수라고도 하는 불리는 중국에선 진묘수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석수라고 하는 무덤의 수호신이에요. 무덤을 지켜요. 이거 무령왕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과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자, 3번. 이거는 바로 판갑옷. 판갑옷이고 이거 가야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정답이 안 나왔죠. 1, 2, 3번에서.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렇게 청동의 녹색 같은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농경문 청동기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여기 원래 여기 보시면 밭 깔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한 사람이 지금 밭 깔고 있는 모습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있구나. 그래서 농경문 혹은 농경문이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이 뭡니까? 바로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인데 그러면 정답은 지금 딱 5번이 되는 것인데 왜 그래요? 여기 안에 바닥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그렇죠? 호태왕이라고 해서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광개토 대왕 때 신라가 외의 침입으로 고생을 하고 정말 위기일발이었기 때문에 바로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군 5만을 지원해줘서 외를 격퇴하게 했다. 당시 신라는 뇌물마립간이고 그 얘기와 관련된 것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74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능검 심화 3번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자, 가국가에서 볼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갖고는 이거 뭐냐면, 자, 문화 부분이죠. 이것도. 장군총이에요. 그쵸? 아, 장군총이고, 이렇게 계단식 무덤으로 생겼는데, 계단으로 생겼지만, 예, 바로 돌무지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돌무지 무덤이란 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문화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지금 뭐죠? 고구려의 무덤이다. 그러면 이 고구려와 관련된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번,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녹과전 이론편에서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쵸? 이거 고려 거죠. 고려 원종이었습니다. 고려 원종인데 좀 어려웠죠. 그쵸? 이거 고려시대 거고요. 2번, 경당에서 수련한 청년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학이 있고요. 그다음 경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에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고 여기서는 무예도 가르쳤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2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3번 팔만대장경 이것도 문화 부분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뭡니까? 이건 고려죠.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4번에 지방의 20이 담로하면 뭐죠? 바로 무령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황룡사 9층 목탑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축조를 건의하는 승려였습니다. 이 승려는 자장법사하고 자장이라는 승려예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신라 선덕여왕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문화 부분에서 황룡사 9층 목탑 가지고 있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장군총을 통해서 고구려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 2점짜리였는데 이거 많은 당시의 수험생들이 74회에서 나왔을 때, 이건 뭐, 고구려지? 라고 해서 고구려에 대한 정답, 욕살! 이렇게 해서 2번.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개념을 암기하고 들어가죠. 특히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암기 없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문제를 제대로 꼼꼼히 봐라. 봤더니 능산리 고분군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제 여러분 당시 상황이고, 우리는 이미 이론에서 배우다시피, 이렇게 벽화가 나오는 게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백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송산리 고분군도 있고요. 능산리 고분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쭉 보면 사신도가, 백제 사신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송산리 6호분과 함께 할때 요게 힌트였죠. 힌트는 능산리, 송산리가 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백제에 대한 고분벽화였고, 그래서 백제, 백제도 사신도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백제에 대한 설명을 딱 봤던 1번에 일길찬, 사찬. 그쵸? 우리 사찬 시득 기벌표 할때 사찬 이미 봤었고, 여러분들 이걸 앞으로도 볼 때도, 여러분들 뭐 이벌찬, 찬 이렇게 사찬 나오면 신라다. 신라 관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욕살 철역은지는 여러분들이 일강에서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알수 있겠죠?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단공, 과마, 반어피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강에서 했죠? 제가 이게 동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해 특산물 넘어가자. 자, 4번은 범금팔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술술 풀리죠? 고조선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인데, 5번 봐주세요. 5번, 예, 1강에서는 오답 선지였죠. 근데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왜? 백제 얘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지를 잘 봐둘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75회 심화 3번으로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금관총에 금관 나왔으면 신라잖아요? 그럼 바로 신라죠, 뭐.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도 있습니까? 황남대총까지 있잖아요. 그러니 뭐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신라의 문화유산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 신라에 대한 얘기인데, 딱 보다시피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천마청에 천마도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 2점짜리지만 1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정말 나올 가능성 높은, 이게 뭡니까? 자, 이렇게 봉황이 있고 밑에는 용이 이렇게 받치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백제의 금동대학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동대학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위해서 봐주시면 이게 고구려, 예.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크기 한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3번은 앞서 기출에서도 봤었고, 가야 판갑옷이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4번은 굉장히 웅장한 느낌, 큰 이게 발해석등이죠. 이 발해석등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제75회 한능검 심화 4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국가유산청, 이제 여러분들 문화재청이 아니죠. 국가유산청인데, 가의 중심지였던 여기 보시면 고령이 나오죠, 고령. 고령에는 궁성지 지산동 고분군, 우리는 이런 편에서 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봤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대가야죠. 와, 그러면 대가야가 여러분들 벌써 두 번째나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정치 내용이죠. 다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고분군, 무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예전에 나왔던 거 1강 때랑 똑같습니다. 진흥왕에 의해 복속되었다. 대가야에서 실제로 한능검에서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그쵸? 이거 아니면 이진아시왕.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거 어렵다. 그 다음 고령 지산동 고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는 것이고요. 자, 오답선지 앞으로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볼 건데,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라고 나오죠. 광평성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후고구려, 바로 궁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광평성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화백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벌써 여러분들 세 번째 보죠. 그쵸? 자, 이거 신라죠. 4번,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는데, 사자조의 선인은 우리가 이런 편에서 빠르게 핵심 개념으로 우리 정리했을 때 고구려였다. 자, 그래서 욕살과 철역은지도 있지만 사자조의 선인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번에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이거는 신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회 5번 갈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사회 문화인데, 경제인데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죠. 자, 여기 봤더니 관울세움의 구등이 있다라고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옛 이름은 대대로라고 나오죠. 그쵸? 대대로 이하. 예. 이렇게 구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쭉 보면 뭐가 있냐면, 큰 성에는 녹살인데 욕살이 있다라고 돼 있죠. 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철역은지가 있다. 아, 우리가 1강에서 봤던 고구려의 선지 속에 나왔던 거를 본 문제 자료에 빡! 이렇게 낸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고구려죠. 자, 그러면 문제 뭐예요? 고구려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수도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신라. 특히 여러분들 지정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론편에서 봤던 교환에도 있던 부분,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해서. 자, 건원중보, 이거 철전이고요. 이거 고려. 근데 이제는 고려 성종이라고까지 알아두셔야 되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번.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면 솔빈부의 말, 담비, 호랑이, 호피까지 여러분들 발해 특산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자, 5번이 어렵습니다. 곡물을 대여하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내용을 좌간 되식기에 남겼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백제예요. 백제 목간 중에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한 어려운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5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있는데 거순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역사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백제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공주가 나와요. 그렇죠? 공주 공산성. 요거 우리 이론 교환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가가 봤더니 여러분들 능산리 고분군인데 우리가 보통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여 정림사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부소산성이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부여고요. 한편 수도 단위였지만 백제 무왕이 중심지로 수도처럼 잘쓴 곳이 바로 익산이죠.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부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쫘라락 나오는 거죠. 1번, 정약전이 자산 오보를 조솔한 곳을 알아본다라고 해서 요거 여러분들 흑산도다라고 이론편에서 했었습니다. 자, 2번, 비담과 염정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 비담 나오죠? 반란을 일으킨 곳이라고 했는데 이거 경주죠. 네. 그래서 이거 신라 선덕여왕 때 647년이긴 한데요. 연도보다는 선덕여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성왕이 새로운 도읍지로 정한 곳 사비가 곧 부여죠. 그러니 정답은 3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들어 함락시킨 곳 대야성 전투죠. 대야성 오늘날의 합천 지역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대야성을 쓰는 게 낫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곳, 이건 여러분들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고요. 이건 여러분들 충주 탄금대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지역사기 때문에 이게 문화하고 맞물려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76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6회를 보시게 되면,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1점짜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백제 금동대학로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부여 능산리라는 거 알아두세요. 부여라는 거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고. 자, 금동대학로는 도교하고 불교적인 영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용이 받치고 있는 연꽃 형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이 있고 연꽃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와 도교 요소가 있다. 그러면 백제의 금동대학로기 때문에 백제 걸 찾아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백제 것이면서도 우리가 문화 부분에서 종교, 도교와 관련돼서 백제 금동대학로하고 산수문이 벽돌이 있었죠. 산수문이 벽돌. 네, 그래서 요렇게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아까 봤죠? 신라의 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뭡니까? 요게 고구려 호우명 그릇이죠. 그쵸? 그 다음, 가야의 판갑옷 나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5번을 좀 봐주세요. 5번. 5번 보시면 이렇게 앉아있는 부처가 두 명이 나란히 붙어있죠. 그쵸? 그러니 이게 뭐예요? 두 부처가 병렬로 앉아있다. 이불병좌상이고요. 따라서 발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위해서 알아둬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77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에 보시면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쭉 나와서 우리가 전에 봤던 천마총 정답할 때 여기 천마총 장미 천마도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신라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가의 수도에서 발굴된 경주 천마총 장미 천마도가 있으니까 경주고 신라예요. 그렇죠? 그 장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것으로서 장식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이에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다래라고도 불리는데, 문제를 맞출 때는 우린 지금 신라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여기 보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백제, 금동대학로니까 큰 설명 안 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을 앞으로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백제, 칠지도. 그래서 이 칠지도는 일본 외에 우리가 하사한 거란 말이죠. 라고 해서 백제와 왜 관계를 알수 있는 칠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기출에 힘 돌고 도는 거죠. 나도 이거 뭡니까? 농경문, 청동기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4번이 뭐냐면, 4번이 바로 여러분들, 이게 금으로 만든 관식이에요. 새 모양이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신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우리가 봤다시피 고구려 연가 7년명. 그래서 금동으로 만든 열의 입상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요 5번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번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2번, 5번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신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천마총, 그래서 여러분들 금제관식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었는데요. 자, 이 왕인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경제사회 문화에서 가는지 보세요. 우선 한능검 심화 편인데 정말 어려운, 약간도 아니야, 어려운 공무원 한국사에 살수 있는 내용의 백가의 난을 평정했다라는 게 나와요. 이거 어려워. 네. 그런데 중국 남조의 양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보냈어. 그러면 이 나라는 중국 남조의 양이랑 친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양이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더 힌트가 있는데, 1971년에 발굴된 이 왕의 무덤에서 왕과 왕비의 지석, 그리고 석수 등이 출토되었는데 눈에 빡 띄는 게 뭐니? 석수죠. 우리는 석수를 이미 그림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뭐다? 무령왕릉. 무령왕릉과 관련됐으니까 이 왕은 무령왕. 백제의 무령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가는 문제라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자, 그러면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거 백제 무왕에 대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최근에 이 한능검 시험, 그래서 73회부터 77회까지 갖고 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심화에서는 백제 무왕과 미륵사, 혹은 미륵사지 석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77회에서 이 선지가 계속 오답 선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선지는 돌고 돌기 때문에 분명히 1번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세요. 와, 2번에 예전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나왔던 즉 근초광이 고흥의 석이란 역사서가 있었다고 봤던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 속에 넣고 있잖아요. 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근초광 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복해서 우리가 선지에서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지방의 22단의 왕족을 파견하였다라는 부분,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동진에서 온 마라나타를 통해 불교를 수행했다. 이거 여러분들 침류왕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부분인데 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 보세요. 5번 보면 장군 달기를 보내 고구려의 도살성을 점령하였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은 어려우니까 정답일 가능성이 없겠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무령왕이 정확하게 정답이 3번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고구려의 성을 점령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백제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차지한 다음에 이 도살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점령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성왕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성왕은 신라와 함께 먼저 한강 이북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한강 하류 지역도 일시적으로 회복했는데, 이때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오히려 신라가 차지하고, 그것도 신주라고 해서 설치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성왕이 화가 나서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하다가 고관 도도에게 기습을 받아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요 스토리인 거예요. 그 중에서 앞서 얘기가 바로 이 5번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5번은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상황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의 8번인데요. 가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그렇죠? 경제 상황에 대해요. 경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자, 가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천추총이에요. 천추총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야라고 했더니 가의 도성이었던 국내성 지역에, 와, 바로 별표가 쳐지죠? 국내성.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이 어떻게 돼요? 졸본, 국내성, 평양. 따라서 고구려구나.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돌무지 무덤이 계단식 형태 있다. 우리가 앞서 장군총을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 무덤 주변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영락으로 판독되는 명문 기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이 기화의 탁본인데 보여드릴까요라고 했더니 바로 밑에 보다시피 나오는 부분이죠. 따라서 영락은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 문화유산으로 영락 이렇게 나오 저 광개토대왕 릉빈 하면서 영락 얘기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을 봤더니 1번. 자,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동시전 설치라고 해서 제가 신라 지정학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동시 혹은 동시전이 아니라 서시와 남시까지 설치했으면 그냥 신라가 아니고 통일 신라겠네요. 아,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동시전과 함께 서시와 남시가 설치됐다 그러면 통일신라까지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수여했다. 와,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고려시대에 예, 바로 있었던 화폐 중에 활구라고 해서 고려 숙종 때인데, 자, 그래서 은병을 수조했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정답은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했으니까 바로바로 알수 있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네. 그래서 부경이라는 건 제가 이런 표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기 밑에가 비어 있어서 여기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하게 되면 바람이 통풍 이렇게 축축 불어갖고 여러분들,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던 요거를 부경이라고 한다라고 이론평가 교환에서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나온 거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시 2호 선지는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틀린 선지로 나올 거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고구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른 경제로 나온 거 볼까요? 4번이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 뭐죠? 여러분들 요거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를 한 세트로 알아두라고 제가 보면 세트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요거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왕 하면 김운돌의 난을 진압했다라고 함께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까지 나갔던 부분이죠. 거기서 나오는 경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고 했죠? 자, 전세니까 토지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풍흉에 따라 9등급 하면 이거 언제죠? 여러분들 바로 조선 전기로 배웠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어느 왕 때요? 세종 때다. 그 세종이 공법을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전분 6등급, 그다음에 연분 9등급이라고 했었죠. 특히 이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인데 이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9등급이 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나중에 영정법으로 바뀐다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에서는 바바박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바박? 네.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것들을 쭉쭉쭉 넣었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경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3회부터 77회까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왕에 대해서 나오지만 어느 국가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했는데 되게 흥미롭게도 고구려를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준비할 때이 고구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백제하고 신라 부분도 분명 있겠다. 그런데 경제로 보게 되면요, 약간 여러분들도 신라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 그냥 신라에서 동시하고 동시전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 골품제라든가, 그 다음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바뀌었던 부분까지도 함께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경제 상황으로 한 국가로 나오면
고구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분명히 사료에서는 신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2강이었는데요. 2강에서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의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를 봤고요. 점점점 어떻게 보면 패턴화되는 게 문화에서 어떤 특정한 유물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왕대에 대해서 보시면서 각각의 문화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섞여서 나온다. 즉,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문화 현상 속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나오는 그 문제의 스타일, 문제 유형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2강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자, 소유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이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소유권에서만 자, 세 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물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할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이걸 전부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의 종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유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물권이라 그래요. 완전 물권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대. 그래서 그 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 수익, 처분, 이걸 다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자,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십니다. 자, 성질은 자, 전면성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다다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말인데 사용, 어떤 물건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부를 게 아니라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 그리고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교환한대요. 아파트를 교환한대요. 그럼 뭐랑 바꾸는 겁니까? 돈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 아하. 전면적이란 말, 전면사란 말은 내가 물건의 소유자이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 수 있구나.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혼일성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혼일성. 직접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힘든 파트인데,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뜻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하는 권리, 처분하는 것,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자, 하나의 소유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혼일성이란 말은, 하나의 소유권 안에, 그 안에, 사용, 수익, 처분이 섞여 있다. 들어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력성이 있다. 이러거든요. 탄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탄력성이 좋다가 우리 현실은 어떻게 쓰나요? 공이 탄력성이 좋다. 그러면 공을 놓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소유자는 사용권도 있고요. 교환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전세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권을 을에게 줬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현대상에서는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대,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체로 소멸이 안 된다고 했으니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자인데 그 소유권이 뿅 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럼 누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그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 그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선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지인을 콩 틀어가지고요. 그 녀석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걔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놨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1년 안에 반토막이 납니다. 신통방통한 애예요. 자, 저한테 모 지역에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통방통합니다. 자,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맹지를 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친구 왈 그 땅만 보면 화병이 난대요. 그래서 걔가 안 갑니다. 20년을 안 갔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토지가 이런 못된 주인을 봤나? 나를 20년 동안 안 보러 온단 말이야? 뿅 하고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의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이 딱 보이게 되면 자 뭐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야 돼요.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하다. 자 이제 범위가 되겠는데요.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범위는 우리 민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토지에 관한 범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화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범위가 어디냐 그랬더니 지표상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범위가 지표상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건물 짓지 말한 소리가 밖에 더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윗공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아랫공간도 내 거야. 이렇게 해야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지표상에 한정하지 않고 윗공간, 아랫공간 다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서로상 이웃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간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쌍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쌍린관계는 자 토지의 하나의 그럼 틀린 겁니다. 토지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 플러스 건물,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지사용 청구권 216조 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계나 담을 수선하기 위해서 잠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웃 토지에 주거란 말 썼잖아요. 주거.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누가 함부로 팍팍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낙이 없다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판결로도 안 돼요. 선생, 들어가던데? 그건 형사고요. 그러니까 민사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생활방해 금지 217조 매연 등에 대한 인지에 대한 생활방해 금지 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왕 이웃 거주자는 전항 사태가 이웃 통상 용도에 적당하대요. 그럴 때는 참으라는 겁니다. 수인 의무가 참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 얘기로 해드리면 제가 신림대에서 공부할 때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하고 건물 간의 간격이 가장 가까운 데가 아마 신림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공부할 때 그때 신림동에 공부하는 학생 수만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림동에서는 뭔가를 짓는다 그러면 다 고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활했던 고시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고시원이었습니다. 이게 고시원. 자, 봐볼까요? 여기는 고시원이고요. 고시원. 여기는 상가입니다. 근데 여기가 말이죠. 중국집이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2시 금방만 되면 정말 얘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국집이면 지금 주방이 있을 건데 주방을 봐보세요. 이쪽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주방을 여기다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요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찌란 겁니까, 얘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통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빼내라, 이거 그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랑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상을 파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할 의무가 있대. 그런데 통상 용도에 적합할 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죠. 코가 개콘가 봐요. 이렇게 냄새. 그래가지고 조치 취해주세요.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221조 자연 요새 승수 의무와 권리. 자, 이랑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강원도에 보면 그 계단식 녹이나 논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지에서 저지로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왕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이 흘러내는 이웃 저지에 필요한 물을 자기가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쓸만큼 쓰고서 흘려내려 보내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237조 경계표 담 설치권. 이랑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대. 자, 이양 전항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을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보면 지적법에서 경계를 배울 텐데요. 담을 어떻게 지금 설치하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예요. 그러면 담은 이렇게 설치하라, 이거예요. 담 설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그 지적법을 묶어드리면 인접하는 토지세에 높낮이가 없고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담 설치를 할 때는 얘랑 쌍방이 절반에서 비용을 부담하니 담을 이렇게 설치하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출제가 어떻게 될까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면 담을 설치할 때 이제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측량 비용은 어쩐다는 거예요? 측량 비용은 그때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게 되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보면 뻔하겠죠. 담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3항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곳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대요. 이거고요. 자, 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지의 공유로 추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요. 됐고요. 자, 얘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이랬는데, 이랑 인접지에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

에서 자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자랑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 청구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을 보니 인접지에 수목뿌리가 경계를 내문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수목가지고요. 여기는 수목뿌리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주택가에 있는데요. 자, 옆집에 있는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우리 집으로요. 어? 이거 봐라. 하고 바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고요. 자, 먼저 좀 잘라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임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3항 인접지에 수목뿌리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넘어온 것과 수목뿌리가 넘어온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 실제로 말이죠. 이웃집에 그 나무 뿌리가 옆집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집에 밑에 있는 바닥을 뚫어버리는 걸또 봤다니까요. 그렇게 뿌리가 힘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담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니 자 뿌리가 넘어오면 그때는 자 바로 그냥 자를 수 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넘어왔느냐, 뿌리가 넘어왔느냐 이거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토지의 신굴 금지 이랬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에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도심지에 보면 큰 건물들이 있고 중간에 미니 건물,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멸실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건물 있을 때보다 이제 큰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더 깊게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굴. 그런데 일정 이하로 깊게 파게 되면 옆에 건물이 흔들흔들 할수 있으니 그렇게 깊게 파지 말라는 소리예요.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 옆에 건물에 그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망을 설치하고 방어 공사를 했다면 깊게 심굴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 자, 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메타입니다. 이 숫자 알아야 돼요.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됐습니다. 자, 여기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경계면 경계로부터 반메타, 그러니까 이렇게 반메타입니다. 반메타. 50cm 떨어지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50cm 이내만 침범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메타입니다. 1m도 아니고 반메타. 이 숫자 알아야 되고요. 자, 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을 했습니다. 착일. 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예 건물이 완공이 되어버렸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가 자 이런 소리인데요. 자 갑과 을 이렇습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침범을 했다. 이거 이만큼을 이렇게요. 그런데 건물이 이게 실제 판례를 보면 병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입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돼 버렸대. 그러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자 손해배상만 해라. 손배.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8년, 59년도에 민법이라니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 거라고 세계에서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부 다 지금 폐허가 된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재건을 해야 되겠고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할때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물다운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전체를 보면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나온 근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 건물이 완공이 되어버렸대. 그러면 철거 안 시킨 데니까요. 그래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다는 소린 거고요. 사기를 걸었습니다. 아니 선생, 그래 좋아. 완공이 됐다며. 그러면 건물을 철거를 시키지 않으니까 자 철거 요구할 수 없고 세대배상만 요구할 수 있대. 알겠어. 근데 왜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리 대단지여도 말이죠. 건물 다 짓기 시작합니다. 2년 거의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이럴진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착수 1년이면 완공 직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착수 1년 암기됩니다. 완공 1년이 아니라 착수 1년 또는 완공이 되어버렸대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시설 의무 그랬는데 경계로부터 2m, 여러분, 2m.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당한 참여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건물과 건물 간 간격이 2m 이내로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 가림막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몇 미터라고요? 2m입니다. 2m. 자 그리고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이랑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이랬습니다. 몇 미터? 2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쌍진 관계에서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왕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19조.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습니다. 여기는 자, 뭐가 이게 유사한 개념이냐면요. 이게 지역권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입니다. 이게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을은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의 토지는 지금 통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맹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맹지면 통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 자 여기다는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토지를 자 여기를 통행로 좀 쓰자. 그랬더니 을이 그래라라고 승낙을 해줬대니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땅이라고 해서 요역제를 하고 승낙했다고 해서 승역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통행적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냐? 똑같은 그림에서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고 자, 을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똑같이 맹지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면 지역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자 주의 토지 그러니까 갑이 옆에 있는 토지를 이 승낙을 받지 않냐고 자 주의 토지를 통행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토지를 주의 토지를 자 통행을 하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그걸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모양새는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지역권 파트에서 또 정리를 할 건데 자 모양새는 비슷하다. 그런데 지역권하고 주위 토지 통행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권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 그런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십니다. 이랑,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대요.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통로가 없어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대.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시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유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 대가는 내야 되더라 이거예요. 뭐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나 그냥 쓸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 통행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그래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권의 경우에는 계약 관계이니까 사용되는 토지를 나 여기까지 쓸게요. 나 전부 쓸래요. 이건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나이 토지 을의 토지 전부를 나 통행도로 쓸래요? 을 주라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얘한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드릴 텐데, 자, 이게 말이죠. 통행지역권이건 주위 토지 통행권이건 이걸 시효치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손해를 보상하라고 그랬으니 전부 다 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것. 자, 그리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됐습니다.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무주물 선점 이렇습니다. 무주물 선점. 민법 252조. 자,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이 무슨 말입니까? 무주물.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 선점인데,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나눠봅시다.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자, 동산, 이렇게 됐고요. 자, 부동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조가. 자,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 선점, 먼저 선, 먼저 점유한자가 갖는다, 이 소리거든요. 주인이 없는 동산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봐보세요. 바닷가에 나가서, 그러면 바다에, 그 바다 속에 있는 고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은 자가 갖는다. 이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어떨까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작잖아요. 사이즈가 이게. 미국과 다르게. 미국처럼 광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국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점 먼저 점유한 자가 갔는데요. 그 대상은 어디에 하란다? 동산 이거고요. 다시 유실물 습득입니다. 유실물 습득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가 된후 6개월입니다. 1년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는 거. 자,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그러냐면요. 1년에서 6개월로 바뀐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전철을 타보면, 전철 역사에 말이죠. 유실물 센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자, 우산을 갖고 탔는데 전철에 두고 내려버린 거지. 근데 그 전철을 두고 내렸다? 그러면 그 전철에 떨어진 그 우산이 이제 유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실물 센터로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유실물 센터에 그냥 가득 있는 거야. 가득 찾아가질 않아. 찾아가질.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습득자가 갖는다고 돼 있는데 안 찾아가니 이걸 1년에서 6개월로 바꿔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영 그대로 1년입니다. 그럴 때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공유라면 그때는 자 절반씩 취득한다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라면 공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2강이고요. 삶과 성장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멋진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는 것 아닐까요?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결국엔 우리가 꿈꾸던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성장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짠 하고 멋진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실패를 겪겠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고요. 또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성장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영단어입니다. 첫 번째 영단어는 바로 try. try. tr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둘 다 자주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먼저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도하다 뿐만 아니라 노력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이 단어를 써볼까요? try. try. try. 네, try는 시도하고 노력하는 건데 뭔가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포기하다는 give up. give up. 포기하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Don't give up. Let's try one more time. Don't give up 이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마? 포기하지 마. Let's try one more time. 한 번 더 뭐 해보자. 시도하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Try to read. Try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러면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I try to read more books. 나는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세미 퀴즈 내볼게요. I try to drink more water.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더 많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row인데요. grow, 자라다 라는 표현도 되고요. 무언가를 자라게 하다 라는 의미로 기르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 일단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grow, G-R-O-W. 어떻게 읽어요? grow, 자라다, 기르다인데요. 여기서 기르다는 보통 grow의 경우 식물을 기르다, 나무를 기르다 이럴 때 씁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거의 안 써요.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이 raise